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8번째 시간입니다.

공작대에는 18살 먹은 위생병이 있었다. 총명하고 싹싹한지라 사람들이 무척 따랐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주는 한편 병도 고쳐주었다. 마을에 티푸스 비슷한 돌림병이 돌자 남다른 처방으로 아픈 사람들을 돌보았다. 산무 사람들은 그를 명의처럼 모시었다. 공작대가 마을을 떠난 뒤에도 이 위생병은 날마다 찾아와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는 밤을 타 돌아갔다. 홍군이 떠나는 날도 아픈 이들을 돌보다가 늦게 부대로 돌아왔다. 주둔지에 이르러 보니 로선도만 남겨놓고 다들 떠난 뒤였다. 그는 서둘러 부대를 달아나섰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만 지주한테 잡혀 죽고 말았다. 산부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몹시 슬퍼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밤새 시신을 거두어다가 소룡산에 잘 묻어주었다. 살아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듯이 죽어서도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사람들은 무덤을 찾아 향을 피우며 기도를 드렸다. 얼마 후 위생병이 신령처럼 나타나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무덤을 찾아가 기원을 드렸다. 따라서 18살짜리 소년 위생병은 홍군 보살님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했다. 전설은 사방 수십 리를 넘어 퍼져나갔다. 찾아오는 이들도 점점 늘어났다. 도호와 악질지주, 정부 관리들은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결국 무덤을 파헤치기로 했다. 처음에는 마을 관아에 일꾼들을 보냈다. 모여든 사람들은 이처럼 신통력 있는 홍군 보살님을 건드리면 큰 벌을 받을 거라고 수군거리었다. 일꾼들은 겁을 집어먹고는 감히 파지 못했다. 그러자 보장이 몸소 무덤을 팔아왔다. 부들부들 떨면서 몇 삽을 떴는데 무덤 위에서 바위가 굴러내렸다. 그러자 둘러싸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보살님이 오셨다! 보살님이 오셨다! 하고 소리를 지었다. 보장은 얼마나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말았다. 밤이 되자 그는 향과 종잇돈을 가지고 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이번에는 구장이 무덤을 파러 왔다. 그런데 오다가 마린 나뭇가지에 걸려 다리를 다치고 말았다. 사람들은 보살님이 신통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쑥덕거리었다. 주리의 높은 사람이 이 소문을 듣고 발끈해서 무덤을 파헤치라며 부대를 보냈다. 그는 감히 막는 자가 있으면 엄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명령을 받고 무덤을 파러 온 군대는 마치 엄청난 적과 맞닥뜨린 것처럼 삼엄한 경계를 펼치었다. 이번에는 무덤을 파고 관도 꺼냈지만 이튿날에 누군가 또 무덤을 만들어 놓았다. 게다가 무덤 앞에 놓인 향불은 더 늘었다. 군중들 사이에는 지주와 정부 관리들이 향을 못 피우게 무덤을 파헤치기만 해봐라. 우리가 반드시 다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았다. 무덤을 찾는 사람들은 향과 종잇돈 외에도 흙 한 줌, 돌 몇 개를 함께 가지고 왔다. 낮에 관리들이 파헤친 무덤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였다. 결국 무덤은 없어지기는 커녕 조금씩 더 커지고 있다. 어린아이부터 늙은이들까지 먼 곳에서도 찾아와 무덤 앞에 향과 종잇돈, 달걀이나 과일 같은 것을 올려놓고 경건하게 빌었다. 그러자 관리들도 더는 무덤에 손을 대지 않았다. 도철초는 말을 마치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회의 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얼굴에 웃으면 보조개가 배는 정말 귀여웠지요. 지난번 홍문이 떠난 날 제가 늦은 시간에 주은이를 떠나는데 가다가 그 소년을 만났습니다. 부대가 떠났으니 어서 쫓아가라고 재촉을 했는데 그때 멀리까지 바래자는 게 무척 후회가 됩니다. 이름이 뭐지요? 모태똥이 물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산무 사람들도 몰라서 그저 홍군 무덤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모태똥이 묵묵히 생각에 잠겨 있다가 한참 지나서야 입을 열었다. 얼마나 훌륭한 전사입니까? 죽어서도 우리 홍군을 빛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잠깐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이번에 준이를 치면서 3군단 참모장 등병 동지도 희생되어 소령산에 묻혔어요. 내가 한번 가볼까 하는데 그 전사 무덤하고 가깝겠지? 아주 가깝습니다. 바로 곁입니다. 머리를 다 깎자 이발사는 속이 다 시원한지 홀가분하게 웃었다. 모태똥은 두철추 기물의 등과 함께 소령산에 올랐다. 소령산은 준이성 바로 옆에 있었다. 그다지 높지 않은 산을 울창한 나무들이 뒤덮고 있었는데 산등상이가 무척 아름다웠다. 날씨가 따뜻해 어디에 가나 새파란 싹이 돋아 있었다. 벌써 피어난 작은 꽃들도 드문드문 보이었다. 이름 모를 새들이 이 나무가지에서 저 나무가지로 날아다니며 울었다. 모태똥은 등평의 무덤 앞에서 팔각 모자를 벗고 깊숙이 허리를 굽히었다. 저쪽이 바로 소년 위성병의 무덤입니다. 두철추가 곁을 가리키었다. 무덤 위에는 각양각색의 크고 작은 돌들이 잔뜩 쌓여 있었고 무덤 앞에는 향과 종잇돈을 태운 재가 어찌나 많은지 몇 지게는 되는 것 같았다. 모태똥은 천천히 무덤 앞으로 걸어가 한참 말없이 지켜보았다. 자, 우리 홍군 보살님께 인사를 올립시다. 모태똥이 먼저 허리 굽혀
인사해.

0: 종이 대첩이 남경성을 뒤흔든다. 불안한 장계석은 몸소 전선의 나라가 지배하려고 한다. 떠나기 전 그는 수하의 문무관원들에게 기밀을 누설한다. 준이 대첩은 남경을 뒤흔들었다. 장계석은 한밤중에 아무것도 몰래 진성을 불렀다. 진성은 조항소배토 구역을 치는 5차 포위 토벌을 성공시켜 그 명성이 하늘을 찔렀다. 국민당 장군들 가운데서 총명하고 눈치가 빨라 군사, 인사, 재정 권력을 장악하는 데 뛰어나며 결단성이 있기로 이름이 났다. 예비부대 총사령을 맡아 조항소배토 구역을 소탕하는 것 말고도 육군 정리처장으로서 전국의 육군을 재편성하는 중요한 일도 맡고 있었다. 군정부와 훈련총감부의 권력을 대부분 들어주고 있었는데 이제 참모총장을 맡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대장부라면은 하루도 권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니 그렇게만 된다면은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달게 될 터였다. 1924년 진성이 황포군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만 해도 작은 구대장이라 하면서 별 볼 일이 없었다. 어느 날 친구한테 놀러 갔다가 밤늦게 돌아왔는데 동이 터오자 이제는 잠을 잘 수도 없고 해서 등불을 밝히고 삼민주의를 꺼내들었다. 그러다가 마침 야간 순찰을 하던 장계석의 눈에 뜨이는 바람에 출세길이 열렸다. 1차 국공합작이 깨질 무렵 진성은 21사 团장이었다. 그 무렵 진성이 모시던 사장은 이름난 혁명파 등연달편에 서 있었다. 사장은 장계석이 이 일로 살을 없애버릴까봐 사장 자리를 진성에게 대신 맡기었다. 진성은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1: 지금이야 나서서 힘써 일하는 사람은 다 공산당으로 모으는 판이니 누가 감히 열심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0: 그리고 겸손하게 덧붙이었다.
1: 사장님, 사장께서 안 계시면 저는 할 재간이 없습니다.
0: 하지만 할 재간이 없다던 이 청년은 얼마 뒤에 장계석의 품에 안겨 여러 차례 공을 세웠고 1년도 되지 않아 남경경비사령으로 진급하여 단번에 중장으로 올라갔다. 그 뒤 장계석과 염석산, 풍옥상 세 군벌이 혼전을 벌일 때도 부대를 이끌고 앞장서서 제남 정주에 들어갔다. 진성은 그 일로 장계석의 신임을 얻어 18군 군장으로 진급하였다. 그때부터 그는 장계석의 총애를 한 몸에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산당 포위 토벌 전쟁만큼은 그다지 순조롭지 않았다. 1933년 4차 포위 토벌에 나서기 전 진성이 거느린 18군은 2개사에서 6개사로 늘어나 병사수가 8, 9만 명에 이르렀다. 그는 중로군 종지비를 맡고 있었는데 강서 적색 구역을 한 번에 평정할 수 있으리라고 자신하였다. 그런데 싸움이 시작되기 바쁘게 52사와 59사가 잇따라 섬멸되더니 사장 한 명은 총에 맞아 죽고 다른 한 명은 사로잡히고 말았다. 종지비의 얼굴에 먹칠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진성은 고집이 남달랐다. 그는 본래 계획대로 밀고 나가면서 18군도로 계속 진격하라고 명령을 하였다.

0: 저 뒷걸음질에 쥐잡는 격이라고 한 번은 이겨 체면을 세울 수 있겠지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출세의 발판이 되어준 11사도 전멸하고 사장 소군마저 부상을 입었다. 일은 엉망이 되고 말았다. 소식을 듣고 진성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싸움이 끝난 뒤 진성은 남복이 부끄러워 남창에 있는 집에 들어박혀 있었다. 한창 우쭐거리던 청년 장군이 대패하자 국민당 내부가 술렁거리였다. 진성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직위를 빼앗고 18군을 재편성하자는 사람까지 있었다. 장계석은 이런저런 고위 장교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지만 하나같이 우유부단하거나 생기가 없고 무력하여 공산당과 맞설 만한 사람이 없었다. 결국 장계석은 공산당을 도부라는 일을 또다시 진성에게 맡기었다. 과연 진성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행군할 때는 집신을 신고 가족들을 질끈 졸라매했으며 병사들 틈에 끼어 밥을 먹었고 몸소 양식자루를 메고 다니면서 병사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는 전 먹던 힘까지 다 내어 5차 포위 토벌을 성공시키었다. 이 젊은 장군은 비로소 진정한 영웅인 양 뽐낼 수 있게 되었다. 키는 작달막해도 가슴은 남보다 곱절로 쑥 내밀고 다니었다. 4차 포위 토벌에서 받은 상처도 잊혀져 갔다. 그런 진성이지만은 오늘 장계석이 갑자기 부르자 잠시 머뭇거리었다. 준이 전선에서 패한 뒤였기 때문이었다. 설악과 오기위는 모두 진성이 들이민 사람이었다. 측근들의 실패로 체면이 깎인 데다가 설악과 오기위가 무슨 처벌이라도 받는다면 자신에게도 썩 좋을 것이 없었다. 그는 성룡찬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장계석의 저택에 이르렀다. 차에서 내려 누른 군복을 여미고는 엉덩이에 찬 단검을 만져보았다. 단검에는 장종정 드림이라는 글귀가 박혀 있었다. 진성은 가슴을 쑥 내밀고 군인다운 자태로 객실에 들어섰다. 객실은 넓고 대낮처럼 환했다. 잘 닦인 군화가 부드러운 불빛에 반짝이었다. 짙은 밤색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장계석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 용단호를 서성거리었다. 짐포레는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낀 채 작고 병약한 몸을 소파에 묻고 있었다. 진성은 벗은 군모를 들고 가슴을 내밀면서 발뒤꿈치를 차며 경례를 올렸다.
1: 자네, 존이 전선 일을 알고 있나?
0: 장계석은 앉으라는 말도 않고 진성을 쏘아보았다. 장계석은 늘 사람을 섬뜩한 눈길로 바라보곤 했다. 전에 한 여장은 장계석을 만나 그 눈을 보고는 부들부들 떠느라 대꾸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져 나왔을 정도였다. 하지만 진성은 달랐다. 좀 긴장되기는 했지만은 겉으로는 아주 태연해 보였다.
2: 교장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0: 그는 버릇처럼 장계석을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1: 공산당 도벌에 나선 뒤로 이런 지옥은 처음이야.
0: 장계석은 거의 고함을 지르다시피 말했다. 민머리가 불빛에 반짝거리었다.
1: 설악은 귀양에서 흥청망청 놀면서 전선에 나가지도 않았다고 들었네.
2: 교장 선생님.
0: 진성이 웃으며 말했다. 귀주는 왕가래의 세력이 커서 조항이 자리를 잡으려면 아마 설악이 한동안 밑바닥부터 잘 닦아놔야 할 겁니다. 장계석은 잠시 말이 없더니 그제서야 진성에게 자리를 구원하였다. 하지만 화가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3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조금씩 챙기는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문 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자,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 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서 교대해드리지만 해도 매주 기수요일 이 시간이게 되면 도강 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의문 나는 점이 있다면 뭐 도강 중년의 의사 선생님들 혹은 구체 치과의 요관에서도 피부과 요관에서도 그리고 심장과 뇌혈관 소화계통 포함해서 의문 나는 점들이 있다게 되면 육속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 중년이라면 위치적으로 여러분들 찾는 데 아주 편리한 위치에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오. 바로 일베카를 하게 되면 전주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그 공공장소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베카 금방 북쪽에 그리고 신화서점 금방 서쪽에 이렇게 바로 도강중년이라는 큰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도강중년은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이 모두 도강중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규모도 있고 특히 여기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서 병보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처방을 내서 병을 진단하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놀랄 정도로 어쩌면 저렇게 내가 아픈 그것처럼 저렇게 속속들이 다 짚어내는가. 그러니까 진단에 준확하다는 걸 말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처방을 냈는데 벌써 일주일 처방 시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게 되면 복용하시고 나면 벌써 한 3, 4일, 일주일 그간이게 되면 확실한 효과가 시작되는 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치과병원도 있습니다. 흠과 구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름으로서 중의 선생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치과도 병원도 계시고 그리고 저에게 피부병으로서 힘든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피부병 치료에서도 전국적으로 이름난 최기명 주임 선생님 계시는가 하면 여러분들 찾아오시게 되면 병치료에서는 확실한 효과성을 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여기 와 치료하니까 다른 데서 치료하기보다 약값이 왜 이렇게 저렴하지? 이런 감을 느낀다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0: 노인성 질병, 그리고 만성 질병, 완고성 질병 같은 여러 가지 잘 치료되지 않는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도강중년에 찾아오시게 되면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병복역에서는 2층에 오게 되면 조일만 선생님 계십니다. 로중의사 선생님 속하는데요. 이분은 거기 의사 소개 첫 큰 글씨로는 길림성 저명한 심장과 뇌혈관 질병이 전문가라는 이런 구절이 붙어 있을 겁니다. 이분은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40여 년간의 중의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에 있어서는 우리 단순 연변에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길림성에 많은 환자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이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여기 와서 병 보시고 지팡이 짚고 겨우 들어오던 분들이 점차 지팡이 놓고 자기절로 지팡이 놓고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을 가져왔던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북경 이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연수 경력도 갖고 있으니까 이분이 이술에 대해서는 뭐 확신을 갖고 병만 맡기게 되면 어려운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아주 확실한 이런 처방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이 있어서 이미 중풍이 왔거나 중풍 후에 부분적으로 당환이 왔거나 관심병으로 진단이 나셨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현우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 찾아오시면 우선 좋은 치료가를 거두게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인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지금 도강 중년의 조일만 선생님 난 병원지 나는 이 저 증사회가 무슨 노공이 왔단 말입니다.
0: 그래요?
2: 예. 예. 한 가지 또 무슨 가나 장암이가 진행 오지 않아서 바쁘다 바쁘다 말입니다. 언제나 그 시작이다 막 이래서 이 선생님 찾아서 야영이 이 선생님 용합되다.
0: 젊은 선생 찾아보셨는데 용합되다. 예. 예, 어떻게 용하세요?
2: 예. 다리가 있다니까 한짝이 약간 자꾸 저도 모르게 자꾸 삐뚤어 나가면서 다리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가 삼각 어제 다리 그런가 이렇게 개컹 생각에 놓고 왔다고.
0: 그래요? 예예. 예. 큰 문제죠.
2: 선생님 만약에 약간 오람 좋지 않다면서.
0: 그렇죠.
2: 그래 배웠는데 지금 무슨 같다면 어제는 계란 한 번 계란 먹었는데 이게 벌써 다리가 저리고 손도 저리던 게 이게 증세 없어지면 다리가 내 디디는 게 좀 아깝단 말입니다.
0: 막혔던 게 뇌혈관이 막혔던 게 풀리기 시작한다는 걸 말합니다. 큰 제때 찾아보시기 잘했죠.
2: 그리고 또 잠이란 게 지금 영 잘 온단 말입니다. 한 번 계란 먹는데 그렇게 내일 어디 여야가 하다 그랬나.
0: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실까 이렇게 시간 잡으면 됩니다. 내일만 해서 요일이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2: 고맙습니다.
0: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0: 안녕하세요.
3: 저는 지방간도 있고 위축성 위험 이어서 항상 계속 배가 더부르하고 쓰리면서 소아민의 아이도 했습니다.
0: 그래요?
3: 그래서 도강중은 리멘길 선생 찾아가서 배웠는데 주라고 두 번 갖다 먹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속이 이래 배가 더부르하던 게 배가 불어나고 더부르하고 쓰리면 아프던 게 이렇고 소화도 지금 잘 된다. 그래 과부 다 먹으니까나 그전에는 밥맛이 없어서 소화 안 되고 위 자꾸 쓰리고 아파서 그러던 게 지금 과부 다 먹으니까 맥이 나온다.
0: 그렇죠.
3: 예 그래 그럼 지방간도 이거 약 좀 써야 되겠다며 그랬지라.
0: 지방간 등하이 하면 안 됩니다. 강경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그래서 주민관문에 감각으로는 지방간도 조금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소화 공력이 벌써 좋아지죠.
3: 그래서 조만간 약 좀 몇 번 가다 더 쓰자고 그랬다. 이거 다 쓸 때까지.
0: 그렇죠.
3: 조만간 없애버릴 때까지.
0: 효과가 시작된 데서 효과가

0: 끝이 아니니까 예. 이럴 때 두 번, 세 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완치 효과를 보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잘 파악하셔야
1: 예, 굉장히 좀 길었지다. 예, 그 전문가 뭐 이거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그저 뭐 효과 안 나타내서 인사 끊지 말고 저는 내 수달 때까지 써라고 그래. 그랬지다.
0: 그렇죠.
1: 그래서 예, 예. 예. 친구하고 저 내일 토요일 리아 갈 수 있을까?
0: 네, 명길 선생님, 토요일 빼고는, 오늘은 가능하지만 해도 토요일 빼고,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다 됩니다.
1: 어, 좀 일요일 날에 그럼요.
0: 일요일 날에 오세요. 예, 토요일은 빼고, 일요일 날 오시면 예. 됩니다. 예.
1: 예, 수고하셔.
0: 아,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담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지금, 벌만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예.
3: 예, 나는, 이, 옛날에, 이게, 오남이다, 이 관심병으로, 예, 진단받고, 그런 후에는, 어떻게 돼서, 예, 해가지고, 지금, 그나, 안, 언정아야 되고, 그리고, 예, 이게, 자꾸, 머리가, 예, 이게, 어지럽습니다. 어지럽고, 그리고, 사람이, 예, 이게, 밤에 해 못 잡니다. 밤잠 자기 편안하지 못하고, 밤에 자기 너보다 안 되고, 예, 돌아넣어도 이렇게 숨이 늦게 되면 잘 숨이 올라온 숨이 잘 올라오지 않고 있죠.
0: 모두 심장과 뇌혈관이 이상이 생겼다는 거 충분하게 지금 여러 가지 증상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저기 뭐니까 두문자의 심장이가 예, 참 떨리는 거 전체가 예, 이게 찬합니다. 이게
0: 예.
3: 예, 이게 어떤 데 글을 둥서 있고 그다음에. 예, 바늘로 진짜 속속 찌르니까 전체니까 그런 흉터도 나타나고 하여튼
0: 신저투입니다.
3: 네, 네, 이런 증설 내서 여러 가지 증설 내서 약도 여러 가지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 자기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치료도 종약도 먹어보고 치료를 했는데 조금 발작은 좀 나신 것 같은데 후에는 그다음에 예, 그냥 어떻게 발작하고 그래서 허둥놀라기도 하고 예, 이랬는데 내일 조일만 선생님, 이 방송이, 이제 옛날에 방송 들으면서 조일만 선생님이 찾았을까, 치료도 지금 몇 두 번 받았습니다.
0: 아, 예.
3: 예, 두 번 받은 게 지금 매우 좋습니다. 지금 예, 헤라드가 봐서 예, 온정되고, 그 다음에 예, 밤잠 잘 자면서도 지금 거리 놀라던 게 지금 많이 났습니다. 그게 너버 다 찍네. 반사에도 너버도 예, 숨도 잘 올라오고 지금 이렇습니다.
0: 심장과 뇌혈관이 전문가로 불리우고 있으니까 그만한 효과성이 금방 처방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
3: 예, 이제 두 번째 썼는데 완전히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이 시간에 나가 좀 돌아다니기도 하고 활동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옛날에는 딱 집에 밖에서 나가면 조금 그래도 숨 차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나가 그러니까 동네 돌이도 하고 시당도 다니고 이랍니다.
0: 예.
3: 그래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효과 이렇게 좋고 예, 이런 좋은 선생님이 이렇게 많아서 지금 좀 치료를 좀 바짝 하려고 예, 오늘 또 예약을 갈려고 그러니까 오늘.
0: 예, 완전히 오늘 찾아오시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지금 전화 놓고 금방 찾아오세요. 예.
3: 예,
0: 예, 예,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4: 우리 가족은 이거 조일만 선생님을 본 가족입니다.
0: 아, 조일만 선생님. 야, 우리 예, 우리 따라다니는 아바에, 분들이, 환자분들이
4: 예,
0: 많습니다.
4: 우리 집에 아반 여러 가지 병을 해서 고생하다가, 아미는 중풍이 와가지고, 그쪽으로, 예, 오, 팔, 수족, 모수, 어느 땅이 라든지 지금 이 선생님께서 몇 번 치료, 한, 몇 번 치료 받았겠습니다.
0: 아, 조일만 선생님한테서.
4: 뭐 알았던 살은 걷지 않습니다, 지금.
0: 그래요? 예, 예.
4: 그렇게 회복이 빠른데,
0: 예. 예.
4: 이 선생님 친구로 하고 약 중약으로 주약이 하더라만 중약은 몇 번 갖다 먹은 게 지금은 그저는 뭐다 바깥출이 뱀인데 마사 요즘 바깥출이 뱀 맨날 거칠러가고 뭔 출출해 당기고 뭐
0: 그래요?
4: 예예예
0: 예.
4: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집에 또 나는 또 위병 아파서 위 때문에 고생하다가 어째 중약도 먹고 친구도 했는데 알려진 게 있어서 위병 치료를 완전히 나갔습니다.
0: 조일만 선생한테서 예, 위병 치료 심장 뇌혈관 치료
4: 매번 거 못 먹고 자는 음식만 사만 음식만 먹으면 설사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중약은 무슨 이렇다 이렇다 몇 번이 선생님 중약을 먹고 지금 완전 위병이 완전 똑 떨어진 것들 합니다 지금.
0: 그렇죠.
4: 지금 위가 아예 아프고 살 것 같습니다.

0: 어른들은 또 이 거기 한테 치료하는 게 보거나 모두 이 고가병으로 치료하고 어떤 사람 집행일 치고 오다 집행일 대주고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 우리 옆 사람을 가서 고가병에 대해서 허리다리 그리 아파하는 게 치료하고서 많이 나서길래 나도 요즘은 어째 허리다리 아팠어요. 이 비 오고 흐린 날은 더합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오늘에 가서 이 젊은 선생님이 어떤 위병을 하신가 치료할 어떤 고가병에 대해서 치료하자 그런데 오늘에 치료 뭐가 하려고 하면
1: 됩니다. 완전히 가능합니다.
0: 예약이 되겠습니까?
1: 예약이 됩니다. 예. 그죠? 전화 놓고 찾아오시는 그 시간이면 완전히 가능합니다.
0: 뭐 치료한 사람들이라도 며칠 안 치료하고서 친구하고 중요한 재료관계 그래서 좋다고 하길래 나도 예, 좀 더 세게 아프기 전에 같이 치료하자. 그래.
1: 그렇게 하셔. 예. 오늘 오전에 예, 찾아오세요.
0: 오늘 예약합시다.
1: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 예, 오전이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0: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큰 고모하고 둘째 고모니 당뇨 종합을 인해 중풍이 세 번, 네 번 왔다 갔습니다.
1: 당뇨 종합이네요.
3: 온몸이 예. 다 붓기고 예, 아랫다리는 지내 붓기에서 발을 걸지도 못한다. 유리가 붙적붙적하고 하는 것처럼 그랬는데 젊은 선생님들 댕기지는 못하고 예, 전화를 된 게 해서 전략을 하고 예, 예 그래지 이제 오전 세 번, 네 번 찾았는데 출입 못하던 게 지금 그리고 화장실 출입 못하던 게 지금 집행률 출입하고 이렇게도 바깥에 나와서 바람도 쐬고 한단다.
1: 자리 예, 못하던 게 자리에
3: 예, 월요일 날에 또 전화 드려서 예, 또 약을 두 번 다시 따자.
1: 그렇죠.
3: 월요일로 예약해서 그랬잖아요.
1: 월요일에 전화 연락해서 예. 처방을 내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예. 전화하면 됩니다. 전화번호 예, 아시죠? 예. 501-7355입니다. 예.
3: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네.
1: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2: 네.
1: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저 봉가지 형님이 그런 뭔가 여대반 토출로 해서 쌓아다 있어가지고 걸지 못하는 거 했는데 그 도일만 선생님이 진단 치료를 받고 경색이 와서 걸지 못하는 그래서 공순에서 많은 친구의 뭐 치료를 받았는데 안 되던 게 걔도 그 도일만 선생님이 아예 진단을 합당하게 내가지고 경색이 와 그래서 신고를 하고 중요한 잡순 게 어디는 뭐 유생 출입이라면 하고 마음대로 좀 대비를 일어날 수 있고 얼마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 예.
4: 오늘이 또 가서 이렇게 뭐니까 치료받겠다고 오전에 예약해달라.
1: 오전이 됩니다. 부스러 오세요.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4: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 우리 그 오빠네 그 손녀 아이가 고등 그런 뭔가 3학년 학생인데 이 얼굴 여드름이 진행하면 그게 막 공길 때는 시꺼먼 색이 막 나면 뻘거뻘거 이렇게 기도하고 이래 그랬던 게 지금 한 주일째 전번에 가서 토요일 날에 가서 약을 대다 먹은 게 지금 그 독 쓰는 거랑 많이 내렸다.
1: 오늘 책임형 주임 보였죠?
4: 예, 예, 맞습니다.
1: 예, 예 책임형 주임 피부 그 포함해서 청춘 여드름 포함해서
4: 이런 명입니다. 이런 약도 없고 춤 중약이
1: 중약을 해, 예, 탕약을 예, 해결합니다. 예. 예예. 예.
4: 예, 그런 게 그렇게 지금 이게 독이라 쓰던 게 뻘고 그래던 게 그랬다. 아 조금 웃음길 있고 하기서 한다
1: 제가. 예예. 예.
4: 그래서 그러면까 내일로 예약해 주시오 토요일 날인가 예.
1: 예. 재기명 준 선생 화목토 오전에 나옵니다. 화목토 예, 예.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4: 아이가는 날이지 해서 예, 예. 내일로 예약.
1: 민발이 잘 됐습니다. 예. 예, 예, 고3이 계다면 한참 지금 얼굴을 자꾸 다듬을 텐데, 그래 놨어요. 공부도 힘들 텐데. 그렇죠.
4: 예. 하는 게 그것이 그래 예. 나오니까. 울증이 올 것 같다면서.
1: 그렇죠. 내일 오전에 찾아오세요.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예.
4: 예, 예약해주세요.
1: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그, 저는 한 50대 거의 듣고 나는데, 예, 이, 계속 사무실 일하다 보니까, 컴퓨터 대면 하다니까, 이 어깨가 있으니까, 두통이 좀 심한다, 이게.
1: 예.
5: 예, 그래갖고서니, 오래 앉아있는 날에는 이 허리도 아프고, 이래서, 이 부분이 이게, 이게, 예, 출근한 사람들이, 이게, 좀, 시간이 갈수록, 예, 이게 좀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 합니다.
1: 그렇죠.
5: 그래서, 예, 예. 예 그래서, 가서 좀, 약을 좀, 리명기 선생님 좀 뵈서 약을 좀 쓰자 합니다.
1: 됩니다. 리명기 선생님 찾아보시게 되면, 예. 이 선생님 치료 방법이 예. 다각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 친구료법과, 처방료법이 그 결합하게 되어 있으니까,

0: 찾아오시면 그런 문제가 많이 해결받습니다. 특히 골가모병으로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1: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수고하세요.
0: 건강하세요.
2: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언니는 척감에는 결장염이 있어서 이명길 선생님께서 4번 마감에 공공계단까지 4번에 약을 개다 잡수고 지금 많이 나서서 그건 완전히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추도 아프고 동네 경화가 있어서 두 가지를 그런 치료받았는데
0: 경추하고 동네 경화 예예예 예. 예,
3: 이명길 선생님께서 정지침을 이명길 선생님께서 경추는 4번 침을 맞고 약은 두 번 개다 잡혔고 이래서 지금 많이 나섰습니다. 워낙에 동맥 경화가 있으니까 거리 어지럽고 정신이 나지 않고 흐리더분하고 가슴도 답답하던 게 지금 다 가슴도 편안하고 동맥 경화가 있으니까 그냥 거리 어지럽던 게 이것도 거리 막은 감이 난답니다.
0: 그렇죠.
3: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치료를 받았으니까 영 기도하면서 선생님 친절하고 또 약값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병을 온몸에 병을 다 치료한다고 웃습니다.
0: 그럼요.
3: 그리고 옆에 친구분도 담당의 결석이 있고 그다음에 후에 선생님이 진단과 본인이 아픈 게 맞아서 지방감도 있었어요. 월요일날 두 분이 같이 간답니다. 치료할라.
0: 리맹길 선생 찾아오시는데 월요일날 오시겠다. 그렇죠. 두 분이 예약입니다. 알았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이제 리맹길 선생 말씀 주셨는데요. 리맹길 선생 장춘 중의대 졸업하고 줄고 중리 사업에 연마하셨는데 특히 이분이 특점으로 놓고 말하면 몇 가지 특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의학 과학계의 2등상 논문까지 국가 구름이 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장춘대 중의대 졸업한 다음에 주약의 림상 그 도사분들을 잘 모셨는데요. 여기 국의대사로 불리 국문에 서임명하는 국의대사분들 몇 분을 림상도사로 모시고 확실하게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리는 이 방법부터 루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 찾아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와 이렇게 젊은 그 나이도 너무 젊진 않죠. 그렇지만 해도 20몇 년간의 이런 중의 경력을 갖고 있는데 병을 맨발에 짚어내고 그 처방을 따라 하게 되면 여러모로 불편하던 게 그렇게 잘 풀리더라. 그래서 리명길 선생께서는 토요일 빼고는 다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리명길 선생님 주학에는 지금 여러모로 불편한 거 종합적으로 해결해 주게 되어 있는데 특히 많은 분들이 평가하시는데 이야기하다면 와서 치료하신다면 그에 대한 말씀을 종합적으로 말씀하는 거 보게 되면 위장, 비장, 간장, 담낭, 장도 여기에 문제가 우리 인류에게는 아주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어떤 분들은 변이 너무 무르거나 혹은 또 변을 너무 어떤 분들은 나흘 닷새 한번 보시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담낭에 결석이 있어서 정말 목숨을 앗아가는 그게 움직일 때에 되면 그런 동통이 따르던 분들 그 외에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위장, 비장의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어떤 적이 올라온다 이렇게 말하면 비위가 하게 되면 그런 증세 올림이는 이런 증세에 나타나게 되는데 원래는 내리깨야 되겠는 게 깨지 못하던 분들 리명결 선생 찾아보시고 좋은 치료 깔고 드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신을 놓고 찾아오시게 되면 특히 리명결 선생께서는 단순히 처방만 내는 것이 아니라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한 데 이야기하다면 정기친구료법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급한 것과 만성과 이걸 종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잘 타당하게 되어 있으니까 약값도 내 생각과는 원래는 얼마나 많이 들어야 되는 걸로 인정했는데 나갈 때 결산하는 거 보면 약값도 아주 합리하고 낮고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처방된 것을 그 약을 마셔보게 되면 그렇게 편하고 위가 올림 밀던 게 내리 쑥쑥 깨지고 변도 아주 잘 조절받고

0: 담낭의 결석 때문에 힘들던 이런 분들 또 좋은 해결 가져오셨던 분들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간 담낭의 이상에 생겨서 여기 찾아오는 분들이 간경화, 간경화 복수 분들도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큰 병에 속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묘한 처방이 있으니까 제때 잘 파가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최기명 주임 선생님께서는 피부과 있어서는 전 나라적으로 알아주는 우수한 피부과 명예에 속합니다. 거기에 행정적으로는 최기명 원장, 그리고 그 이로적으로는 최기명 주임, 이런 간판이 붙었을 겁니다.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문의하셨지만 해도 젊은이들이 청춘 여드름 이것도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이라든지 백전포이라든지 습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좋은 치료과를 거두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특히 어떤 분들은 정말 남에게 내놓기 어려운 이런 어느 기회에 병을 얻었는데, 쉽게 말하자면 림병이라든지 혹은 또 여기에 유관되는 생식기 그 포장 같은 게 있는 분들, 후유지저병이 있는 분들 찾아보시면 뭐 화목토 오전에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심 놓고 찾아오시게 되면 최기명 주임 선생님께서는 여기 또 쌍후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이런 제품인데, 이것은 쉐워에 따라서 뒷잔등에 그 부분에 붙이는데 하루에 딱 3시간만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그 수퍼가 생기고, 수퍼가 생길수록 좋고, 수퍼가 너무 생기지 않으면 효과가 좀 영향받는 걸 말하게 되니 삼복에 붙이는 쌈후테라 하게 되는데, 호흡계통, 기관지염, 그리고 폐기종이라든지 이런 문제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분들, 쉽게 감기에 걸리는 분들한테는 귀합니다. 그리고 지금 연길 싱커 거창이라고 있습니다. 흠과 구강이라고, 여기에 구강에 있어서는 특히 뭐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말씀한 대로 이야기하다면 여기 찾아와서 치아를 고정하고 틀니를 하고, 그 외에도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임플란트하고 치아를 심는 거 말합니다. 이런 거 했는데, 와, 다른 데서 했는데 아주 많이 불편해서 힘들었는데 여기 와서 하니까 그렇게 편할 수밖에 없더라고. 이래서 연결 흠과 구강은 찾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무료로서 검사하고 사진을 발표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 치아를 씻는데 19원 90점밖에 안 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구강 아닌 문제는 입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출혈을 한다든지 이런 건 다 해결해 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도강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 기능, 심장 기능, 채색 초음파, 요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2: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리는 최명옥입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 담긴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아주 오래전 주막에서 나그네와 또 허기를 달래주던 따뜻한 한 끼였습니다. 지금도 왕홍도시 연길에 아침을 여는 수상시장의 국밥에는요, 우리 민족의 삶과 지혜 그리고 정서가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국밥 얼마나 합니까? 라는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네, 모두 일상에서 재미있게 풀어볼 수 있는 상식들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서서히 좀 서늘해지지 않을까 싶더니만 아직도 역시 날씨가 후끈후끈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네, 국밥을 맛있게 먹는 전통적인 방법 중에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일까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국밥에 밥을 말아서 먹는다. 2번, 김치와 함께 곁들여 먹는다. 3번, 뜨거운 국에 찬밥을 넣고 바로 먹는다. 네, 다들 집에서 국밥 잘 드십니까? 어느 방법이 좀 적절치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국밥에 밥을 말아서 먹는다. 네, 김치와 함께 곁들여서 먹는다. 뜨거운 국에 찬밥을 넣고 바로 먹는다. 네, 세 번째는 제가 집에서 자주 하는 거라, 그러게요. 정답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사항이 정답일까요?

0: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그래요.
1: 예, 그 1번과 3번 합시다.
0: 1번과 3번. 하나만 선택하라면요?
1: 아, 저 3번 합시다.
0: 3번.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허봉준 씨. 뭐 하셨어요?
1: 예?
0: 뭘 하고 지내셨어요? 되게 오랜만 같은데요?
1: 아니, 라디오 잘 나오지 않아 그럽니다.
0: 아, 그래요?
1: 예,
0: 알겠습니다.
1: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0: 네, 그래요. 참여 감사합니다. 예. 왜 예전에 나오던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애타게 방송을 찾아주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국밥을 맛있게 먹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적절치 않는 것을 찾아주십시오.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밥에 밥을 말아서 먹는다. 김치와 함께 곁들여 먹는다. 뜨거운 국에 찬밥을 넣고 바로 먹는다. 자, 전화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 혼자 얘기하고 놓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안도에 계시는 박 기자 어머님께서 전화 걸어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2: 안녕하십니까.
0: 그래요. 반갑습니다.
2: 예, 수고하십니다. 오늘도. 예.
0: 예, 감사합니다.
2: 예, 3번 합니다.
0: 네?
2: 3번 합니다.
0: 3번 할까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정답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밥은 집에서 자주 먹는 음식이라서 물론 뭐 여러분 드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드셔야 될까요?

0: 자,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이 더운 날씨에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어머님.
1: 예. 네. 오늘도 홀로 석입니까?
0: 예, 제가 오늘 혼자 합니다.
1: 예, 재밌는 시간 함께 보냅시다.
0: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예. 자, 문제 맞춰볼까요?
1: 예, 3번 하겠습니다.
0: 3번? 알겠습니다. 예. 정답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최명옥 선생님, 오늘은 혼자시네요.
0: 네, 그래요. 여러분이 예. 계셔가지고 제가
2: 예, 정답은 네. 3번 하겠습니다.
0: 3번 할까요? 알겠습니다. 예, 예 참여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혼자라고 어머님 우리 참여한 분들께서 저한테 또 말을 잘 걸어주네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심심치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국밥을 맛있게 먹는 전통적인 방법 가운데서 적절치 않은 것을 찾아주는 문제였습니다. 네, 국밥에 밥을 말아서 먹는다. 2번 김치와 함께 곁들여서 먹는다. 3번 뜨거운 국에 찬밥을 넣고 바로 먹는다. 여러분 모두 맞추셨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국밥은 따뜻한 밥을 따뜻한 국에 말아먹는 것이 정석이 되겠습니다. 네, 찬밥을 바로 넣으면 국물 온도가 급격히 식어서 맛이 떨어지고요. 또 밥알이 풀려 식감이 나빠집니다. 또한 잘 익은 김치와 곁들여 먹게 되면 느끼함을 잡아주고 감칠맛이 극대화됩니다. 오늘 두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더위에 지친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닭 속에 찹쌀을 채워서 푹 고운 국밥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삼계탕, 2번 닭곰, 3번 백소, 3번까지만 내어드리겠습니다. 네, 더위에 지친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닭 속에 찹쌀을 채워서 푹 고운 국밥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삼계탕, 닭곰, 백숙 어느 것일까요?

0: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2번 닭곰으로 하겠습니다.
0: 닭곰으로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참여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아봅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삼계탕을 합시다.
0: 삼계탕, 그래요. 네. 네.

0: 자,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예.
1: 성계탕 합니다.
0: 네, 최 선생님.
1: 예.
0: 훈춘엔 저희 방송이 잘 들립니까?
1: 잘 들립니다.
0: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참 네. 감사합니다. 요새 어떤 분들께서 가끔씩 방송이 잘 안 들린다고 한 분이 계셔가지고요. 제가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자,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1번 삼계탕 하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안 바쁘신가 봅니다, 어머님.
2: 예.
0: 예, 그래요. 좀 이제 편할 때도 있어야죠.
2: 예.
0: 그래요. 참여 감사합니다. 네. 뭐 다들 뭐 이제 시골 계시거나 농촌에 살면 굉장히 바쁠 거라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가끔씩은 또 쉬어가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더울 땐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냥 바깥에 나가기가 너무 싫어요. 다들 마찬가지겠죠? 네, 더위에 지친 여름철 보양식으로 즐겨 먹는 닭 속에 찹쌀을 채워서 푹 꼰 국밥류의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이 될까요? 삼계탕일까요? 닭곰일까요? 백숙일까요? 자, 문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 닭곰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닭곰 하는데 한족분들 장미치라고 하죠. 닭곰은요, 조선족 지역에서 매우 사랑받는 보양식이 되겠습니다. 네, 닭 뱃속에 찹쌀과 대추, 인삼, 마늘, 생강 등을 채워넣고 푹 꼬아내는데요. 네, 국물과 밥이 하나가 된 전형적인 국밥의 형태를 띠면서도 약선 개념이 더해진 독특한 음식이 되겠습니다. 네, 초복, 중복, 말복 같은 여름철 복날에 많이 잡고요. 네, 이열치열이라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텔레비전 미식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될 만큼 자랑거리죠.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해마다 삼복설이면 우리는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의 하나로 삼계탕을 먹고 납니다. 그래서 오늘 퀴즈도 역시 닭곰, 더위를 이겨내는데 더 이를 데 없는 여름철 보양식이 되겠습니다.

닭곰은 저는 뭐 닭곰 집에 가서 먹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닭곰은 이름 그대로 찹쌀과 닭을 함께 조리하는 전통 음식입니다. 일반적인 삼계탕이나 닭찜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삼계탕은 맑은 국물이 특징이라면 닭곰은 찹쌀이 달걀 육즙을 가득 머금어서 또 진하고 고소한 맛이 극대화되고요. 고기는 전혀 퍽퍽하지 않고 촉촉하게 익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닭곰은요, 평범한 닭 요리가 지겨울 때 또 색다르게 도전하기 좋은 메뉴가 되겠습니다. 또 연변에 보니까 저 연기대도 있는데 그냥 닭곰이 아니라 소래 닭곰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뭐 닭을 넣고 푹 고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찌어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쓰던 그런 큰 밥통 안에 닭을 넣고 네, 소래 같은 데라고 하는 소래 닭곰이라고 요즘 인기 만점입니다. 닭곰 얘기하니까 또 닭곰 생각이 나는데요. 여기서 물론 저희가 닭곰을 어떻게 하는지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평범한 닭 속에 쌀을 넣고 여러 가지 양념을 넣어서 맛있게 닭곰을 해 드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좀 어렵다면은 가서 닭곰집에 가서 한 그릇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내어드릴게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네, 해장국. 네, 해장국의 과학적 효과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무엇이 될까요? 첫 번째, 고단백 식품이 알코올분해 효소를 증가시킨다. 2번, 면맛 성분이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아세트알데히드 배출을 돕는다. 3번, 뜨거운 국물이 위 점막을 보호한다. 4번, 뼛속의 칼슘이 알코올을 중화시킨다. 어느 것일까요? 다들 뭐 해장국 하시죠. 해장국을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해장국의 과학적 효과와 가장 관련 깊은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고단백 식품이 알코올분해 효소를 증가시킨다. 2번, 면맛 성분이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아세트알데히드 배출을 돕는다. 3번, 뜨거운 국물이 위 점막을 보호한다. 4번, 뼛속의 칼슘이 알코올을 중화시킨다. 네, 흔히 보는 해장국 저희 집에서는 명태 해장국을 끓이기도 하고요. 또 된장을 넣고 해장국을 끓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씩은 또 콩나물 해장국을 끓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가정집마다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해장국을 끓이고 있겠습니다만 어떤 성분 때문에 과학적 효과와 가장 관련 깊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문제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노래 한 곡 감상하시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문제 정답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0: 사실 그 돼지국밥, 순대국밥이 맛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어떤 집에 건 살짝 그 이상한 내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린내라고 할까,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라고 할까요? 이것을 덮는 어떤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자,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선생님 오늘 이 더운데 혼나서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1: 예, 정답은 2번 해봅시다.
0: 2번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가끔씩은 저는 이렇게 주말 인사 주고받는 것이 정말 반갑고 행복하더라고요. 사실 뭐 갔다 안 오는 것은 아닌데 오가는 대화 속에 서로에 대한 안부가 전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도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란다고 제가 또 미리 사전에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주말부터는 기온이 좀 떨어진다고 하던데 좀 기대해도 괜찮을까 싶습니다. 요새는 너무 덥잖아요. 자,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 주말 잡아보는 이완입니다.
0: 감사합니다.
2: 예, 그 2번 합시다.
0: 2번 할까요?
2: 예.
0: 알겠습니다.

잡내 없애는 방법. 쉽게 말하면 돼지 냄새를 없애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양의 설탕을 넣고 절인다. 잔물에 오래 담가 핏물 빼고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로 헹군다. 식초를 넣고 강한 불에서 휘저으면서 끓인다. 4번 후추만 듬뿍 넣어 향을 돋는다. 어느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까요?

저는 집에서 돼지국밥 정도는 아닌데 일단 돼지고기가 들어간 국을 끓일 때는요, 된장을 넣거나 아니면 된장이 안 들어갈 때는 생강 그리고 대파를 넣습니다. 그러고 보면 살짝 그 돼지 냄새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편하게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많은 양의 설탕을 넣고 절여둘까요? 찬물이 오래 담가 핏물 빼고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로 헹궈줄까요? 식초를 넣고 강한 불에서 막 휘저으면서 끓일까요? 후추만 듬뿍 넣어 향을 덮어놓을까요? 네, 조금만 생활의 지혜가 담긴 분들, 살짝 밥을 해본 분들이라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네, 찬물에 오래 담가 핏물 빼고 끓는 물에 데친 후 찬물로 헹군다가 되겠습니다. 네, 잡내 조성분은 혈액과 지방이 남아있는 단백질 분해물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조리법에서는 먼저 찬물에 한두 시간 이상 담가서 핏물을 충분히 뺍니다. 네, 그 다음 끓는 물에 뼈나 내장을 살짝 데쳐내면요, 표면에 불순물과 응고된 단백질이 거품처럼 떠오릅니다. 이를 버리고 찬물로 다시 헹군 뒤 맑은 물에 본격적으로 구워야 비로소 잡내 없이 깔끔한 국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이제 향신료로만 덮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국밥 한 그릇이 정말 만만해 보여도 정성과 시간 그리고 과학적인 원리를 터득한 것이 바로 음식 예술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뼈를 끓이는 12시간, 잡내를 빼는 2시간, 그 모든 것이 기다림이고요. 숟가락 하나에 담겨있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국밥집에서 따뜻한 국물 떠서 한 곰 척 드실 때요. 네, 국밥에 담긴 우리 또 조리하는 이의 땀과 기다림을 한 번쯤 떠올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열치열이라고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어떨까요? 이 한 그릇이 단순히 허기가 아니고요. 수백 년의 이야기와 정성을 함께 건네는 음식이라는 생각 곁들이신다면 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요, 이제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잠남성 구복액은 홍삼, 시호, 황기, 울금, 치자, 향부, 원제, 담남성, 사인 등 성분으로 구성되어 건비 익기 효능이 있고 간 경락이 막히며 사유가 둔해지고 맥이 없으며 마음이 어수선하고 쉽게 화가 나는 증상, 불면증, 건망증, 인후통, 귀에서 소리가 나고 효능증이 나타나며 식욕 부진, 심혈관 삼고증, 진장 기능 저하와 근육 관절 통증 등 증상을 해결해 줍니다. 참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복용하는 OTC 국약입니다. 중국 과학보급연구소 장봉 박사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100근의 약재 중에서 엄선을 거쳐 22여 근의 우수한 약재를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두 근의 최상급 약재만 선별했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초미세 추출 기술을 적용한 고순도 소분자 국약입니다. 또한 간과 비위, 경락이 막혀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며 각종 만성질병의 유효률이 매우 높은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참남성 구복액은 자주 지식재산권 증세가 있고 할빈 중약사장 유한회사의 상품입니다. 참남성 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잡남성 구보객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을 사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열두 곽을 사시면 열두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참남성 구복에 참 참가한다는 참 남쪽이란 남 별이란 성 참남성 구복과 더불어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 이 제품 자체를 결배해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지 원액에 대해서 사실 분들 가운데서는 저희들 늘 말씀드린 그 사지 원액에 속하니까 이 제품 자체도 지금 30가게 이 정도 우대 활동을 진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잘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특히 참남성 구복액은 신제품에 속하는데 이번에 참남성 구복액이 좋은 제품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우리 노인기의 모든 기능이 간, 비, 위, 장도 간 그리고 콩팥 비롯해서 공능 저하를 그리고 기력이 많이 떨어진 거의 기력을 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제품이 바로 참남성 구복액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가게 원 가격은 598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모두 45대가 들어있습니다. 구복액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3번 드십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런데 이걸 드시면서 빨달로 빨아들일 때 식전에 드시는 약입니다. 식전에 드신 다음에 무슨 약이라는 거 알지요?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죠. 보통 그 보약 등석은 식전에 드시고 기타 뭐 아주 중한 병으로 치료할 때는 식후에 드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참남성 구복액은 식전에 드시는데요. 5각을 싸면 3각을 드립니다. 10각을 싸면 8각을 드려서 10각에 8각에게

0: 다며 3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대 활동은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게 되었고 이 제품 자체는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쌍푸싱 중약 올리또 주는 이 중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조 방법이 특별한 제조 방법으로 됐습니다. 효소 촉매 대사 방법으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소분자 국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흡수가 빨리 됩니다. 우리 위에서 모든 음식을 고분자 화물을 소화할 때게 되면 그게 그 단백 효소라는 게 촉매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까 쉽게 흡수가 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제가 참남성 구복예구 우선 야들에 채먹었습니다. 근데 아, 이야기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0: 효과가 빠를 겁니다.
2: 예,
0: 흡수가 잘 되고
2: 감에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예, 딱 감기 걸렸다 났는데 딱 요 무릎 아래가 딱 맥이 없단 말입니다. 예, 걸다모. 예, 근데 이게 원기도 봐주는데 너무 좋고 또 구복액이고 식전에 먹는다니까 그래 내게 딱 맞는 것 같았었는데 아 정말 여기 먹어서 인차 효과 또 내 좀 신기 예민합니다. 인차 효과 법대다. 예?
0: 그렇죠.
2: 요거 예, 밥도 맛있고 요 무릎 아래 조금 맥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것도 그리고 이게 밤에 자꾸 꿈이 많고 잠을 잘 못 잤는데 2시만 하면 자꾸 깨나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잠이 잘 온다.
0: 따부 왼치 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 원기를 도와줘야 잠 잘 자지 억지로 잠 재워져서는 안 됩니다. 따부 왼치 예. 해주는 이런 성분들 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2: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내 담낭이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예, 담낭이 자꾸 아프던 게 이중사도 많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소화도 잘 되고 이게 아 우리 롱인에는 이 참낭송 구복액이 원기를 도와줘야 원기 있어야 일체 병이
0: 모든 공룡 이기죠. 맞습니다. 예. 잘 이해됐습니다.
2: 아, 그래 정말 예. 좋습니다. 그래 내 이거 먹은 게 너무 좋다니까 우리 언니도 어느 롱이니까 예, 7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맥이 없고 오고 가는 감기를 다 하고 이랬단다. 그래서 내 너무 좋다니까 내 전이 이게 어떻게 했는가 내 조금 싸서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먹은 게 효과 좋단 말이에요. 그래 오늘이 나도 배, 우리 언니가 내 오늘 다 이 참남성 구복해고 좀 배가 아팠다고 전화했습니다.
0: 그렇죠. 다섯 가게 세 가게 계다면 370원 좌우로 되어 있고 열 가게 여덟 가게면 한 가게 평균 가격 한 30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겠다면 노인은 무섭지 않습니다. 노인이 젊음으로 건강으로 잠 잘 자고 잘 드시고 잘 흡수가 되고 잠 잘 잘 뿐만 아니라 기억이 잘 되고 여러모로 좋은 제품 자체가 이 제품입니다. 이번에 특수한
2: 예,
0: 제품이니까.
2: 그래서 예. 오늘이 언니가 둘이 다 요거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참남성 구복액이 저는 다섯통 쌓이까나 예, 세각 죽기다 예,
0: 예.
3: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주일 넘어 먹었는데 예, 매난이 스트레스 나고 예, 신경질 나고 예, 맥이 없고 소화가 안 되고 밤잠 자지 못하고 했는데 예, 아 인차 그 스트레스 나던 게 그게 잃어가지고 예, 경력이 그렇게 상실됐는데 경력이 돌아오고 예, 그리고 맥이 없던 게 맥이 납니다.
0: 예.
3: 그리고 소화가 잘 되고 예, 밥을 잘 먹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0: 혈압 조절이 잘
3: 얼마
0: 되고.
3: 좋은지 예.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3: 예, 몸이 헷갈아진다. 그 몸 영 먹어봐서 그랬던 게 몸이 헷갈아지고 아랫다리랑 맥이 없어서 그렇게 그랬던 게 지금 맥이 나고 있습니다.
0: 예.
3: 그래 다섯 각 쌌는데 오늘도 열 각 싸면 여덟 각 준다는데 그거 싸서 좀 장기적으로 써볼까 해서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0: 한 각은 보름 동안 쓸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아침, 점심, 저녁 식전에 드시는 약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감각으로 알리죠. 우리가 지금 논인계에 들어서서 보충해 주지 않고 내 강다짐으로 내 밥과 내 국만 드시는 이런 방법으로서는 모자랍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게 드셔도 되지만 해도 지금은
3: 그렇죠.
0: 기본으로
3: 지금
0: 위에게
3: 자꾸만 맥이 없고
0: 그렇죠.
3: 자꾸만 예.
0: 위에서 받쳐주는 이런 제품입니다. 예, 예.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세요. 501-7766에 전화하면 문자 무료 배달도 가능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네,
0: 안녕하세요.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0: 예, 나도 장염성 골다공증 쓰고 있습니다.
1: 예.
0: 아니,
1: 예.
0: 혈압도 거리가 잘 안 돼가고 혈압이 높았다 나갔던 늘상고도 머리 아프지 오지럼증이 나지 예. 그러니까 자꾸 나는 그래서 저 소리 남거려 쿵쿵쿵 와 왜
1: 컴바지해서 그런 겁니다.
0: 일라서 예. 자꾸만 하면 이랬나 예. 그래 나니 어떠냐 이게 무너서서야 오다 이랬잖아.
1: 그렇죠. 예. 그렇게 겁나죠.
0: 예. 공포심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1: 그렇죠.
0: 예. 그러고 예. 꿈이 많고 잠이 아요고 예. 그냥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 장염성 구로도 선생님 강의라는 것도 그냥 이거 써보다고 어제 나도 한 열 거의 먹어보면 다시 먹습니다. 그런데 먹기도 하고 지금 예, 조금 그 혈압도 좀 나쁜 게 알기입니다.
1: 예.
0: 효과가 빠릅니까 약이?
1: 그렇죠. 효과가 예. 빠릅니다. 이게 구박약이고 예, 예. 하루에 세 번 드시고 고농축액에 속합니다. 그리고 100근을 농축해서 100근 가운데 20근을 선택했고 20근 가운데 2근을 선택해서 나온 제품 자체니까 약 효과성에 아주 진실하게 빨리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분자 화물로 되어 있으니까 효소 총회 방법으로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이 제품 선택이 너무 잘 맞습니다.
0: 예, 그래 소화도 안 돼서 그리 그랬는데 좀 소화도 이야기 뭔가 이렇게 잘 됩니까 지금?
1: 그렇죠. 소화가 잘 됩니다.
0: 소화 아이 돼봤던 까또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1: 예.
0: 얼마나 밥이랑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1: 그렇습니다.
0: 그래 예, 콩팥이 나빠갖고 속엔 자수다지 뼈라는 게 아프지 정말 그랬습니다. 이게 좀 아, 뼈도 아예 아프지 속엔 자수 뼈로 그렇지 밤에 잠 잘 잘 듣기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1: 그렇죠. 예예.
0: 예. 예, 그래 난 처음에 이야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갖고 조금밖에 안 썼습니다. 그래, 예, 먹어볼까, 약이 좋고 하니까, 냈습니까? 오늘, 예, 뭐, 그, 열각삼 배달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1: 예, 열각삼이 야득각 줍니다. 이때면 300원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 제품 들어보시게 되면 그만하세요 해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많이 매달리게 되어 있을 겁니다. 좋은 제품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게 하얼빈 중약 사창이라면, 역사가 유고한 특별한 공사입니다. 약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 그 만창 때 첼룽 황제의 4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있은 그 제약창에 속하는데 91년도 9월 달에 지금 이름으로서 하얼빈 중약 사창으로 됐는데 역사가 유관 공자에서 만들어낸 제품이니까 제품 자체가 아주 우수합니다. 여기 성분이 우수하고 그리고 그 공예가 우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드시게 되면 맥이나고 정신하고 잠이 잘하고 소화가 잘 되고 모든 공리 가래가 성하던 게 그게 해결받고 원기를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좋은 제품이니까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구보박이가 먹기도 좀 좋습니다.
1: 그렇죠. 하루 세 번 드시는데 식전에 드세요. 꼭 예. 그래야만이 랑배가 없습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백내장에서 이제 눈이 까까라고 피도 다드시고 특히 바람 맞으면 눈물 쐬는 그런 거 눈을 가렵고 몸치가요 희명해 보여서 내 명해방 복용하고 나중에 효과 많이 봤습니다, 이게.
1: 눈병치레에서는 맹수발일 겁니다. 인정하지 네.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성분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3: 예, 네, 눈에 깔깔하고 피지는 게 지금 이렇고, 예, 가렵던 증상이 없으니 눈이 여기 맑아집니다, 예.
1: 그렇죠.
3: 예, 난 이제 효과도 이번에 또 받아봤고, 예. 이제 방송들로 새로운 약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상남성 구바이라고 나는 이게 자주 어지럼증이 나고 기억력도 껍뻑껍뻑 특히 밤섭에는 자꾸 해 그래 밥맛이도 없고 이래놓고 이건 맥이 없습니다.
1: 그렇죠.
3: 근데 이 방송을 이게 내게 더 맞겠는가 선생님과 좀 문의합니다.
1: 이제 말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증상 자체는 원기 부족으로 나타나는 기본 여러 가지 종합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모든 성분들 자체는 일단 담남성이라든지 그리고 시오 자효라든지 황계라든지 울금이라든지 치자라든지 시향후라든지 이런 성분들 자체가 원지라든지 너무 우리 몸에는 잘 어울리는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100근에서 20근, 20근에서 2근을 이렇게 선택해서 농축해 나온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식전에 하루에 3번 드시는데 너무 맥이 날 겁니다. 아침에 드시면 오전, 점심에 드시면 오후, 저녁에 드시게도 온 저녁, 이렇게 효과가 너무 좋은 제품이니까 이번에 이 제품 자체는 두 번, 세 번 고민할 필요가 없이 우수한

0: 제품입니까? 잘 선택하기 바랍니다.
1: 그럼 이번에 바다를 받겠습니다. 이거에.
0: 예, 그렇게 하세요.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1: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예. 아, 그, 요 잠낭성 구복에 우선 오늘까지 사흘째 들어봅니다.
0: 예.
3: 그러니 요 일주일 전에 저희 동생 남편이 동생이 농촌에 있는데 생일이 돼서 그래 갔습니다. 그래 가니까나 그 저희 동생이 저하고 말하는 게 아, 또 우리 나그네요. 그도 별로 신경질도 있고 식사도 잘 안 하고 잠도 잘 못 쉬고 어째서 나의 영 불편해서 아 좀 힘들다고 해서 영 그러면 내가 고쳐하더라 말입니다.
0: 예.
3: 예, 그리고 또 그런 뭐입니까 거기다 또 이 소변도 잡고 어째서 나의 불편한데 영 많답니다.
0: 예.
3: 그래서 내 이제 살세요 참낭성 구멍에 들어보니까 별로 제 동생 남편이 이야기했으면 어떻겠는가네 그래 문의합니다.
0: 너무 잘 맞습니다. 그런 데서는 이야기입니다. 동생 남편이 예. 50이 지났죠?
3: 예, 어제는 곧만 이렇게 70입니다.
0: 아, 그런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너무 잘 어울려서 일단 드시기 예. 시작하게 되면 그만하세요. 말리도 말리지 못할 정도로서 이 제품이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효과를 예. 봅니다. 예, 따봉 예, 엔치하는 각도에서 그리고 예.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게 하고 예. 그리고 여기에 모든 소화 공능 그 외에 지금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불면증 있고 기억이 잘 되지 않고 가래가 생하고 부종이 생기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데는 소화 흡수를 촉진시켜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드시게 되면 여기 안전한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B200으로 된 안전한 아주 OTC 공약.
3: 다시 치시오.
0: 예, OTC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기 바랍니다.
3: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전달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참남성 구복에 참가한다는 참, 남쪽이란 남, 별이란 성점이 참남성 구복액 자체는 우대 정책이 지금 실행되게 되어 있어서 이 제품 자체는 할빈 제사 유한 제약 유한회사에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 이 제약회사는 명문공사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빨리 효과를 보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삼이라는 성분 자체는 아주 그 성질이 온화합니다. 따부엔치 해줍니다. 그리고 후마이 꾸토화 해준다는 건 뭘 말하게 되는가 하면 맥이 너무 똑 떨어지고 모든 공능이 저하를 가져온 거 빨리 쳐주는 역할하는 모두 여기에 포함된 10가지 네. 성분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꼭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걸입니다. 네, 여행은 가장 좋은 삶의 쉼터입니다.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여행. 복잡한 머릿속을 말끔히 정리하고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며 다시 앞으로 나아갈 용기와 동력을 전해주고 오직 나만을 위한 포근한 쉼터를 찾아 오늘도 함께 맛여행 떠나보실까요?

네, 연변 음식은 청산과 록수가 빚어낸 자연의 보고입니다.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대자연의 성물을 가장 조화롭게 담아내는 예술이자 대를 이어 전해내려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매운 듯 시원하고 달콤한 듯 깊은 여운을 남기는 연변의 맛은 그 자체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빚어낸 연변의 특색 음식들은 타지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향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어머니가 정성스레 버무린 김치 한 포기 그리고 형제 민족이 하나 되어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 꽃을 피우는 훈훈한 인심까지 그 모든 순간이 연변의 맛을 완성합니다. 여행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우리는 음식을 넘어 그 음식을 빚어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맛보려 하는데요. 연변의 특색 음식과 특산품이 간직한 깊은 향기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연변 특색 음식 전 요리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은 반죽이나 얇게 쓴 식재료를 기름에 지져 익히는 조선족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입니다.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재료마다 살아나는 고유의 풍미가 일품인 전은 오랜 세월 조선족의 식탁에서 사랑받아온 소중한 음식 문화입니다. 전의 기원은 매우 오래됐고 일찍 요리서적에는 빈대떡이 실렸습니다. 예전에 전은 고기를 얹거나 넣어 만드는 귀한 음식이었으나 가난한 사람들이 반죽 안으로 전을 만들어 먹어 이로 인해 빈궁병이라는 별명도 지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기름을 짜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기름 자체가 귀했습니다. 따라서 기름을 사용하는 전은 특별한 날에도 맛볼 수 있는 귀한 대접이었습니다. 궁중에서는 잔치나 연회 때 다양한 전을 차려 올렸고 민간에서도 명절이나 제사상에 전이 빠지지 않는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특히 제사상에는 소고기 전, 생선전, 버섯전 등 정성이 담긴 전이 올려졌으며 이는 조상에 대한 공경과 가족의 정성을 함께 담아내는 의미였습니다.

연변 특색 음식인 저는 연변이 풍부한 식재료와 결합시켜 더욱 다양하고 독특한 전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연변에는 감자, 김치, 각종 해산물과 채소가 풍부해 이를 활용한 전 요리가 특히 발달했습니다. 전은 주재료에 따라 크게 채소전, 해물전, 고기전, 곡물전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이 지닌 고유의 맛과 식감이 조선족의 풍성한 음식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그럼 먼저 채소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소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김치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잘 익은 신김치를 넣어 만드는 김치전은 새콤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일품으로 조선족 가정에서 가장 흔히 즐겨 먹는 전입니다. 파를 듬뿍 넣어 만든 파전은 향긋한 파의 풍미가 돋보이며 여기에 오징어나 새우, 홍합 등의 해산물을 함께 넣으면 더욱 풍성한 해물파전이 됩니다. 감자전은 강판에 간 감자로 만드는 전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며 조선족을 대표하는 전 요리로 손꼽힙니다. 부추전은 부추 특유의 향긋한 맛을 살린 전이고 두부전은 얇게 썬 두부에 밀가루와 달걀물을 입혀 지져내어 부드럽고 담백합니다. 또한 더덕을 얇게 썰어 만든 더덕전도 독특한 향과 쫄깃한 식감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해물전으로는 해물파전 외에도 생선전이 있습니다. 명태나 조기 같은 생선살을 얇게 저며 밀가루와 달걀물을 입혀 지진 생선전은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고기전으로는 동그랑땡과 산적이 대표적인데요. 동그랑땡은 다진 고기에 두부와 각종 채소를 섞어 동그랗게 빚은 후 지져내는 것으로 명절이나 잔치상에 빠지지 않는 귀한 음식입니다. 산적은 얇게 썬 고기와 채소를 꿰어 지져내는 궁중 음식으로 고급스러운 맛과 모양이 특징입니다. 곡물전으로는 녹두전, 즉 빈대떡이 있습니다. 불린 녹두를 갈아 만드는 이 전은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녹두전은 예로부터 해독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봄에 진달래꽃을 얹어 지지는 화전은 절기 음식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얼린 명태로 만드는 동태전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입니다. 이처럼 조선족의 전은 그 종류와 맛이 무궁무진해 각 계절과 명절 그리고 가정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며 오늘날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연변 특색 음식인 전요리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은 재료에 따라 다양한 영양학적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녹두전은 예로부터 100가지 독을 치유하는 천연 해독제로 불렸습니다. 전은 몸을 차갑게 하는 성질이 있어 열이 많은 사람에게 좋고

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 증상에 도움을 주며 혈중 지방과 노폐물을 배출해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감자전에는 비타민C와 칼륨이 풍부해 피로회복과 혈압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김치전에는 유산균이 풍부해 장건강에 도움을 주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또한 김치의 매운맛을 내는 고춧가루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신진대사 촉진과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해물파전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해산물에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근육성장과 세포재생에 좋습니다. 오징어나 새우에 함유된 타우린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두부전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좋고 뼈 건강에 좋은 칼슘이 풍부합니다.

조선족 가정에서 가장 사랑받는 전 요리로는 감자전, 김치전, 해물파전을 꼽을 수 있는데요. 각각의 전은 고유의 맛과 특색을 지니고 있으며 그 조리법 또한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아래에는 다양한 전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감자전인데요. 감자전은 바삭하고 쫄깃한 맛을 지닌 연변의 대표전입니다. 감자전은 신선한 감자를 강판에 갈아 만드는 전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입니다. 이 전의 매력은 감자 본연의 향긋함과 아삭한 식감에 있습니다. 감자전에 사용되는 재료로는 감자, 양파, 청양고추, 소금술, 그리고 식용유입니다. 여기서 감자는 되도록 전분 함량이 높은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전을 조리를 시작할 때는 우선 감자를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긴 후 강판에 곱게 갈아줍니다. 이때 감자는 산화되어 색이 변하기 쉬우므로 빠르게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아놓은 감자에 잘게 다진 양파와 얇게 썰은 청양고추 그리고 소금을 넣고 골고루 섞어 반죽을 만듭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중불로 달군 후 반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얇고 동그랗게 펼쳐 넣습니다. 앞뒤로 골고루 노릇노릇하게 지져내면 바삭한 감자전이 완성됩니다. 특히 중약불로 천천히 익히는 것이 감자전의 성공 비결인데 이렇게 하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익어 최상의 식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자전은 간장에 다진 파와 마늘, 고춧가루, 참기름을 섞어 만든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그 맛이 한층 더 깊어집니다. 기름을 너무 많이 넣지 않고 적당량만 사용하는 것도 맛있는 감자전을 만드는 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김치전은 잘 익은 신김치를 넣어 만드는 전으로 새콤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조화를 이뤄 조선족의 대표적인 전 요리로 손꼽힙니다. 특히 묵은지처럼 잘 익은 김치를 사용하면 더욱 깊은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재료는 신김치, 양파, 청양고추, 밀가루, 튀김가루, 김치 국물, 물, 그리고 식용유가 필요합니다. 먼저 김치는 잘게 썰고 김치 국물은 따로 준비해둡니다. 양파는 같은 크기로 다지고 청양고추는 채 썰어 준비합니다. 냄비에 밀가루와 튀김가루를 넣고 김치 국물과 물을 부어가며 되직한 반죽이 될 때까지 섞어줍니다. 이때 반죽의 농도가 너무 묽으면 전이 팬 위에서 퍼져버리고 너무 되면 속이 제대로 익지 않으므로 적절한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죽이 완성되면 썰어놓은 김치와 양파, 청양고추를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중약불로 달군 후 반죽을 얇고 둥글게 펼쳐 넣습니다. 이때 뚜껑을 덮고 익히면 수증기가 생겨 속까지 골고루 익게 됩니다. 한쪽 면이 노릇해지면 뒤집어서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노릇하게 구워냅니다. 김치전의 핵심은 김치 국물을 활용해 감칠맛을 살리는 것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겉바 속촉의 식감을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물파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물파전은 타의 향긋함과 해산물의 시원한 맛이 어우러진 전 요리인데요. 해물파전 재료로는 파 또는 쪽파, 오징어, 새우, 홍합이나 조갯살, 밀가루, 물, 달걀, 소금과 후추 그리고 식용유입니다. 해물파전 조리를

시작할 때는 발을 5cm 길이로 썰고 오징어는 얇게, 새우는 등껍질을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 준비합니다. 밀가루에 물을 부어가며 되직하게 반죽한 후 달걀을 풀어넣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합니다. 먼저 팬

네, 저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김장철에 이웃끼리 김치를 나누며 함께 부쳐먹는 김치전, 명절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정성스럽게 빚은 동그랑땡, 그리고 연변에 푸르른 자연이 선사한 신선한 재료로 만든 채소전까지 이 모든 전에는 먹는 즐거움 이상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인심과 정겨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행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연변 특색 음식인 전 요리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연빈의 맛과 함께 떠나는 여행길에서 여러분은 잠시나마 나만의 포근한 쉼터를 즐기셨는지요? 여행은 곧 나 자신에게 건네는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풍경이 선사하는 설렘과 따뜻한 인연이 주는 감동,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풍성한 선물이 되어 돌아오죠. 오늘의 이 여정이 여러분의 일상의 활력과 행복을 가득 채워주길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는 맛깔스러운 이야기와 유익한 정보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윤거리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작은 꽃이 하나가 바람을 타고 물을 따라 어디로 갈지 모르는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꽃씨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납니다. 그것은 꽃씨의 여행이자 우리 인생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문추산 작사 방동글 작곡의 오금실 가수가 부른 꽃씨의 여행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그리움과 기다림, 그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 설레는 마음을 노래한 가요. 담연 작사, 리해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귀향길을 전해드립니다.

인생이라는 책 속에 오늘 하루는 어떤 이야기가 쓰여지고 계신가요? 전옥선 작사, 량성호 작곡의 렴수원 가수가 부른 우리 인생사를 전해드립니다.

아침이면 반갑게 인사하는 나팔꽃의 상큼하고 활기찬 모습은 올해의 하루를 밝게 시작합니다. 설병화 작사 박성국 작곡의 차미령 가수가 부른 나팔꽃을 전해드립니다.

0: 개선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합류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신고를
1: 또 운담분 특급 웅남분입니다. 웅남에서 만든 게죠. 웅남분이가 몽땅 노란 색깔입니다. 황금색 웅남분이랍니다. 예, 이거 한 곽에 30 병살 드리는 겁니다. 1680원짜리 거저증송에 드립니다. 예, 15곽 사게 되면 15곽 더 드립니다. 그러면서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이 자문하고 예약해서 구매하시는 이런 분들 직접 또 응답분 드리죠. 예,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병을 진단하고 싶다 이런 분들 많죠. 그래서 직접 병 보기 싶다 하는 분들 원래 기차역전이지 않습니까? 로호차장이 기차역전 맞은편에 우기병원 2층 중의과에 찾아오면 됩니다. 제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또 이런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또 오기 불편하는 분들은 직접 2880

018번에 전화해서 저하고 연결하면 됩니다. 예, 제가 직접 다 답복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그 우기병원 2층 종이과로 오시면 되죠. 예, 그래서 오기 전에 꼭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예, 환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어느 쪽쪽 막 보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전화번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88-0018번 전화 치면 이야기 가능하지. 이 말이 많지요. 그 이름은 근근히 마지막에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 이름 달아놓은 게지 그 질병이 원인을 말한 게 아닙니다. 예, 무슨 그거 소염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 소리라는 거 황제내경에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황제내경도 그렇고 또 우리 진구여울에서 더 상세하게 썼습니다. 예, 뭐라는가? 肾阳虚입니다. 제일 첫째로 말하는 게 肾阳虚입니다. 지금 대부분 중의들이 진단할 때 곰팡이 때문에 귀 소리 난다. 이것은 어느 중이나 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지금 어째서 이렇게 말하는가? 제한테 찾아온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른 데 가서 치료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마지막 아이들까나 제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테 찾아와서 들어보게 되면 제가 다 상세히 들어봅니다. 어디서 진단 받았습니까? 어떤 치료를 받았습니까? 다 물어봅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얘기를 한 거 보게 되면 대부분 중의들이 말하는 게 곰팡이를 내서 귀소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짝을 인해서 곰팡이 부선한 약을 당연히 쓰게 되죠. 부선한 약을 대량적으로 쓰는데 귀에서 소리는 점점 더 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귀가 맺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귀 소리 오래 나게 되면 귀 맺버리죠. 예. 그래서 중의에서는 어떻게 변종론지를 하는가. 예. 쫀빙 쫀방이랍니다. 그래서 이 처방이가 전문적인 이런 처방으로 나와야 되죠. 예, 제일 첫째 우리 곰팡이 양이 허해서 나타나는 증상. 보통 동시에 나타나는 증상은 귀에 소리 나는 동시에 허리다리가 쏴내 나고 나로내가 나고 그 다음에 허리가 렁통이라는 게 생깁니다. 허리가 막 차가반하면서 아픕니다. 특히 우리 그 날씨가 춥게 되면 허리도 아프죠. 예, 귀에 소리도 나고 그리고 자꾸 추워하고 발다리 시련하고 이런 현상. 기존 발다리 시린 증상은 중에서는 스니랍니다. 스니. 그리고 성공능 장애도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변 칭창이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칭창이라는 거니까 소변 칭, 소변이 깨끗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광천수처럼 이런 소변 색깔이 원래 좀 노랗스러워해야 되죠. 그런데 하얀 색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창이란 건 뭐인가? 소변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물 먹게 되면 물이가 한꺼풀 먹게 되면 한꺼풀가 다 소변을 나간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예니아도 밤 소변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다음 정신이 흐리멍텅해나고 예, 그 다음에 혀를 쑥 내밀게 되면 설태가 하얗고 예, 맥을 쑥 짚게 되면 예, 많이 천루어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맥이가 슬쩍 쥐어서는 나타나고 깊숙이 이렇게 눌러야 그 다음에 맥이 나타나는 게 많이 천이랍니다. 깊은 곳에 있는 거. 예, 루. 맥이 약하죠. 미약하죠.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할 때는 곰팡이 양이 허해서 나타나는 이런 귀 소리난 증상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선한 작을 해줘야 되죠. 근데 지금 저한테 찾아와서 병 보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쓴 양쉬 이런 사람이 적습니다. 보통 上焦湿热하고 少阳疏肌不利 이 두 가지로 발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上焦湿热라는 건 뭔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산焦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산焦는 현대의학 각도에서 말하게 되면 예, 좀 림파계통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지 못합니다. 산焦라는 거는 예, 어떻게 놓고 말하면 인체 내 오장육부가 있지 않습니까? 오장육부가 다 한 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장육부가 다 딸러딸러 있습니다. 딸러딸러 있는 게 뭐인가? 오장육부 어간에 다 그 막이 있습니다. 이 막을 우리 산저우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서는 여우왕이랍니다. 여우란 게 뭐예요? 기름이란 말이죠. 왕 한 게 그물망이라 그 뜻이죠. 그러나 기름 이런 것들이 그 그물망에 이렇게 낍니다. 무슨 뜻인가? 오장육부가 움직여

0: 때에 항상 노폐물이라는 게 많이 생깁니다. 매일마다 생기죠. 그러면 이 노폐물들이 나갈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폐물들이 먼저 산지역 요왕에 붙습니다.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산지역 시통을 통해서 나가야 되죠. 나갈 때는 우리 소변, 대변, 그 다음에 뭐 땀, 그 다음에 뭐 코다대, 무슨 뭐 이 귀체, 무슨 뭐 많죠. 뭐 콧물, 가래 이런 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가는 길이 또 막힌다 할 때, 근데 이 나가는 길이 상처에서 습열이 막 올리민다 할 때, 그러게 되면 이 귀에 소리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있으니까 이 당뇨병 좀 뭐 한지 좀 몇 년 된다. 그래야 계속 뭉겨서 그렇게 수치가 정상화됐다 내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운동되지 못하고 계속 또 어디에 대해서 계속 이래 배 아픔이 있으니까 예, 대변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모르고 좀 없나면 또 어떤 때는 또 무슨 변비가 들어하겠어요 그러고 예, 계속 또 왠다면 이 또 뭐니까 소변도 또 예, 그렇게 잠깐만 이 뭐니까 염증이 없는 소리 그래서 아, 소변 볼 때만 아리고 그다음에 예, 또 소변도 많 양도 많지 않고 예, 이렇더라면 나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이래가지고 소리 그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의원하게 듣고 소리는 뭐니까 그 신고하고 그 다음에 어느 게니까 그러니까 그 같이 네. 좀 먹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 선생님께서 또 친구 치료를 받고 그래 그런지 지금까지 특히는 이 친구 내 같은 데는 친구 같은 게 뭐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전에도 약 먹었지만 그렇게 안 났던 게 친구하고 약 전문가 결합해서 이래 쓰고 그런 게 아이 여러 가지 현상이 없어져 특히 당뇨가 영 언성되더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그렇게 이전에 그 염증 어머노 좀 안 깨라 약 먹고 이래서 어서 어떤데 일주일에 한 번씩도 사연제 먹고 이래던 게 지금 고개 다 떨어져가 독설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혜택 보고 이래니까 이 좀 안 깨라 약도 좋고 선생님 친구도 좀 안 깨라 연결을 있구나 해가 독설이 그래 어서 뭐니까 지금 한 지금도 계속 먹고 있는데 지금 활동 어떻게 있습니까?
0: 일단 활동 좋습니다. 그리고 활동 마지막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란 이 증상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 지금 대부분 당뇨병으로 마지막에 합병증이 오는 사람들이 오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혈당 때문에 당뇨병 합병증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병원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 중의각도에서 본다 할 때는 당뇨병 본신이가 당뇨약을 혈당 공제를 우리 매일마다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거 혈당 때문에 합병증이 온다 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근본상에. 혈당 매일마다 공제하죠. 공제하는데 위해서 합병증이 옵니까? 그래서 우리 중의에서는 어디 문제 찾는가? 기실은 당뇨병이 생기는 근본 원인 혈당, 그러니까 혈액 속으로 당분이 들어갔다 그 뜻이죠. 혈액 속으로 넣어서 당분이 들어가는가? 기실은 간 문제입니다. 이 당뇨병 환자들은 먼저 시작부터 지방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에서 원래 이런 음식에서 들어오는 당분, 뭐 탄수화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환해가지고서 근육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근육이 매기나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근육 속으로 못 들어간다 할 때는 이게 간이 일단 문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혈액 속으로 당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의각도에서는 우리 이 혈배강, 그러니까 우리 이 건신고, 건신고 본신이가 여기 정우탕이라는 이런 처방이 들어갔습니다. 정우탕이 전문 당뇨병을 치료하는 약간 오장육부 공능을 회복해줘서 혈당이 공제되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처방. 그리고 우리 반샤시신탕이란 건 이건 전문 간경화람이 간을 치료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처방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혈당이 정상 돌아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이도수를 다 끊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혈당약도 끊을 수 있으면서 혈당이 공제되면서 우리 합병증을 다 치료될 수 있게끔 도와준 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활동도 크게 하는데 지금 15곽이 제일 큽니다. 15곽 더 드리면서 이번에 또 이기다 전화 채서 직접 우리 오늘이 구매하시는 분들은 또 응답

0: 분, 1680원짜리 예, 특급 응답원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12번 나서고, 예. 예, 이번에 활동 예, 참가하시,
1: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네,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3: 네. 소리
0: 예, 말씀 주세요. 지금 듣고 있습니다.
3: 소리 너무 낮네.
0: 아, 예.
2: 잘 들립니다.
0: 잘 들립니다, 우리는. 예.
2: 여보세요.
0: 얘기하세요.
3: 예, 저는 건신고로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예.
3: 예. 예, 병원에서 예, 폐신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0: 아, 폐신병, 예.
3: 예. 예전에는 예, 너무 숨이 차서 예, 앉아있어도 숨이 차서 예, 완전 헐떡거렸습니다.
0: 예, 예.
3: 그리고 예, 가슴이 이래 황황하고 막 심장이 뛴 다음 진짜 예, 막말로 뭐 구멍으로 예, 심장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0: 예.
3: 그리고 예, 아랫다리 이래 붓긴다 하면 예, 손가락이라 누르면 예, 완전히 예, 손가락다리 쭉쭉 들어가고 예, 어둠 너무 예, 잘 나아가고 그 다음 옛 나아가서 예, 유녀들이 할 수는 금방 어둠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0: 네.
3: 예, 사람들이 내 입술이 항상 새파랗답니다.
0: 그래서 오, 예,
3: 병원에 가서
0: 또
3: 이래 검사 하고 온 게 가이 커졌다 뭐이라 이래 됩니까?
0: 예, 예.
3: 그래 그런지 옆으로 누우면 옆구리도 예, 막 쑥쑥 겨우고 그랬댔습니다.
0: 네.
3: 그래서 예, 막 그 뭐 대변도 막 흑변 같은 게 막 나가고 예. 그래서 예, 용이 고생했습니다. 아이가 본 병원이 없습니다.
0: 네.
3: 그러다가 예, 그저 예,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선생님이 이래 강의하는 예, 혈배강, 그 혈배강이 아니라 건신고를 먹었습니다. 네, 혈배강도 먹었습니다.
0: 네.
3: 예, 건신고를 먹었는데 예, 그래서 선생님이 그 침을 같이 결합해서 치료한 탓인지 지금은 예, 어제는 이제 날이나 됐는데 한 번도 토한 적이 없고 대변도 예, 제 색깔로 돌아왔습니다.
0: 네.
3: 그래서 병원에 가 사진 찍어본 게 간도 예, 많이 좋아졌답니다.
0: 네.
3: 그러니까 예, 소변도 잘 나가니까 예, 붓는 것도 다 내리고 가슴이 이제 편안하니까 예, 잠도 잘 자고 우리 집이 5층이다.
0: 네.
3: 옛날에는 5층까지 올라가서 하늘에 들다기 많이 힘들었습니다.
0: 힘들죠. 예.
3: 근데 지금은 기본상 단숨에 올라간다.
0: 네.
3: 그래서 예, 보니까 선생님이 강의한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건신고는 예, 피도 많이 보충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혈배랑 겸했으니까 모든 혈관이하고 신경세포들이 수복되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예, 우리 집 식구들이 말하는 게 겹치다. 나 본인도 이런 본인이 감각이 엄청한데 집 식구들이 내가 완전 딴 사람이 됐답니다.
0: 네.
3: 아유, 선생님 하면 나는 언영 저 세상으로 간지 옛날이 된다.
0: 아, 예.
3: 앞으로도 이 건신고 혈배강 그냥 쭉 먹을 예산입니다. 그래서
0: 예.
3: 활동에 참가해서 뭐 돈 벌어 뭐라겠습니까? 공사 나오니까 그 공사를 그저 약 다 먹을 예산입니다. 아들 많이 지원해주고 그럽니다.
0: 예.
3: 선생님 정말 저희 은인입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4: 예, 나도 예, 지금 현재까지 예, 건신고와 혈배강을 먹고 있습니다.
0: 네.
4: 예, 나에게는 이 건신고와 혈배강이 정말 좋은 약입니다.
0: 네.
4: 예, 나는 오는 전에 차사고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지금 건신고가 피를 많이 보상해 주니까 예. 예, 지금 많이 회복됐습니다.
0: 네.
4: 예, 근데 이전에는 예, 귀에서 소리가 윙윙 나고 귀를 막 두드려도 아이 되고 예. 그리고 매년은 맥이 없고 예. 담낭이 좋지 않아서 다가 먹지 못했습니다. 먹으면 네. 소화 안 되고 예.
0: 네.
4: 예, 그리고 피부가 이렇게 갈았다면 어떻게 그 긁어야 이렇게 시원하고 예, 이랬습니다.
0: 네.
4: 그리고 소변 차수가 진도도 많아지고 예. 아무리 그래도 따뜻한 물에 예, 이렇게 식구도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해서 아이디어입니다.
0: 아이디어죠. 예,
4: 예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전에 저 저탕약 다 먹고 예, 정말 행계라 첨약까지 다 먹었댔습니다.
0: 네.
4: 그런데 그때 당시 보지 또 발사하고 아이디어입니다.

0: 예, 그러니까 고호 지금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 건신고와 혈병아 같이 먹고 있는데, 야 선생님이 치료 보니까 얼마나 넣습니까 이 건신고가?
1: 그렇죠.
0: 예, 흡수가 대단히 빠르다 말입니다.
1: 그래서 우리 건신고 그 과학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그 제일 꼭대기 왼쪽 균을 해서 예, 거기다 그 취바이빙이라고 딱 썼습니다. 취바이빙이라는 게 뭔가 백병을 물리친다 이렇게 나왔죠. 예, 이름이가.
0: 예, 그러니까 흡수가 빠르고 효과가 신속하게 치료되는 이런 특징 갖고 있는 이 건신고 얼마나 좋은 약입니까?
1: 네.
0: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 건신고 먹고 있으니까 피부도 아이 가렵고 맥이 난다 말입니다.
1: 네.
0: 맥이 나까 벌써 잠을 잘 자고 계속 소리가 아이 나고 닭야지만 먹기 지금 닭야지만 안 되는 먹자니까 내 지금.
1: 그렇죠. 예, 담나에 좋아질까나.
0: 예, 담나에 예, 좋아질까. 닭야지만 안 되는 먹. 그 후난 닭야지못 먹었댔습니다.
1: 네, 예, 소화 잘 되죠. 예,
0: 예 소화 잘. 그러니까 내 지금 예, 돈을 적게 쓰고. 이 건심어 먹은 다음부터는 돈을 적게 쓰고 여러 병을 치료하고 여러 명에서 병을 치료가 당당하게 100% 물리친 이 건심고가 정말 좋은 약이라고 내 이렇게 막으라고 내 정신 통증에서 정말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0: 예. 이 건심고가 얼마나 먹기 허락할까?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좀 타 먹으면 되지 않을까?
1: 그렇죠. 예.
0: 예. 먹기도 편리하지. 효과가 좋지.
1: 네.
0: 예, 효과 작가 많이 치료해서, 예, 거듭되는 이 치료로 상상 못할 이런 효과가 날에 남아다 나오는 것입니다.
1: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합니다. 우리 이거는 예. 설명서에다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고, 임신분에도 먹을 수 있다고 딱 썼습니다. 예.
0: 예, 그러니까 많은 효과를 보니까 정말, 예, 벌써 낮에부터 낮아진단 말입니다.
1: 네, 예, 혈기 돌죠.
0: 예. 예. 예, 보통 낯세게 맑아지고, 예, 힘이 난단 말입니다. 면역력도 높아지고, 예.
1: 네.
0: 그러니까 내가, 예, 다시 한 번, 예, 선생님께, 나의 병을 치료한 선생님께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 이번 화성에, 그만큼 먹는 게 있습니다.
1: 네.
0: 보시고, 그래도 또 이번 화성에 또 참가해서 또 싸려고 합니다.
1: 활동 예. 이제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쓰세요. 예. 예, 2880018번 예, 전화 치시.
0: 예,
1: 예.
0: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싸려고 합니다. 예, 싸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실热, 습하고 열이가 어떻게 돼서 우울 올라왔는가? 상처라는 게 기지르는 우리, 폐, 심장, 이 짝을 말하죠. 폐, 심장 아래에 우리 그 침혈을 놓고 말하게 되면 지우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우웨이하고 그 다음에 뒷잔등은 어디면 직접 통했는가 하면 그 흉추 11번째 마디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가 거기면서 우리 헝거모라는 게 있습니다. 이 헝거모 이것을 뚫고서리 열이 올라갔다. 기실 열은 다 그 간에서 오는 겁니다. 간열이 세다, 간열이 세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그런데 이 간열이가 우울 올라가는가 아래로 내려가는가 이것이가 영 중요합니다. 열이란 건 몸속에 사람이 생명을 가진 이상 열이란 건 꼭 존재합니다. 뭐 죽은 사람들에 열이 없죠. 그래서 습이란 건 어디에서 생기는가? 습은 우리 비장이 허한 사람들의 습이란 게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진단이 나오죠. 상焦湿热. 그러니까 이 습열이가 첫째는 습이 많이 생기고 두 번째는 열이가 열하고 습이 한데 결합돼가지고 이 흉곽막을 뚫고서리 우울 올라갔다 이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흉거모 여김에서는 폐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폐 흉거모 위에 딱 폐가 있죠. 그래서 이 폐하가 폐가 지금 열을 아래로 내려와 보내지 못해가지고서리 얼굴, 머리, 그 다음에 인후 그쪽으로 쫙 올리미는 겁니다. 이래서 귀에서 막 소리 나는 겁니다.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리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건강한 사람들은 머리는 냉정해야 됩니다. 뜨거운 말이 되죠, 머리가. 보통 중풍이랑 걸린 사람들이 다 머리 두꺼워가지고서 마지막에 중풍이랑 걸리는 게죠.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건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는 석 달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뇨 종합이 이래서 몸이 가렴지 심하고 예, 혈당 조절이 바라야 되고 예, 이도수하고 그런 얼자쌍가도 계속 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0: 온몸이 묶이고 가렴진 한 다음 비뚤섬이 돼도 그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진짜 네, 가렵고
1: 피모사
0: 예, 그래서 혈당 예. 조절도 달아야 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절해야 되고 하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권신고를 썼는데 지금 가렴증 게 우선 먼저 가렴증이 난 게 그게 소실됐습니다. 아, 네. 아무리 어째도 얘 가렴증이 안 나고, 그래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예, 이도수하고, 예, 알자상갈 다 뗐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운동 못 하던 게 운동하고, 예, 몸이 붓기던 게 이렇고, 예, 그리고 손발 차던 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따뜻해하고, 예.
1: 네.
0: 아, 그냥, 아이 참 옷을 뜯어봐 신고 그저 바지를 두꺼운 거 입고 했는데 야 그게 지금은 이더고 날에도 그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랬던 게 지금은 이제 다 벗고 싶고 내복 한벌 벗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석 달 먹었으니까 많이 좋아졌죠.
1: 네 그렇죠.
0: 예, 그래 좋아질 때도 그 건신고를 배달받아서 계속 장기적으로 쓰자 그래도
1: 네 우대 활동 마지막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880018 8번 전화 치시.
0: 예,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 얼굴이랑 특히 머리카락 끝자락이 기름이 번지르르합니다. 네, 그리고 눈이라며 코라며 이게 영 불편하죠. 그리고 소리 또 더우중 루고란 게 무슨 뜻인가? 머리가 무겁다 못해서 예? 무슨 이런 천을 가지고 이 머리를 꾹 싸매놓은 것처럼 예? 모자를 꽉 씌워놓은 것처럼 더우중 루고 이걸 우리 말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인후 그짝에 변도세람 자꾸 불어나거나 예, 목난지람 자꾸 나거나 입이 말라들고 입이 쓰고 그리고 특히 가슴이 답답해나고 짜증이 많이 나고 예, 이러면서 잠 못 잡니다. 예, 기침할 때 보통 가래가 노란 가래 납니다. 나갑니다. 이게 예, 우선이 소변 뚜안황이라는 게 뭔가 소변 잘 나가지 않고 여행 온데도 예, 소변 누렇고 예, 영 진한 색깔이죠. 그 다음에 차오르 디르라는 게 있습니다. 차오르라는 게 뭔가 불쇠를 파도치는 것처럼 불쇠를 콱 덮었다가 예, 그 다음에 저열이라는 게 자꾸 생깁니다. 저열이라는 건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의 온도는 36.5도죠. 예? 근데 이 저열이라는 건 37도에서 38도 간에서 이런 열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 동시에 귀에 소리난다. 이렇게 되면 예, 쌍자오 시르로 인해서 소리난 게죠. 그래서 이럴 때 꼭 우리 건신고를 써줘야 됩니다. 예, 건신고는 이런 비장을 도와주는 약재 예, 그리고 피를 도와주는 약재들을 가가지고서 피에서 이 열이 올라못 가게끔 습이라며 산저시통을 통해서 반샤시신탕이라는 극입니다. 반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산저요왕 이것을 확 열어줍니다. 예, 특히 저기람 생긴 분들 그렇죠. 예? 그러면 쇼양 수지불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 쇼양징, 쇼양징이란 건 담낭경락하고 산저징을 말합니다. 예? 이것이가 서로 배합이 되지 못해가지고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더웠다 추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동시에 뭔가 가슴, 옆구리, 륵골 그짝이 짱만이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막 짱이 나면서 꼴뚝 찬 것 같고 입이 쓰고 입이 마르고 그리고 위치상이 위기가 올리밀면서 자꾸 미스겁고 토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밥맛이 없습니다. 배가 짱이 나면서 설사하고 변비가 교체적으로 발생하면서 어지럼증이 나고 눈이 부옇게 보이고 귀에서 소리나고 잠 잘 못 자고 꿈이 많고 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잠 들기 바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 이런 거는 우리 중에서 뭐라는가? 반벼 빨리랍니다. 그러니까 쇼양징 이것이가 영향받으면서 반벼 빨리 그 체에 있는가 하게 되면 또 그런 것 아니고 그 다음에 아석 안에 있는가 하면 또 그런 것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때는 꼭 건신고를 써줘서 해결해줘야 됩니다. 건신고 번신 그 공농수치에다 기억력을 회복해준다 귀에 소리난다 이 불면증을 해결해준다 이것을 딱 써놨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해상건설. 그것은 고품질 발전의 강력한 엔진입니다. 민생복지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대상건설로 연변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갑시다.
1: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에 하나인 입추입니다. 아직 한낮의 햇볕은 뜨겁지만 어느새 저녁 바람에는 가을 기운이 스며들고 있네요. 입추가 지나면 낮과 밤의 일교차가 뚜렷해지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문턱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노래들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미루다 보면 어느새 계절이 몇 바퀴를 돌기도 하죠. 오늘 첫 곡은 멀리 있는 친구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같은 노래입니다. 김정권 작사, 백희남 작곡의 친구야 잘 있느냐 들어보시죠.

김문호 가수가 부른 친구야 잘 있느냐. 이 노래의 경쾌한 리듬 따라 친구 생각에 젖어보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말없이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는데요. 그분들을 떠올리며 이어지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김성수 작사, 한정자 작곡의 소중한 당신. 이광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노래 소중한 당신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적셔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행복 에너지를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과 나누는 작은 웃음에서 시작되는 거겠죠. 이어서 안녕수 마법자 부부 가수의 2인창으로 만년 행복 누려 가세를 감상하시겠는데요. 두 분의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화음처럼 우리 모두 만년의 아름다운 행복이 깃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연변의 주화인 진달래는 한 폭의 계절에 뛰어넘어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여운을 남겨주고 있죠. 이어서 김대현 작사, 김창근 작곡의 연변의 진달래를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바로 사랑이 머문 자리일 겁니다. 그 자리에는 어떤 추억이, 어떤 사람이 자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머물길 바라며 이어서 사랑이 머문 자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연변 노래가 좋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끔 큰 소원 아니어도 작은 바람 하나가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죠.

노래 소원 듣고 오셨습니다. 연변의 음식과 정취는 맛으로 녹아있죠. 특히 계절이 바뀌어오면 우리의 입맛도 제철 음식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어서 다양한 연변 풍미를 가득 담은 노래 연변의 맛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박선녀 작사 최군 작곡의 코스모스를 김은현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공업이 안정되면 경제가 안정되고 산업이 흥상하면 발전 동력이 충족해집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고품질 발전 목표를 겨냥해 445 산업 발전 배치를 깊이 추진하면서 전통산업 전환 승격, 우세산업 질 제고와 효익 증대, 신흥산업 육성 장대를 통괄 추진하고 기술 개조 강화, 경영 주체 육성, 기업 지원 등 조치를 통해 공업경제 활력을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규모 이상 공업 생산 총액은 402억 1천만 원으로 증가 속도가 4개월 연속 전성 1위를 차지하면서 괄목할 만한 경제 상승 답안지를 내놓았습니다. RN기계 생산 작업장, 각종 정밀 가공 설비가 전속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작업 일꾼들이 부분품 연마, 정밀도 조절 등 작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회사는 20여 년간 인조판 고급 장비의 연구 개발과 제조에 주력해왔으며 80여 건의 권한 부여 특허에 의탁해 완전한 자조 기술 체계를 구축했는데 해외 업체의 업종 독점을 타파한 동시에 고급 장비 혁신으로 산업 승격을 견인하면서 길림성 고급 장비 제조 명함을 빛냈습니다. RN기계는 인조판 장비 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핵심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신소재 장비 분야로 업무를 확정했습니다. 기업은 현무암 무기 섬유판, 탄소 섬유 복합판, 열 가소성 환경보호 판재 등 신형 재료의 세트식 생산 장비를 성공적으로 연구 개발해 장비 제조업과 신소재 산업, 림업 산업의 융합을 추진하고 전국 신소재 산업 군집 건설에 관건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RN기계 주식위원회사 설계부 경리 진위량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절약, 고효율, 녹색, 지능화 등 4대 발전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국 삼림공업 산업의 림업 잔여물 자원화 리용 장비를 제공해 녹색 순환 경제 발전에 조력하는 한편 신소재 산업 발전 기회를 겨냥해 신형 판재 세트식 장비를 개발하고 산업의 업종 간 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조선족 풍미김치 생산 선두 기업 중 하나인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에서는 품질 혁신과 브랜드 육성에 쌍륜 구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조선족 전통 풍미김치 계열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자동화 생산 설비를 계속 도입해 공예를 승격하고 작업장을 개조하며 창고 저장 물류를 최소화했습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고를 정밀하게 관리함으로써 제품이 신속히 고객에게 전달되도록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판매 방식을 혁신해 전자상거래 가게를 티몰, 경동, 틱톡, 빈도도, 과이소 등

0: 플랫폼에 입주시켜 직영점과 가맹체인점, 전문 매장을 500여 개 개설함으로써 기업 발전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염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사 리사장 조은탁입니다. 2023년부터 우리의 주문량은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올해 주요 목표는 신제품 판매를 잘하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줄곧 연구개발을 해왔으며 대부분 시간을 연구개발과 설비 승격에 투입하고 낡은 설비를 새 설비로 교체했습니다. 왕청 승호 신소재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신소재 산업발전 기회를 겨냥하고 핵심 기술을 지탱점으로 삼아 록셉 플러스 지능제조 전환을 완수해 단일 가공에서 생물 기반 신소재 연구개발과 응용 분야로 산업사슬을 확장했습니다. 회사 작업장, 작업 일꾼들이 집 등 농림업 폐기물을 생물 발효와 물리분리 공정을 거쳐 방직가능 섬유, 식이섬유, 생물균 비료 등 녹색 생물 기반 신소재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연간 20억 원 생산액을 올릴 수 있는데 농림업 폐기물 처리 난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신소재 산업 녹색 발전 새 분야도 개척했습니다. 왕성 승호 신소재과학기술위원회사 대상 경리 손염염입니다. 이 대상은 연간 만 톤 고급 섬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강도는 전통 재료보다 25% 향상됐으며 식품, 자동차, 고급 포장, 생물 기반 재료 등 분야에 널리 응용됩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 배후에는 우리 주에서 목표를 겨냥해 정밀 시책하고 한마음으로 난관을 돌파한 생동한 실천이 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공업경제의 질 제고와 효익 증대를 힘써 추진하고 기업의 생산 경영, 시장 판매, 주문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더 목적성 있게 생산 판매 연결, 인력 수요 연결 등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설비 갱신, 지능화 개조와 디지털화 전환 등 분야를 둘러싸고 중점 기업의 시장 개척과 생산 능력 방출을 지원했습니다. 잠재력 있는 기업이 규모를 확충하고 규모 이상 기업 통계에 들도록 추진했으며 곤란 기업이 하락폭을 줄이고 안정을 회복하게 도와 전주 공업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장성을 추동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규모 이상 공업생산 총액은 402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1.6% 증가했습니다. 증가 속도는 전성보다 17.3%포인트 높아 4개월 연속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445 산업발전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구조를 1층 최적화하며 산업생태를 완성해 구조가 더 좋고 산업사슬이 더 길며 발전 동력이 더 강한 현대화 산업체계를 전력 구축함으로써 전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공업 지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의 개통 운영과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의 전구간 개통에 따라 연변의 환 장백산 관광과 변경 관광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광시장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주 시장감독관리계통에서는 관광수호 전문행동을 가동해 안도현 감독관리 모델을 기반으로 전형 및 다국 일체화 소비권익 수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광범한 관광객들의 합법적인 소비 권익을 전방위적으로 수호하고 있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여기는 안도현 송강진 시장감독관리소입니다. 현재 전주에서는 시장감독관리 여름관광수호 전문행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도현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지도부 성원들의 기층 현장 주둔, 특산물 15일 안심 반품 교환 등 조치를 통해 소비 권익 수호 봉사를 풍경구 입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도현과 같은 현급 실천을 기반으로 전주에서는 전형 및 다국 쌍방향 권익 수호망을 동시에 구축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관광하며 마음 놓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장백산 조공보, 백화곡 조선족 옛마을 등 풍경구 특산물 매장에 들어서면 매대마다 풍경구 봉사 안내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카드에는 상가 연계 방식이 인쇄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일부 장백산 특산물에 대해 15일간 오프라인에서 반품할 수 있는 봉사를 향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광 연선의 경영 장소가 많고 기층 감독관리 인원이 부족하며 소비 신고가 증가하는 등 문제에 비춰 안도현 시장감독관리국에서 내놓은 혁신 조치 중 하나입니다. 안도현 시장감독관리국 국장 류건신입니다. 지도부 성원들이 기층에 가서 현장에 주둔하게 해 기층 봉사 감독관리 효율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 연선 전면적인 감독

0: 관리를 실현하고 문제 처리 속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 장백산 특산물 15일 안심 반품 교환 안내 카드 봉사를 솔선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인삼, 꽃사슴 제품 등 특색 상품에 대해서 오프라인에서 이유 없이 반품하도록 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상품 구매 우려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근원적으로 소비 분쟁을 줄였습니다. 지금까지 안내카드 6만여 개를 발급했습니다. 관련 조치를 실시한 이래 안도현 관할구역 관광시장 경영주체들의 봉사 수준이 뚜렷이 높아지고 관광 관련 신고가 현저히 줄어 전주 관광시장 관리의 실천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안도현의 경험에 입각해 주 시장감독 관리국에서는 전혀 관광 소비 환경 개선을 통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관광수호 전문 행동을 전개한 이래 전주 시장감독 관리 계통에서는 관광 소비 안전을 주선으로 권익 수호 보장, 소비 신심 진작, 경영 환경 최적화 사업을 전력 추진하면서 권익 수호 경로를 지속적으로 원활히했습니다. 주 시장감독관리국 소비환경 건설지도처 처장 조건동입니다. 현재 237개 량질 ODR 기업에 위탁해 온라인 조정을 하고 391개 규모마 기층권익수호봉사소와 련동해 오프라인 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 쌍방향 련동을 통해 분쟁 처리 효율과 관광객들의 권익수호 체감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국제 러시아 소비권익수호봉사소 9곳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훈촌 등 중점 통상구의 이중언어 신고 접수 처리 능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길림성 입경소비 시범 도시 건설을 유력하게 추동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또 331국도 연변개방 관광대통로 연변 구간에 안심 관광소비 시범대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면서 연선 시범 단위의 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변경 관광 회랑 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관광시장에 대한 정밀화 감독관리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쌍방향 권익수호 기제를 끊임없이 건전히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수한 권익수호 봉사 거점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안심소비 브랜드를 계속 빛내며 정밀 감독관리로 안전 최저선을 지키고 량질 봉사로 문화관광 발전에 역량을 부여해 전주 문화관광 경제 지속적인 열기 상승에 조력할 계획입니다.
1: 연글시 중점 민생양로 부대 공사인 연글시 양로봉사 중심 대상 건설이 마무리돼 곧 준공 검소를 하게 됩니다. 연글시 양로봉사 중심 대상은 연글시 연남도 남쪽 남강거리 서쪽에 위치했습니다. 대상 부지 면적은 8,400평방미터이고 건축 면적은 14,500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1호 청사와 2호 청사, 각종 부속 건물을 건설하고 로컬 경관과 부대 시설 등 시설을 보완해 양로 거주, 일상 돌봄, 휴식 활동 등 다양한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충족시키게 됩니다. 연글시 도시건설 투자집단위원회사 공정관리부 부장 위본양입니다. 현재 대상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투자건설 임무도 기본상 마무리됐는데 이번 달에 준공 검수를 조직할 계획입니다. 대상이 검수에 통과되면 즉시 인계와 운영 준비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해 하루빨리 사용에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이 사용에 투입되면 현지 양로봉사 부족점을 보완하고 연글시 양로봉사 실력을 지속적으로 승격시켜 따뜻한 양로봉사로 로인들의 행복한 만년을 보장하고 민생복지를 끊임없이 증진하게 됩니다.
0: 근일 성당위 선전부와 성부녀연합회에서는 본보기 전용 시범 역할을 발휘하고 우량가풍을 고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가정문명 건설 행동을 가동했습니다. 연변주 소방구조지대 용정소방구조대대 정치위원 호문휘는 변경소방일선에 30여 년간 뿌리내렸고 그와 아내 고점녀는 다른 지역에서 사업하지만 부부는 서로를 향한 헌신으로 길림성 가장 아름다운 가정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연변주 소방구조지대 용정소방구조대대에서 근무하는 호문휘는 사명과 책임을 사업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일상사업에서 그는 장부 자료를 세심히 정리하고 관할구역 소방사업을 조밀히 포치하며 소방안전검사, 대우관리, 응급대기 등 중점 임무를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그는 근무의 시간에도 일상적인 체력훈련을 견지하면서 응급처리 능력을 연마하고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우를 이끌면서 주동적으로 일선 소방대원들과 속심을 나누며 대원

0: 의원들의 사상 동향을 제때 파악하고 강한 소방 대우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일터에서 24시간 당직 대기를 실시하는 관계로 호문이는 30여 년 소방 생활 동안 가족들과 자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바쁜 사업 중간에 잠깐씩 나누는 영상 통화는 그와 장춘시 남관구 수훈학교 교원직을 맡고 있는 아내 고저면이 정을 이어가는 유대로 됐습니다. 집에서 노인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다. 생활 속에서 호문이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아내가 오랜 세월 홀로 가정을 꾸려온 로고를 깊이 헤아렸습니다. 호문휘입니다.
1: 정신이 다들 이지?
0: 아내의 이해와 포용, 무조건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저는 주저하지 않고 변경에 뿌리내려 일터를 지키며 직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기층 소방 간부로서 제가 지키는 것은 변강의 평안이며 대숭의 안전입니다. 저의 아내는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일터에서 책임을 감당하고 헌신하면서 소래의 견수로 가정을 수호하고 대숭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비록 다른 지역에 있지만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성취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떨어져 생활하면서도 굳건한 지킴으로 헌신과 책임을 해석하고 우량한 가풍으로 따뜻한 힘을 전달하면서 기층 사업 일꾼들의 감동적인 가곡 정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문휘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초심을 지키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덕을 숭상하고 선을 지향하겠습니다. 우량한 가풍을 후대에 전하고 책임을 떠매며 평범한 고수로 신시대 가곡정회를 해석하겠습니다.
2: 중부 쌍방향 림시사측 면제정책 실시로 훈춘에 입경하는 러시아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훈춘시에서는 외국적 환자들이 진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춰 이중언어 진료 안내, 전담 동력, 특색 중위 진료 부대 봉사를 보완해 러시아 관광객들의 량질의 중위 건강 양로 봉사를 향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색 숙등 건강 양생 봉사는 러시아 관광객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일구 숙등관은 전통 중이물리 치료에 주력하면서 외국인들의 신체 상황에 따라 숙등과 경락 조리 방안을 맞춤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전통적인 중이 기법은 많은 러시아 환자들이 찾아와 체험하도록 끌고 있습니다. 러시아 환자 완이야입니다. 진료를 받으러 이곳에 오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곳의 치료 효과는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목과 허리에 관절 염증이 있는데 이곳에서 숙등 치료를 받은 뒤에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런 치료 방법은 이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의 치료가 확실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찾아온 겁니다. 한일구 숙등관 책임자 한시명입니다. 견학활동 참가자까지 포함하면 연간 접대 인수는 많을 때 7, 8천 명 정도이고 적을 때라도 4, 5천 명 됩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는 3, 4천 명 정도 접대했습니다. 훈준시 중리병원 진찰대청에는 전담 로우통역일꾼이 상시 근무하면서 등록과 진찰, 검사에서 비용 납부와 약 수령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환자와 전 과정을 함께하면서 모든 진료 절차를 마치게 돕고 있습니다. 러시아 환자 안나입니다. 저는 해마다 중위 조리를 받기 위해 훈춘을 찾아옵니다. 이 병원에는 전담 로어 통역 일꾼이 있어 진료를 받을 때 의사소통 문제를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침구와 중약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진료와 건강관리가 모두 편리해 찾아올 때마다 아주 편안합니다. 훈춘시 중위병원 부원장 류동우입니다. 러시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국제부를 설립했는데 러시아 환자들에게 더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중이약 봉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로 류마티스와 일부 심리혈관 질병 등 그들이 많이 앓는 질병을 대상으로 합니다. 러시아 환자들은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전면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성체육구 주정부 길림체육학원에서 주최하는 성장급 중국 길림 제3회 변경 달리기 계를 경기 활용역 참가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는 29일 오전 8시 30분 화룡시 인민체육중심에서 펼쳐지며 18km 달리기와 5km 달리기로 나뉩니다. 조직위원회 연계 전화는 180-0442-2098번이고 공식 위챗 계정은 활용 하프 마라손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신금철이었습니다.
3: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4: 아, 아름다운 도시 용기를

0: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 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의학회 리사이고 중화중의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섯 곽 구매하시면 네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바닷 오리알 선물 세트 두 세트와 입살 한 포대 그리고 남경통인당 B족 비타민제 다섯 곽을 함께 증정합니다. 아홉 곽 구매하시면 열한 곽을 더 드리고 산품으로 가치가 천 원에 상당하는 영양밥솥 한 대 그리고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5곽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추가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연골 영양제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5곽을 증정합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배달번호 혹은 예약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리고 이번에 로엔젤 맞이 우려 활동이 특징이라 하게 되면 하나는 그 약을 살 때 약을 많이 드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많이는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하고 함께 쓰시게 되면 동충하초의 약 효과를 가벼이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익성균, 우리 익성균은 그 지금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도 300억 개의 활성 요인군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설사라거나 변비 좋은데, 근데 우리 익성균하고 함께 쓰시게 되면 역시 이 효과를 가벼이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셀린이랑 들어있는데 역시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에도 셀린이 들어있는데 주약에는 심뇌혈관병에 좋고, 그리고 비족. 비족이란 건 어느 비족의 가운데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족 가운데 B1, 2, 3, 5, 6, 9, 12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비족이라고 말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 비타민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병이 좋고, 그리고 봄의 규식은 선생님도 이랬지만 우리의 심장 치료에 좋은 이런 제품을 들어가게 되었고, 안탕은 우리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시게 되면 신장, 간, 비장이 뼈를 주자는 그리고 치료를 주는 이런 공능을 갖고 있는데다가 우리 안탕까지 함께 쓰시게 되면 약 효과를 가벼이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도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도 쓰며 약 효과를 우리 가벼이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제품 드리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0: 네.
1: 그리고 동충하초 발효균에는 암세포에 저항하고 종양이 산상을 억제하고 화뇨라든가 방뇨를 하시는 분들이 면역력을 제거해주고 엄중한 병출에 쓰이고 있는 피모포자균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균분에는 또리 300여종의 청초소라든가 활초소, 활초다당, 19가지 아미노산, 셀린 등이 들어있어가지고 여러가지 병치로, 그러니까 우리 또 이 동충하초 발효균에는 다른 약이 없는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병에서 치료가 되지 않는 이런 병들이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성분들한테랑 많이 나타나는 방광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동충하초 발효균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방광염이란 건 우리 주약에 방광이 자극으로 인해서 표현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변 차수가 빈번하고 소변이 급하거나, 그리고 소변이 그런 통통이 나타나거나 소변 볼 때 불편하거나 치구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고 뇨로 감염을 합병하는 이런 원인에 대해서, 어떤 분들 우리 소변이 마렵다면 화장실로 금방 다녀왔는데 항상 마련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염으로 인해서 백세포가 올라가게 되고, 혹시 또 혈뇨를 보거나 심지어 육안으로 혈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 좀 음증 정도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데 우리 소변이 피를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그 방광염은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여성분들이 뇌도하고 항문이고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장광균이 거꾸로 방광으로 들어가서 방광염으로 많이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0: 어떤 분들은 허리에 동통이도 있고 발열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열이 나긴 하지만은 38도는 초과하지 않습니다. 소변을 본 후이게 되면 아랫배에 동통이 나타나게 되고 뇌출금도 초래할 수가 있고, 그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많이는 소변을 참았을 때, 또 차를 탔을 때, 테레비를 볼 때, 친구들을 만나는 이런 원인을 해서 우리 방광염이 많이 오게 됩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그 전립선 비대가 나타나게 되면 방광이 수축작용이 잘 되지 않으면서 방광에 소변 나머지가 있게 되기 때문에 소변이 항상 마른감이 나타나게 되면 방광이 수축작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변 내주가 있어가지고, 또 소변이 마른감이 있어가지고 화장실로 다 나오긴 하지만은 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갈라지게 되고 닿는 것 같은데 똑똑 떨어지면서 옷을 적시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내가 방광염이든 남성분들이 전립선 문제든지 간에 모두가 동청하죠. 발효면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저는 동청하자를 쓰고 있습니다. 중풍이 와서 말을 하면 저 쌀을 말아듣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 화가 오른손 다리 다 쓰지 못했어요. 지팽이 짓고도 다 걷지 못했는데, 이제는 지팽이 짓지 않고도 다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 위에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다는 게 지금 오늘 밥을 잘 먹고 있고, 변비가 심하는데 오랜 변비가 해결됐습니다.
0: 맞지요?
2: 예, 당뇨 한때 그게 있어요. 눈이 부옇게 보이는데 요즘 맑아질감이 나고 혈당도 잘 되지 않았는데 지금 혈당이 정상화 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예.
2: 그게 동사도 쓰니까 형 피곤하고 맥이 지금 예, 피곤하지 않고 맥이 납니다.
0: 맞지요. 예.
2: 예, 선생님 효과 좋으니까 예, 오늘 여약을 배달받아 계속 쓰려고 한다.
0: 예, 우리 효과를 보신 분들은 예, 어디 약을 살 때, 우대 활동할 때, 또 많이 드리는 이 활동에 참여하신다면 경제상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초키는 2830666번에다 지금 인차를 연결하십시오.
2: 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3: 저는 동충하초 오래 썼습니다. 이전에 이 동충하초 쓰기 전에 저는 몇 년 동안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숨이 차고 그다음에 잠도 잘 못 자고 이래가지고 저기 치료 많이 했습니다. 치료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병원이가 검사하니까 저는 심장하고 폐가 동시에 안 좋아가지고, 그다음 특히 폐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수술해야 된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술하다 보니까 나이도 많지, 뭐, 건강도 그리 좋지 못하지 하니까, 뭐, 이 나이에 수술까지 하면서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약으로 치료해보려고. 그때 병원약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또, 안 되니까, 병원에 준 약도 많이 쓰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광고에서 나오는 그 좋다는 약을 써도 안 되고 하니까, 여러 번 바꿔서, 좋은 약들 많이 썼습니다. 근데 증상은 조금 해결되지만 근본 치료는 못했습니다. 이래다서 그 선생님이 그 동충하초 관리 부서기 동충하초를 쓰시고 했는데 써서 얼마 안 되니까 점차 이 증상이 나아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렇습니다.
0: 완전히. 맞죠, 예.
3: 뭐 숨이 차거나 가슴이 불편하나 이런 게 금방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그, 동충하초가, 그, 사제 아닌데, 좀 이전에는 못 느끼던, 밥 먹으면 정말 소화 잘 된다. 그리고 때 되면 배고프고, 이러니까 나, 그렇지 뭐, 맥이 없다, 이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동충하초는 정말 위장이가 편합니다. 위장이 편하고, 그 다음 나는 특히 이 가슴이 항상 불편하고 숨이 참 이랬는데 지금은 가슴도 편하고 하니까 가슴이 편하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기분도 좋고 이래가지고 비록 뭐 로맨이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게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 동성 학교는

0: 일단 네, 4,500m 높이에서 그 다음에 여름에는 블루, 겨울에는 벌레로 그리고 특히 이전에 내가 많은 약 썼지만 발효한 약은 먹어 못 봤습니다. 그러다 이 동충하초 먹었는데 동충하초는 정말 발효한 약물로서 잠시 또 효과를 더 보고 이런데 확실히 이 설명에서와 같이 동충하초를 쓰니까 정말 병이 치료하고 지금 정말 모든 게 다 좋아지고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1: 맞죠, 예.
0: 예, 제가 생각건데 내가 이전에 약을 많이 썼지만 이 동충하초 이 동충하초에서 그 진기한 약물들이 다른 약물에는 없었길래서 내가 병을 치료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뭐 저는 어떤 사람이고 이전에 약을 많이 써봐. 또 치료 못했는데 뭐 어쩌다 이 동충하초만 나가지고 제가 이 동충하초를 만나게 되고 치료하기 쓰게 된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다행으로 동충하초를 이렇게 효과고 이래니까 저는 계속 그 쓰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동충하초는 쓰면 쓸수록 어떤 때는 때로는 어떤 때니까 때로는 어떤 때는 감기 증상인가 하다가도 또 한 달 지나면 또 때로는 어떤 때는 또 소변이 조금 자주 본다 하다도 또 그때뿐이고 한 달 지나면 이렇고 이렇게 뭐 다른 뭐 약 먹을 필요 없이 잘 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지도하는 게가 이전에 내 동충하초로 아침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그 지도하는 대로 아침에 두 번씩 먹으니까 효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래가지고, 뭐, 어떤 다른 약물을, 뭐, 스마트 쓸 필요도 없고, 이래가지고, 예, 잘 나가고 있는데, 동충하초는 정말, 저는 활동할 때마다 싸니까 그렇게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1: 맞습니다. 예.
0: 한번 먹으니까 예 편한다.
1: 그렇죠. 예.
0: 예 계속 열심히 쓰려고 생각합니다.
1: 예.
0: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심장이 아파서 가슴이 침침하면서 두근거리던 게 침침하지 않고 두근거리지 않고 숨이 떡 막는 것 같은 게 숨이 막지 않습니다.
1: 맞지요.
3: 이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 게 밥을 잘 먹고 있고 배에 나쁘던 것도 다 적고 어가는 감기를 다던 게 감기를 하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3: 혈압이 높던 게 정상을 댔고 맥이 없던 게 맥이 납니다.
1: 그렇지요.
3: 뒤에서 소리 나고 귀 잘 들리지 않던 게 지금 뒤에서 소리 나지 않고 귀 잘 들립니다.
1: 그렇지요.
3: 우리 다리 세게 아팠어요.
2: 네, 그래요.
3: 예, 지팡이 씹지 않고도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1: 아, 예.
3: 예, 선생님 이 약은 하루에 한 번만 먹어서 썼습니다.
1: 맞죠, 예.
3: 예, 저 뭐입니까? 제 사촌 동생도 예, 중풍이 와서 이름 말을 못 합니다. 그 병원에 입원했다 나온 것도 계속 말을 못 해서 내 이 약 써버렸었는데, 아, 지금에서 말을 한다.
1: 맞습니다. 후유증이 꼭 해결됩니다. 예.
3: 예, 겨우에 하품 잡고 왔거나 예, 잘못하면 세품이 온다 이랬는데 하품이 좀 또 이 약성이 하품 아야 한다 듣고 넣습니다.
1: 맞죠.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게 되면 중풍이 왔던 분들이 세품이 오지 않게도 예방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다시 풍이 올 가능성이 있는 거 예방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예.
3: 예, 겨우 자꾸 느끼고 하품 하던게 그래서 딱 넣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하다 알던게
1: 맞죠.
3: 이 약을 써보면 진짜 정말 좋은 약입니다.
1: 예.
3: 전에 이틀 전에 배달받았는데 오늘 제 사촌동생이 연락드릴까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1: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신장하고 방광이 화합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예, 제가 이제 곤방소회라는 우리 방광염도 나타날 수가 있고 신속의 신염. 우리 신염 가운데 신속의 신염은 조금 중요한 걸 말하게 되는데 우리 신속의 신염은 최종에는 발전해 가지고 지혈관이라든가 뇌수단이 그 수치가 올라가면서 만성 이런 심공농 불전이라든가 쇠갈이 나타날 수가 있고 뇌독증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냥 말해드렸지만 우리 뇌독증이 온 분들 많이는 투석을 해야 되게 되는데 우리 투석하는 것이 병원에 한번 가게 되면 4시간씩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일 사이에 우리 3번, 4번 하게 되는데 그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물을 쓰시게 되면 이 자수가 우리 작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치관이라든가 뇌수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속의 신이 오게 되면 임상 표현으로는 수종 그러니까 나치랑 이런 붓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한 분들은 그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눈주의하고 얼굴에 붓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오후가 되게 되면 수종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전에는 좀 상부에 많이 나타나는데 오후가 되게 되면 그 붓는 증상이 다리에 와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속의 신염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고혈압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신속의 신염이라든가 이런 증상을 또 가중하게 할 수가 있고 후기 오게 되면 심력 쇠가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속의 신염은 빈혈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홍세포 생성수가 감소되고 영양불량으로 인해서 빈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단백뇨가 올라가게 되고 신병이 말기 종합증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미스겁거나 토하거나 흡수가 안 되고 설사 혹은 변비가 교차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입에서 냄새가 나게 되고 피부 가려움증 뇌손상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내전화입니까?
2: 네.
4: 네, 나도 동차하초를 지금 먹고 있는데 많은 효과 보고 있습니다. 거두감이 밥을 못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차하초 먹은 다음에 아 밥을 너무 막 잘 먹어줘 막 됐습니다. 얼마나 잘 먹는지.
3: 좋지요.
4: 그래, 예. 예, 그래요. 예. 협에 너무 잦아가지고 소리에 정말 밤잠도 못 자고 낮에도 그렇게 잦았댔습니다. 그런 게 그것도 이렇지 않을까?
3: 맞습니다. 예.
4: 그래서 예, 생각밖에 난 이 귀 너무 오른짝이 너무 가라봐가지고 예, 그저 그건 돼 아이고 그렇게 했다 했는데 그것도 돼 이길래 이번에 동차처 먹은 게 옛날 시간에 오고 전에 귀 이렇게 아이고 알아본 거 아까 그것도 이렇습니다. 생각밖에.
3: 맞습니다. 예.
4: 야 정말 별난 이야기입니다. 정말 고루고루 다 이렇게 이렇게 할까 얼마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3: 그렇죠.
4: 다리 아파서 걸는 게 용이 힘들어 자꾸 앉고 싶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서요. 그래도 아무데나 걸어도 앉기 싶은 이런 생각이 없지 않을까.
3: 그렇죠. 예.
4: 하여튼 이 이야기 정말 특별하게 생겨서 그런지 정말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후두터분한 게 그렇게 중시 안 하던 게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이 하차 먹은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정신이 납니다.
3: 맞죠, 예.
4: 별로 이렇게 눈이 더 밝아진 깎고, 예, 몸도 헷갈아진 깎고, 예, 이렇단 말입니다.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활동이 좋았거나, 예, 내 여수통 싸다고 그럽니다. 자, 이수천 약이 있으니까.
3: 예, 그러십시오. 우리 여수통 사는 분들 약도 네, 네 통도 주고, 예, 바다 오랄도 드리게 되고, 셀리라든가에 그리고 오상 쌀 있지 않습니까? 쌀, 예, 쌀도 예, 드리게 예. 되고, 예 그리고 비석도 다수각 드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를 많이 드리게 되는데, 예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4: 예, 선생님 좋은 약 아선에서 편하게 살게 돼 고맙습니다.
3: 네, 예, 선택 잘했죠.
4: 예, 네,
3: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신속 신염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체내 대사 산물하고 독성 물질을 제거할 능력이 우리 많이 차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그 지금 동청하초 발효균분은 간하고 신장이 생명 통로를 열어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간이 해독한 다음에 이 독이 또 배출돼야 됩니다. 이 배출하는 거는 신장 쪽으로 해야 되게 되는데 근데 중하게 되게 되면 이런 독성 사물이라든가 이런 걸 제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체내에 누적되면서 체질이 변하게 돼가지고 심력쇠가라든가 노독증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분은 얼굴이 붓거나 소변이 잘 나가지 않거나 고혈압이거나 빈혈, 단백뇨 등이 모두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우신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신우신염도 좀 방광염처럼 소변 차수가 빈번하거나 소변이 급하거나 어떨 때는 우리 참기 어려운 정도로 소변이 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변통이 나타난 등 방광 자욱 증상이 포괄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신우신염하고 방광염이 잘 분화가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우신염하고 방광이 나타날 때 우리 가투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근데 내가 어떤 뭐 신우신염이든 방광염이든 우리 내 몸에 나타났다게 되면 동청하초 발효균은 두 가지 이 병을 모두가 원인을 추적해서 치료해주기 때문에 모두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신우신염이 있는 분들은 허리에 동통이 있고 하복부에 동통이 나타나거나 눈깔 통하고 순호관, 이리 허리에 동통이 있고 신장구역에 압박통이 있고 두드리게 되면 동통이란 것이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신 감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떨리거나 열이 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메스껍거나 토하게 되고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3: 예.
5: 동춘하소에 예, 자문하자 그럽니다.
3: 예.
5: 저는 동춘하소로 지금 먹고 있습니다.
3: 예.
5: 예. 저희 우리 집에 아저씨는 심장도 나쁘고, 예, 수면장애도 어서는 몇 년 한 10년 됩니다. 그렇지만, 예. 무슨 약을 써도 안 되고, 이래서 동춘하소로 내가 싸드렸습니다. 근데 동춘하소로 잡수매부서부터 이렇게 수면장애도 해결되고
3: 맞죠.
5: 다른 약을 다 써도 정말 안 됩니다 이거. 근데 동춘하소로 주시고 정말 좋은 효과를 봐서 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3: 그렇죠. 예.
5: 예. 예. 그래도 또 설사도 위가 나쁘니까 설사도 계속하고 예, 혈압 조절도 잘 안 되고 예, 그러는데 동춘하초로 드시고 나면 서리부터 위도 좋아지고 밥도 잘 드시고 예, 설사도 먹고 예, 혈압도 정상이 됐습니다.
3: 맞죠.
5: 이 동춘하초는 정말 4,500m 악랄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러는지 정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3: 맞죠.
5: 예, 그래서 동춘하초로 싸드리자고 그럽니다.
3: 그러십시오. 우리 어쨌든 예, 동충하초 발효균물을 쓰신 분들은 다른 약에서 잘 되지 않았을 때 동충하초 발효균물을 선택하시고 좋은 효과를 보신 분들은 또 오래 또 모두 쓰게 되는데 무대 활동할 때마다 사게 되면 예, 또 다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5: 감사합니다.
3: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

기쁨 충전, 긍정 에너지 충전, 행복 충전소. 소리가 나지 않는 악기가 있다면 그건 한나 쓸모없는 폐물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악기에 있어선 아름다운 소리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이미 악기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이죠. 악기에서 소리가 가장 중요하듯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사람의 마음에서 사라질 때 그 사람은 적막과 고독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0: 천둥 번개를 동반한 전해드리겠습니다. 쭉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소나기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30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1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매주 볼만한 영화 한 편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참혹한 전쟁의 현장에서 두 병사의 사투를 그려낸 영화 1927을 준비했습니다. 주어진 임무는 하나, 싸워야 할 것은 시간. 두 병사는 과연 임무를 무사히 완수할 수 있을까요? 제1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과 영국군의 전투로 한창 치열하던 어느 하루, 전장의 한가운데에 선 병사들에게는 평소와 크게 다를 게 없던 하루였습니다. 마침 교대 시간이라 달디단 휴식을 취하던 병사들 사이에서 스코필드와 윌리엄도 큰 나무의 그늘 아래 가만히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한 병사의 이름을 부르는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같이 임무를 수행할 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말에 윌리엄은 곁에 있던 스코필드를 깨웠습니다. 긴장한 두 사람이 함께 간 곳은 에린 무어 장군의 앞.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임무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 철수한 독일군의 참호를 지나 함정에 빠진 두 대의 수장 맥컨지 중령에게 공격 중지 명령을 전하라는 임무였습니다.

당시 치열하던 영국과 독일의 접전 상황. 영국군은 그 다음날 독일군한테 공격을 펼치려 준비 중이었는데 실상은 독일군이 몇 달 전부터 또 다른 진지를 구축해 퇴각하는 척 눈속임하며 영국군을 전멸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날까지 스코필드와 블레이크는 반드시 전장을 가로질러 이 명령을 전달해야 1600명의 아군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통신망이 차단된 상태에서 소식을 전할 방법은 오로지 하나, 직접 가서 전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최전선을 향해 달리는 두 병사.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독일군과 대치 중이었던 최전방에서 적군이 철수했다고는 하나 위험 부담은 여전히 컸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이 나타나고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 사람은 앞을 향해 끝없이 달려야 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 8시간. 이동해야 할 거리는 15km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임무였습니다. 자세를 낮출 것, 총기에 주의할 것, 최전선에 자리한 요크셔 연대의 참호는 여기저기 폭격당한 흔적이 가득했으며 부상을 입은 병사들 또한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연 임무를 제대로 완성할 수 있을까요? 정신없이 이동하여 마침내 최전선의 끝에 도착한 두 병사의 앞에 나타난 것은 질척이는 땅, 곳곳에 자리한 물웅덩이, 들끓는 파리떼와 쥐무리,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하늘을 지나는 아군의 정찰기, 그리고 이어지는 지독한 고요와 불길한 미지수였습니다. 임무 자체는 단순하고 명확하지만 두 병사 앞에 펼쳐진 무수한 위험은 달랐습니다. 그 어떤 가능성 앞에서 죽

죽거나 살거나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반복되는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두 사람의 두려움과 분노, 원망이 피었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의지할 곳은 서로일 뿐이었습니다.

조금의 긴장감과 흥분이 사라지고 본격적인 잠행이 시작된다 싶을 때 길에서 만난 격추된 비행기에 타고 있던 독일군을 구하려다 블레이크는 되려 희생당하고 윌리엄이 홀로 남겨지게 됩니다. 혼자 길을 떠나는 윌리엄, 카메라는 혼자 그 힘든 길을 쉼없이 가는 윌리엄 일병의 뒤를 쫓습니다. 무엇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허허벌판, 끊어진 다리, 독일 군들이 베어놓은 나무로 가로막힌 길, 소용돌이 치는 폭로에 이르기까지 윌리엄은 놀랍도록 힘든 여정을 계속합니다. 윌리엄은 과연 무사히 명령을 전달하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의 중심에 처한 1917년을 고스란히 화면에 옮겨놓으며 영화보다 훨씬 참혹한 전쟁을 좀 더 가까이 비추려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이 영화는 격렬한 전투 장면이 아닌 개인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마치 관객이 전장에 홀로 내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윌리엄 일병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풍경, 지독한 비극 속에서 인간이기에 가능한 감정과 상황 등 이 모든 것이 관객의 감정에 깊이 파고듭니다.

임무를 수행하러 전장을 가로지르는 단순한 이야기선이지만 뛰어난 음향과 연출 기법으로 만들어진 영화에서 주인공 윌리엄의 눈을 통해 서서히 그러나 거세게 요동치는 인간의 감정을 세밀하게 그려냈습니다. 참혹한 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인간을 통해 관객의 생생한 체험을 이끌어내는 영화. 이상 오늘의 추천 영화 1917이었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

습기가 많은 여름이면 집안 곳곳에 벌레들의 모습이 종종 보이면서 불쾌지수가 치솟았던 상황 누구나 있죠. 오늘 시간에는 장마철에 생기기 쉬운 좋은 벌레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의 주 먹이는 종이나 섬유, 나무, 탄소화물 등으로 옷이나 커튼, 박스, 책 가구까지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각질이나 머리카락을 먹이로 삼기도 하고요. 습한 여름 한 마리가 보인다 해도 더욱 퇴치

시나 예방이 필요합니다. 점은 습도가 높은 환경을 좋아하기에 습기 조절은 필수입니다. 습기 조절을 하는 데는 숯이 좋은데요. 숯을 집안 곳곳에 배치하거나 습도 조절제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제습제가 없다면 에어컨에 제습 모드와 냉방을 번갈아 틀어준다면 습기가 제거되고 보송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겨울철에는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는 걸로 현상으로 습기가 많이 생기게 되기에 춥더라도 일정한 시간은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생긴 것부터 징그러운 좀벌레는 예전에 비해서 보기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집안 환경이 지저분하거나 습도나 온도에 따라 생기기 쉽습니다. 좀은 1cm 정도 크기를 가진 벌레로 매일 1개에서 3개까지 알을 까기 때문에 번식력이 강하고 생존력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질병을 옮기는 벌레는 아니고 주위 공간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음을 뜻하고 물건을 해한다고 합니다.

네, 작년에 복원해 두었던 옷에 구멍이 생겼다면 좀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옷장은 빛이 들지 않고 잘 열어두지 않기 때문에 습기가 높아져 좀이 좋아하는 환경이 되기 쉽습니다. 이때 습도를 빨아들이는 수치나 제습제를 넣어두거나 신문지를 옷 사이사이 끼워 복원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좀이 싫어하는 라벤더 향이라거나 레몬 등 신향을 띤 오일을 자주 뿌려준다거나 삼나무 조각을 같이 복원하면 좀을 퇴치할 수 있습니다.

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은 좀이 좋아하는 환경을 없애는 것과 더불어 주요 먹이를 없애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바로 버려 처리하고 주방, 욕실, 지하실 같은 공간에 좀이 숨기 좋은 축축한 틈새는 메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버리려고 모아둔 옷이 있다면 아무 곳에나 오래 보관하는 것은 좀의 먹이가 될 수 있기에 비닐에 담아 입구를 꽉 묶어 보관하는 것이 좋고요. 종이 박스는 바닥보다는 선반 위에 보관하는 것이 좀을 퇴치하는 방법입니다.

계피도 돔을 비롯한 많은 벌레들이 싫어하는 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방이나 욕실, 지하실 등의 계피를 돌돌 말아 말려온 것이나 가루를 배치해두면 돔을 비롯한 벌레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이런 향을 가진 것들은 물과 섞어 분무기에 담아 침구류나 서랍, 옷장에 뿌려둔다면 돔의 출현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은은한 향으로 집안도 쾌적해지게 됩니다.

습기가 많은 날이며 나타나기 쉬운 좀 질병을 옮기지는 않다 하지만 목재, 가구나 옷 등을 갉아먹는 나쁜 벌레입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 소개해드린 내용으로 꼭 나타나지 못하도록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꿀팁이었습니다.

오늘에는 참혹한 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인간을 통한 체험, 영화 1917, 그리고 습기가 많은 날씨가 지속되며 나타나기 쉬운 좋은 벌레를 퇴치하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사랑, 그 상대가 연인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매일매일이 사랑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윤려나,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8번째 시간입니다.

이 공작대에는 18살 먹은 위생병이 있었다. 총명하고 싹싹한지라 사람들이 무척 따랐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주는 한편 병도 고쳐주었다. 마을에 티푸스 비슷한 돌림병이 돌자 남다른 처방으로 아픈 사람들을 돌보았다. 산무 사람들은 그를 명의처럼 모시었다. 공작대가 마을을 떠난 뒤에도 이 위생병은 날마다 찾아와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는 밤을 타 돌아갔다. 홍군이 떠나는 날도 아픈 이들을 돌보다가 늦게 부대로 돌아왔다. 주둔지에 이르러 보니 로선도만 남겨놓고 다들 떠난 뒤였다. 그는 서둘러 부대를 달아나섰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만 지주한테 잡혀 죽고 말았다. 산부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몹시 슬퍼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밤새 시신을 거두어다가 소룡산에 잘 묻어주었다. 살아서 우리 병을 고쳐주었듯이 죽어서도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사람들은 무덤을 찾아 향을 피우며 기도를 드렸다. 얼마 후 위생병이 신령처럼 나타나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무덤을 찾아가 기원을 드렸다. 따라서 18살짜리 소년 위생병은 홍군 보살님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했다. 전설은 사방 수십 리를 넘어 퍼져나갔다. 찾아오는 니들도 점점 늘어났다. 도호와 악질지주, 정부 관리들은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결국 무덤을 파헤치기로 했다. 처음에는 마을 관아에 일꾼들을 보냈다. 모여든 사람들은 이처럼 신통력 있는 홍군 보살님을 건드리면 큰 벌을 받을 거라고 수군거리었다. 일꾼들은 겁을 집어먹고는 감히 파지 못했다. 그러자 보장이 몸소 무덤을 파러 왔다. 부들부들 떨면서 몇 삽을 떴는데 무덤 위에서 바위가 굴러내렸다. 그러자 둘러싸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보살님이 오셨다! 보살님이 오셨다! 하고 소리를 지었다. 보장은 얼마나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말았다. 밤이 되자 그는 향과 종잇돈을 가지고 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이번에는 구장이 무덤을 파러 왔다. 그런데 오다간 말인 나뭇가지에 걸려 다리를 다치고 말았다.

사람들은 보살님이 신통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쑥덕거리었다. 주리의 높은 사람이 이 소문을 듣고 발끈해서 무덤을 파헤치라며 부대를 보냈다. 그는 감히 막는 자가 있으면 엄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명령을 받고 무덤을 파러 온 군대는 마치 엄청난 적과 맞닥뜨린 것처럼 삼엄한 경계를 펼치었다. 이번에는 무덤을 파고 관도 꺼냈지만은 이튿날에 누군가 또 무덤을 만들어 놓았다. 게다가 무덤 앞에 놓인 향불은 더 늘었다. 군중들 사이에는 지주와 정부 관리들이 향을 못 피우게 무덤을 파헤치기만 해봐라. 우리가 반드시 다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았다. 무덤을 찾는 사람들은 향과 종잇돈 외에도 흙 한 줌, 돌 몇 개를 함께 가지고 왔다. 낮에 관리들이 파헤친 무덤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였다. 결국 무덤은 없어지기는커녕 조금씩 더 커지고 있다. 어린아이부터 늙은이들까지 먼 곳에서도 찾아와 무덤 앞에 향과 종잇돈, 달걀이나 과일 같은 것을 올려놓고 경건하게 빌었다. 그러자 관리들도 더는 무덤에 손을 대지 않았다. 도철천은 말을 마치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회의 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얼굴에 웃으면 포조개가 배는 정말 귀여웠지요. 지난번 홍문이 떠난 날 제가 늦은 시간에 주은이를 떠나는데 가다가 그 소년을 만났습니다. 부대가 떠났으니 어서 쫓아가라고 재촉을 했는데 그때 멀리까지 바래자는 게 무척 후회가 됩니다. 이름이 뭐지요? 모태똥이 물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산부 사람들도 몰라서 그저 홍군 무덤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모태똥이 묵묵히 생각에 잠겨 있다가 한참 지나서야 입을 열었다. 얼마나 훌륭한 전사입니까? 죽어서도 우리 홍군을 빛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잠깐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이번에 준이를 치면서 3군단 참모장 등병동지도 희생되어 소령산에 묻혔어요. 내가 한번 가볼까 하는데 그 전사 무덤하고 가깝겠지? 아주 가깝습니다. 바로 곁입니다. 머리를 다 깎자 이발사는 속이 다 시원한지 홀가분하게 웃었다. 모태똥은 두 철추 기모래 등과 함께 소령산에 올랐다. 소령산은 준이성 바로 옆에 있었다. 그다지 높지 않은 산을 울창한 나무들이 뒤덮고 있었는데 산등상이가 무척 아름다웠다. 날씨가 따뜻해 어디에 가나 새파란 싹이 돋아 있었다. 벌써 피어난 작은 꽃들도 드문드문 보이었다. 이름 모를 새들이 이 나무가지에서 저 나무가지로 날아다니며 울었다. 모태똥은 등평의 무덤 앞에서 팔각 모자를 벗고 깊숙이 허리를 굽히었다. 저쪽이 바로 소년 위성병의 무덤입니다. 두철추가 곁을 가리키었다. 무덤 위에는 각양각색의 크고 작은 돌들이 잔뜩 쌓여 있었고 무덤 앞에는 향과 종잇돈을 태운 재가 어찌나 많은지 몇 지게는 되는 것 같았다. 모태똥은 천천히 무덤 앞으로 걸어가 한참 말없이 지켜보았다. 자, 우리 홍군 보살님께 인사를 올립시다. 모태똥이 먼저 허리 굽혀 인사했다.

0: 준이 대첩이 남경성을 뒤흔든다. 불안한 장계석은 몸소 전선에 날아가 지휘하려고 한다. 떠나기 전 그는 수하의 문무관원들에게 기밀을 누설한다. 준이 대첩은 남경을 뒤흔들었다. 장계석은 한밤중에 아무것도 몰래 진성을 불렀다. 진성은 조항소배뚝 구역을 치는 5차 포위 토벌을 성공시켜 그 명성이 하늘을 찔렀다. 국민당 장군들 가운데서 총명하고 눈치가 빨라 군사, 인사, 재정 권력을 장악하는 데 뛰어나며 결단성이 있기로 이름이 났다. 예비부대 총사령을 맡아 조항소배뚝 구역을 소탕하는 것 말고도 육군 정리처장으로서 전국의 육군을 재편성하는 중요한 일도 맡고 있었다. 군정부와 훈련총감부의 권력을 대부분 틀어주고 있었는데 이제 참모총장을 맡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대장부라면은 하루도 권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니 그렇게만 된다면은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달게 될 터였다. 1924년 진성이 황포군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만 해도 작은 구대장이라 하면서 별 볼 일이 없었다. 어느 날 친구한테 놀러 갔다가 밤늦게 돌아왔는데 동이 터오자 이제는 잠을 잘 수도 없고 해서 등불을 밝히고 삼민주의를 꺼내들었다. 그러다가 마침 야간 순찰을 하던 장계석의 눈에 뜨이는 바람에 출세길이 열렸다. 1차 국공합작이 깨질 무렵 진성은 21사 团장이었다. 그 무렵 진성이 모시던 사장은 이름난 혁명파 등연달편에 서 있었다. 사장은 장계석이 이 일로 살을 없애버릴까봐 사장 자리를 진성에게 대신 맡기었다. 진성은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1: 지금이야 나서서 힘써 일하는 사람은 다 공산당으로 모으는 판이니 누가 감히 열심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0: 그리고 겸손하게 덧붙이었다.
1: 사장님, 사장께서 안 계시면 저는 할 재간이 없습니다.
0: 하지만 할 재간이 없다던 이 청년은 얼마 뒤에 장계석의 품에 안겨 여러 차례 공을 세웠고 1년도 되지 않아 남경경비사령으로 진급하여 단번에 중장으로 올라갔다. 그 뒤 장계석과 염석산, 풍옥상 세 군벌이 혼전을 벌일 때도 부대를 이끌고 앞장서서 제남 정주에 들어갔다. 진성은 그 일로 장계석의 신임을 얻어 18군 군장으로 진급하였다. 그때부터 그는 장계석의 총애를 한 몸에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산당 포위 토벌 전쟁만큼은 그다지 순조롭지 않았다. 1933년 4차 포위 토벌에 나서기 전 진성이 거느린 18군은 2개 사에서 6개 사로 늘어나 병사 수가 8, 9만 명에 이르렀다. 그는 중로군 총지휘를 맡고 있었는데 강서 적색 구역을 한 번에 평정할 수 있으리라고 자신하였다. 그런데 싸움이 시작되기 바쁘게 52사와 59사가 잇따라 섬멸되더니 사장 한 명은 총에 맞아 죽고 다른 한 명은 사로잡히고 말았다. 총지휘의 얼굴에 먹칠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진성은 고집이 남달랐다. 그는 본래 계획대로 밀고 나가면서 18군도로 계속 진격하라고 명령을 하였다. 소 뒷걸음질에 쥐잡는 격이라고 한 번은 이겨 체면을 세울 수 있겠지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출세의 발판이 되어준 11사도 전멸하고 사장 소군마저 부상을 입었다. 이른 엉망이 되고.

0: 말았다. 소식을 듣고 진성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싸움이 끝난 뒤 진성은 남복이 부끄러워 남창에 있는 집에 들어박혀 있었다. 한창 우쭐거리던 청년 장군이 대피하자 병사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했다. 그는 젖먹던 힘까지 다 내어 5차 포위 토벌을 성공시키어야 했다. 이 젊은 장군은 비로소 진정한 영웅인 양 뽐낼 수 있게 되었다. 키는 작달막해도 가슴은 남보다 곱절로 쑥 내밀고 다니었다. 4차 포위 토벌에서 받은 상처도 잊혀져 갔다. 그런 진성이지만은 오늘 장계석이 갑자기 부르자 잠시 머뭇거리었다. 준이 전선에서 피한 뒤였기 때문이었다. 설악과 오기위는 모두 진성이 들이민 사람이었다. 측근들의 실패로 체면이 깎인 데다가 설악과 오기위가 무슨 처벌이라도 받는다면 자신에게도 썩 좋을 것이 없었다. 그는 성룡찬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장계석의 저택에 이르렀다. 차에서 내려 누른 군복을 여미고는 엉덩이에 찬 단검을 만져보았다. 단검에는 장종정 드림이라는 글귀가 박혀 있었다. 진성은 가슴을 쑥 내밀고 군인다운 자태로 객실에 들어섰다. 객실은 넓고 대낮처럼 환했다. 잘 닦인 군화가 부드러운 불빛에 반짝이었다. 짙은 밤색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장계석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 용단호를 서성거리었다. 짐포레는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낀 채 작고 병약한 몸을 소파에 묻고 있었다. 진성은 벗은 군모를 들고 가슴을 내밀면서 발뒤꿈치를 차며 경례를 올렸다.
1: 자네 존이 전선 일을 알고 있나?
0: 장계석은 앉으라는 말도 않고 진성을 쏘아보았다. 장계석은 늘 사람을 섬뜩한 눈길로 바라보곤 했다. 전에 한 여장은 장계석을 만나 그 눈을 보고는 부들부들 떠느라 대꾸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져 나왔을 정도였다. 하지만 진성은 달랐다. 좀 긴장되기는 했지만은 겉으로는 아주 태연해 보였다.
2: 교장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0: 그는 버릇처럼 장계석을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1: 공산당 도벌에 나선 뒤로 이런 지옥은 처음이야.
0: 장계석은 거의 구함을 지르다시피 말했다. 민머리가 불빛에 반짝거리었다.
1: 설악은 귀양에서 흥청망청 놀면서 전선에 나가지도 않았다고 들었네.
2: 교장 선생님.
0: 진성이 웃으며 말했다. 귀주는 왕가래의 세력이 커서 주왕이 자리를 잡으려면 아마 설악이 한동안 밑바닥부터 잘 닦아놔야 할 겁니다. 장계석은 잠시 말이 없더니 그제서야 진성에게 자리를 구원하였다. 하지만 화가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3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노래 가라 큰 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이란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네.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항상 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1: 목소리가
0: 네
1: 너무 힘 예 힘 힘찹니다.
0: 그렇죠.
1: 힘찬 목소리로
0: 네. 반면에 우리 리영관 네. 선생님은 아주 소심하게
1: 네, 저는 네. 그러네요.
0: 그러네요. 네, 네.
1: 날씨가 너무 더워서
0: 네
1: 날씨가 정말 덥네요.
0: 그래요.
1: 그래도
0: 정열적인 여름이 여름은 사람으로 놓고 볼 땐 좀 정열적이죠.
1: 그렇죠.
0: 네.
1: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오늘.
0: 네. 아, 이 여름도 사실은 그 인생의 네. 계절 사계절이 너무 길진 않잖아요. 이
1: 네,
0: 여름이
1: 그렇죠.
0: 특히 네. 동북지구에서는
1: 한 두 달 정도. 네. 뭐 나, 더운 날씨가 뭐 한 네. 20, 20일 정도 되나요?
0: 그러니까요.
3: 이제 말복이라는 게 14일 날이 말복.
0: 네.
3: 오늘 입수인데.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3: 예.
0: 네. 가을 문턱이 들어섰잖아요.
1: 네. 아, 이 계절을
0: 너무 빠르죠.
1: 계절을 네. 누가 만들어냈는지
4: 네.
1: 너무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0: 그렇죠. 저는 오늘 하늘을 일부러 봤어요. 그래서 하늘이 조금 더 파랗고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네네네.
1: 그리고 바람 자체가 시원한 바람이
0: 네. 네. 네.
3: 아침 저녁 아,
0: 그럼요. 그러니까 그 뭐든지 이게 빨리 흐르고 하니까 우리도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1: 그렇습니다.
0: 아리랑도 많이 배우시고
1: 그렇죠.
0: 시간은 누가 잡을래야 잡을, 네, 수가,
1: 잡을 수가 없죠.
0: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네. 시간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여유를 느끼고 네. 보내야 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0: 지난번에 아리랑 어떻게 배우시고 나서 어려웠죠?
3: 많이 네. 어렵지.
0: 네. 많이 그 제대로 된 맛을 배우려면 이렇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그냥 간단히 그 학교에서 애들이 또 간단하게 배우잖아요.
1: 그렇죠.
0: 동요로 배우는 식으로 배우려면 사실은 누구나 다 배울 수 있죠.
1: 네.
0: 타민족들도 불러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여기서 식임새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배워보시면서 느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배워볼까요? 네.

아리랑 아자를 시작할 때 꼭 네 거꾸로 올리셔야 돼요. 아리랑

0: 넘어간다에서 잠깐만요. 넘어간다에서 노 노 노
1: 노 노 아니고 노 두 개 노
0: 노
1: 노
0: 네 좋습니다. 노

0: 이게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난번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하는 거랑 아리랑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0: 좋습니다. 네, 지난 시간보다 낫죠.
1: 조금
0: 많이
1: 좋아진 것 같아요. 조금. 네. 네. 네. 조금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따라 부르게 해볼까요? 예. 그래도. 네.

0: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아주 여유 있게 하셔야 돼요. 여유 있게. 네. 네, 잘하죠. 네.
1: 잘한 사람은 어쨌든 땀다, 알긴다.
2: 아무때시 여러분도 잘하실 수 있어요.
0: 네네.
1: 감성도 네. 있고.
0: 네네, 그렇죠. 네. 어, 장단도 잘 치시고, 네. 네. 아, 목소리도 이쁘시고,
1: 이쁘시게 잘해.
0: 볼림도 잘하시고,
1: 네. 장도 잘 치고.
0: 네.
2: 아, 그래요.
0: 네. 높은 음도 잘 올라가고. 다 잘하죠. 네.
2: 그 부르실 때
0: 만능이래요.
2: 아, 그래요. 아유. 부르실 때 그 음을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정확하게 알시고 나서 부르시면 좋습니다.
0: 그렇죠.
2: 네. 네. 그냥 아아 한 때 그냥 아리랑 아니고 네, 이런 부분에서 네.

0: 어미란 선생님 한번 해보십시오. 따라 부르기 세 번 했어요.
1: 세 번 했어요. 네. 네.

0: 네.
1: 높이 뛴다.
2: 높다고요.
1: 음이 조금 높죠? 조금만 낮출게요.

0: 하셨어요.
1: 이젠 더 감기를 잘 하시네요. 발병 나안
0: 지름길을 좀 말씀해 주세요.
1: 지름길이요.
2: 네.
1: 아 그렇죠. 이걸 적으네요.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저 그렇죠. 그 저기 호남에 그 한쪽 친구가 있는데요. 네. 소소 토론하시네요.

0: 그, 그분이 그 아리랑을 배우면서, 아리랑을 배우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이걸 보니까, 거기다가 시금치를 적어 넣어야 배우기가 쉬운데, 그걸 자기가 이제 터득했대요. 예. 근데 우리가 평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 AI로 번역해갖고, 한어로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우리가 터득하는 데 있어서, 뭐, 그걸 시금치를 적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걸 다 터득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은 그 제가 그 지름길 말씀드릴 때 잘 적으세요. 네. 여기에서 후렴에서 이제는 후렴 다 아시죠? 다 잘 네. 되시나요?
1: 예.
0: 네. 지난 시간에 두 분이 그 청가를 맡으셔서 뭐 배우셨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죠?
2: 배우면 되지.
0: 네, 그럼요. 그래서 그 후렴 가고요.
1: 예. 네.
0: 번론 1절 나를 버리고 나를 있습니다.
3: 나암다
0: 나하 아니고 네. 나를 그다음 버리고 버리고 예 고어 여기 이 순용을 여러분 잘 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음을 두 가지 음을 얘기할 때는 그냥 아리랑 이렇게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고오 하면 음을 낮아졌다가 높여주는 거. 예, 이런 순용이 왜냐면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 그렇죠.
0: 예, 일정하게 음을 잡아주고 내가 그걸 잘 모른다고 할 땐 이걸 신용을 선신용을 보시면 아 여기서 음을 올려줘야 되겠다. 예, 그걸 깨우쳐 주거든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0: 이 이러다가 빨리 하면 니니니니니이이이 이러다 쉬다가 니니이이니니니니는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거기다 이를 일부러 힘을 빡 넣지 말고 힘을 안 넣어도 얘는 그냥 그 탄력이 나가면 니니니 가시는 님은 무에 가서 다른 한 박자입니다. 무 여기도 또 무 올라가죠. 목돌림 많죠. 네, 시임차입니다.
1: 시도
0: 여기도 시임이 아니고 시.

0: 우리 그 민요를 배워보시면 굉장히 그
1: 민요를
0: 아 그렇죠 네. 아리랑도 민요죠.
1: 민요죠.
0: 그럼요 민요의 장단데 그 장단이 그냥 이렇게 네. 둥실둥실 타지다 보니까 네. 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2: 몇개 갔습니다. 그렇게 하니
3: 그렇죠. 몇개 갔습니까? 몇 개가 뭐예요?
0: 다 나를 버리고 가시 바로 거기 있잖아요. 가시는 님이 저 멀리 갔어도 여기 앞에서 잡을 수 있을 만큼 거리에 그렇죠. 가

0: 시이 해보세요.
1: 시이요.
0: 심리 아니고요. 심리가 그냥 눈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게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2: 이 음색이 참 좋은데.
3: 하고
2: 우리 오미란 선생님이 여기 요 분위기를 한번 좀 잡아봐 주세요.
0: 어느 거?
2: 요 음색에 맞춰서 요 음색에.
0: 봐요.

0: 분위기 참네요.
1: 제대하리 배우니까. 아, 네. 그다음 본관 선생님 독창. 이거 우리 이제 제대하리 배우니까 얼마 썼습니까? 어디 가도 제대를 할 수 있다고
2: 하니까. 제대를 하신대요 이제는.
1: 본관 선생님 독창. 네. 집에 가서 연습할 때
2: 연습하세요. 예.

0: 속을 다 알려주시면 알겠다.
1: 집에 가서 미용실 연습해야죠.
0: 선생님 자꾸 들으래 쟤입니까? 우리는 집에 가서 네. 듣는 게 업입니다.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2: 반복적으로 많이 들으셔야죠.
1: 절대 급해하지 마시고 네. 네. 장단을 꼭 타시면서 동, 동, 따쿵, 따, 동, 동, 따쿵, 따. 이 장단을 꼭 타시면서 해야 돼요. 네, 느린 새 마치.
2: 그렇죠.
1: 동, 동, 따쿵, 따.

0: 잘하셨어요. 요. 너무 잘하셨어요.
1: 집에 가서 연습을 좀 더 하시면 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조금 어제보다 조금 낫습니다.
0: 너무 예. 많이 낫죠.
1: 조금 낫습니다.
0: 터득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 그렇죠.
0: 터득할 수 있는 시간이,
1: 시간이 필요하죠. 뭐든지 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0: 네. 네. 잘 안 되다가도 갑자기 또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항상 그 음이 두 개라는 거 아리랑 세 번 나오잖아요. 세 번 아리랑 그렇죠?
3: 예, 아리랑
1: 그렇죠.
3: 다 파야 되는데
1: 다 음을 음이 두 개씩 두 개로 시작되죠.
0: 네.
1: 아.

0: 아시네.
1: 잘하셨어요. 네. 네.
2: 다음 시간이면 잘하겠다.
0: 네. 다음 시간이면 더 잘할 수 있지 뭐 이제.
1: 네. 네. 그럼.
0: 그 다음 시간이면 또 더 잘하고.
1: 네.
2: 네.
1: 네.
2: 제대로
3: 잘 배워야 되니.
1: 그렇죠. 그래서 그 음이 꼭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그 아리랑 고개. 아리랑 고개가 사실 삶의
2: 번데기.
3: 이게 번데기.
2: 번첩이 아이가 있다.
3: 번첩.
1: 사실은 그 삶의 삶의 그런 문턱이거든요. 삶의 문턱이 그렇게
0: 쉽지가 않죠.
1: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리랑 아리랑 이게 아니에요.
2: 무슨 이슨 비아길레스 이렇게 하는 건 못 병기다. 이 오픈다. 예.
3: 아리랑을 연기.
1: 아.
2: 우리 구수하지 뭐 우리가. 네. 예.
0: 우리는 굉장히 그 우아하게
3: 예, 우아한
0: 품위가 있고
3: 예,
0: 깊이가 있는 예, 전통 네. 음악은 그래요. 예,
2: 누구 배아섰는데?
0: 그리고 이거는 누가 배아준 게 문제가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배대로 물려받은 그런
1: 법소리.
0: 음악이죠. 예, 예. 그런 음악이기
1: 그렇죠.
0: 때문에
2: 그 비싸있어서 우리 나가서
0: 깊이가 있죠.
1: 네, 네.
0: 숙성이 별대로 된 네. 음악이기 때문에
1: 네, 네. 네, 네. 자 우리가 얘기할 때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자꾸 네. 그 학생분들은 잡담 많이 하세요.
0: 아 그러니까 네. 제 얘기를 안 들어주시네요.
1: 안 들어주세요. 예. 네. 그러니까요. 이게 다 방송에 나가거든요. 예.
0: 그래서 우리의 음악은 이렇게 굉장히

0: 입혀서.
1: 입혀서 부르면 네네. 아주
0: 그렇죠.
1: 더 맛있어지고 네. 구수해지고.
0: 네. 네. 그래서 먼저 전통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알시고 나서 네. 또 현대화한 또 그런 재해석된 아리랑도 있고. 네. 그래서 전통을 배우는 게 중요하죠.
1: 중요하죠.
0: 네.
1: 여러분들 전통을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0: 네.
1: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불러볼까요?
0: 그렇죠. 불러보죠. 네. 네.

0: 잘하셨습니다.
1: 잘하셨어요. 야, 오늘 벌써 또 약속된 시간이 이리 빠르죠. 네, 오늘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번조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미란이었습니다.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초은청심환입니다.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아홉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은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은청심환은 청심치명발미환이라고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부신몽약유한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명을 유지하는 8가지 진기약체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명, 청심치명발미환이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본 제품 자체는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치료해 주는 우수한 제품이라서 널리 알려지고 있겠습니다. 그 공동 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발하게 합니다. 심장과 폐경락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경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히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초은청심환에 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적지 않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제일 뼈로 되는 그 부분이 심장병 환자들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폐혈이 심하다는 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심장병 환자가 본인이거나 혹은 가족이라 하게 되면 한번 많이 대비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일종 중리에서의 증상에 관한 유관 학설입니다. 림상 표현은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자기 있습니다. 네. 심장병 환자들은
0: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초은청심환을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중간기 왔는가 안에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또 다시 나왔고 도래고 그래 두 번 입원하고 한 개 누웠고 물다가 약을 먹고 낸 뒤는 얼마 했겠습니다. 그런 것도 안 됐다. 그래서 누웠고 물던 차이 선생님 강의 듣고 초은청심환을 시각에 한각 주는 거 먹고 한 게, 아, 입안에 냄새 그렇게 나던 게 그게 이렇고, 이빨이 아파서 온몸이 몸소리 나던 게 이렇고, 그리고 소화가 안 돼서 그저 주고 먹고서 그랬던 차에 주고 아이 잘 먹고,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자고, 예, 몸이 헷갈아집니다. 그래, 운동 못 하던 게 운동 하지.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생명을 얻은 것 같습니다.
1: 아,
2: 그래,
1: 예.
2: 예, 잊지 않고, 예, 계속 아홉 가구 배달 받아서, 예, 계속 쓰려고 해서, 그래, 전화 드린 겁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문점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건강하세요.
0: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도문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초은청심환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3: 저, 어째서 먹었는가 뭐 이게 심장이 그때 후두두 떨리고 예, 그 다음에 올리숨이 잘 올라와요. 그 다음에 그 저는 뭐 심장 박동이 대단히 빠릅니다.
1: 아, 예.
3: 그 황황한 속에는 예, 그 신경통을 해보게 되면 120 이렇게.
1: 예.
3: 아, 그럴 지금 좀 견디기도 바쁩니다.
1: 그렇죠. 심장 가속입니다. 예, 예. 예.
3: 걸음도 후두루두하게 걸었고.
1: 그렇죠.
3: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손중심한 선생님 광고를 듣고서는 단약을 썼습니다. 이게 뭐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손중심한 먹기 싸서 먹기 시작했는데 이제 석 달 조금 넘었었습니다. 이게 거의 효과가 빨리 나타났다. 그래서 한 달도 안 돼서 이거 심장이 답답하고 예. 그래서 올리숨이 잘 올라오던 이런 증상이 차차차차 저 나사짐에 서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또 뭐인가 하면 특히 또 이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1: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하니까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압약 끊어졌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비례가 높습니다. 예.
3: 예, 그렇지 말이에요. 이 이야기 정말 그 심장에도 좋고 뭐
1: 혈압도 좋고 예.
3: 고혈압은 지금 찌라고 앞으로는
1: 점차에 넉 달 동안 계속 정상으로 있다면 끊어도 됩니다. 넉 달 지켜보세요. 단판 끊지 마시고 예 시간 써야 합니다.
3: 예, 예. 예 그래서 정말인가 뭐 오늘도 저 이제 활동이 솔직히 내가 저 아홉가구 또 충분히 먹겠습니다. 계속 심장이 완전히 나설 때까지.
1: 예. 건강하세요.
3: 예, 수고하세요. 두 분 선생님.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저도 심장이 나빠서 타원 전시관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심장이 나빠니까 미네메이크 거기인데 한 발짝을 내드리기가 바쁜다. 그래, 지금 그래서 미네, 이 무슨 판인가, 이 강도인가, 제가 그런 게 영역이나 검사하는 게, 뭐, 혈압이 한 70% 넘겠다.
1: 예.
4: 그래, 술 한, 아니, 한, 아닌다가 해서, 그래, 두 달, 두 개 넣었어.
1: 그래. 예, 70% 이상이면 그렇습니다. 예.
4: 네, 네. 그래, 그러니까, 한 2년은 시원하고, 괜찮았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시간이 몇 년 지나가니까, 또 다시 가슴 피우고 숨 차고, 다리 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함되시는 심장병 이면도 다니까 주로 있는데 효과 이면도 없습니다.
1: 그렇죠.
4: 네, 그림 매겨뜨기 때문에 자기가 매겨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에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예.
4: 네, 그리고 또 우리 집에 취직인데 올라올 때만 이전에는 이렇게 해서 순수막을 셋다가 올라오고 셋다가 올라오고 했는데 지금은 반신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1: 네.
4: 올라와도 숨이 타고, 이전에는 그렇게 올라와도 가슴이 그냥 딱 중간에 빼졌으면 쉬우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전에 주수원이 집에서

0: 가수장이었습니다.
1: 그렇죠. 구금약 갖고 다니셨다. 그렇죠.
0: 예. 그래도 이것도 무고의 소매에 또 아센드 이렇습니다.
1: 예, 그렇죠.
0: 현재 지금 여기는 주저하는 안가도 있는 게 지금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1: 예. 그러면.
0: 주저하는 효과도 없고, 저사서 쓰라고 그랬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좋은 청심환 쓰고서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그래서 집에 또, 제가 또, 이 심자가 어제 가끔 가다가 숨 딱딱 막히면서, 그 다음에, 때로는 뭐, 바늘로 이렇게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 때로는 또, 어떤 때는 감기 막 걸리면 막 숨 올리면 막기도 하고, 그래서 심자가 증상이 아주 좋다만, 그래서 관찰 보니까, 심장이 어쨌든, 됐다 먼저 내 좋은 청심환 써봐라. 내 먹던 같이 먹으면서 내가 줬다만 그래 내 두까지 썼는데 얼마 안 쓸까요? 벌써 한 승나 넘으니까 이게 바늘 쏙쏙 찌르는 증세 없어지고 그래 그다음 숨이 막던 게 그게 걔가 어쨌든 나에 되면 배에 자꾸 옛날에는 없었다는데 배에 자꾸 나.
1: 그렇죠. 예. 나이가 병을 부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심장병을 제 범하는 비례가 높습니다. 예.
3: 네. 그래, 허리 맞들어와, 무슨 나도 놀라고, 허리 놀란다만.
1: 그렇죠.
3: 그래서, 무슨, 이번에 이렇게 활동 조직이 좀 이어야될까, 내다 봤다, 그냥.
1: 그렇게 하셔. 예. 네.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건강하세요.
3: 네, 안녕.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합니다. 황제의 기관에 속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아무리 우리 뇌가 모든 공능을 지휘하는 이런 능력이 있지만 해도 일단 심장에서 뇌에 제대로 혈액을 보내주지 산소를 실은 혈액을 보내주지 못한다면 벌써 10개 많아서 10개를 하는 사이에 뇌 혈액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당신은 어느 순간에 길을 가다가도 쓰러집니다. 만세 60초 1분 동안만 통하지 않는다면 대사변이 막 새고 동공이 떡 고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와서 이런 눈을 벌려보죠.
2: 네.
1: 그러게 되면 정상인들은 눈알이 파틀파틀하고 구불죠.
2: 네.
1: 그러나 심장병으로서 이미 60초 지나갔다 할 때는 눈알이 딱 고정됩니다. 동공이 고정됩니다.
2: 왜 그렇습니까?
1: 파틀거리지 않습니다. 그게 뇌 피가 올라가지 못하니까 직접 영향을 받는 게 눈이 뇌의 중요한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이사가 이렇게 와서 다른 사람이 손 대는데 우리 자기 전에도 손 대도 눈알을 파들파들 하는데 60개를 해내서 1분 동안만 뇌 피가 올라가지 못하면 동공이 딱 고정됩니다.
2: 네, 반응이 늦다 그 얘기죠.
1: 반응이 늦은 게 그게 이미 네. 혈액이 전달되지 못하니까 공능을 상실했다.
2: 네.
1: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치아가 너무 이렇게 흔들고 이래서 치과방에 가서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치과방에 가서 치아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 친구가 둘 다 심장병으로서 앓고 있었는데 다른 한 친구는 그 밤새 지자 가서 실내 가서 열링에 불려 가서 지자를 했습니다. 반년 지나가니까 치아가 원자국에 들어갔습니다.
2: 네.
1: 이것도 역시 심장으로 인해서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심장병 환자들은 좋게는 흔들면 금방 앓던 일이 뺀 것 같다는 이런 그 속담이 있는 그대로 하지 마시고 현대적인 방법도 좀 지켜보면서 심장병 치료를 하면서 심장병이 정상으로 되게 되면 흔들던 그 치아도 원자국에 들어가는 이런 100% 그렇다 하기보다도 이런 경우를 많이 동반한다 하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또 두 분이 있었는데 어깨가 특히 왼쪽 어깨가 너무 아파서 계속 주먹으로 어깨를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집에 식구 보고 어깨를 늘 특히 왼쪽을 더 많이 주물러 달라고 자꾸 이래죠. 그런데 한 친구는 지자를 하니까 다른 한 친구는 지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자를 한 친구는 후에 이 어깨가 아프지 않습니다. 한동안 지난 반년째 아까 정상 어깨로 됐습니다. 이쪽 친구는 계속 어깨가 아픕니다. 이건 뭘 말하게 됐는가 하면 두 가지 점을 말하게 됐는데요. 심장병으로 해서 꼭 주자를 하라는 그 말이 절대 아니고 바로 심장으로 인해서 어깨가 아플 수도 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담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4: 예,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서 고사 많이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중의도 배우고 그 다음에 전략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많이 못 봤습니다.
1: 예.
4: 그래서 지금 좋은 정신을 어전 다섯 달을 썼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다섯 달 썼으면 예. 효과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4: 예. 예. 나 저기 심장이 좋지 못했잖아. 이게 다면 숨이 차서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1: 어, 그렇죠. 잠자기도 힘들어지죠.
4: 예. 예. 이 좋은 정신을 쓴 다음에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4: 그 다음에 심율도 좀 빠르던 게인데, 자기 넘던 게인데, 지금 80을 정사에 되고요. 나가 이 좋은 정신으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럼요.
4: 그 다음에 계단 오르내릴적에는 숨이 차서 벌떡거렸는데, 지금 이걸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4: 예, 심장이 좋아지니까요. 원래 저기, 뒷잔병이 키우고요. 예, 그 다음에 가슴이 아프고, 예. 그래서, 예. 예, 이거 썼는데, 이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4: 그래서 앞으로 내 이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1: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겠다면,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특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온 제품을 쓰시고, 심장을 구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주자까지 갈 필요가 없이, 보온 제품에서, 보수적인 료법에서 해결받는다는 것이 우리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마저 말씀 주시죠.
1: 지금 심장 주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야 됩니다. 심장은 뭐 하나는 부정맥, 하나는 협심증, 하나는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부정맥은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를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1분의 60차 부서지면 됩니다. 7, 80차 좌우 이 정도면 됩니다. 60차 부서지면 됩니다. 65차, 8차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50m로 떨어지면, 60m로 떨어지면 이때는 위험심률에 속할 가능성도 많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네. 예, 안녕하세요.
5: 네.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5: 예, 저도 이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2: 네.
5: 예, 이거 쓰기 전에는 저 심장에 주말에 나쁘다 해도 그냥 나빠서 예. 저는 나는 살 생각 다 했습니다.
1: 네.
5: 예, 뭐, 저기, 뭐, 저, 다 모두요. 그, 저리, 이제, 중한 거 없어. 병이 좀만 중하다고. 병원에 가서도 전 좋다는 약은 다 하겠다 먹고, 그래도 효과도 보지 못 봤습니다. 그래요. 아예, 심장이 나쁘지, 자지 못하지. 저기, 초변이 닫아서, 예, 저만 힘내 자지 못하고 더구나. 예, 그랬고, 그 다음에 위도 나쁘지, 밥도 못 먹고, 예, 이래 몇 가지 별을 고통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혹시, 선생님 강의 듣고서 내 이야기 마지막으로 써보자고 이렇게 써서, 예, 쓴 게 한 가지 게 다 예수 많이 하게 되고, 예, 나 이야기 제일 최고라 봅니다. 절대 제일 좋습니다, 이야기. 예, 그래, 네, 이게 배이 낫더라도 예, 계속 쓸 예정입니다.
2: 네, 그래요.
5: 제가 네. 이미 먹은 지도 예, 어제는 1년 전 넘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5: 네,
2: 됐어요.
5: 계속 쓰겠습니다.
2: 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 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6: 복경 시간으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공업이 안정되면 경제가 안정되고 산업이 흥상하면 발전 동력이 충족해집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고품질 발전 목표를 겨냥해 4.4.5 산업 발전 배치를 깊이 추진하면서 전통산업 전환 승격, 우세산업 질 제고와 효익 증대, 신흥산업 육성 장대를 통괄 추진하고 기술 계속 강화, 경영 주체 육성, 기업 지원 등 조치를 통해 공업경제 활력을 전방위적으로 활성화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규모 이상 공업 생산 총액은 402억 1천만 원으로 증가 속도가 4개월 연속 전성 1위를 차지하면서 괄목할 만한 경제 상승 답안지를 내놓았습니다. RN기계 생산 작업장, 각종 정밀 가공 설비가 전속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작업 일꾼들이 부분품 연마, 정밀도 조절 등 작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회사는 20여 년간 인조판 고급 장비 연구 개발과 제조에 주력해왔으며 80여 건의 권한 부여 특허에 의탁해 완전한 자조 기술 체계를 구축했는데 해외 업체의 업종 독점을 타파한 동시에 고급 장비 혁신으로 산업 승격을 견인하면서 길림성 고급 장비 제조 명함을 빛냈습니다. RN기계는 인조판 장비 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핵심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신소재 장비 분야로 업무를 확정했습니다. 기업은 현무암 무기 섬유판, 탄소 섬유 복합판, 열 가소성 환경보호 판재 등 신형 재료의 세트식 생산 장비를 성공적으로 연구 개발해 장비 제조업과 신소재 산업, 림업 산업의 융합을 추진하고 전국 신소재 산업 군집 건설에 관건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RN기계 주식위원회사 설계부 경리 진위량입니다. 우리는 에너지 절약, 고효율, 녹색, 지능화 등 4대 발전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국 삼림공업 산업의 림업 잔여물 자원화 리용 장비를 제공해 녹색 순환 경제 발전에 조력하는 한편 신소재 산업 발전 기회를 겨냥해 신형 판재 세트식 장비를 개발하고 산업의 업종 간 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조선족 풍미김치 생산 선두 기업 중 하나인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에서는 품질 혁신과 브랜드 육성에 쌍둥 구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조선족 전통 풍미김치 계열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자동화 생산 설비를 계속 도입해 공예를 승격하고 작업장을 개조하며 창고 저장 물류를 최적화했습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고를 정밀하게 관리함으로써 제품이 신속히 고객에게 전달되도록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판매 방식을 혁신해 전자상거래 가게를 티몰, 경동, 틱톡, 빈도도, 과이소 등 플랫폼에 입주시켜 직영점과 가맹체인점, 전문 매장을 500여 개 개설함으로써 기업 발전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사 리사장 조은탁입니다. 2023년부터 우리의 주문량은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올해의 주요 목표는 신제품 판매를 잘하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줄곧 연구개발을 해왔으며 대부분 시간을 연구개발과 설비 승격에 투입하고 낡은 설비를 새 설비로 교체했습니다. 왕청 승호 신소재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신소재 산업발전 기회를 겨냥하고 핵심 기술을 지탱점으로 삼아 록셉 플러스 지능제조 전환을 완수해 단일 가공에서 생물 기반 신소재 연구개발과 응용 분야로 산업사슬을 확장했습니다. 회사 작업장, 작업 일꾼들이 집동 농림업 폐기물을 생물 발효와 물리분리 공정을 거쳐 방직하는 섬유, 식이 섬유, 생물균 비료 등 녹색 생물 기반 신소재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연간 20억 원 생산액을 올릴 수 있는데 농림업 폐기물 처리 난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신소재 산업 녹색 발전 새 분야도 개척했습니다. 왕청 승호 신소재과학기술위원회사 대상 경리 손염염입니다. 이 대상은 연간 만 톤 고급 섬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제품 강도는 전통 재료보다 25% 향상됐으며 식품, 자동차, 고급 포장, 생물 기반 재료 등 분야에 널리 응용됩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 배후에는 우리 주에서 목표를 겨냥해 정밀 시책하고 한마음으로 난관을 돌파한 생동한 실천이 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주에서는 공업 경제의 질 제고와 효익 증대를 힘써 추진하고 기업의 생산 경영, 시장 판매, 주문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더 목적성 있게 생산 판매 연결, 인력 수요 연결 등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설비 갱신, 지능화 개조와 디지털화 전환 등 분야를 둘러싸고 중점 기업의 시장 개척과 생산 능력 방출을 지원했습니다. 잠재력 있는 기업이 규모를 확충하고 규모 이상 기업 통계에 들도록 추진했으며 곤란 기업이 하락폭을 줄이고 안정을 회복하게 도와 전주 공업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장성을 추동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주 규모 이상 공업생산 총액은 402억 1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1.6% 증가했습니다. 증가 속도는 전성보다 17.3%포인트 높아 4개월 연속 전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향후 우리 주에서는 4.4.5 산업발전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구조를 1층 최적화하며 산업생태를 완산해 구조가 더 좋고 산업사슬이 더 길며 발전 동력이 더 강한 현대화 산업체계를 전력 구축함으로써 전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공업 지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1: 심양 장백산 고속철도의 개통 운영과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의 전구간 개통에 따라 연변의 환 장백산 관광과 변경 관광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광시장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주 시장감독관리계통에서는 관광수호 전문행동을 가동해 안도현 감독관리 모델을 기반으로 전형 및 다국일체화 소비권익 수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광범한 관광객들의 합법적인 소비 권익을 전방위적으로 수호하고 있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여기는 안도현 송강진 시장감독관리소입니다. 현재 전주에서는 시장감독관리 여름관광수호 전문행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도현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지도부 성원들의 기층 현장 주둔, 특산물 15일 안심 반품 교환 등 조치를 통해 소비 권익 수호 봉사를 풍경구 입구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도현과 같은 현급 실천을 기반으로 전주에서는 전형 및 다국 쌍방향 권익 수호망을 동시에 구축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관광하며 마음 놓고 소비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장백산 조공부, 백화곡 조선족 옛마을 등 풍경구 특산물 매장에 들어서면 매대마다 풍경구 봉사 안내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카드에는 상가 연계 방식이 인쇄되어 있으며 소비자는 일부 장백산 특산물에 대해 15일간 오프라인에서 반품할 수 있는 봉사를 향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광연선의 경영 장소가 많고 기층 감독관리 인원이 부족하며 소비 신고가 증가하는 등 문제에 비춰 안도현 시장감독관리국에서 내놓은 혁신 조치 중 하나입니다. 안도현 시장감독관리국 국장 류건신입니다. 지도부 성원들이 기층에 가서 현장에 주둔하게 해 기층 봉사 감독관리 효율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연선 전면적인 감독관리를 실현하고 문제 처리 속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 장백산 특산물 15일 안심 반품 교환 안내 카드 봉사를 솔선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인삼, 꽃사슴 제품 등 특색 상품에 대해서 오프라인에서 이유 없이 반품하도록 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상품 구매 우려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근원적으로 소비 분쟁을 줄였습니다. 지금까지 안내카드 6만여 개를 발급했습니다. 관련 조치를 실시한 이래 안도현 관할구역 관광시장 경영주체들의 봉사 수준이 뚜렷이 높아지고 관광 관련 신고가 현저히 줄어 전주 관광시장 관리의 실천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안도현의 경험에 립각해 주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전역 관광소비 환경 개선을 통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관광수호 전문 행동을 전개한 이래 전주 시장감독관리계통에서는 관광소비 안전을 주선으로 권익수호 보장, 소비신심 진작, 경영환경 최적화 사업을 전력 추진하면서 권익수호 경로를 지속적으로 원활히했습니다. 주 시장감독관리국 소비환경건설지도처 처장 조건동입니다. 현재 237개 량질 ODR 기업에 위탁해 온라인 조정을 하고 391개 규모마 기층권익수호 봉사소와 연동해 오프라인 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 쌍방

0: 향 련동을 통해 분쟁 처리 효율과 관광객들의 권익 수호 체감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국제 러시아 소비 권익 수호 봉사소 9곳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훈촌 등 중점 통상구의 이중 언어 신고 접수 처리 능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길림성 입경 소비 시범 도시 건설을 유력하게 추동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는 또 331 국도 연변개방 관광 대통로 연변 구간에 안심 관광소비 시범대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면서 연선 시범 단위의 인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변경 관광 회랑 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관광시장에 대한 정밀화 감독관리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쌍방향 권익수호 기세를 끊임없이 건전히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수한 권익 수호 봉사 거점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안심 소비 브랜드를 계속 빛내며 정밀 감독 관리로 안전 최저선을 지키고 량질 봉사로 문화관광 발전에 역량을 부여해 전주 문화관광 경제 지속적인 열기 상승에 조력할 계획입니다.
1: 연결시 중점 민생양로 부대 공사인 연결시 양로봉사 중심 대상 건설이 마무리돼 곧 준공 검수를 하게 됩니다. 연결시 양로봉사 중심 대상은 연결시 연남로 남쪽 남강거리 서쪽에 위치했습니다. 대상 부지 면적은 8,400평방미터이고 건축 면적은 14,500평방미터입니다. 대상은 1호 청사와 2호 청사, 각종 부속 건물을 건설하고 로컬 경관과 부대 시설 등 시설을 보완해 양로 거주, 일상 돌봄, 휴식 활동 등 다양한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충족시키게 됩니다. 연결시 도시건설투자집단위원회에서 공정관리부 부장 위본양입니다. 현재 대상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투자건설 임무도 기본상 마무리됐는데 이번 달에 준공검수를 조직할 계획입니다. 대상이 검수에 통과되면 즉시 인계와 운영준비 등 후속사업을 추진해 하루빨리 사용에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이 사용에 투입되면 현재 양로봉사 부족점을 보완하고 연결시 양로봉사 실력을 지속적으로 승격시켜 따뜻한 양로봉사로 로인들의 행복한 만년을 보장하고 민생복지를 끊임없이 증진하게 됩니다.
0: 근일 성당위 선전부와 성부녀연합회에서는 본보기 전용 시범 역할을 발휘하고 우량가풍을 고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가정문명 건설 행동을 가동했습니다. 연변주 소방구조지대 용정소방구조대대 정치위원 호문휘는 변경소방일선에 30여 년간 뿌리내렸고 그와 아내 고점연은 다른 지역에서 사업하지만 부부는 서로를 향한 헌신으로 길림성 가장 아름다운 가정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연변주 소방구조지대 용정소방구조대대에서 근무하는 호문휘는 사명과 책임을 사업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일상사업에서 그는 장부 자료를 세심히 정리하고 관할구역 소방사업을 조밀히 포치하며 소방안전검사, 대우관리, 응급대기 등 중점 임무를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그는 근무의 시간에도 일상적인 체력훈련을 견지하면서 응급처리 능력을 연마하고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우를 이끌면서 주동적으로 일선 소방대원들과 속심을 나누며 대원들의 사상 동향을 제때 파악하고 강한 소방대우를 구축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일터에서 24시간 당직대기를 실시하는 관계로 호문이는 30여 년 소방생활 동안 가족들과 자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바쁜 사업 중간에 잠깐씩 나누는 영상통화는 그와 장춘시 남관구 수훈학교 교원직을 맡고 있는 아내 고저면이 정을 이어가는 유대로 됐습니다. 집에서 노인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는 크고 작은 일들은 대부분 아내가 홀로 감당하면서 묵묵히 가정을 지켰습니다. 고저면입니다. 가정의 중요한 순간에 남편이 자리를 비운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책임감이 매우 강합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집안일을 전부 도맡아 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우리 가정을 지키면 남편도 더 안심하고 수많은 가정의 불빛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내 고조면도 30년간 교단을 지키면서 일터에서 묵묵히 사업했습니다. 부모의 가르침 속에서 그들의 아들은 학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대학 사상정치 교원으로 됐습니다. 한 가족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지만 마음과 방향을 같이 하면서 각자 분야에서 책임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호문이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아내가 오랜 세월 홀로 가정을 꾸려온 로고를 깊이 헤아렸습니다. 호문휘입니다.

0: 박정순 의원이 다들 이지.
1: 아내의 이해와 포용, 무조건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저는 조사하지 않고 변경에 뿌리내려 일터를 지키며 직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기층 소방간부로서 제가 지키는 것은 변강의 평안이며 대숭의 안전입니다. 저의 아내는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일터에서 책임을 감당하고 헌신하면서 소래의 견수로 가정을 수호하고 대숭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비록 다른 지역에 있지만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성취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떨어져 생활하면서도 굳건한 지킴으로 헌신과 책임을 해석하고 우량한 가풍으로 따뜻한 힘을 전달하면서 기층 섬 일꾼들의 감동적인 가곡 정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문휘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초심을 지키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덕을 숭상하고 선을 지향하겠습니다. 우량한 가풍을 후대에 전하고 책임을 떠매며 평범한 고수로 신시대 가곡 정회를 해석하겠습니다.
2: 중로 쌍방향 림시 사측 면제 정책 실시로 훈순에 입경하는 러시아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훈순시에서는 외국적 환자들이 진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초점을 맞춰 이중언어 진료 안내, 전담 동력, 특색 중위 진료 부대 봉사를 보완해 러시아 관광객들의 량질의 중위 건강 양로 봉사를 향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색 숙뜸 건강 양생 봉사는 러시아 관광객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일구 숙뜸관은 전통 중위 물리 치료에 주력하면서 외국인들의 신체 상황에 따라 숙뜸과 경락 조리 방안을 맞춤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전통적인 중위 기법은 많은 러시아 환자들이 찾아와 체험하도록 끌고 있습니다. 러시아 환자 완이야입니다. 진료를 받으러 이곳에 오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곳의 치료 효과는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목과 허리에 관절 염증이 있는데 이곳에서 숙뜸 치료를 받은 뒤에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런 치료 방법은 이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의 치료가 확실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찾아온 겁니다. 한일구 숙뜸관 책임자 한시명입니다. 견학활동 참가자까지 포함하면 연간 접대 인수는 많을 때 7, 8천 명 정도이고 적을 때라도 4, 5천 명 됩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는 3, 4천 명 정도 접대했습니다. 훈준시 중위병원 진찰대청에는 전담 로우통역 일꾼이 상시 근무하면서 등록과 진찰, 검사에서 비용 납부와 약 수령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환자와 전 과정을 함께하면서 모든 진료 절차를 마치게 돕고 있습니다. 러시아 환자 안납니다. 저는 해마다 중위 조리를 받기 위해 훈춘을 찾아옵니다. 이 병원에는 전담 로우통역 일꾼이 있어 진료를 받을 때 의사소통 문제를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침구와 중약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진료와 건강관리가 모두 편리해 찾아올 때마다 아주 편안합니다. 훈순시 중위병원 부원장 류동우입니다. 러시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국제부를 설립했는데 러시아 환자들에게 더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중의학 봉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로 류마티스와 일부 심리혈관 질병 등 그들이 많이 앓는 질병을 대상으로 합니다. 러시아 환자들은 간편하고 효율적이며 전면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성체육국, 주정부, 길림체육학원에서 주최하는 성장급 중국 길림 제3회 변경 달리기 계열 경기 활용역 참가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는 29일 오전 8시 30분 화룡시 인민체육중심에서 펼쳐지며 18km 달리기와 5km 달리기로 나뉩니다. 조직위원회 연계 전화는 180-0442-2098번이고 공식 위챗 계정은 활용 하프 마라손입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박홍희 신금철이었습니다.
3: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 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4: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3: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5: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6: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0: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종이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종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종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동백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일상 속 건강 꿀팁과 따뜻한 공감이 숨쉽니다. 함께하는 건강 토크.
1: 장약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허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허선생님 모시고 장약 심내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장약 심내방 로인절 맞이 우리 활동 지금 계속합니다. 예, 한곽이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고급 항균 아이스매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이 아이스매트는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선정하는 브랜드 상품인데 여름철 인기 판매 제품입니다. 예, 세탁이 가능한 여름용 매트인데 벌집 구조를 적용해가지고 제조한 제품이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해 시원하면서도 차갑지 않는 게 특징이고 찜질 매트입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로인절 우대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내방 본약 3곽을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여태까지 3곽을 더 증송해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예, 세탁이 가능한 브랜드 제품이 풀앤파이 누에 섬유 여름 이불 한 세트를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이 이불은 원단이 부드럽고 섬세하고 피부에 자극이 없습니다. 예, 항균 작용도 하면서 공기가 아주 잘 통하죠. 예, 이불이 중량이 두근대는데 특별히 가볍고 보송보송할 뿐만 아니라 몸을 누르지 않아 묵직함과 답답함을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다. 예, 동시에 쾌적함을 극대화시켜 주는데 좋은 이런 제품이죠. 예, 넓이가 한 1m80이고 길이가 2m 되고 세탁기 사용이 다 됩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립니다. 예,

그 외에 로인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번약 세 곽을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36 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또 다른 선물이 있습니다. 예. 러시아 야생 해삼이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고급 선물 세트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0: 고생하시고 있는 이런 분들 보면은 기혈이 아주 그 허약해지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기를 조절해주면서 기도 보충해주고 혈도 보충해준다고 약과기 치료범이 딱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기혈 보충이 아주 좋은 이런 이야기죠. 예. 예. 그에 따라서 또 기혈 부속이 좋은 이런 약재들이 또 들어갔습니다. 예. 소홍화라든가 이 소홍화가 장홍화라기도 합니다. 예. 예. 소홍화, 홍경천이라든가 또 황기라든가 당귀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혈 보충이 또 아주 잘 되는 이런 이 성분들은 아주 잘 되죠. 예.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나도 이 장약 심리방 약을 복용하는 환자입니다.
0: 예, 알고 있습니다.
2: 복용한 지 예. 얼마는 안 되지만 해도 효과가 영 다른 것 다른 약보다는 내 다른 나는 그것도 강고약이랑 강고약을 그것도 다 먹었습니다.
0: 아, 예.
2: 이번에 이 약이 정말 특별합니다.
0: 예, 이 약을 잡수고 특별하다는 예. 사람 많습니다.
2: 예, 영 특별하다. 예. 효과가 영 빠르죠.
0: 예, 그렇지.
2: 근데 이 약 먹기 전이니 정말 내놓고 말이지 나이를 얻어 먹어놓으니 고가병도 좋지 않고 영 매기도 없고 그 다음에는
0: 주로 잠을 못 잤잖아요.
2: 각종 방면이 다 불편했습니다.
0: 예.
2: 그런데 이 약을 먹고 보니 영 소화도 잘 되고 좀 매일 영 난다.
0: 아 그렇습니다.
2: 이 어분 하름 실탄을 첨보로 걸어 다녀도 맥이 없는 건 모릅니다.
0: 아.
2: 예. 그리고 우선 먼저 밤에 자버름이 잘 오고요.
0: 예.
2: 영 잘 오릅니다. 예.
0: 그게 원래 그 퇴후이수하고 안딩도 이 약 잡수고 우선 뒤째크 모임까?
2: 예. 예. 맞습니다.
0: 예. 제 다 알고 있습니다.
2: 알고 있습니다. 저는.
0: 예. 얼마 좋습니까?
2: 그래가지고 나는 어쨌거나 이 약을 얻었는데 살았었네. 좀 나이가 많으니까.
0: 예.
2: 이제 삶은 몇 해 살겠어요?
0: 아, 지금 100세 시대래 오래 삼다?
2: 아하하하.
0: 100세 시대 근심하셔.
2: 예. 예. 열심히
0: 아직도 20년은 문제 없습니다.
2: 야.
0: 예. 예, 그래서 건강하십시오. 예. 약을 드시고.
2: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도 이 약 쓰고서 효과 많이 본 손님입니다.
0: 예.
3: 예, 우리 아빠 중풍이 걸려서 가슴속에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손발이 차고, 그 다음에 어지럼지나고, 저녁 결심해서 소변을 잠 못 보고, 이랬댔습니다. 밤을 잠 못 자고.
0: 예.
3: 민아빠 밥도 잠 못 먹고, 이랬댔습니다. 그래서 양은 좀 수없이 썼습니다.
0: 예.
3: 차 맞고, 짐을 맞고, 이랬댔습니다. 그래도 효과를 크게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걸음걸이도 흔들흔들하고, 개구나 억지로 그 화장실을 부추감에 다니면 이래 됐습니다.
0: 예.
3: 그러다가 어느 때 선생님이 그 방송 광고 듣고 소리, 이 장난 좋다는 거 듣고 소리, 이게 공룡수지에 딱 세고 중풍 딱 쥐어진다니까 나 이거 썼는데, 정말이 말과같이 그 한 야릇이 났으니까 혈압도 소리 잘 됩니다.
0: 그렇습니다.
3: 예, 온정되고. 거기다가 또 선생님 가르치는 대로 하니까 나 여성에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장약 먹어라, 또 다른 한 가지 방법 어떻게 조절해 먹어라, 이러니까 나 효과가 그렇게 빠를 때다 좋습니다.
0: 예, 그 방법이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뉘설이 오빠 한다기.
3: 맨목적으로 이제 가지고 예. 마음대로 약을 먹으니까 효과도 못 보고, 더구나 어떤 데는 부담이.
0: 모르니까 나 그럴 수도 있죠, 예.
3: 그래서 이 약이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맨 장약만 먹어도 혈압이 엄청 잘 돼서 지금은 맨 장약만 먹습니다. 그래도
0: 예.
3: 영 많이 좋아져가지고 바깥에 수립도 잘하고 소변도 하나 쓰는 게 한 번 밖에 안 보고 밤 잘 자고
0: 예.
3: 예, 많이 다방면에서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0: 예.
3: 그래 선생님께 얼마나 고마운지 예.
0: 아유, 그래, 선택을 심장이, 잘하신 거죠.
3: 예, 심장이 나빠가지고 숨이 차고 맥이었고 예.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고리 얼빠해가지고서 고리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 밥도 안 먹고 이 약 쓰니까는 예, 정말 팔팔해져서 우린 데서 다 불보합니다. 예.
0: 하, 예.
3: 예, 무슨 약 먹어서 눈이 굴 떨떨하고 걸음걸이도 빠르고 그렇게 꼬꼬지 해서 그렇게 잘하는가고 밥도 잘 먹지 하면서 말도 잘하지 그 전에는 말하기 싫어 말도 안 했습니다. 얼빠해서 예, 머리가 아프고
0: 맞습니다.
3: 그래 영 좋아져서 이러니까요.

0: 우리의 일반 직장들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소개했습니다. 내가 좋다는 것도 없고 물어보니까나 예, 정연히 말하기는 어수섭디다. 무슨 약 무슨 약 내들로 성전하기겠는데 내가 물어보니까는 어수다 좋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좋단다 이야기.
1: 좋지요. 예, 원래 좋은 게.
0: 예. 그래 용서하니까 나 우리들도 또 이 언니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아줌마들도 많은데 다 쓰고 소리 좋으니까 나 예 많이 칭찬한다 나를 예 역바르고 예쁘다고 똘똘하다고 예 우리네 셔츠에도 있는데 예 우리 셔츠 나가 광장에 나가 있는데 예 북대 여기 예 일본 광장이다 거기 나가면 사람들 얼빠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1: 맞습니다 예
0: 신이 반대쪽 쭉쭉쭉쭉 꽂고 당기는 거 내서 다 놓고 이랬습니다 좋습니다 빨리 예약 쓰라고 예 예약 쓰면 똘똘해진다고 내쳐라
1: 예
0: 그래서 무슨 약인가 이랄까 물어보면 이랄까요 여차 이랬다가 수근 소리서 하신 게 많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아줌마는 한 식구 다 놓고 걸려가지고 소리야 그 아반이 어느 장에서 말도 못하고 숨이 길게 나고 아줌마는 밤은 못 잔답니다
1: 예. 네.
0: 코리 묵어봐 코리 아파서 얼빠나고 심장 나쁘고 이래된 게 전번에 약 쓰고 들이 용수 효과 좋다가면서 약이 떨어졌다 하면 이 그러는 활동이 참가하겠다 오늘 저녁으로 배달할 수 있는가 하고 약 배달해 달랍니다
1: 됩니다 예 오늘 저녁에도 배달이 되니까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1: 예, 맞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지구진 장야씨 외박 먹고 있습니다.
1: 예. 예
3: 저는 이게 혈압도를 안 돼서 예, 한 20년 동안 지금 혈압약 먹며 살다가 정말 맨바로 선생님이 장야씨 외박 강의를 듣고 이 약을 먹게 됐는데 예, 혈압도를 영 잘 됩니다.
1: 잘 되죠.
3: 예,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듣깁니까?
1: 듣긴다 말씀하시오
3: 혈압약 적게 먹게 되고 예. 또 선생님 알려주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쓰는데 야 혈압조절이 영 잘 됐디다 그래서 예 야덥 달 만에 이 지금 당뇨 신여방만 먹고 있는데도 혈압조절이 영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잘 될 수 있습니다 원래
3: 예 그리고 예 나는 이게 다발성 뇌경색이 여러 번 오면서 예 머리 휑하면서 어지증이 나지 기억력도 없지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 무겁고 눈도 무거워서 예 뜨기 바빠서 막 손을 잡아 당기며 떴습니다.
1: 아...
3: 예 그런데 이 약 먹은 게 예 머리 가벼워지지 눈도 가벼워지고 그냥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알리니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1: 예, 이 약을 드시고 정식에서 바짝 난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3: 예.
1: 예. 그뿐만 아니라 이야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3: 예, 관절이 또 아파서 예.
1: 예. 관절이 세게 아팠죠 옛날에는. 예.
3: 예. 야 고생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지금 관절이 아픈 줄지 모릅니다.
1: 지금. 예, 이게 풍한습을 빼주고 콩팥이 허증도 치료해 주시 심줄 근육 인대를 관계하는 그 간도 치료해 주시 얼마 좋습니까? 강경락에 들어가는 약재들 7가지 있는데. 이 다 고가 예. 약재입니다. 근데 우리 약은
3: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는 이게 위가 아파서 그냥 이게 식후물이 올라오고 하니까 소화 안 돼서 예 밥 그런데 지금 이 약 먹는다면 위가 아예 아픈가 예 소화 잘 되니 밥을 잘 먹으니 내이 나는 게 알립니다.
1: 그렇죠. 위가 얼마나 좋아지는데 이 약 잡수면. 예.
3: 예. 정말 이 약 보면 정말 예 해발 4,500m 이상 홍경천은 또 5,400m 이상이고 또 서장에서 이런 황금으로 된 약재가 네 가지가 들어갔대요.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약이가 정말 아주 우수하지 않고 뭡니까.
1: 그렇죠.
3: 계속 강조하지만 예. 이 약은 고가의 약재를 만든 약이 돼 그런지 먹어보니 확실히 효과 좋은 게 알립니다.
1: 이 약은 예, 드셔보고서는 못 이랍니다. 야 정말 효과 나는 게 이렇게 빨리 알길 줄이 어디 있게 그런 정말 다른 약을 먹어도 이런 효과를 못 봤는데 여기서 효과 본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제한테 예, 계속 전화 약, 오는데.
3: 약은 먹어봐야 안다고.
1: 그렇지.
3: 먹어본 사람이고 안다 말입니다. 약이 예,
1: 그런 법입니다
3: 예?
1: 원래. 예.
3: 예. 그래서 우리도 우리 남편도 당뇨합병증 와서 많이 고생하다 이 약 먹고 얼마나 효과를 받는지 모릅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예, 내가 소개해서 우리 친구 남편이 중풍을 해서 예, 언어 장애도 오고 퇴진병도 있고 심장병도 있고 해서 고생하다.
1: 아.
3: 내가 이 약을 소개해서 예, 이 약 쓴 게 야, 이 약이 진짜 이 중풍이 효과 좋다면서 이번에 우리 활동이 좋다니까 예, 오늘 당장 세리여수가 배달 받겠다면서
1: 중풍, 심장병 정말 이만큼 효과가 빨리 나는 게 없습니다. 예,
3: 맞습니다.
1: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1: 저녁에도 배달 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예, 당약 신내방을 먹고서요. 먹고서요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네.
4: 20여 년 동안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예, 혈압약을 예, 20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1: 네.
4: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니까나.
1: 예.
4: 바로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를 받으면서 그 왼발의 선생님이 강의를 듣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강의를 듣고 이 장약식 내방을 먹게 됐는데 그 뭔가 선생님이 지도도 받으면서 이 혈압약을 먹게 됐는데 나중에는 이 며칠에 한 번씩 또 유지량으로 먹었는데 이 혈압 조절이 정말 너무 잘 됩니다.
1: 예.
4: 지금은 이 장약만 먹고 있습니다.
1: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도 알려준 게 있지 않간에 류서료파르.
4: 예.
1: 예.
4: 예, 그렇게
1: 같이 쓴 게 그렇게 좋은 거지, 여기까나.
4: 효과가 영 좋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관심병이 있어 숨이 많이 차고, 네 경색이 와서 또 예, 머리가 저기나 계속 이렇게 어지럼증이 나고, 잠도 안 나고, 신경질이 또 닦고 나고, 멘붕까지 또 와가지고 말 하나 웃거나 해도 눈이 푸들푸들 뛰면서 예, 고생을 했는데, 예, 9개월 동안을 예, 이 약을 먹으니까나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1: 네.
4: 그리고 위궤양이 또 있어서 예, 식구물이 올라오고 또 위가 예, 쓰리고 이렇게 위가 예, 아파가지고서 예, 많이 이렇게 고생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예, 이런 게 예, 다 이렇게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전체 몸이 예, 영 좋아졌단 말입니다.
1: 네.
4: 이 약은 예, 서장 해발이 그렇게 높은 곳에서 자란 야생약대의 야생약을 써 그렇는지 예, 약 효과가 예, 일반 약보다 예, 다릅니다. 우리 부부는 예, 이 약만 먹으면서 예, 저기나 뭔가 건강을 예, 찾고 있습니다.
1: 네.
4: 그리고 내가 이렇게 활동실을 댕기는데 예, 그 친구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예, 심장이 바늘로 이렇게 찌르는 것 같고 그리고 심율이 또 예, 빨리 이렇게 뛰고 혈압도 높고 변비도 있고 관절도 안 좋고 이래서 내 소개를 해서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예, 야 약이 너무 그렇게 효과가 예 좋다면서 예 나를 막 그저 예 저
1: 대리 칭찬하죠.
4: 예 어쩔 바를 모른다 와는 좋은 약을 소개해줬다고. 그래 나는 이번 활동에 우리 부부가 둘이 먹기 때문에 배달을 받아왔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너무 좋은 약을 저기나 뭐 이렇게 효과 날 때 예 배달 받겠다.
1: 예 배달 전해게도 됩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도 이게 혈압 엄청한데, 저 정말 30여 년 서양 혈압약 먹어서 고생했습니다.
1: 예.
5: 예, 그러다, 예, 선생님 장량신입원 강의를 듣고 장량신입원만 먹게 됐는데, 아, 혈압 조절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어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쓰는데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약을 딴 만에 자녀 식료만 먹는데도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됩니다.
1: 잘 됩니다. 원래.
5: 예. 예. 예. 그리고 저는 예, 굉장히 어서 방콜에서 정말 항상 거짓말했습니다. 이 방콜에서.
1: 그렇죠. 예.
5: 예. 몇 달만 먹고 내가 건설한 게 방콜이 싹 사라졌을 때다.
1: 예.
5: 야, 정말 큰 근심 들었습니다, 나리언니. 그리고 또 예, 심장도 항상 숨이 차고, 예, 가슴 답답하면 앞쪽 가슴에 가슴 바늘 찌른 것 같은데, 이 약 먹은 후부터 이 아픈 증상이 없어지고 가슴이 답답하면 숨 차는 증상이 좀 이렇습니다.
1: 예.
5: 야, 이 약 먹으면서 정말 여러 번이나 갖고 봤습니다, 나는. 특히, 전례선생님은 밥솥을 잡고 사배를 시원하지 못하는데 자지 못하고 어집지 나고 이랬는데 이 약 먹은 후부터 밤소변이 한 번 소변하게 말하지 밤소변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1: 네.
5: 예, 그러니까 밤 잘 자고 아침 일어나 정신 좀 아팠잖아, 나 약 먹고.
1: 그렇죠, 예.
5: 예. 그러나 약이 효과 좋으니까 우리는 좀 약이 좀 있지만 부부간에 같이 먹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도 이 당뇨병으로 좀 고생하다가 이 약 먹으면서 당뇨 합병제 얘기가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좋아집니다.
5: 예. 이 우리 이래 좋아지니까 예.

0: 우리 친구들도 자꾸 물었습니다. 무슨 약을 썼길래, 그래, 우리 소개를 친구들은 이 약을 모두 쓰고 있는데, 아, 정말 이 약이 확실히 이게 효과 다르다면서 영칭사람 본 적마다 말합니다.
1: 아, 예.
0: 네. 네, 그래, 한 분은 가슴이 불안하고, 목이 간질간질하던 게, 이 약 쓰고, 효과 확실하다면서, 이건 또 활도 얼마나 좋습니까?
1: 이게. 맞습니다. 이번에 활도 네. 아주 좋죠, 예.
0: 예, 이와 또 참고해서 서른 여섯 가서 계속 꾸준히 먹겠답니다. 오늘 받아봤겠다.
1: 예, 배달 받으시려면 저녁에도 배달이 되니까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하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고혈압으로 예, 거의 22여 년 동안 예, 소약인 고혈압 약 먹고 산 환자입니다.
1: 네.
3: 거기다가 얘 귀에서 어떤 때는 벌려오는 소리 나고 얘 어떤 때는 전진 못한 소리도 나고 해서 얘 옆면 병원에가 보이니까 얘 신경 썩으러 그렇다. 이런 병 치료 못한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이렇게 계속 소리 나다가 얘 도망가네 뒷뭘 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방송에서 선생님이 서장약 강의를 듣게 됐는데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방법으로 신경성 치료를 해준다는 말씀 듣고 예, 이 약부터 배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더 먹으니까 예, 좀 소리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두 달, 석 달 이렇게 먹으면서 예, 점점 나사지는 게 알립니다. 여섯 달 만에 완전히 지금 벌려오는 소리하고 전기 모다 소리 아예 납니다.
1: 아이남 얼마나 예, 좋습니까? 예.
3: 이 약을 선택한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이 약을 먹으면서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는 약이고 하는 게 알립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몇 달 동안 예, 장약식 네 방 먹은 후에 하루에 한 번 먹던 걸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시 한 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먹게 됐는데 약을 달다오 먹고 예, 무릎 관절이 아파서 예, 몇 미터 먹고 꼬시고 오시고 했는데 지금 예,
1: 맨닉으로도 이롭지요. 예.
3: 예, 심면증이 있어서 예, 하루 저녁 3시간 이상 다 보지 못했습니다.
1: 아.
3: 그런데 예, 지금 이 약 먹고 예, 눕지 못해 못 잡니다.
1: 예, 실면증에도 좋습니다.
3: 예, 우리 부부가는 지금 이 당약식 내방 먹으면서 건강 찾고 있습니다.
1: 예.
3: 이번에도 예, 우대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예.
3: 네, 오늘 예, 또 한 사람한테 소개했는데 예, 전번에 내 소개로 먹고 있는 우리 사촌 동생이 있단 말입니다.
1: 예.
3: 그런데 예, 어제 맨바로에 낸데 저녁에 한국에서 전화 왔단 말입니다.
1: 예.
3: 그러면서 말하면서 예, 이번 우대 활동이 그렇게 좋다 하니까 예, 그 사촌 동생도 예, 심장도 나쁘고 머리 여러 군데 맥혔습니다. 그런데 아. 지금 한국에서 일하는데 맥이 없는 줄도 모르고 예, 그렇게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좋다면서 예, 예, 심장이 영 좋아졌다면서 예,
1: 좋아진다고
3: 예, 자랑하더란 예. 말입니다.
1: 예.
3: 그럼 언니 그 약 나한테 붙여서 여기 나같이 일하는 사람이 내 자기 같은 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같이 농가 먹겠다면서 예, 붙여달라고 그래서
1: 아.
3: 그래서 예, 이제 오늘 붙여주자고 그랬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예, 배달 받아가지고 한국에다 붙여주면 됩니다.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국제 이학이 거부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약입니다. 예, 국제 유명한 이학 잡지 버들잎 칼이라는 간행물에 있는데 이 간행물에서도 전문 보도를 했습니다. 예, 중국 전통 장약이 심리혈관 질병을 근치하는 기적을 나타냈다라는 내용을 실었고 프랑스 세계보에서는 한알이 장약이 전 세계에 명성을 떨쳤다고 보도하는 법이라고 저희가 항상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장약 심내방을 제조하는 데 주요 약재 홍경천하고 소홍화의 이 몇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4대 보물에 속하는 이런 명약이고 아 그리고 아 서상에서는 아 연황금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두 가지 약재는 아 해발이 4,500m 이상 아 또 홍경천은 아 5,400m 이상 아 이에서 자란 이런 야생 약재입니다. 예. 이 두 가지 약이 후세에 전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기원전 1840년에 51세의 건륭 황제가 남하로 시차를 갔다가 갑자기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마음이 초조해지고 아 가슴이 답답해 나면서 얼굴

0: 물은 아 바늘로 찌르는 듯한 이런 참기 어려운 동통을 느꼈답니다. 예, 좌측 신체 부위가 꽉꽉해나면서 마비가 오기 시작했고 사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아 정서가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답니다. 예, 이때 장족이사가 장족이사 제마가 고을에 왔다가 아 홍경천하고 소홍화 이 두 가지 약을 주요 원료로 약을 처방했는데 건룡황 황제가 이 약을 복용한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병이 완쾌되었다 합니다. 예, 1840년에 기원전에 이 그 만든 책이 있는데 유명한 정주본초책에 이 처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외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자, 오랜만에 책을 읽다가 좋은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불필요한 생각들은 잘라내고 잠시 창을 열어 멈춰있는 공기를 흔들어 보세요 라는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읽으니 창문을 열었을 때 시원한 바람이 우르르 들어와서 방 안으로 퍼지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니 어떤 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장면들을 아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면요, 이 누군가의 생각을 엿보는 일은 내 안에 멈춰있는 공기를 흔들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 멈추는 공기가 심심하거나 답답하다면 한번 다른 이의 생각을 엿보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의 좋은 말은 내 안으로 바람처럼 불어와 내 안에서 멈춰있던 공기를 살랑이게 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게이다가 구름이 많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3도,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6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단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향수, 요즘은 뭐 여성들의 전유물 말이 아닙니다.

남성분들도 사용하는데요. 게다가 어린이용 이 향수까지 나와 있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모두가 익숙한 향수에 아주 관한 재미나는 정보가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바로 고가로 팔린 향수들입니다. 어떤 향수들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니 굿달 오 다디리앙입니다. 이 촉망받는 피아니스트에서 유명 패션 모델까지 아주 다채로운 삶을 경험한 아니 굿달은 우연히 방문한 그라스 지방에서 영감을 얻고 향의 세계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녀가 창립한 향수 브랜드는 굿달 파리는 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고급 향수 중에 하나입니다. 1981년 아니 굿달과 세계적인 조향사 프란시스 카메일이 공동 작업으로 출시된 아니 굿달 오 다드리앙은 남녀 공용 향수로 감귤류의 풋풋하고 싱싱하며 청량감 있는 시트러스 향이 강한 향수입니다. 재료로 사용된 레몬과 귤, 오렌지, 자몽 때문에 그런데요. 게다가 이 달콤하고 관능적인 꽃향기로 꽃 중의 꽃이라 불리는 마다가스카산 일랑일랑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향수의 첫 느낌은 상큼한 오렌지 혹은 귤향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향이 더욱더 부드러워지는 게 특징입니다. 이 향수는 2008년에 향수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PP 어워드를 수상한 후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런 고급 향수는 병 단위로 계산되지 않고 28ml 단위로 측정된다고 하며 이 이오 다드리앙은 28ml의 인민폐로 2,800원 정도라고 합니다. 고가죠? 자, 첫 번째 향수에 이어서 두 번째 향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자볼트 라이트닝입니다. 자볼트 라이트닝이란 이름에서 자는 이 향수병을 디자인한 조엘 A. 로젠탈의 이름에서 앞글자를 따서 줄인 단어이며 또한 이 향수는 이름에 걸맞게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젠탈은 이 향수를 천둥번개가 치고 난 바로 감히 맡을 수 있는 공기 냄새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천둥번개가 치고 난 후에 공기 냄새, 분명한 건 흔하디 흔한 꽃향기나 과일향, 파우더향은 아니라는 점이죠. 게다가 직접 손으로 깎아서 제조한 병은 신비함까지 더합니다. 2001년에 처음 선보인 이 자볼트 라이트닝은 여성용으로 출시됐으며 28ml의 인민폐로 4,800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자, 세 번째는 장 파투조이입니다. 장 파투조이는 1929년 세계 대공황에 태어난 프랑스 대표 향수입니다. 코코 샤넬과 함께 이 1920년대를 대표했던 프랑스 디자이너 장 파투가 조향사 헨리에게 비용은 상관없으니 최고급 향수를 만들라는 지시를 내려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 28ml의 무려 만 개의 자스민 꽃과 336개의 장미꽃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향수의 가격이 왜 비싼지 설명해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정직한 량의 재료 덕인지 향이 아주 진하며 클래식한 꽃향으로 시작해 잔잔한 나무향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이 향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의 찰떡궁합이라고 하네요. 1936년에 처음 출시된 장 파투조이는 2000년에 PP 어워드에서 샤넬 넘버 5를 제치고 20세기 최고의 향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가격은 28ml의 인민폐로 5,000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까롱 포아 블루입니다. 1904년에 설립된 퍼퓸 까롱 하우스는 가장 오래된 프랑스 향수 하우스 중에 하나이며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향수 제조 회사입니다. 1954년 설립 50년 기념으로 이 브랜드의 시그니처 향수이자 브랜드 사상 최고가 향수인 까롱 포아 블루가 탄생했습니다. 이 향수는 남녀 공용이며 한정판 클리스탈 병과 화이트 골드 테두리가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이 향수는 클로버향과 검은 후추 및 빨간 후추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푸아 블루라는 단어도 프랑스어로 후추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이름에 걸맞게 아주 강하고 매서운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향수는 28ml에 6,300원 좌우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에르메스 24 파브르그입니다. 1995년에 여성용으로 출시된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에르메스의 이 향수는 에르메스 오리지널 매장의 주소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전설의 향수 제조자인 모리스 로우첼이 직접 참여해 한정판으로 단 1,000병만 제조했다고 하네요. 꽃향이 풍부하며 오렌지, 자스민, 아이리스, 바닐라, 일랑일랑 등의 재료는 가볍고 달콤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자, 그 외에도 룡연향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룡연향은 고대부터 현재까지도 최고급의 향도로 취급되는 물질입니다. 그 희귀성도 그렇고 향도로서의 가치도 있어서 당연히 엄청 비쌉니다. 룡연향이 들어간 이 향수는 28ml에 무려 9,500원 정도라고 하네요. 자, 고가의 향수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향수들의 향이 구경 어떤지 참 궁금해지네요.

자, 요새 많은 분들이 유산균을 매일 습관처럼 챙겨 드시곤 합니다. 유산균 섭취는 유산균을 증식시키고 유해한 유해균을 억제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원활한 배변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유산균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심장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특정 프로바이오틱스가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유산균은 다른 유형의 프로바이오틱스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란 체내에 들어가서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아주 살아있는 유익균을 가리킵니다. 또한 여러 다른 연구에 따르면 유산균이 많은 요구르트는 일반 요구르트보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최대 7%까지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린 누구나 가끔씩은 겪습니다. 변비. 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만성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아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변비가 심한 분들은 흔히 화학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는 이 완화제와 같은 변비약을 복용하곤 합니다. 이러한 변비약은 오래 복용한다고 해서 내성이 생기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 이 변비 증상이 점차적으로 악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변비약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식이요법을 병행해 해결해야 하는데 이때 유산균을 함께 섭취해준다면 변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또한 소화 속도를 높여주어 소화 장내 개선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다음은 설사 예방 및 감소 효능입니다. 설사는 박테리아 감염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수분이 많이 소실되고 경우에 따라 탈수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유산균과 같은 생균제는 다양한 질병과 관련된 설사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생균제와 함께 섭취할 때 유산균은 성인 암 환자들의 방사선 치료에 의해 약이 되는 설사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또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새로운 음식과 환경에 노출된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는 설사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겠습니다. 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식사나 가벼운 스트레스 후 복통, 복부 팽만 감과 같은 이 불쾌한 소화기 증상이 반복되며 설사 혹은 변비 등의 배변 장애 증상을 가져오는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포함한 이 기능성 장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산균과 다른 생균제를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복용하면 팽만감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 유산균만으로도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의 복통감이 감소됩니다. 자, 그리고 암 위험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가 솔깃해지죠? 자, 연구에 따르면 유산균을 정기적으로 섭취해주면 염증성 장질환 및 대장염 관련 암과 같은 이 다양한 질병 치료에 좋은 영향을 끼치며 그 위험들을 감소하게 합니다. 대장성 질환의 위험을 감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비만, 제2형 당뇨병,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대사성 질환의 일종입니다. 정기적으로 유산균을 섭취할 경우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감기와 독감 증상을 예방하고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산균과 같은 이 건강한 박테리아는 매년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서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감기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능이 있는 요구르트, 오늘부터 식구에 하나씩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자,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만큼 다양한 생각들이 넘실거리고 있으며 이 세상 역시 그만큼 다양하고 복잡하고 새롭고 특별합니다. 자,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공기를 평소와 다르게 움직여보고 싶다면 다른 이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론 불어오는 바람도 흘러가는 구름도 한 권의 훌륭한 책도 좋은 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곡자거리 복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 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학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함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김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관절염이란 참, 일반적으로 흔한 병입니다. 예. 예, 그런데 관절염이라 해서 다 같은 그 성질의 병이 아닙니다. 여기서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퇴행성, 늙어서 오는 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로 류풍수 관절염이 있는데, 류풍수 관절염은, 이것은 자가 면역성 질병으로서 역시 적지 않습니다. 류풍수, 몸이 면역 기능이 문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 몸의 면역 기능은 원래 자신이 몸을 지키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 진균, 지어는 암세포까지 물리치는 작용하는 것이 원래 기능인데, 이런 기능을 할 대신 거꾸로 자기 몸의 조직을, 활막이나 뼈, 인대, 이런 조직을 손상시켜서 관절염을 일으키는 질병이 바로, 자가 면역성 질병. 자가 면역성 질병은 또 여러 가지인데, 류풍수 관절염이 좀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0: 네.
1: 류풍수 관절염이 무섭다 하는 이유는 한 반수의 환자들이 1, 2년 사이에 관절이 변형이 생겨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영구적인 변형을 가져오면서 심지어 중한 환자들은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그래서 류마티스의 류풍습은 한어 그대로 직역한 말로서 역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부릅니다. 이 질병의 증상은 흔히 작은 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은 좀 많이 쓰고 체중을 많이 받는 관절에 무릎이나 발목이나 고관절에 발생하지만 이 류풍수 관절염은 손가락 발가락 관절이 붓고 변형이 잘 생기고 치료가 잘 안 됩니다.
0: 네,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말씀하세요.
2: 예, 우리 작은 삼촌이가 한국에서 일하다가 무릎 고졸이 지네 통째 나서

0: 월요일 토요일이 아닙니다.
1: 금요일이구나. 어, 내일이 그래 가 되겠구나. 내일이 그럼 전화하고서 그냥 가자 그래.
0: 네, 그렇게 하세요.
1: 예,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0: 네, 말씀하세요.
3: 아, 저도 형 대표님에 가서 지금 예, 허리 너무나 아파서 예, 구간 주사를 해보고 지금 예, 한번 치료한 게 효과는 좋습니다.
0: 예.
3: 그런데 치료하기 전에는 허리 아파서 그래서 심근맥이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 왜 마음대로 심근맥도 있고 그 우리 집에 7층에 내려갈 때는 그래서 대구 나란 가지고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맞은 게 그날을 또 올라오는 게 아 영 편안한 게 알림다 스프라는 게
0: 네.
3: 아 그래가서 지금 세번 하기로서 했는데 세번 하기로서 좀 하자고 그랬다.
0: 네, 그게 좀 중한 단계입니다. 세번 치료하지 않고 완전 나을 수 없습니다. 예, 아주 엄중하면 네번 이상 치료도 수여 되니까 예, 예, 그 치료 더 받는 게 좋겠습니다.
3: 네, 알았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4: 예. 저는 이 무릎 태양 관절염이 해가지고 예, 지금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 두번 받았습니다.
0: 두번 받았습니까? 예.
4: 두번 받으니까 나 지금 완전히 지금 하이 났습니다. 기본상에 절감해 봐서 예, 절감 받아서 얼마 아이들 한 4날부터는 그다음에는 예, 완전히 나서 이게 아프지 않으면 진통이가 무릎.
0: 예, 아프지 않는 게 중요하죠. 예.
4: 예, 아, 그게 뭐, 날마다, 예, 전화할 때, 전화기, 어디다 넣어버리시면 아프, 통째 나고 이래가지고.
0: 가만히 있는데도 아프다 하면, 그거는, 저기나 중기 단계를 벗어나서, 예, 좀 중한 단계입니다.
4: 이것은 내 몇 년 됩니다.
0: 예. 예.
4: 그래서, 진통제도 그냥 먹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바쁘면 또 진통제도 먹고 아프면 이랬는데, 마지막에 아이들겠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저기, 치료도 완전히 뭐, 돈 좀 내게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 큰 병원에도 갔었습니다, 한 번.
0: 네. 예, 가니까 무슨 치료 받았습니까?
4: 아까나 어렵대다. 이게 조금 더 중간, 이거 침을 좀 놔두고, 예, 그 다음 붙이는 거 좀 고약 주고, 무슨 소리, 그랬대다. 그래, 뭐 그런 거 가지고 어떻게 해결지. 내가 침도 많이 맞았습니다.
0: 많이 맞았죠, 예.
4: 이게 어떻게 후에 뭐, 쓸데 없을 때다. 크게 지금 뭐, 돈이 없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현대병원에 가서 지금, 척감 치료 딱 받을까 나 봐서 예, 이게 아픈 게 진통부터 또 없어지니까 나 예, 이런 뭐 나가
0: 예, 효과를 보셨죠. 예.
4: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 두 번 또 치료 받았다. 지금 완전히 좋습니다.
0: 네.
4: 예. 예. 그래도 아무래도 내 세 번 받아야 되겠지. 이제 한번 또 세 번 거 지금 받고 선생님 그랬더라. 세 번 거지는 무조건 하고서도 이제 더 또 그러면 한번 또 네 번 거지 할 수 있고. 예.
0: 그랬더라. 예. 맞습니다. 예. 예.
4: 그래서 내 이게 지금 시가에 어서는 한 열흘 됐습니다.
0: 이제. 예.
4: 그래, 갑시가에 돼가지고 예약 하려고. 그리고 내 우리 그 친척이 한 분인데 그분은 또 비염이라서 예.
0: 예.
4: 여름인데도 어떻게 돼? 비, 그다음 콧물이 쨍겨. 아침에 뭐 딱 콧물 나고, 콧물, 온 어떤 콧물 나도 오염 또 괜찮고 이래가지고. 무슨 뭐 뜨고, 무슨 턴 하는 것도 뭐 쓰고, 뭐 어찌고 했는데도 어째. 과거는 그런 것도 수행했는데, 아예 된다, 약을 먹는 게 지금.
0: 예.
4: 예, 날마다 발사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예약해가지고, 내일 데리고 같이 가려고 그랬다.
0: 예. 저, 165-2120에다가 전화해서 예약을 하시고 병원 찾는 게 맞습니다.
4: 예.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말씀하세요.
5: 예, 우리 사이 한국에서 일하다가, 예, 높은 데서 내리 툭 뜬 게.
0: 추락사고, 예.
5: 예, 발기출이 병원에서 사진 찍은 뭐, 빌더구나, 이랬는데, 이 중국에 와서도 사진 찍었습니다. 빌더, 멘트 지내 창세 나서, 아무리 치료하자, 이래서 중국 들어왔습니다.
0: 예.
5: 그래, 예, 현대병원에 가서 주사를 부강, 주사를 두 번 맞은 게, 지금 아예 아픕니다, 이제는.
0: 아, 예.
5: 네, 예, 길에 가서 또 한 번 더 하면 완전히 전 이렇고, 예, 한국 나갈 수 있겠습니다.
0: 예.
5: 이자 그랬다.
0: 예. 예, 현대병원에서는 뭐, 무릎이나 허리 아프나, 발목, 발이나, 예, 손가락, 경추나, 여러 관절병에 그 부강주사가, 예, 아주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예.
5: 예. 한국에서 아무리 치료

0: 할 때 등기기지 부산수 산막고 나스카 용선.
1: 예. 그렇습니다. 예, 어디나 있을 수 없는 현대병원 치료. 예, 아무래도 딴 곳에서 효과 없다 해도 현대병원 치료 받으면 효과 잘 볼 수 있습니다.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류마티스 환자가 문의를 하셨는데 손가락, 발가락 관절이 붓고 변형되고 아침에 관절이 굳는 증상이 아주 심합니다. 예, 염증을 없애는 치료도 했고 지통제 또 호르몬제 장기적으로 복용해도 관절은 해마다 변형이 되고 움직임이 제한되는데 예, 어떻게 진행을 막을 수 없겠는가 하는 문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시동생이 한국에서의 이 공사 현장에서 그냥 무거운 거 드는 일이 했습니다. 한 10년 넘어. 그런데 예, 아, 이게 허리 진해 아프고 다리 내리저리서 예, 한 20m로 온 게 예, 거기서 치료한 게 말 아이 듣더란다.
1: 예.
3: 그래서 진해 맥이 없어서 왔는데 한 20m 가다니 또 안 습디다. 앉아서 또 두드립디다.
1: 예.
3: 그리고 또 가무 이랬지. 걔네 아, 그러지 말고 지금 현대병원이 유원자의 부강치료요법이 형용해서 나도 허리 아픈 게 있었다고 그냥 그럴까 봐라고 소리 그랬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우리 새끼에 용심했습니다. 7분
1: 예.
3: 치료했습니다.
1: 아,
3: 굉장히 허리 오서는 이제 59입니다. 됐다
1: 예.
3: 얘 나이 어리 그러는지 효과 영 좋습니다.
1: 예.
3: 오전에 많이 아이 아프답니다. 이 내리 저린 게 이롭서에 와, 우선은 얘 막 그저 별로 산 사람처럼 걸어 댕깁니다.
1: 네.
3: 이 다리 내리 저림에 자골신경 터이던 거는 이렇고, 얘 허리도 많이 아이 아프답니다. 그랬다. 아, 이, 정말, 요새만 탈출이랑 치료하는 데는 한국만, 이 중국이 더 발달했다며, 그랬다. 아이, 그게 이, 저기, 원장의 부강치료요법이지. 다른 데서 못 고친다고, 내 그랬단 말입니다.
1: 네.
3: 그래, 우리, 세월이 어두운 열 할이 돼서에 내일 또 치료 가자고 전화한 겁니다.
1: 열 하려면 이제 그 다음 번 치료 시간이 됐습니다. 예.
3: 예, 예. 그래, 저, 예, 우리 세월이 너무 좋아서 그, 류원장께 감사드린다고 나를 전해달란다.
1: 아, 예. 안녕히 계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3: 내일 예, 예약하십시오.
2: 네, 예. 다음번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4: 네, 우리 둘째는 요새 반 두수인 네번 채워 다섯번 채 많이 나와가서 허리 응색고 보라. 두번 맞고서리 이제 뭔가 월요일날이면 열 할 일이 된단다. 그래, 월요일날에 가서 세번 채를 맞겠단다, 선생님.
1: 네.
4: 네, 그래. 이관례 원장님, 이거는 세번에 네번 맞으면 완전히 이렇다. 걔도 중하다 해도 지내 그렇게 말기 나이고 얘 중기고 그래서 이래까지 세번에 네번 맞으면 이거는 완전히 이렇다. 그래서 그 사진 보고 그 결과를 냈단
1: 네.
4: 말입니다, 선생님.
1: 네.
4: 그래, 월요일날 예약하고 그래. 그날 그 이름 어이 처이니까 전화.
1: 예, 어쨌든 치료하러 가기 전에는 꼭 예약 전화에다 예약을 해야 됩니다.
4: 2120.
1: 예.
4: 2120.
1: 예.
4: 예, 수고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0: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래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관절염으로 아주 잘 낫지 않을 때 보통 그 큰 병원들을 찾아가면 소염 지통제로서 잠시적으로 증상을 공지하고 그래서도 안 될 때에는 보통 그 격소, 이 분비 주사 했다 하는 건 그 격소 주사를 맞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치료는 잠시 그 증상을 가라앉힐 뿐이고 사실 이 류풍수 관절염은 이 관절에 이 활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 류풍수 관절염 변형의 핵심의 원인은 바로 관절 막에 그 이 관절이란 근육이 반복되다 보면 섬유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가 면역의 몸이 면역이 세포가 계속 막이나 뼈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0: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하세요.
2: 예, 이제 발 뒤꿈치에 많이 아프고 아침에 일어날 때 뭐든 이렇게 발자국을 내딛다 보면 발이 아파갖고 용 아픔도 통증 심해가지고 그래. 그래 한참 움직여야 그럴 수 있단 말이네. 그래도 평상시에 이렇게 아파가지고 팔도 붙이면 조금 괜찮가지고 하다도 또 아프고 이런데 이런 것도 보강 그 치료법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1: 그게 그 접조근막염이라고 발뒤꿈치하고 앞에 발가락 그 사이를 이어주는 비교적 큰 그 막이 있습니다. 예. 예, 근막이 있는데 여기가 반복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좀 힘을 많이 쓰는 운동한다든지 외상 받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여기 염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특점이 처음에 앉았다 일어날 때 첫발 디딜 때 통증이 심하다 하면 이 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통제나 파스 붙이고 그게 나서지기 좀 바쁩니다. 예, 현대병원 치료받으면 이 접조근막염에 대해서 좋은 치료 효과를 봅니다.
2: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연기하고 가봐야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이 격소 치료제라는 것이 왜 나쁘다 하는가? 예, 물론 한 번, 두 번 그 약을 복용하거나 혹은 주사 맞았다 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네. 예, 이것도 소염, 지통, 항과민의 탈과민 반응이 해소해주는 작용 이런 것이 있는데 문제는 여러 번 쓰다 보면 관절염이 어디 그렇게 빨리 낫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반복적으로 오래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우선 비만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골다공증도 생길 수 있고 대퇴골 모혈 괴사에 그리고 또 이런 병이 있으면 당연히 골절 위험도가 높아지고 네. 그 뿐만이 아니라 위염이나 위궤양도 일으키고 그리고 면역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네. 면역이 떨어진다는 것은 쉽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상처가 일단 생기면 또 잘 낫지도 않습니다. 네. 그뿐이 아니라 이 요리 수정체 혼탁을 일으키는 백내장 또 안압을 높이는 녹내장 이게 일으키는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간이나 신장에 손상을 입게 되는 문제. 야, 저 이런 문제를 피면하기 위해서 연결 씨.

0: 현대병원을 찾으면 이 관절의 국소 재생요법 그리고 전신의 자가 면역 균형을 바로 잡아줌으로 해서 손상된 활막을 수복해주고 혼란된 면역을 조절해서 관절의 변형 속도를 늦추고 관절의 기본 움직임 이것을 많이 개선되게 합니다. 류풍수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모두 265-2120에 예약을 하셔서 상세한 문의도 하시고 또 예약을 해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또 한 분이 역시 류풍수 환자인데 이미 중기 말기로 진행이 됐다 합니다. 예. 그래서 관절이 붓고 아파서 구부리기도 펴기도 힘들고 예, 이건 다 변형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여러 병원 다니면서 치료했지만 면역의 수치는 계속 높아지고 이 류풍습은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기 때문에 CRP 이게 염증 지표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2: 예. 제가 이 허리 통증이 심합니다.
0: 예.
2: 한쪽이 영도 아픈다, 왼쪽이 아프고, 거기다 내리 저림해서 다리 아프고, 요 무릎이도 한쪽이 막 시려지면 아프단 말입니다.
0: 예.
2: 예, 그래, 내 현대병원에 가네, 배우려고 하는데, 예. 그런데 예약해 주십시오, 선생님.
0: 저 이미 다른 병원이가 치료받았지요, 예?
2: 안 받았습니다. 그냥 내 대비로 약이랑 싹 붙이고 약 싸먹고
0: 자기설로 이사질 했단 말입니까? 예, 네. 그렇게 다 해결되라면 뭐 이사나 병원에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네. 들어보니까 좌골신경통인데 문제는 허리에 있습니다. 예, 이게 예, 여초협착증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병은 참고 그렇게 대충 지나다 보면 낫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중해집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빨리 치료 받아보는 게 좋겠는데 아마도 여러 병원에선 치료는 한다 하지만 그렇게 썩 좋은 신통한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시 현대병원은 특별히 예, 이런 모든 골관절병에 예, 부강수사료법이가 그 아주 인정을 받는 치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네. 모두 치료받고 효과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네, 그러니까 예, 한번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옆집 할머니가 예, 허리 아파서 요추반 투수에 저기, 협착증 거지 와서 예, 다리가 내리저리고 엉거리 물러나게 영 아프고 돌아 누울 수도 없단다.
0: 예.
3: 예, 이 방송을 들었는데 예, 저기 자기도 현대병원에 가 그 부강수사를 맞으면 어떤가 하고 내가 이거 자문해 달란다.
0: 예.
3: 전화합니다.
0: 문의 잘하셨습니다. 예, 이게 노인분들한테 흔한 문제인데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점점 더 중해집니다. 그러니까 예, 문제는 병원이라 해서 다 같은 치료가 아닙니다. 특별히 연길시 현대병원 치료에 부강수사료법이란 것 들으셨죠? 예? 예, 이 치료가 모두 그 치료받고 난 후에 효과는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265-2120에 전화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3: 예, 오늘은 시간이 지나서 해야 되고 내일 아침에
0: 예, 예약을 예, 하시고 예.
3: 예. 예, 그러면 내일 예약해 가겠습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4: 예, 우리 집에 노인이 그 좌골 신경통이란다.
0: 예.
4: 예. 그렇게 진단받았고, 내일 그 올라가서 하겠는데, 내일 그 뭐였다. 제대로 그 전화하고 가야 되니까 계속 약속해 가면 됩니다.
0: 전화 예약을 해야 됩니다.
1: 여보세요.
4: 내가 지금 예약하면 되죠? 예.
5: 예, 오후 4시 전까지 예약해야 됩니다.
4: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예약하고 아침에 인사 가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5: 예,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은 참 걱정입니다. 낫지도 않고 관절이 변형이 생겨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 예, 이래서 여러 치료하면서 고생하는 분들, 예,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런 분들은 계속 예, 그래서 소염지통, 예, 격소치료, 예, 이런 것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예, 기존의 양약은 다 이런 증상만 공제하는 방법. 예. 그렇지만 영길시 현대병원을 지금 찾는 환자분들이 특별히 외지병원에 가서 고칠 수 없어 찾아오는 중기나 말기 환자들이 지금 치료받고 근본적으로 그 기초관리로부터 그리고 면역균형을 바로 잡아줌으로 해서 몸이 이 뼈나 활막에 대한 공격을 멈추게 합니다. 지금 현대병원 치료받은 환자들은 기본상 병세가 안정화되고 그리고 더 이상 관절이 파괴가 되지 않고 또한 예, 관절의 움직임 기능이가 최대한 보존해서 말기든 예, 관절이 경직이 됐건 예, 모두 치료가 가능합니다. 모두 265-2120에 예약을 하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복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회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계에서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0: 중대 공정이 다그쳐 추진돼 경제 안정적인 성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1: 상반기 우리나라 기계공업 부가가치가 6.4% 성장했습니다.
0: 상반기 우리나라 신에너지 대형 트럭 누적 판매량이 80% 증가했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100년 변국이 가속화되고 국제정세의 혼란세가 얽히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가 힘을 합쳐 단결 협력하는 것만이 유일한 올바른 선택입니다. 올 들어 습근평 총서기는 대당 대국 지도자로서의 넓은 시야와 천하를 품는 흉금으로 원수 외교를 집중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중국이 평화를 추구하고 발전을 도모하며 협력을 촉진하고 정의를 선양하는 시대적 사명을 짊어지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의 숭고한 목표를 향해 용왕매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계열 보도.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 국면을 힘써 개척하자 올 들어 습근평 총서기의 국정운영실록. 오늘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계에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하자라는 내용으로 보내드립니다. 1월 16일 새해가 시작되자 인민대회당의 대형 벽화 강산이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앞에서 습근평 주석은 18명 중국 주재 각국 신임 대사들이 제출한 국서를 접수했습니다. 올해는 마침 15차 5개년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청사진을 그렸고 또 전 세계에 기회 리스트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접견에서 각국 사절들에게 중국 개방의 대문은 점점 더 크게 열릴 것이고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통해 전 세계에 더 많은 확실성과 새로운 원동력을 주입함으로써 공동발전과 조화로운 공생을 실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올 들어 습근평 주석은 중국 특색 대국 외교를 친히 지휘해 전 세계에 가장 소중한 안정성과 확실성을 제공함으로써 중국이 전 세계 혼란 속에서 대체될 수 없는 종류 지주가 되도록 인솔했습니다. 5월 전 세계의 시선이 북경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산 회동에 이어 습근평 주석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재차 손잡고 중미 관계 새로운 역사 시각을 열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미국 각자의 성공은 서로에게 기회로 될 것이고 중미 관계의 안정은 전 세계에 이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적수가 아닌 동반자로 돼 서로를 성취시키고 함께 번영하면서 신시대 대국 간의 정확한 공존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양국 원수는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의 새 위치를 함께 확정함으로써 향후 3년 나아가 더 긴 시간 동안의 중미 관계를 위해 전략적 인솔을 제기했습니다. 원수 인솔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발전해 나가는 근본적인 보장입니다. 올해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30주년과 설린친선협력조약 체결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름을 맞으며 푸틴 대통령은 25번째 중국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양국 원수는 중국, 러시아 설린친선협력조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포괄적 전략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설린친선협력을 심화할 것과 관련한 공동성명을 체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 장기적이고 건전하며 안정적인 고품질 발전을 드팀없이 추진하는 것은 본인과 푸틴 대통령이 양국 근본 리익과 세계 발전 대세 차관에 함께 내린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많은 유럽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과의 협력을 심화할 염원을 가지고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는 14년 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아일랜드 마틴 총리, 4년 연속 4차례 중국을 방문한 에스파냐 산체스 수상, 그리고 고위경제무역대표단을 이끌고 찾아온 독일 메르츠 총리, 핀란드 오르포 총리, 영국 스테무 수상도 있으며 취임 이래 첫 중국 방문을 진행한 슬로벤스코 페르그니리 대통령도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그들과 일일이 회담하고 상무 분야의 실무 협력을 추진한 동시에 중국과 유럽 간 관계에 더 큰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5월 세르비아 무치치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습근평 주석이 그에게 친선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는 두 개의 중요한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신시대 중국-세르비아 운명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함께 관철하기로 했습니다. 주변 외교는 중국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터전을 지키는 관건으로서 전반 외교에서 선차적인 자리를 차지합니다. 6월 산과물이 잇따은 친선 린국인 조선이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습근평의 올해 첫 방문국으로 됐습니다. 중조 우호협력 상호 원조 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조선은 가장 성대한 내우로 습근평 총서기를 맞이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김일성 광장에서 습근평 총서기를 위해 성대한 환영식을 진행했습니다. 회담에서 양당 양국 최고 지도자는 신시대 중조관계를 발전시킬 것과 관련해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 안정을 수호할 것과 관련해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환영연회에 참석하고 조선의 특별 문예 공연을 관람하며 중조 우이탑을 참배하고 조선 당주왕 간부학교를 방문하며 소규모 오찬회에 참석하기까지 김정은 총비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방문 행사 과정을 전부 동반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이번 방문은 중조 전통 친선의 새로운 시대적 함의와 강력한 원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중국은 줄곧 지역 안전을 지키는 다치였습니다. 4월에 들어 越남, 라오스, 타지키스탄 등 10여 개 주변 국가 지도자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각 측과 운명공동체 건설 심화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중국의 새로운 발전으로 끊임없이 주변 국가들의 새로운 기회와 새 원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올 들어 중국 원수 외교의 동아리가 날로 커졌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산과 바다를 넘어 찾아온 새 벗들을 접견하면서 글로벌 남방 국가들의 단결과 협력, 공동 발전에 새 원동력을 주입했습니다. 2월 우루과이 오르시 대통령이 올해 중국을 방문한 첫 라틴 아메리카 국가 원수로 됐습니다. 오르시 대통령과 회담할 때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우루과이와 지역 국가들과 함께 중국 라틴아메리카 운명공동체 공동건설을 더욱 깊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인 모잠비크 차포 대통령과 나미비아 응다이토와 대통령이 올해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은 이 두 나라와의 상무관계를 신시대 운명공동체로 격상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기획 시작이 해 세계가 동쪽을 향해 바라보는 것이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됐습니다. 이 가운데 원수 외교가 항행을 이끌고 키를 잡은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중앙당학교 연구실 조례조임은 총서기가 항행을 이끌고 키를 잡은 데는 매우 강한 전략적 예견 능력과 전략적 정력 그리고 전략적 지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수 외교의 올바른 인솔 아래 해남백천, 겸재천하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중국 외교의 흉금과 기백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면 지역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해 전 세계의 안보와 안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책임적인 대국으로서 중국은 줄곧 평화를 수호하는 안정적인 힘으로 되기 위해 힘써왔고 지역적인 문제와 근본 문제를 함께 다스리는 핵심 현안 해결의 길을 모색해왔습니다. 중동 해만 지역 정세와 관련해 습근평 주석은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네 가지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 습근평 주석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계속 견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등장하는 글로벌 도전에 직면해 글로벌 관리 체제를 개혁하고 개선하는 것은 각국의 보편적인 소요로 됐습니다. 글로벌 관리 체계는 시대와 함께 나아가 새로운 분야에서 규칙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습근병 조석은 7월 상해에서 열린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하기 위한 중국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습근평 조석은 중국은 더욱 개방적인 자세와 더욱 실무적인 행동, 더욱 장기적인 시각으로 각국과 함께 인공지능 발전의 기회와 도전을 파악하고 대응에 손잡고 인류사회의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새 노정에서 중국은 습근평 외교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평화, 발전, 협력, 호혜상생의 기치를 계속 높이 축혀들고 전 인류의 공동가치를 널리 고양하며 신형의 국제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4대 글로벌 창의의 리행을 촉진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발전에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1: 교를 보도 기초를 다져 한해 동력 추적. 오늘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중대 공정,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강 입구에는 사자양 통로가 2층 복합 도로 통로의 형태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총 길이가 약 35km에 달하는 사자양 통로는 광주시의 남사구와 동안의 사전, 호문 두 지를 연결하고 주교인 사자양 대교는 주탑의 높이, 주경간 길이 등 다섯 개 부문에서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공정은 규모가 세계에 이목을 끌 만큼 거대하지만 그만큼 장마철 공사 실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자양 통로 프로젝트의 선용 부총 경리는 기상 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맞춤형 기상 보고를 제작함으로써 강수량, 풍속 등 기상 조건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접속교 부설에서는 설치 공위를 최적화하고 고공 작업 유연을 줄였으며 이양의 효율을 높였습니다. 가설과 관련해 사전에 폭동 시험 연구를 진행해 캣워크 설치가 안전하고 통제 가능하도록 확보했습니다. 현재 이 초대형 공정은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영 부총경리는 사자양 통로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개통될 경우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의 3대 도시권을 하나로 연결하고 광역도시권 황금 4만의 골간 교통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광역도시권의 협력 발전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영 부총경리는 현재 주교인 사자양 대교의 캣워크 가설 공정이 진행 중이며 연말 이전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접속교 공정 건설도 이미 절반 진척되어 멀지 않아 앵커리지 본체 공정의 시공도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서에서는 총 길이 134.2km의 평륙 운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평륙 운하 공정 건설 주의부 정요비 주인은 현재 평륙 운하가 전 구간에 물이 통했고 통항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 각종 설비들은 조정 작업이 질서 있게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완공 후에는 5천 톤급 선박이 항행할 수 있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정요비는 운하에 배가 뜨고 배에는 화물이 가득 실려 사방으로 오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운하 연선에 산업이 오죽순처럼 자라나 지역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것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책연구실 주임이며 대변인인 장인은 일련의 중대 공정이 착공되고 실시되는 동시에 다수의 상징성 공정의 사전 업무도 속도를 내며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장의 주임은 올해 삼엽 수운 신통도 광주 새 공항 등 일련의 중대 공정 프로젝트가 새로 착공했고 신강소장 철도 동서 구간 등 프로젝트의 사전 작업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착공해 실물 작업량을 형성함으로써 경제가 지속적으로 새롭게 더 우수하게 더 좋게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중국 기계공업연합회가 6일 소개한 데 의하면 상반기 우리나라 기계공업 업계는 안정 속에서 발전을 거듭하면서 새롭고 더 우수한 방향으로의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계공업 규모 이상 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기계공업 규모 이상 기업의 영업수입은 16조 1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기계공업의 대외무역 구조는 계속 최적화됐고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은 6,927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했습니다. 중국 기계공업연합회 엽정달 부회장은 고급 제조, 신에너지 장비 등 완제품류의 수출 동력이 매우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와 전동 승용차의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 76% 증가했고 리튬 리온 전지 수출액은 42.7% 증가했으며 발전기 세트, 변압기, 전기 제어 장치 등 전기 제품, 굴착기, 로더, 전동지게차 등 건설기계 그리고 이송기계 등 중장비기계 수출도 모두 강한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출 비중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계공업의 신품질 생산력은 발전세가 양호합니다. 스마트 제조와 인공지능 관련 설비의 생산이 활발하고 일부 전통산업의 전환 성격의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엽정달 부회장은 기계공구업계가 고급 제조와 스마트 제조 수요의 견인으로 상반기 이익이 89.2%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건설기계 업계의 상반기 업계 이익은 24.2% 증가했습니다. 농업기계 업종의 상반기 투자액은 11.5% 증가해 14개 세부 업종 가운데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1: 오세가 특히 두드러집니다. 산동의 화물차 운전기사 설광금은 연료차를 몰면 왕복에 기름값이 1,000원 들지만 전기를 쓰면 300원에 150원 더 보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름 정도 달리면 7,000원 정도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0: 신에너지 대형 트럭의 진흥화 승격은 물류 조성 관리를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수의 한 교 물류 경기인 역악권은 디지털 조성 플랫폼을 기반으로 관리자가 화물 수요에 따라 가까운 곳에 차량을 배치하고 최적의 주행 경로를 계획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역악권은 미리 기획해둔 로선을 제공받을 수 있어 비교적 편리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 운전자에게 직접 배차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형 트럭 충전시설 구축도 한창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신에너지 대형 트럭의 제품 품질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어 적합성이 점점 더 강화되면서 시장 보급을 더욱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운수부 등 11개 부문이 올해 공동으로 발표한 신에너지 대형 트럭의 규모화 응용 추진 실시 방안에서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신에너지 대형 트럭 보급률은 40%에 달하고 보유 대수는 160.
1: 순리익이 증가하거나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10.9%는 2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0: 중국 해양 석유 그룹이 6일 우리나라가 최초로 설계 건조한 16메가와트급 텐션 레그 방식의 심해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플랫폼 해유 안단호가 류풍 유전 전력망에 성공적으로 연결되어 친환경 전력을 직접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심해 부유식 풍력 발전 장비 기술이 세계 선두 수준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합니다.
1: 자연자원부 중국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과학연구팀이 상하 프로젝트 등 최신 탐사 성과를 바탕으로 1대 500만 비례의 전월 지지도를 편성 완료했습니다. 이 지도에는 13,000여 개의 충돌구와 81개의 충돌 분지가 정밀하게 표시됐고 14종의 지질구조와 17종의 암석 류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0: 중앙기상대의 최신 예보에 따르면 태풍 돌핀이 7일에 동해로 이동하여 점차 화동 요네 지역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일 오후부터 10일 아침 사이에 태풍급도는 강 태풍급으로 절강성과 복근성 북부 요네 지역에 상륙하고 해당 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1: 다카이치 정권의 군비 확대.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의 제한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동안 중동의 전쟁이 계속 반복되면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잠잠했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세계적인 중요한 에너지 수송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항향 상황이 어떤지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더 걸릴지 등 화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국제 현기관과 언론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지정학적 위험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고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제해운기업과 에너지무역업체들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운송은 아직 충돌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5일 선박 추적기관인 쿠퍼사의 데이터를 인용해 8월 4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8척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유조선 5척과 화물선 3척이 포함돼 전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하루 평균 약 130에서 140척의 선박이 통항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지금은 해협 해운이 이전에 거의 정체 상태에서 낮은 수준의 회복 단계에 전환됐지만 상업 해운 규모는 여전히 정상 수준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해운 회복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은 더 이상 항만이나 항로의 수용 능력이 아니라 선주와 보험기관이 지역 안보 상황에 여전히 높은 경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0: 화물선들이 운항 재개를 시작했지만 많은 국제해운 기업들은 여전히 관망하면서 정세가 한층도 안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에너지 운송의 요충지로서 전 세계 원유 및 정제유 운송의 약 5분의 1을 담당하며 또한 중요한 액화 천연가스 운송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란 전쟁 이전에는 이 해협을 통해 운송된 원유와 정제유의 규모가 하루 약 2천만 배럴이었습니다. 코플러사와 SEB 리서치사는 현재 해협의 원유 운송량이 전쟁 이전 수준의 약 15%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7월에는 운송량이 한때 하루 1,200만 배럴까지 회복됐지만 정세가 반복적으로 악화되면서 회복 과정은 다시 갑자기 멈췄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전쟁 위험 보험 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부 선주들은 해만에 진입해 화물을 싣는 시기를 늦추고 있고 일부 아시아 정유 기업들도 구매 속도를 둔화시켜 운송 회복을 더욱 제약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로이터 등 언론은 관련 국가들이 해협의 정상적인 항행을 재개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 내용에는 항로 배치, 안전 보장 및 통항 기재 등이 포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비록 해협이 점진적으로 다시 개방되더라도 앞으로 해운 규칙 안전 요건 및 보험 비용은 모두 조정될 수 있고 국제 해운 기업들은 단기간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제한적 회복 단계에 있으며 해운 질서도 다소 개선되었지만 분쟁 이전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역 안보 정치와 외교 협상의 진전이 여전히 전 세계 에너지 수송 회복 속도와 국제 유가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의 제한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의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건에서는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스큰팽이 저하는 정거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 로정에서 분발하자 건에서는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고원의 신도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투자 중국 브랜드 구축을 통해 외자 활용의 안정과 최적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열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스큰팽이 저하는 전고 오늘은 제7부 시대 전진의 나팔 소리 문화 건설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기존의 국자감과 문학관 외에도 그는 즉위하자마자 유명한 홍문관을 따로 설립했습니다. 당태종은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려면 교육과 문화가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당태종 이후 이러한 문화 건설에 대한 지대한 중시는 당나라 초기부터 당나라 전성기까지의 역사 시기에 일관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나라의 문화적 구심력은 많은 견당사와 유학생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을 꼽자면 바로 조형일 것입니다. 조형은 일본의 견당사이자 유학생인 아베노 나카마로입니다. 아베노 나카마로는 젊었을 때 장안에와 국자감에서 공부했고 당나라의 과거시험에 참가하여 단번에 진사에 합격했습니다. 후에 그는 당나라에서 새 왕조를 거쳐 지방리에서 대벼슬을 지냈으니 유학생들 속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 바다와 같이 모든 것을 다 품는 당나라의 흉금과 흡인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당시 당나라는 문화 소양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품었고 한때는 전반 동아시아 문명의 발전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는 습금평 총서기가 자주 말하는 문화가 흥하면 국운이 흥하고 문화가 강하면 민족이 강하다는 말을 잘 입증해줍니다.
6: 역파 교수님의 멋진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신시대에 무엇 때문에 문화 건설을 강조해야 합니까? 첫째, 문화가 흥하면 국운이 흥하고 문화가 강하면 민족이 강해집니다. 확실히 국가의 운명은 문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율이 익숙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광미연이 작사하고 선성애가 작곡한 황하 대합창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명한 작품이 어떻게 창작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선성애가 연안에 도착했을 때 어느 날 저녁 그는 초청에 응해 어느 가사 랑송회에 참가했습니다. 25세의 젊은 시인 광미연이 어두운 등불 옆에서 황하 대합창 가사를 열정에 넘쳐 랑송했습니다. 선성애는 감격에 겨워 벌떡 일어나 이 가사에 곡을 잘 달아줄 신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성해의 부인이 회역한 데 의하면 이른 봄 연안의 밤은 매우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 고요할 때 탄불도 이미 꺼져 덕을 집안은 더욱 추웠습니다. 하지만 선성회의 창작 열정은 불보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6일이 지난 후 서사시적인 이 위대한 민족음악 거작이 탄생했습니다. 황하대합창은 분발하여 항전하도록 대중을 고무하는 전투의 나팔 소리로서 민족 정신을 크게 분발시켰고 민족의 힘을 결집시켰습니다. 신시대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려면 마찬가지로 민족 정신을 분발시키고 민족의 힘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둘째로 문풍은 기풍을 구현합니다. 문화건설을 논함에 있어서 문풍 문제가 언급되는데 문풍은 기풍을 구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습근평 종석이는 당의 역사적 경험이 증명하다시피 문풍이 바르지 않으면 위해가 아주 크다고 했습니다. 그는 길고 공허하며 허위적인 열악한 문풍을 일관되게 반대해오면서 짧고 착실하며 새로운 문풍을 제창했습니다. 절강성 당위원회 서기로 있을 때 습근평은 절강일보에 문풍은 기풍을 구현한다는 제목의 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아주 좋지 않은 문풍이 일고 있는데 글을 길게 늘어쓰기를 좋아하고 말을 길게 하기를 좋아하지만 사상적 내용은 아주 결핍하다는 뜻입니다. 습근평의 주장은 글은 짧게 쓰되 옛사람이 말한 것처럼 번잡함을 덜어내고 간결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몇 마디 말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며 짧은 편폭으로 설명할 수 있는 리치를 절대 빙빙 애돌며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절강일보의 지강신어 칼럼에 짧게는 200자, 길게는 500여자에 불과한 232편의 짧은 론평을 발표했습니다. 글마다 간결하고 명쾌하며

0: 청석이는 정판교의 시 가지 하나 잎 하나가 모두 마음에 관계된다를 인용하여 백성들의 리익에는 작은 일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상서에 남에게서 완벽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한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자신을 엄격히 단속할 것을 당원 간부들에게 권장했습니다. 그는 천혜의 길을 끝까지 바라보는 원대한 리상을 가지려면 간밤 서풍에 푸른 나무 시들어가는 쓸쓸함과 홀로 높은 루각에 오르는 외로움을 견뎌야 한다고 문의 종사자들을 경도했습니다. 몸이 수척해져도 후회 없고 사람이 초췌해져도 달갑게 견디고 나중에 무사람들 속에서 1100번 찾아 헤매었는데 문득 돌아보니 그 사람 등불이 가물거리는 곳에 있더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의 이야기를 잘 전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주석은 해외 방문 때마다 회담과 교류 혹은 기고문, 연설에서 중국의 이야기를 잘하기에 힘썼습니다.
1: 병호군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곡 제7부 시대에 던지는 나팔소리 문화건설편 네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고은의 신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1년 서장이 평화적으로 해방되면서 유구한 역사를 지닌 라싸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당시 라싸의 도시 상주 인구는 2만여 명에 불과했고 지역 생산 총액은 2,500만 원에 그쳤습니다. 2025년 라싸시 지역 생산 총액은 1,090억 9,900만 원으로 총 1천억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장 최초의 천억급 도시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서장 경제 지도에서 천억 원급 도시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성과를 실현했습니다. 천억은 라싸 경제 도약의 뚜렷한 증표이지만 이 고원의 고성은 경제 총량의 비약에 그치지 않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라싸는 항상 신시대 당의 서장 관리 방략을 근본 준칙으로 삼고 네 가지 대사에 주력하면서 역량을 집중하여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을 지속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고 각 분야의 발전에서 전방위적인 돌파를 이루었습니다. 사람이 몸으로 메어 나르고 말이 운송하던 시대에서 하늘길이 종횡으로 뻗은 오늘날까지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던 곳에서 온 도시가 부르름으로 물들기까지 물자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기까지 라싸는 끊임없는 분투로 역사적인 변혁을 이루며 서륙고원의 감동적인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서장이 평화적으로 해방되기 전에 라싸에는 현대공업이 거의 없었고 농업과 목축업이 경제 총량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75년 동안 라싸시 경제구조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25년 라싸시 지역 생산 총액은 역사적으로 처음 천억 원의 대관문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1차, 3차, 2차 순으로 나타나던 3대 산업 구조가 2025년의 3.4대 42.9대 53.7로 최적화되었습니다. 제3차 산업이 절반의 강산을 차지하고 현대공업, 디지털경제, 문화관광산업은 경제발전의 새로운 엔진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026년 1사분기 라싸시 지역생산총액은 343억 1,8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6% 성장하여 전국 평균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초부터 량화한 출발을 보이며 발전 동력이 충만하여 15차 5개는 전망계획 새 로정의 튼튼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닥재공업단지 내 서장 준광식품회사 작업장에서는 44세의 장바체자가 자동화 설비를 조작하여 쌀벌이를 면발, 수제, 맥주, 대체식품 가루로 가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밭에서 쌀벌이를 재배해 연간 4천원에서 5천원을 벌었지만 지금은 산업 노동자가 되어 년 수입이 6만원을 넘습니다. 이 회사가 생산하는 쌀벌이 제품은 북경, 상해, 광주 등 대도시로 멀리 수출되며 연간 생산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합니다. 사람들이 하늘의 의지에 생계를 유지하던 데로부터

0: 기술에 의지해 부를 창조하는 대로의 전환은 라싸이 현대공업이 전통농업의 활력을 불어넣은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이 공원의 도시는 더욱 개방적인 자세로 전국 나아가 글로벌 산업 사슬에 융합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소장 강라 디지털 산업관리위원 회사의 6,500만 건의 한장 언어 병행 데이터 소장 최초의 데이터 지식 재산권 등록 증서를 획득했습니다. 이 데이터 잠재적인 자산 가치는 1,000만 원을 넘습니다. 자체 개발한 장어 대형 언어 모델인 딥장은 80여 가지 언어 봉사를 지지합니다. 과학기술이 농업에 힘을 실어주고 디지털이 미래를 인솔합니다. 라싸는 기술 플러스 산업의 이륜 구동으로 현대산업 전환의 길을 점점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중 라싸 거신구에는 디지털 경제 기업 2,894개, 국가급 하이테크 기업 99개가 모여있고 전문화, 정밀화, 특수화, 혁신화, 작은 거인 기업이 자치구 전역에 완전히 보급되어 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 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뉴스 초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초석.
1: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초석 시간에는 도자 중국 브랜드 구축을 통해 외자 활용의 안정과 최적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당면 글로벌 다국 간의 직접 투자가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산업 사슬과 공급망의 재편이 가속화되고 지정학적 위험 부담과 무역 보호주의가 대두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재배치에 대한 투자 우려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이 고수준의 대외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계속 내놓아 투자 유치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중국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 자본이 중국에 뿌리내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강력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근 4,800개 외자 기업이 대중국 투자를 추가하여 첨단 기술 분야의 투자 유치 비중이 높아지고 투자 유치 구조도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었습니다. 중국의 외자 유치가 비교적 강한 탄성을 보인 것은 중국이 오랫동안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고 1년의 외자 안정 조치를 내놓은 덕분입니다. 6월 16일 중국 상무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와 함께 외자 활용의 안정 유지와 최적화 촉진 행동 방안을 공동으로 발부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공간 확대, 편의 촉진, 촉진 강화 환경 개선, 관리 정밀화 등 5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개방의 확실성을 바탕으로 외자 이용의 기존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증가 규모를 확대하며 질을 높이고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당면 중국의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은 전면적으로 취소되었고 봉사업이 개방 확대의 주요 방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행동 방안은 봉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개방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외자 기업의 중국 시장 확대에 대한 현실적 수요에 부응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소비 승격과 산업 승격, 봉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대한 내재적 요구에도 부합됨으로써 외자 기업의 중국 시장 진입 공간을 넓히고 외자 활용의 구조와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외자 활용의 안정 유지와 최적화 촉진은 시장 진입의 문을 넓히는 데 주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진입한 후 경영과 운영 과정에서의 장애물을 실질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행동 방안은 외자 기업 인수합병, 데이터의 다국 유동, 국내 재투자, 연구개발센터 건설 등 핵심 고리를 중심으로 만듭니다.

0: 감염추명 조치를 내놓아 진입 개방에서 영업편의 애로에 확장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자 활용은 단순한 자금과 생산 능력의 도입에서 혁신 능력과 글로벌 자원 배치 능력의 도입으로 승격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센터의 지원 정책을 개선하여 외자 기업이 중국 내 생산에서 중국 내 혁신과 중국 내 전환으로 확장하도록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혁신 자원과 중국 시장의 수요와 산업 생태계의 심층 융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품질의 외자 활용을 위해서는 개방 정책과 편의 조치뿐만 아니라 정책적 우세, 시장 기회, 산업 기반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투자 중국 브랜드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의 기회와 개방 정책, 경영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중국이 투자 목적지로서의 가시성, 흡입력,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행동 방안은 투자 중국 브랜드의 영향력 강화와 외자 프로젝트 유치의 규범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배치를 제출함으로써 투자 촉진 업무의 전문성과 규범성,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고 외자 프로젝트가 중국의 발전 기회와 더 잘 연계되도록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영 환경은 기업의 경영과 발전의 토양이고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이기도 합니다. 외자 기업에게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적 환경입니다. 행동 방안은 국민 대우를 이행, 소비 진작 행동 참여, 권익 보호 완비, 프로젝트 봉사 보장 등 분야에 힘을 집중하여 외자 기업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공정 경쟁과 장기적 발전 관련 수요에 정밀하게 부응합니다. 이를 통해 외자 기업의 중국 내 투자와 경영 과정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중국 시장에 깊이 진출하려는 신심을 높여 외국인 투자가 진입 가능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양호하게 발전하며 재투자 의향을 갖는 단계로 전환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투자 유치 협력을 추진하면 외자 프로젝트의 배치 효율성과 지역 수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정보 보고 제도를 최적화하고 직접 보고 경로와 정보 공유 기재를 정비하면 기업의 중복 서류 작성과 부문 간의 정보 장벽을 줄이고 외자 관리의 효율과 기업의 정책 획득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행동 방안은 지역 차원의 투자 유치 협력과 외국인 투자 관리의 정보화에 관한 배치를 중심으로 마련되어 외자 기업의 중국 내 진출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잘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로벌 투자 구도가 깊이 조정되는 가운데 중국이 고수준 대외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결심은 확고합니다. 앞으로도 중국은 고수준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외자 기업에 대한 국민 대우를 전면적으로 리행하며 전 주기적이고 정밀한 봉사를 통해 투자 중국이라는 명품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낼 것입니다. 각종 외자 안정 정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중국의 시장 우세와 산업 우세는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는 지속적인 경쟁력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대규모 외자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자금을 증가하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실천은 중국이 다국적 회사의 글로벌 배치에 있어 핵심적인 거점임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어서 점점 더 많은 외자 기업이 중국에 뿌리내리고 장기적으로 발전하며 중국식 현대화의 광범위한 기회를 함께 누릴 것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성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팬송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문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는 감로장약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또 감로장약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감로장약에 대해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덕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덕길장약방에는 감로장약을 위주로 취급하면서 6개 큰 장약회사하고 직접 계약을 맺고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장약이 다 꾸준하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덕길장약방은 연변주 내에서도 유일하게 예, 전문적으로 장약만 판매하는 이런 전매점으로서 예, 우리 국 정부에서 비준한 예, 이런 장약 허가 판매증도 있습니다. 예, 때문에 장약으로서 질병을 치료하겠다 하는 분들은 덕길 장약방에 오셔서 자문받고 약을 잘 배합해 쓴다 하면은 예, 병 치료에서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덕길 장약방의 약품들은 예, 우리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전반적인 치료 과정을 지도해 드리기 때문에 우리 치료하면서 불필요한 약물을 과도하게 쓰거나 이런 현상들을 많이 피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약이라 할 때에는 장약과 장이학이 장점은 전체적 관념이가 아주 명확합니다. 예, 우리 장이학은 3인 요소의 균형을 중시하면서 특정 지표라든가 예, 우리 하나의 병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 단 하나의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과도한 약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 맞춤형 처방을 주장하면서 체질하고 계절, 지역에 따라서 치료 방침을 조정함으로써 같은 질병이라 해도 모두에게 동일한 이런 고가의 검사라든가 수술을 실행하는 이런 일광처리 방식은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물이 자연성을 확보하는 것이가 또 큰 장점입니다. 예, 우리 식물성이라든가 광물성 성분이 복합제를 주로 사용하면서 현대의학이 예, 우리 항생제라든가 지통제, 호르몬제처럼 남용 시에 발생하는 이런 명확한 이료 원인 손상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로장약은 말기 또는 만성질환에 대한 이런 태도는 삶의 질이 개선하고 의미 있는 이런 수명 연장에 중점을 두면서 생명이 마지막까지 극한 치료와 같은 이런 공격적인 과도 치료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예, 때문에 우리 장약으로서 질병을 조절하면서 인체 균형을 바로잡으면서 치료한다 할 때에는 모든 질병들이 예, 치료되면서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우리 인체라 할 때에는 각 오장육부의 그 기능이가 아주 놀랍고도 신기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인간의 신체는 아주 복잡하고도 미묘한 기능이 집합체입니다.
0: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2: 예, 저는 예, 수관전환하고, 탕제하고, 망제하고, 예, 저기, 예, 탕제, 이거, 제가 지하고 쓰고 있습니다.
1: 네.
2: 어째 쓰는가 하면, 예, 중간님에다가, 예, 방정화가 좀더 모아가지고, 예, 음식을 먹으면 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속이 더불어 가면서, 예, 배가 쌍하면서 그래, 자꾸만 배푸는 것 같으면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몸이 내심에서 가면서 그래, 올라오는 것 같으면 먹지 못하겠습니다.
1: 네.
2: 그래서 움직임이 식은땀이 자꾸 너무 나서 내지 웃고 갔다가 계시려서 구석고 묻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난다. 이러다가 이 방송 듣고 그래 선생님 광고라는 거에 요번 전화에다가 망대하고 정신 참지 같이 먹은 게 영 효과가 좋습니다. 예, 오늘 또 옆구리가 예, 아프고 예, 비산들이 겨우고 이래 됐습니다. 그러던 게 국이 나사지고 예, 그리고 거기 복수까지 그 강경화 와가지고 예, 복수까지 심하지는 않은데 복수까지 왔댔습니다.
1: 예.
2: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을 먹은 게 영 효과 좋습니다.
1: 예.
2: 복수 왔던 게 소변을 그게 나가면서 예, 소변이 순통하게 잘 나가고 소변이 잘 보니까 되나요? 배가 푹 꺼지는 것 같은 게 속이 영 편안한 게 영 좋습니다.
1: 네.
2: 이렇게 속이 편안하니까 되나요? 잠도 잘 자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이 나고 예, 맥이 나는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되나요? 맥이도 나지만 입맛 밥은 내 못 먹겠던 게 예, 입맛이 돌아와서 지금 우리 밥을 괜찮게 먹습니다.
1: 네.
2: 예, 밥을 괜찮게 먹으니까 되나요? 맥이도 나누고 저기 바깥에 나가 조금씩 활동도 할 만합니다.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이러니까 되나. 그래 이러니까 되나요? 이 세 가지 약 이렇게 먹을까 확실히 여름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힘도
2: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예.
2: 예. 무채가 힘이 사게 보이면서 그래 며칠에 댄서 하면 또 똑똑하게 잘 못 봤는데 이거는 두 달 남짓이 먹었는데 그래서 하면 또 똑똑하게 보이는 것 같은 게 영 정신합니다.
1: 예, 그 수관 전황은 한 개 료정이 석 달입니다. 예. 그리고 런칭 망주하고 창주에는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결국에 간 화문의 석 달에 한 번씩 하면서의 수관 전황은 그 또 결정하십시오. 예. 한 개 료정 더 써.
2: 그러겠습니다.
1: 예, 예. 두 개 료정 쓰면 됩니다. 그죠?
2: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지도를 받아서 계속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그렇게 숨이 차고 그러던 게 그게 나사지가 어찌 좋은지 정신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2: 예.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0: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안녕하세요. 좋은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예. 나도 예, 지금 이 당약을 쓰고 있는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이거, 찾아갔더니, 전에는 치수의 전주환하고, 저주다시하고, 바오의 전생환, 화신코부에 이렇게 줍니다.
1: 예.
3: 이거 먹고서 한 달 후에 갔는데, 이 바위 천생환 쫄고고 예. 만재로 줍니다.
1: 예.
3: 우리 거 다 주고 그래고 그래고 허줄리리리려만
1: 예.
3: 이거까지 가져왔습니다.
1: 예.
3: 그래 이거 먹은 게 소화도 잘 아이 되고 그렇게 소화도 잘 되고 영 맥에 이런 게 맥도 나고 이렇습니다. 다른 건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 선생님 지도를 받아서 어떻게 이 내 뱀 났을 때까지 좀 치료하자고
1: 그 소변은 어떻습니까 지금?
3: 소변은 지금 그거 먹은 게 새벽 시간에 소변이 자꾸 그렇던 게 좀 났습니다.
1: 예, 그 소화도 이렇고
3: 예, 소화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그 머리 아픈 것도 이렇고
3: 예, 예,
1: 어지럽거나 머리, 숨이 예, 차거나 예, 이런 게 다 이렇습니까?
3: 예, 예 아. 그런 걸 이렇는데 그런데 이 다리 상단지 아직 상단지 그 역할을 해서 예, 좀 차갑습니다.
1: 아, 장단지 두 다리 다?
3: 두 다리 다 그렇고 그게 왜 발가락 밑에 뭐 붙은 것 같은 감이 나고 이렇습니다.
1: 예,
3: 나는데.
1: 예. 그게 지금 낫지 않았습니까?
3: 예, 그게 예. 좀
1: 아, 그거는 예, 지금 허리하고 관계됩니다.
3: 그렇습니다.
1: 예, 예. 그 예. 여축안반 탈출이 없습니까?
3: 그건 모르겠습니다.
1: 그 내세 어떻게 됩니까?
3: 76입니다.
1: 아, 그러면 여축안반 탈출이 있습니다. 그 허리가 관계되니까, 네. 그, 지금 약 쓰는 게 네 가지니까, 그 이상은 더 쓰지 마셔, 아직은, 예. 그래서, 예, 지금 먼저 그 자세를 잘 하고, 예. 그 허리띠를 띠셔. 허리띠를. 예, 예. 예, 예. 허리띠 띠고, 예. 그리고 자세를 잘 하고, 이래, 교정하십시오. 본인들로 지금 교정 모두

0: 잘한다. 예, 그래면 그 발가락이 발바닥이 이상하고 이 장단지 이상한 그런 감각은 조금씩 소실됩니다. 치수웨이를 잡수고 해서.
1: 그렇습니다.
0: 예, 예. 예, 예. 그리고 이 그 508992번에 수시로 지금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자주 연결하면서 증상 얘기하면서 이래 자문 받으면 쓰십시오. 예.
1: 예, 예. 예. 예.
0: 그 전화번호 아시죠? 예.
1: 예.
0: 예. 예. 그러면 예. 됩니다.
1: 네. 네.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됩니까?
0: 예.
3: 예, 수하십니다.
0: 예, 예. 예.
3: 수생아 또 물어봅시다.
0: 예, 어떠세요?
3: 오늘은 지금 그런 거 쌍우한 쌌습니다.
0: 예.
3: 수생님 저번에 쌍우한 먹으래서 괜찮, 예. 지금 지수위는 그 며칠에 한 번씩 뭐 그래 괜찮은데.
0: 예.
3: 그 다음에 화신고표에 전화하겠다 먹고 한데 지금 쌍우한에, 런칭망제,
0: 예.
3: 그 다음에 진신지구 전화에 세 가지인데 이거 어떻게 먹으면 좋겠는가 하네, 지금.
0: 아침에 망제 쓰셔.
3: 아침에 망제 쓰셔.
0: 예, 예. 그 다음에 진피 제구 전황 쓰고, 예.
3: 예.
0: 예. 그 다음에 쌍후안 전하게 쓰셔.
3: 쌍후안 전하게 쓰셔.
0: 예.
3: 전학 전에 먹지.
0: 예.
3: 깨하고 밤에 그는 화신코패 먹고,
0: 예. 예, 예. 그러면 됩니다.
3: 지금 얘 모든 게 다 좋습니다. 이 약 먹으면 조금, 첫째는 위가 제일 좋아서 밥을 잘 먹고 다 좋은데 지금 여기서 허리 딱 넘어.
0: 허리 아픈 게.
3: 예, 거리 아프면 엉친데까지 내려받아 가서 예, 부담이 좀 이게 지금 바쁘고 그 다음에 딱 걸었다 내일 다리 똑 들어 앞으로 딱 거꾸로 번져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걸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변이가 전혀 보지 못한다.
0: 예.
3: 변이 지금은
0: 체중이 얼마 된다 했습니까?
3: 체중이 딱 80 겁니다.
0: 아, 그러니까 저 체중 완전히 저 체중입니다.
3: 그러니까 저기 그 음식 가지 뭐 그러니까 키울래 그릇 삭제한데 그래서 키 싹 돌아서 한에다 48이 거의 된다.
0: 예.
3: 싹 돌아서 지금 내 문제는 지금 변을 못 보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허리도 아프지만 변을 봐야지 먹기는 또 배고픕니다.
0: 그 안시호산은 아이 잡사봤습니까?
3: 안시호산이라는 게 또 있습니까? 난 건도 아예 먹었습니다.
0: 아, 거기 독일 장약방에 그 전문적으로 그 변비를 해결하는 그 약이.
3: 변비는 예. 내 변비는 같지 않습니다.
0: 변이가 마랍지 않습니까?
3: 예, 지금 예, 그래서 무식하는 소리에 조금 마라본 감이 있긴 있는데 쓰고 아니고 예, 또 조금 마라봐도 가슴이 그래서 숟가락 마디 마시게 한 두 마디 나가고 아예 나간단 말입니다. 지금
0: 그 음식은 잡수니까?
3: 음식은 지금 먹습니다. 먹긴 싶습니다.
0: 아, 그 잡수는 양이 많습니까?
3: 먹는 양이 지금 많이 못 먹습니다.
0: 아, 그러니까 며칠에 한번 봅니까?
3: 보기는 매일 보는데 그래서 조금 조금씩 그 나간다.
0: 그 칼살 누나 한 번도 안 써봤습니까?
3: 칼살 누나는 그건 안 써. 내 지금 이 뭡니까? 응. 그런 거 이 네 번째 맞을래 이렇단 말입니다. 내 지금.
0: 이, 아, 그 네 번째 맞을래 변비 그 정도로까지는 안 갑니다.
3: 안 갑니까?
0: 지금 이 그 장도가 문제 있단 말입니다.
3: 장도가 문제.
0: 예, 예. 그래서 이 그 칼살 누나 한 번 쓰셔.
3: 아, 그래 지금 이거 부디 사기도 하고 가스는 또 얘. 나간다. 가슴 나간데
0: 그렇죠.
3: 예. 그거랑 마지막 시력이 어떠대노 또 이렇게 양동천 이렇게 조금 더 굳진 않고 이거 모른데 이래 말아본 감이 쓰고 없습니다.
0: 예.
3: 배 아픈 봐서 예 말아왔으라고서 새박이면 막 바삐 따라다니는데 지금 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조금 말아본데 그 다음에 감옥에서 조금 너무 말아본데 그래서 손가락 개 말 조금 그래서 누구 몸 더 먹는다.
0: 예. 그이 그거 아시 저기나 그 칼살루로 쓰셔. 칼살루로 쓰고 그 다음에 이 덕길 장약방에는 예, 류의 안시호산이란 게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예.
3: 이제 그만 약 그만 받았습니다.
0: 그랬습니까?
3: 예.
0: 이제 이 그 장 대표 그 저 한 선생가 연계한가?
3: 예.
0: 예. 그럼 한 선생가 이 안시호산을 예, 좀 보내달라 하셔. 그리고 예, 좋기는 지금 이 직장에 그 묵은 변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칼살루로 몇 번 쓰셔. 그리고 먼저 내보내셔. 예. 그러면 이 안시호산은 그 딱딱하게 된 거라며 내보내는 작용이 있습니다.
3: 나는 지금 딱딱하지나 영 모른다. 그런데 나이간다 말인다.
0: 네, 장도 기능이.
3: 내 생각에 이 네 번째 맞을리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생각하면 변이 말아본 감이 크게 없어. 딴 데는 그래서 배 새벽이면 그래서 막 배 아프면 그래서 달아댕인데 지금 그래서 조금 말아볼랑 말랑 하면 그래서 네. 가서 앉아서 딱 그 시간에 앉아있지 뭐. 그랬으면 그래서 그 숟가락 마디 마이씩 조금 맛이 나가고.
0: 예, 그러면 아니 됩니다. 그 예, 환자분 먼저 회사로 써서 내보내면서 이 안쇼사는 쓰셔. 그러면은 이게 장도가 전체적으로 예, 그게 그 기능이 회복이 됩니다.
3: 회사는 요전에 가서
0: 예, 예. 예, 예. 그거 좀 한번 쓰셔. 그리고 소화 잘 되는 거 좀 기름진 거 좀 잡수셔.
3: 기름진 거는 이 시간에 좀 먹기 싶은데 이래 나무까지 안 가도 먹지도 못하고 지금 그래서 용 그저 위는 쌀쌀한 것 같은데 아래는 또 부디 사지에나고
0: 예, 맞습니다.
3: 말입니다. 예, 아래는 부디 무겁고 그래서 계속 몸이 다 무겁지 그래서
0: 그러니까 이번에 조주 다시 가졌습니까?
3: 어느 이번에는 쌍호항 가졌습니다.
0: 쌍호항 가졌습니까?
3: 그 다음에 저기
0: 조주 다시 썼댔잖까?
3: 조주 다시 지금 쓴다.
0: 아, 그
3: 그건 이미 쓰고
0: 예, 그러면
3: 런칭 망제였습니다.
0: 망제를 쓴가? 네,
3: 또 다시 있는 거 지금 눈만해서 지금 그거 아예 먹습니다.
0: 그 안쇼산 같이 있으셔. 이거는
3: 수인이 또 그거 사흘에 한 번씩 먹고
0: 런칭
3: 망제를 먹고 그다음 김치고 쪄나 먹고 밤에 화신 그 부위를 먹고 이랍니다.
0: 예, 그럼요.
3: 이제 오늘 저거 산거 저것도 상호한 전화기도 그냥 먹고 그렇게 해서
0: 그래서 변마 이제 나가면 변이 나가야 약이 흡수 잘 되는데.
3: 그신 말게 이게 네 번째 맞을 일에서.
0: 아닙니다. 그걸로 딱 그런 게 아닙니다.
3: 아닙니까?
0: 예, 예. 그 장도 기능하고의 비위 기능이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그 이제 먼저 그 묵은 거 내보내걸 해서 예, 가이사로로 쓰고 그 다음에 안쇼산을 쓰셔.
3: 예.
0: 예.
3: 안 쓰세요.
0: 말
3: 말겠지.
0: 예,
3: 압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0: 예.
4: 저는 예, 저 항상 예, 좀 머리가 어지럼증이 나고 좀 아프고 깨우 혈압이 오늘 아이 되고 그래서 오늘 갔다 내려가서 접을 잘 아이 된단 말입니다.
0: 네.
4: 예, 그래서, 그래도 평상시에 손발이 좀 저리고, 시리고, 예.
0: 네.
4: 밤에는, 저, 잘 때에 다리에 쥐가 잘 올라오고.
0: 네.
4: 그, 이래 됐습니다. 그런 게 지금, 예, 장양방에 가서 지수에 좀 좋아하고, 화신 그 후에를 지금 같이 씁니다.
0: 네.
4: 그전에 예, 거의 두 달 썼습니다.
0: 네.
4: 그런 게, 물이 좀 많이 났는가 하면, 혈압도 좀 조절되고, 예. 머리 좀 이렇게 어지럼지나던 게 그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0: 예.
4: 예. 다리도 좀 예. 지점 술 나오는 것 같아요.
0: 예.
4: 예, 예.
0: 맞습니다. 그런 효과.
4: 자꾸 또 써야 되지.
0: 예. 예. 그, 저기, 화신코프에는 한 개로 두 달입니다.
4: 예.
0: 예. 두 달을 쓰고.
4: 그런 거 마저 쓰고.
0: 예. 예. 그 다음에 정왕 봐가면서 한 개로 정도 쓰셔. 예, 그러면은 예, 그 치료 아,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이 삼고증, 예. 혈압, 혈당, 혈지도 다 되고, 예, 이제 좀 지통도 되고, 불면증도 되고, 그 치료 범위가 넓어서 지금 환자분들이 그 두 가지만 쓰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예, 이제 쓰면서. 예,
4: 좀 좋아했다가 화신 거부해도 그러니까.
0: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좀 불편한 증상들이 기본상이 좀 해결이 됩니다. 예.
4: 예.
0: 그래.
4: 예.
0: 약방에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예.
4: 예.
0: 예. 건강하십시오.
2: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5: 예. 이 감로장약이 그런 인한병자 치료한 데서 우리 시에 이 간에도 물집이 있고, 콩팥에도 물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대리도 두 번 찌광하고, 단남도 채출하고 이래서 원래는 그, 물집이 간에 있고 콩팥 있고 이래서 큰 병원 가자고 그랬다가 내에다가 그래 아, 이 방송 들어보면 당약이 용서던데 써서 달 써고 안 되면 그런 큰 병원 가라 거기를 갔다가 소리 가오를 지고도 아이고 시간을 기다리고 얼마나 불편한가고 그래서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됐습니다. 지수고 있던 두 아래다 지금이 우리 동서가 말하는 거 볼까나 지수의 전수 아래 런칭 창제 런칭 망제 이제 구멍.
0: 네.
5: 지수의 전수를 하고 런칭 창제는 사흘에 한 번씩 쓴답니다.
0: 네, 그래 때문에
5: 한 번씩 쓰고 결국 망제는 매일매일 쓴다 하는데는 그런 뭘까? 지금은 이 완전히 식사도 잘하고 옛날에는 그 망제를 매일 쓰는 것도 이렇게 뭔가 그 배로 두 번 찌광하고 단남 채술에 그런지 이렇게 드문드문 설사를 하고 그럴 때 있어가지고 이 영증이 또 재발할까봐 아무래도 계속 망제를 매일 쓴답니다.
0: 예, 그런 분들이 매일 써야 됩니다. 이 망제가 예, 우리 천년 소염제라고도 하고 예, 만능 해독제라고도 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처럼 그 수술을 했거나 예, 장도가 예. 건강하지 못하거나 이런 분들은 망제는 그냥 쓰면 좋습니다.
5: 그 지금은 예, 이 그 치수의 전조가 하니까 옛날에는 계속 머리 용색이 아파했단다. 그래서 좀 변화 계속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뭘까 상대를 쓰니까 감기라며 이렇게 신체 약하니까 계속 다들 하던 게 지금은 이렇게 그리고 몫이 추위 타고 이래서 지금 이거 이렇게 치수의 전조 아래 런신 상대 망대 이래 써그러는지 지금은 저희도 아예 타고 감기다 하고 면역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5: 신체는 완전히 얼굴 색이랑 완전히 동화됐어요.
0: 예.
5: 그래서 그런 우리 동서가 물어보는 게 병원을 그런 갈 찾아가자 그런 전화
0: 약방
5: 예, 예. 연결하고 가야 되니까
0: 예 덕길 장약방에 508-9929번에 연결하고 가십시오.
5: 아,
0: 예. 그리고 예. 예.
5: 그 선생님 예. 내가 한 가지 내가 물어보기시오.
0: 예.
5: 내가 이렇게 땡동서에 창한 다음에 구에서 한번 이렇게 넘어져 됐단 말입니다.
0: 예.
5: 그러니 지금 요즘 와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이렇게 앉아서 무슨 밥이라도 먹자 하면 이 오른쪽 구멍과
0: 상했던 자리
5: 옆구리 허리띠 매대 구멍
0: 코에
5: 공간이 돼 구멍과 거기로부터 내리 이렇게 쑨통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꼬리병 그 주위가 이렇게 막 어떤 때는 통새 난다면도 괜지 아프다면도 괜지 어쨌든 좀 이렇게 부자리 한단 말. 그래가지고 어떤 약 쓰면도 괜지.
0: 그 외상 후유증에 쓰는 거는 진피 제구 전환입니다. 예. 그리고 이 환자분 딱 예. 외상 후유증이 같지 않습니다. 경락이 막힌 증상입니다. 이제 그 증상 우리 양자 옆구리로 경락이 통합니다. 예. 그래서
5: 한 짝이만 딱 그렇습니다.
0: 한 짝이만 그렇습니까?
5: 예, 그 군대가 지네 아, 군대가 이렇게 자고 일어나도 막 통해 나는 것 같아요.
0: 예, 골반뼈가 아프죠. 예? 골반뼈가 아프다.
5: 예, 이게 깨끗하나 여기 명명 혈 다우를 해가지고
0: 예. 예. 그러면은 예, 진피 제거하고 예. 알수오의 쌍후 안 쓰셔? 두 가지 쓰세요.
5: 아니에요, 선생님.
0: 예.
5: 땡동서에 창한 다음에 진피제구전환
0: 예.
5: 얼차환, 쌍후환
0: 예.
5: 그 다음에 리시환 이거 예. 많이 썼습니다.
0: 그런데
5: 지금 여지간에 우선 몇 달 끊어서 이렇게 또 넘어져 나는 게 계산에 빚이 돼가지고 히트코 부렀단 말입니다.
0: 예.
5: 그래가지고 지금 이 허리 이렇게 아프단 말입니다.
0: 예. 그리고는 이
5: 진피제구전환
0: 진피제구하고 쌍후환 맞으셔.
5: 예,
0: 그리고 예, 요즘에는 움직이는 거 좀 주의하셔. 예.
5: 그런데 지금 그래서 그 허리띠랑 계속 뛰고.
0: 예, 양상해야 됩니다. 그 넘어갔으면
5: 예. 예,
0: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5: 아, 예.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6: 나는 눈이 좀 백내가 있고 눈물이 나고, 예,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영 거리도 조금 어림지 나고, 바깥에 나가면 바람 못 나려면 눈물 열쇠 난다.
0: 네.
6: 예, 집에서 또 무슨 뭐 내구 열쇠 토체 냄새라 있어서 또 눈물이 나고 깔깔해나고 예, 그런다 마음다. 그래 수료에 무 하나 하고 정수하는 순간 좀 숨날 순간 뿌린 게 좀 났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깔깔한 눈물 나는 게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래 오늘까지 한 45세를 썼는데 많이 머리 얼지 난 거는 정수하니 그렇게 안에 작용하는 것처럼 매우 좋습니다.
0: 이 민무 슬리워의 완도 정신하게 합니다. 예,
6: 예 그렇습니다.
0: 예, 예. 몸에 예, 열두 내리 두 개 같이 결합해서 그렇게 좋은 효과가
6: 예, 눈이 매우 확실히 좋아집니다.
0: 예,
6: 예, 예. 머리 어지름 지난 게 그러니까 두 가지 쓰니까 효과 좋은 게
0: 그렇죠. 이게 민무 슬리워의 완은 전문적으로 눈질환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6: 아,
0: 예, 그러기 때문에 같이 결합했습니다.
6: 예,
0: 몸에 나쁜 이 지금 가리가 해독을 못하면서 감기가 막혔거나 간 독소가 있으면 눈이 문제 생깁니다. 근데 이거 모두 해결해 주는 작용은 민무슬리워요 안에 합니다. 그리고
6: 예, 물어볼 건
0: 예,
6: 예 내동서에 또 이렇게 뭔가 그 이렇게 허리 좀 이렇게 아프고요, 뒷담들이 조금 이렇게 그럴 땐 그게 개운담다, 중간이 개운담밖에. 그거는 어느 약쯤 좋습니까?
0: 잔등 중간이 키운단가?
6: 네, 잔등 중간이 키운단다.
0: 그거는 뭐, 그, 장제를 써야 됩니다. 거의 소화계통이 문제 있습니다.
6: 그렇습니다.
0: 예, 그러니까 개우는 거하고 아픈 게 다릅니다. 예.
6: 개운다.
0: 예, 개운다 하면은 예, 앞에 그 위가 문제 있으면 잔등이 개운다. 예, 그리고 예, 그리고 이 골간 문제다 이럴 때는 얼차와는 쓰고 이렇습니다.
6: 아, 저는 예. 내리 가서 그래요.
0: 예, 내리 그 장대편대 가서 보이십시오.
6: 예, 예. 알았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7: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8: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8월 7일은 립추 절기입니다. 립추는 24절기 중 13번째 절기이며 가을철의 첫 번째 절기이기도 한데요. 흔히 양력으로 8월 7일에서...

립초는 무더운 여름이 곧 지나가고 시원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바로 기온이 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립초 후 일시적으로 더위가 가셔지지 않고 늦더위의 여운이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총체적으로는 날씨가 점차 서늘해지는 추세랍니다. 김홍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정성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코스모스 꽃길을 보내드립니다.

립초 후 일교차가 점점 커지고 밤은 비교적 서늘해지는데요.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아침 저녁으로 긴 소매 와이셔츠와 같은 얇은 긴팔 옷을 걸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쌀쌀함을 막으면서도 더울 때 쉽게 벗을 수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비교적 높으므로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반소매와 얇은 바지를 입는 것이 좋습니다. 정혜화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곡을 지으신 동료 가을을 보내드립니다.

입추절기에는 다양한 풍속 습관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을에 살찌우기, 가을볕에 말리기, 수박 먹기 등 전통 풍습들이 포함이 되죠. 먼저 함께 가을에 살찌우기란 풍속 습관을 알아볼까요? 립추날이면 사람들은 몸무게를 재어 립하 때의 체중과 비교를 합니다. 살이 빠졌는지 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건강을 평가할 때 흔히 살찌고 마른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여위였으면 당연히 몸보신을 해야 한다고 여겼으며 그 방법이 바로 가을에 살을 찌우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립추에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몸보신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 달라야겠죠. 과학적으로 몸보신하려면 육류와 남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최선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문국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료 컴퓨터놀이 신난다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나라 많은 지역의 농촌에는 가을볕에 말리기라는 풍습이 있는데요. 립춘날 사람들은 집에 남은 곡식, 이불, 그리고 가을 옷을 꺼내 창턱이나 마당에 넣어 말립니다. 여름 동안 쌓인 습기를 없애려는 이유도 있고 가을 수확이 곧 다가오니 집에 있는 농작물을 말려 저장하면서 새 곡식을 담을 곳을 마련하려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김동진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을섭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시냇가에서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나라 남방 지역에는 립초 날이면 수박을 먹는 풍속이 있습니다. 가을이 오는 것을 반기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 절강 항주 지역의 사람들은 복숭아를 먹는다고 합니다. 립초 날이 되면 어른과 아이들은 모두 한 사람당 하나씩 복숭아를 먹는데요. 다 먹은 후 씨는 버리지 않고 간직해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섣달 금음날이 되면 그 복숭아 씨를 화로에 던져 태워버린다고 하는데요. 이는 새해 평안을 기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립추는 옛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온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진 절기랍니다. 풍요로운 가을을 기대하며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가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우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범도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련꽃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료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 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 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에 서기 환강이 왕청회를 찾아 재해 후 복구 재건 사업을 현지에서 검사 지도했습니다.
3: 우리주 공원교통관리부문에서는 지리 담체를 혁신하고 공사 모식을 최적화하면서 실속 있는 민생 실적으로 신시대 교통지리 고품질 발전의 답안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 연결시 제6중학교 학생 왕백운이 제1회 전국 청소년 인공지능 대회에서 높은 권위성을 자랑하는 지성 최우수 인재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폭우 영향으로 7월 15일과 29일 왕청현에 연이어 두 차례 홍수가 덮쳐 일부 향진에서 재해를 입었습니다. 성당의 사기 황강이 5일 왕청현을 찾아 재해 후 복구 재건 사업을 현지에서 검사 지도했습니다. 황강은 당주왕의 결책 포치를 뒤틈없이 관찰하고 시종 인민대중의 안위를 마음에 두면서 재해 후 재건 재반 사업을 다그쳐 추진해 재해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한맘 한뜻으로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후에 배초구진 봉림촌의 일부 제방과 농경지, 관계수로 등이 엄중하게 파손됐습니다. 제방에서 간부 대중들이 긴장하고 질서 있게 보강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강은 피해 정황을 살펴보면서 교통, 통신, 전력 등 파손된 기초시설에 긴급 보수를 다그쳐 조직하고 농경지 배수와 감탕 제거, 보충 파종과 보완 조치를 다그쳐 농업 손실을 최대한 줄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왕청진 춘하촌에서 주택 150여 채가 물에 잠겨 피해를 입었으며 주민들은 집 앞뒤 감탕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황양을 촌민들을 찾아 주택 수리와 물자 공급 등 정황을 상세히 물어봤습니다. 주민들은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당의 관심과 도움 아래 반드시 난관을 이겨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석근병 종속인은 시종 재해 지역을 마음에 두고 각급 당위 정부에서 피해 주민들을 잘 돌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을 이끌고 곤란을 극복하며 한맘 한뜻으로 삶의 터전을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건설할 것입니다. 대흥구진 묘령촌의 다리는 재해로 엄중하게 파손돼 곧 재건될 예정입니다. 황강은 공사 설계를 잘하고 시공할 때 교두 등 중점 부위를 보강을 하며 질 높게 능률적으로 건설 임무를 완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천교령 수문 관측소 건물을 홍수 피해를 봤지만 관측소 3일꾼들은 일터를 굳게 지키면서 실시간으로 수문 정보를 측정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황강은 삽일꾼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감사를 표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위험에 맞서 일선을 지키면서 홍수 방지 대처에 끊임없이 수치 정보를 제공해 큰 공을 세웠으며 표창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분발하여 인민의 평화를 수호하는 데 더 큰 힘을 기하기 바랍니다. 전향 저수지에서 황강은 사전 방류를 통한 저수 용량 확보와 물 조절 정황을 자세히 물어보고 나서 감축과 감탕 제거 등 사업을 계속 잘하고 홍수를 막고 홍수 구봉을 낮추는 역할을 잘 발휘하는 동시에 저수지 안전 운행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사연구 과정에서 황강은 기층 당원 간부들과 깊이 교류를 하면서 대피와 위험 회피 조직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왕청에서 홍수 재해가 발생한 후 현향 촌 3급 당원 간부들이 홍수 방지 재해 구조 3요구를 참답게 실시하고 주민들을 제때 대피시켜 인명피해 제로 최저선을 지켰으며 폭우와 홍수의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학습 교양 성과를 검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강은 왕청 각급 당원 간부 특히 기층 당원 간부들의 사업을 긍정하고 칭찬했습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매개 당지부는 모두 하나의 전투포로입니다. 홍수방지 재해 구조라는 이 간관 사업에서 승리하려면 기층 당원 간부들의 신근한 사업과 사심 없는 기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기층 경험을 총화하는 데 중시를 돌리고 기층 간부들 가운데서 선진 전형을 선발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선전해야 합니다. 홍수 방지 재구조 일선에서 간부를 구찰하고 표현이 두드러지고 청렴 결백한 간부는 대담하게 등용을 하고 중임을 맡겨 중확한 인재 등용 향도와 삽향도를 선명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호가복 채동 왕자린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3: 우리 주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신시대 대중사업과 교통치리의 새 요구를 깊이 파악하고 문화관광발전 형세와 대중관광객의 출행 수요에 밀착해 디지털화, 지혜화 수단에 의탁해 치리 담체를 혁신하고 봉사 모식을 최적화하면서 교통관리가 비동적 처리에서 주동적 봉사, 정밀 봉사로 전환되도록 추동해 실속 있는 민생실적으로 신시대 교통치리 고품질 발전의 다반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연결시 상무교통 근무 지점, 한 전동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교통경찰의 현장 권고와 시정을 받았습니다. 교통경찰은 당사자가 연변 관광교통 위챗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안전 경종 교양 영상을 시청하도록 인도하고 교양 인도로 처벌을 대체함으로써 교통집법이 언정과 실효가 있게 했습니다. 전동 자전거 운전자 최선생입니다. 교통경찰이 보여준 영상을 보고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음번에는 다시 범하지 않고 꼭 안전모를 착용하겠습니다. 연변관광교통 위챗 미니 프로그램은 저녁 문화관광자원, 도로상황정보, 주차안내, 특색미식, 안전제시 등 다원화 봉사기능을 통합해 대중과 관광객들의 출행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플랫폼은 각종 도로 상황 정보 만여 건을 발표하고 도착 안내 문자 메시지 연 63만 건을 정밀 발송했으며 2륜차, 3륜차 온라인 경종 교양을 연 6,200여 명 실시해 디지털화 치리 효과가 일층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주 공안구 교통관리지대 질서관리대대 부대대장 우호입니다. 교양으로 처벌을 대체하는 유연성 조치는 집법 모순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대중이 집법 언도를 진정으로 느끼게 한 동시에 교통안전 선전이 정밀하게 실시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우리 주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과학기술 역량을 1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사용에 투입된 경무항공팀에 의탁해 공중, 지상, 일체와 립체 시 교통관리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0: 동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중국 조선족 민속원 등 중점 상권과 풍경구 도로 구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공중순찰을 전개함으로써 차량 흐름을 효율적으로 소통시키고 돌발 도로 상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혜 천안 화상감시 통제 시스템에 의탁해 교통 정체 조기 경보와 신속 처리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정체 조기 경보 대응 효율을 75% 이상으로 끌어올려 교통관리의 지능화, 관리 통제의 정밀화, 봉사의 세밀화를 실현했습니다. 우호입니다.
1: 자이부.
0: 다음 단계 연변교통경찰은 지혜교통관리, 정밀치리, 온정봉사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해 안전하고 문명하며 원활하고 질서 있는 도로교통환경을 전력 조성하렵니다.
2: 철도교통중추의 복사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지방문화관광 소비동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결참호단 연결서역에서 고속철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 발전 모색을 깊이 추진하면서 여객 운수 조직을 최적화하고 따뜻한 봉사를 승격하여 여름철 수송을 전력 보장함으로써 연변 문화관광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철도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연결서역의 여름철 수송 여객 흐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 수치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결서역에 도착 출발 여객 수는 누계로 연 100만 4천 명, 일평균 여객 흐름은 연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8월에 들어서면서 여객 흐름이 또다시 고봉을 맞았습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연결서역에 도착 출발 여객 수는 누계로 연 13만 5천 명, 일평균 여객 흐름은 연 4만 6천 명이었습니다. 연결참호단 연결서역 여객운수 당직원 만단단입니다. 여름철 수송기간 우리는 상급 부문과 적극 연계하여 수송 욕심을 쟁취하고 열차 운행방안을 동태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여객 흐름 고봉 시간대 장춘, 심양, 할빈 등 인기 방향에 临시 여객 열차를 증가해서 수송 능력을 효과적으로 확충을 하고 관광객들의 편리한 출행을 전방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연변 관광의 장성 발전에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 서역과 교통, 문화, 관광 등 부분에서는 연합하여 공공버스와 택시 운행 차수를 탄력적으로 늘리고 운행 시간을 연장을 했으며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등 명소로 직통하는 전용 버스를 개통해 고속철도, 도시교통, 관광지의 원활한 연결을 실현하고 여객들의 출행 관광 마지막 1km를 소통시켰습니다. 노인, 어린이, 임신부 등 중점 여객을 상대로 1:1 방조, 중점 동행 보호 등 따뜻한 봉사를 제공한 동시에 안전검사 절차를 세분화하고 여객 이동 노선을 최적화하여 양질의 봉사로 연변 문화관광 산업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0: 그일 제1회 전국 청소년 인공지능 대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연결시 제6중학교 학생 왕배군이 전국의 수많은 참가 선수들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내며 높은 권위성을 자랑하는 지성 최우수 인재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제1회 전국 청소년 인공지능 대회는 교육부 적임 명단에 포함된 권위적인 과학기술 혁신 경연으로 전국에서 4만 6천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왕배군은 길림성을 대표해 경연에 참가했는데 여러 차례의 심사를 거쳐 우리 주에서 유일하게 대회 최고 영예를 따낸 선수로 됐습니다. 연결시 제6중학교 학생 왕배군입니다. 이번 경연은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앞으로의 학습과 생활에도 이를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의 학습 정황에 맞는 동반자를 만들어 함께 공부하면 학습 동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왕배구는 수학교 단계부터 프로그램 작성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4년간 그는 과외 시간을 이용해 프로그램 작성과 인공지능 관련 지식을 꾸준히 배웠으며 선으로 여러 성, 주, 시급 과학기술 혁신 경연에서 영예를 따냈습니다. 연결시 신계점 AI 과학기술 혁신 중심 교장 전신입니다. 왕배구는 전에도 여러 차례 국가급 중요 경연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기본기와 압력에 견디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번에 4만여 명의 선수들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내 전국 총우승과 특별상을 따냈는데 우리는 진심으로 그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국가급 영예는 왕배구의 성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청소년 인공지능 과학보급 교육

0: 과학기술혁신 인재 양성 사업이 거둔 성과이기도 합니다. 근일내 우리조 교육계통에서는 과학기술혁신 실천 플랫폼을 끊임없이 구축하고 청소년 과학기술혁신 예비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 비축하면서 디지털 교육 현대화로 연변교육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1: 조 상무국에서는 일전 알리바바 공익 및 미 ONE 공익팀과 손을 잡고 모든 여성과 알리바바 공익 연변주 오곡산진 공익 농촌지원 원산지 탐방 특별 생방송 활동을 개최하여 연변의 생태보물과 인문절약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이번 생방송 737만여 명의 팬을 부유한 모든 여성 생방송사를 의탁을 해 소비 부축 핵심 분야를 정확히 견해를 했습니다. 생방송실에서는 연변의 독특한 생태 우세를 보여주는 7가지 류형 14종의 농특산품을 정성껏 선정을 했는데 생방송 룩의 시청자 수가 연 88만 3,800명이었습니다. 활동은 생방송 창구를 통하여 연변 농특산품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면서 향촌산업의 온라인 판매 증대에 조력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문화체험 플러스 산지 생방송의 몰입식 전경을 혁신적으로 조성을 하여 소비자들이 상품을 주문하는 동시에 연변의 문화절약을 몰입식으로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활동 전 단계 알리바바 공익과 미 ONE 공익은 상품 선정, 품질 검사, 생방송 진행 등 전문가팀을 구성을 해 왕소미, 농업과학기술, 중화삼 과학기술 등 현지 선두 기업들을 찾아 전 산업 사설에 대한 현지 고찰을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생방송의 품질관을 엄격히 다져봤을 뿐만 아니라 연변 농업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선진적인 이념과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알리바바 향촌지능 특파원 리화평입니다. 이번에 알리바바 공익은 미 ONE 공익과 연합해 원산지 탐방 농촌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첫째, 미 ONE의 완미된 상품 표준을 통해서 연변주의 농업 관련 기업들이 이 과정에서 표준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노력 방향을 명확히 하게 하렵니다. 둘째, 산지와 공장을 직접 찾아 상가들과 얼굴을 맞대고 교류를 하면서 상가와 상품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조력하렵니다. 셋째, 생방송실의 영향력을 빌어 전국의 연변주의 양질 농산품과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더욱 깊이 느끼고 연변을 사랑하고 관심하게 하렵니다. 연일 우리조의 무더운 고온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불볕더위 속에서 실외 근로자들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보호 조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는 비서와 더위 해소에도 각별히 주의하여 에어컨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선 환경미화 일꾼들의 고온 노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용정시에서는 고압 세척차, 습식 청소차의 순환 작업 차수를 늘려 도로에 대한 세척, 먼지 제거 및 온도 저감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대부분의 도로면 청소 작업을 기계로 완수하고 있습니다. 인도 도로 연석, 녹화대, 모서리 등 기계가 미치기 어려운 구역은 환경위생 일꾼들이 구한 물총으로 직접 세척을 해 위생 사각지대를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전시 환경미화 애심쉼터, 쓰레기 중개소, 공공수세식 화장실을 종일 개방을 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더위 방지 약품, 광천수 등 더위 해소 물자를 충분히 갖추어 환경미화 일꾼들이 언제든지 휴식을 하고 더위를 식히며 물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용정 명일 환경위생관리위원회사 부경리 주희해입니다. 작업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시간대 분산 원칙을 엄격히 실시해 작업일꾼들이 아침 저녁에 시원한 시간대에 작업을 하고 한낮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많이 쉬도록 하면서 극단적인 고온을 피하고 있습니다. 고온 날씨에 에어컨은 더위를 식히는 주요 수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을 잘못 사용을 하면 목과 어깨의 통증, 오한과 무기력 등 에어컨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안도현 중의병원 회복치료과 주임 조석평입니다. 날씨가 무더울 때 좋은 에어컨 환경에 오래 머물거나 찬바람을 직접 맞으면 두통, 오한, 무기력, 목과 어깨의 통증, 코막힘, 콧물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죠.

0: 있지요. 실내 온도는 섭씨 26도 정도로 유지하고 찬바람을 직접 받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환기하고 찬 음식을 적게 먹을 것을 권유합니다. 고운 날씨에는 생강차를 많이 마셔 몸을 덮이고 쑥뜸, 부황, 안마 등을 배합하여 한 습을 제거할 것을 권유합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근일 중국어 교육발전중심에서 조치한 같은 언어 한마음 미래 함께 육성 해외 중국어 교원 연수반이 연변대학에서 개강했습니다. 세계 17개 나라에서 온 중국어 교원 51명이 연변에 모여 13일간의 중화문화 연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이금이었습니다.
2: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감동의 좋은 글로 따뜻한 마음과 감사를 나누고 문화예술과 함께 쉬어가는 공간. 일상생활에 지친 당신에게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 라디오 산책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산책길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오늘은 무더운 여름 우리 집 식탁과 일상을 책임지는 요요한 정보들을 준비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지혜부터 건강을 챙기는 식품, 그리고 우리 의식을 깨우는 깊은 성찰까지 바쁜 하루를 보내시느라 지친 몸과 마음의 오늘 방송의 작은 쉼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라디오 산책길은요, 특히 더위에 지치기 쉬운 여름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먼저 무더운 여름 우리 집 식탁을 책임지는 중요한 가전제품인 냉장고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요, 냉장고 문을 자주 열고 닫게 되죠. 그러다 보게 되면 이게 어디 있었지? 아이고 이게 언제 샀더라 하며 깜빡하고 상하게 만드는 음식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은 쉽고 간단하게 냉장고를 똑똑하게 정리하는 비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철에는요, 냉장고 앞에만 서면은 시원해서 발걸음이 멈춰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음식이 가득 차 있어도 막상 찾으려면 없고 뒤쪽에서는 이상한 냄새도 나고,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제 복잡한 냉장고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시면 정말 별거 아니지만은요, 한 번만 따라해보시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고 장 볼 때 돈도 절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냉장고 정리는 그 자체로 작은 재테크를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원칙으로 보이는 것이 먹는 것이다 라는 말 아시죠? 네, 이 냉장고는 깊숙한 곳에 넣어두게 되면요, 절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냉장고에 있는 걸 전부 다 꺼내는 것이죠. 그리고 유통기한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가면서 오래된 건 버려주고 또 새로 산 건 뒤로 보내는 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선입선출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먼저 온 놈 먼저 보내자는 거죠. 다음으로 냉장고는 크게 세 개 구역으로 나눠야 합니다. 맨 웃칸, 그러니까 냉장실 웃부분은 온도가 가장 높아서 음료수나 장류, 김치처럼 잘 상하지 않은 것들을 두시고요, 중간 선반에는 어제 반찬이나 두부, 생선처럼 바로 드실 음식을 두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냉장실 맨 아랫부분은요, 채소칸이라고 해서 야채나 과일을 보관하는 곳인데, 이곳은 온도가 가장 낮아서 채소를 신선하게 오래 보관해 주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게요. 채소칸에 야채를 넣으실 때는요, 키친 타월이나 마른 행주 한 장을 같이 깔아주십시오. 그럼 과일에서 나오는 수분을 이 종이가 빨아들여서 야채가 물러지지 않고 훨씬 오래갑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일주일은 더 신선하게 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냉동실 얘기를 해볼까요? 냉동실은 많은 분들이 고기나 생선만 넣어두시는데요, 사실 밥이나 김치, 두부도 얼려두면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날짜를 적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산 거였지 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또 그리고 지퍼백에 넣을 때요, 매직펜으로 산 날짜를 꼭 적어주시고요. 그러면은 한 달이 지나서도 이건 지난달에 샀구나 하고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 잊지 마십시오. 냉장고 정리의 기본은요, 투명 용기 사용입니다. 반찬통이나 보관 용기를 투명한 걸로 쓰시면은 안에 뭐가 들었는지 문 안 열고도 보입니다. 특히 둥글둥글한 용기보다는요, 네모난 용기가 공간 활용도 훨씬 좋으니까요, 장 보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냉장고를 정리하셨다면요, 한 달에 한 번은 전원을 꺼주고 물걸레로 닦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냄새도 없어지고 전기요금도 절약이 됩니다. 특히 냉장고 뒤쪽에 먼지가 쌓이면요, 전기 효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청소기로 한 번씩 빨아주시면 더 좋고요. 냉장고 문짝에 고무
패킹 부분도 자주 닦아줘야 냉기가 새지 않고 전기료를 아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시면은 냉장고가 훨씬 깔끔해지고 음식도 오래 가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버릴 음식이 줄어서 장볼 때 드는 돈도 아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부부 두 분만 사시는 집이라면은요, 이 방법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이 큰 절약으로 돌아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냉장고를 똑똑하게 정리하는 생활의 지혜를 알아봤습니다. 음식이 상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할 것은요, 바로 무감각이라는 위험 신호입니다. 냉장고 속 음식이 서서히 상해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도 눈에 띄지 않게 다가오는 위기들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는 종종 큰 문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요, 작은 변화들에는요 무뎌지곤 하죠.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크게 다가오지 않고 아주 작은 틈으로 스며들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요, 우리 일상 속에서 조심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삼겨 죽은 청개구리 효과라는 겁니다. 네, 제목은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내용을 들으시면은 아, 바로 그거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실 겁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 19세기 말 미국 코넬 대학교의 한 연구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개구리 한 마리를 끓는 물에 던졌더니 개구리는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바로 튀어올랐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구리를 찬물이 가득 담긴 큰 냄비에 넣고요. 천천히 불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개구리는요, 온도가 서서히 변하는 것을 느꼈지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죠.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결국 개구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워졌을 때는 이미 튀어오를 힘도 없었고 그대로 삼겨 죽고 말았답니다. 1872년 헌츠몰이라는 연구자가 이 실험을 더 정밀하게 반복을 했어요. 그는 90분 동안 물의 온도를 21도에서 37.5도까지 천천히 올렸는데 분당 평균 0.2도 미만으로 아주 천천히 가열을 했죠. 그런데 그 사이에 개구리는 전혀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계속된 실험 끝에 개구리가 버틸 수 있는 한계 온도가 대략 36도에서 37도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물의 온도가 37.5도까지 올라갔을 때 개구리는 이미 뛰어오를 힘을 일으켜야 됐고요. 결국 삼겨 죽고 말았습니다. 이 실험은요, 지금까지도 심리학과 경영학에서 점진적 변화의 위험성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이 된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감각 적응 때문입니다. 온도가 아주 천천히 올라가게 되면요, 개구리는 그 미세한 변화에 적응을 해버려서 위험을 느끼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적의 탈출 타이밍을 놓치고 마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개구리와 달리 의상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감각 적응의 함정을 의식적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이 실험에 대해서는요, 지금까지도 해석이

있지만은 이처럼 끓는 물에 죽지 않고 따뜻한 물에 죽게 되는 결말을 우리에게 깊은 사실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네, 100년 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실험을 반복을 했는데 어떤 개구리들은 성공적으로 끓는 물에서 달아났고 어떤 개구리들은 그 안에서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따뜻한 물에서 뛰쳐나온 개구리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었어요. 바로 온도가 상승하는 속도가 아주 빨라서 개구리가 위험을 느낄 시간이 충분히

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위기의식을 상실한다면요, 바로 이 따뜻한 물 속의 개구리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할 최적의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 예측할 수 없는 손실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놓친 기회는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라는 분을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라는요, 큰 회사를 만든 분인데요. 그런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산은 단지 18개월 만에 일어난다. 자신의 회사가 아무리 커도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답니다. 사실 큰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작은 가게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장사가 잘 될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법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볼까요? 옆 동네에 있던 작은 반찬 가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반찬이 맛있어서 손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장이 우리 반찬은 이미 유명해라고 생각을 하며 새로운 메뉴 개발이나 위생관리에 소홀해지기 시작을 했죠. 손님들의 불만이 조금씩 쌓여도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경쟁 가게가 생기게 되고 손님들이 하나 둘 더 나기 시작을 했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였어요. 바로 이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따뜻한 물속의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런 반찬 가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 가족관계, 심지어 취미생활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무엇일까요? 가장 나쁜 상황은요,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스스로 구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는 갑자기 닥친 재난이 아니라 점점 퇴화되어 가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잠식되고 결국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어버린 상황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건강도 그렇고 또 가족관계도 그렇죠.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아주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나빠지다가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도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생활습관이 쌓여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변을 살피고 또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여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아주 필요합니다. 오늘의 작은 관심이 내일의 큰 문제를 막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나는 괜찮아라는 생각, 이 정도쯤이라야 라는 안일함이 여러분을 천천히 뜨거워지는 냄비 속에 가둘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혹시 따뜻한 물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생활 속에 무시하고 있는 작은 위기 신호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생활 속 작은 변화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랍니다. 건강도 서서히 나빠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챙겨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은요. 여름철 제철 음식이자 우리 밥상에서 볼 수 있는 노란색 알갱이 바로 옥수수의 효능입니다. 네, 여름철이면은요 시장마다 노란 옥수수가 가득 쌓이는데요. 쪄서 먹든 볶아서 먹든 그 구수하고 또 달콤한 맛이 참 좋지 않나요? 그런데 이 옥수수가 맛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놀라운 효능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오늘 함께 그 비밀을 알아보도록 하죠. 특히 더위에 지친 몸에 옥수수는 천연 에너지원이 되어준답니다.

여러분, 이 옥수수의 원산지는 메이꾸라고 해요. 무려 7000년 전부터 중남미 지역에서 재배가 됐고요. 콜럼버스 일행에 의해 유럽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우리 밥상에 자리를 잡은 귀한 곡식으로 됐죠. 신대륙 발견 이후 옥수수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주요 식량으로 됐습니다. 옥수수는 그냥 먹기만 하는 게 아니랍니다. 팝콘이나 과자, 다양한 곡물 식품의 원료로 쓰이고 또 가축 사료나 사람 원료로도 유용하게 사용이 되죠. 옥수수의 줄기는 종이와 벽판을 만드는 데 쓰이고요. 옥수수 속은 숯을 만들어 연료로 이용을 하며 옥수수 껍질잎은 아주 오래전부터 실로 짠 인형 같은 민속품 재료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알뜰한 곡식이죠. 이렇게 다양한 쓰임새 덕분에 옥수수는 신대륙이 인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네, 옥수수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건강식품이랍니다. 특히 여름철에 이 땀을 많이 흘려서 기운이 빠지기 쉬운데요. 옥수수는 이때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주는 훌륭한 식품이랍니다. 먼저 옥수수를 먹게 되면요, 입맛이 좋아지는 걸 느끼시죠. 이는 옥수수의 위장을 건강하게 해주고요, 뱃속을 편안하게 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맛이 없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설사를 할 때, 특히 더위를 먹었을 때 옥수수를 먹게 되면요, 아주 좋답니다.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식욕 부진을 많은 분들이 겪는 고민인데, 옥수수 한 개면은 자연스럽게 입맛을 되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수수는요, 리뇨 작용도 있어서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아플 때나 뇨도염, 방광염, 부종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옥수수에 들어있는 섬유질은 장을 자극하여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에도 좋고요. 비타민 E도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신경이 쓰이는 노화 문제, 옥수수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반갑지 않나요?

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옥수수는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린 작용이 있어서 심근경색 같은 관상동맥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옥수수 기름은요, 동맥경화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죠. 나이가 들수록 혈관 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옥수수는 이 부분에서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답니다. 또한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병 환자분들께도 좋은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항암물질로 알려진 이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서 악성 종양의 생장을 억제하는 항암작용도 한다고 하니까 암 예방식품이나 암 환자의 건강식으로도 좋습니다. 여러분, 옥수수 기름은요, 옥수수의 씨눈에서 추출한 기름이에요. 불포화 지방산이 무려 87%나 돼서 콜레스테롤 합성과 흡수를 막아주는 좋은 기름이랍니다. 또 항산화 효과가 커서 세포막을 구성하는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를 막아주기도 하죠. 그래서 세포막 손상과 조직 손상을 예방해주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옥수수 기름은요,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옥수수 샐러드유는요, 다른 기름보다 산화에 강하고 가열 처리 후에도 잘 변질되지 않으며 빛에 노출이 되어도 안정성이 뛰어나서 각종 식품 가공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튀김 요리를 하실 때도 옥수수 기름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요리를 할 때 기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한 번쯤 옥수수 기름을 선택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옥수수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쪄서 먹는 겁니다. 옥수수 껍질을 벗기고 찜기에 쪄내게 되면요, 그 달콤한 향이 정말 일품입니다. 알갱이만 떼어내서 밥에 섞고 옥수수밥을 해도 좋고요. 샐러드에 넣어서 아삭한 식감을 즐기셔도 좋습니다. 옥수수를 삶을 때 소금을 조금 넣게 되면요, 단맛이 더 살아난다는 팁도 기억해 두시고요. 혹시 남은 옥수수는 알갱이를 떼어 냉동실에 보관해 두면 겨울에도 맛있는 옥수수를 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꺼내서 볶음밥에 넣는다거나 수프를 끓일 때 넣게 되면요, 여름의 향기를 다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옥수수는 변비 예방, 혈관 건강,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가 있는 알찬 곡식이니까요, 자주 드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냉장고 정리로 배우는 생활의 지혜, 삼겨죽은 청개구리 효과로 깨닫는 위기의식 중요성, 그리고 옥수수의 놀라운 건강 효능까지. 네. 이 모든 내용들은요, 결국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작은 변화를 놓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며 건강을 챙기자는 것입니다. 네. 냉장고 속 음식이 상하기 전에 정리하듯 우리의 건강과 생활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다가오는 위기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경계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오늘의 작은 관심이 내일의 큰 행복을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위만큼이나 우리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계절입니다. 냉장고도 정리를 해보고 또 위기의식도 갖고 건강한 옥수수 한 개 드시면서 이 무더운 여름을 현명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작은 지혜들이 내일의 삶을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산책길이었습니다. 이 시간 프로 진행의 서태문, 제작의 송기옥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세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바쁜 하루였나요? 아침부터 아이를 챙기고 밥 차리고 출근하고 장 보고 청소하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돌아치다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 하루 내게 감사한 일이 뭐였을까 하고 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니스 캐플런이라는 미국 작가가 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인데요.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나요? 이 책은 한 여성이 매일 감사 일기를 쓰면서 겪은 놀라운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차도 시동이 안 걸리고 비 오는 날 진흙탕에 빠지는 등 안 좋은 일만 가득했던 그녀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로 결심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니스 캐플런이 들려주는 감사의 기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 책의 저자 제니스 케플러는 원래 잡지 편집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평소에 글 쓰는 일을 전문으로 했던 분이죠. 그런 그녀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네, 바로 어느 새해 저냐 파티에서였는데요. 파티장에서 샴페인을 들고 서 있던 제니스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년에도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을 텐데 그때 지금보다 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녀가 복권에 당첨되는 걸 생각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녀는 새 결심을 하나 합니다. 바로 매일 감사한 일을 적어보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쉬워 보였지만 막상 하려니까 쉽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우리뇌는 원래 나쁜 일에 더 집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루에 좋은 일이 9가지 있어도 나쁜 일 한 가지가 그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그런 느낌. 심리학자들은 이걸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점차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해서 억지로라도 감사할 일을 찾아 적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자가 감사 일기를 쓰면서 겪은 구체적인 변화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달라진 것은 바로 결혼 생활이었어요. 저자는 평범했던 결혼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감사하는 이유를 하루에 적어도 두 번씩 찾아보기로 결심했죠. 여러분, 대부분의 부부가 그러듯이 그녀도 남편의 장점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남편이 운전을 해주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돌봐도 그게 당연하지라는 생각만 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려고 옷을 입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아침 정말 멋져 보여요 라고 말했대요. 그러자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도 기분 좋게 웃더래요. 그냥 30초짜리 칭찬이었지만 그날 하루 종일 두 사람 모두 기분이 좋았다고 해요.

심리학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두뇌 회로가 바뀐다고 말해요. 피아노를 매일 연습하면 손가락 운동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커지면서 매일 감사하는 연습을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뇌 경로가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일종의 정신 훈련인 셈이죠. 저자는 남편에게 고마운 점을 하루에 한 번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자연스러워졌죠.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도 저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하게 되었대요. 이게 바로 긍정의 순환입니다.

다음으로 변화가 생긴 곳은 바로 자녀와의 관계였어요. 이 책의 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 큰아들은 대학생이었고 둘째 아들은 고중생이었어요.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하시겠지만 자녀가 자라면서 점점 더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숙제했니? 방청소는? 밥은 먹었어?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생각을 바꿨어요. 아이들이 집에 와서 함께 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자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들이 방학 때 집에 왔을 때 그동안 하던 잔소리를 줄이고 그냥 아들과 함께 하는 시간 자체를 즐기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아들이 의아했지만 곧 엄마와 더 편안하게 지내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아들은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항상 제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엄마 같은 부모를 둬서 정말 행운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감동적인가요? 우리가 자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고마움을 표현하게 된답니다.

네. 한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목표 달성을 20% 더 잘한다고 해요. 감사가 게으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살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오늘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춥거나 날씨에 대한 불평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 책의 저자는 날씨에 대한 불평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불평을 해봤자 날씨가 변하나요?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불평을 할까요? 그것은 불평 자체가 우리에게 일종의 위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시각의 재구성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긍정적인 측면을 찾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따뜻한 코트를 입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눈을 지워주는 이웃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고대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살아있다는 것이, 숨을 쉬고 생각을 하고 즐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특권인지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걷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이 책에서는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해요. 미국에서는 연봉이 약 7만 5천 달러 정도만 넘으면 그 이상 돈을 벌어도 행복감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바로 경험입니다. 새 차나 새 가방을 사면 처음에는 기쁘지만 곧 그 물건에 익숙해져 버려요. 하지만 여행을 가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좋은 공연을 보는 등의 경험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해지는데 물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되어 감사하다. 그리고 추억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할 수 있음에 정말 기쁘다고요. 여러분, 오늘 당장 작은 경험을 하나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족과 함께 산책을 나간다거나 좋아하는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다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여러분은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이 책은 직장 생활에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직장인의 81%가 감사를 잘 표현하는 상사 밑에서라면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응답했대요. 그리고 70%는 상사가 감사를 표현하면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다고 했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감사가 건강에도 좋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유명한 건강 휴양지의 의료 원장 마크 리포니스 박사는 감사가 면역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거나 화를 내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염증을 일으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감사, 사랑, 연민을 느끼면 이와 반대되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몸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혈압이 낮아지고 수면의 질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감사한 일을 적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좋아진다면 이보다 더 쉬운 건강 비결이 있을까요? 이 책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바로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자녀 3명을 교통사고로 잃은 제키라는 친구를 소개합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서 감사를 찾는 사람들은 놀란 회복력을 보여주는데요. 제키는 매일 감사 목록을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할 일을 찾았지만 점차 진짜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심리 면역 체계라고 부르는데 마치 우리 몸이 병을 이겨내는 면역 체계처럼 마음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왜 하필 나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신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 책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노래 듣고 구체적인 방법 제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감사일기를 쓰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감사했던 일을 세 가지씩 적어보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오늘 아침 커피가 맛있어서 감사하다. 버스가 제 시간에 와서 감사하다. 이런 것도 좋고요. 다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요. 남편이 설거지를 해줬다면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그 다음으로 감사 편지를 써보세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직접 그 사람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이 방법은 우울감을 낮추고 행복감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숲을 걷거나 바다를 바라보거나 공원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니스 케플런의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결혼생활이 좋아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심지어 더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네,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을 뿐인데 정말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감사한 마음이 사랑하는 가족, 건강한 몸, 따뜻한 집, 맛있는 음식. 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면서 그 소중함을 잃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답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평범한 1년이 눈부신 1년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함께한 책은 제니스 케플런의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전정혜, 담당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어른이 되고 마음이 자라도 꿈은 필요합니다. 뭐든 될 수 있을 것 같은 아이에게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어른에게도 꿈이 필요합니다. 어른이 된 우리는 언제부턴가 꿈이라는 말에 목에 걸려 삼키지도 내뱉지도 못한 채 꿈아리를 하기도 합니다. 꿈을 이루는 일은 내게 딱 맞는 옷을 입는 일과 같습니다. 타인에게 이쁘게 보이려는 욕심과 그 옷 속에 구겨놓은 몸의 불편함이 충돌하는 일이기도 하고, 세상의 유행을 향한 시선과 내 몸이 주는 솔직한 감각 사이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곳을 바라보고 현재 나를 점검하며 내가 원하는 모든 기본의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목표와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뜨거운 여름의 열기가 조금씩 가세지며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 오늘은 립주입니다. 초조함에 달아올랐던 내 몸이 온기도 식혀가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의미 있는 일에 꿈이라는 이름표를 붙여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도 역시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한 글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복순이 글 금반지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애지중지하는 악세사리 복원하면은 금반지 두 개가 가지런히 놓여있다. 하나는 남편에게서 받은 선물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가 물려준 유물이다.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악세사리는 여러 가지 있어도 반지만은 두 개뿐인 까닭은 반지는 사랑의 상징이기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아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 나절로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지만 이 두 반지에 깃든 가슴 저미는 사랑의 이야기는 영원히 잊을 수 없으며 지금도 어젠 일처럼 또렷하게 떠오른다. 결혼해서 10년 만에 남편한테서 처음으로 금반지를 선물 받았다. 결혼식을 올릴 때는 두 집이 모두 털면 먼지밖에 없을 정도로 재지게 가난해 결혼식도 돈을 꿔서 치를 처지였다 보니 반지 같은 선물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다. 학생 시절에 나는 남자 벌개란 별명을 달고 다닐 정도로 왈패이다 보니 대학 동창인 남편도 내가 반지나 목걸이, 귀걸이 등 여자들이 애용하는 악세사리에 관심이 없는 줄로 알고 있었다. 결혼 후 여유가 있을 때에도 남편은 나에게 장신구를 사줄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도 필경은 여자인지라 주위의 친구들이 끼고 다니는 금반지나 금목걸이가 무척 부러웠다. 특히 친구들이 남편한테서 받은 선물이라며 반지랑 목걸이랑 끼고 나와서 자랑을 할 때면 시샘이 났고 그런 낭만을 모르는 남편에게 은근히 서운하기까지 했다. 참다 못해 하루는 남편 앞에서 친구들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부러워하는 눈치를 내비쳤더니 낯선 사람 쳐다보듯 놀라운 표정을 하는 것이었다. 아, 당신도 그런 걸 좋아하오? 미안하오.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라고 하더니 그의 결혼 기념일에 예쁜 금반지를 깜짝 선물하는 것이었다. 엎드려 절받기 식으로 받은 선물이긴 했지만 그래도 무척 기뻤다. 하지만 그날 나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남긴 남편의 고백이 유언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당신과 매일 마주보고 있다는 게 꿈만 같소. 나한테 시집 와줘서 정말 고맙소. 그동안 고생시켜서 너무 미안하구만. 이제부터 꽃길만 걷게 해줄게. 사랑하오. 남편은 나한테 기타를 치면서 사랑의 노래까지 불러주었다. 랑만의 결혼 10주년을 보내고 약 한 달이 지나서 남편은 뜻밖의 교통사고로 인사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하늘로 갔다. 금반지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자 유물로 되었으며 남편이 남긴 그 말과 노래는 내 가슴을 아프게 파고들어 나는 오랫동안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나는 그 금반지를 한 달밖에 끼지 못했다. 금반지를 보면 남편 생각에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낄 수가 없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금반지를 봐도 눈물이 날 정도는 아니지만 남편이 유일하게 남기고 간 사랑의 선물이기에 손에 끼면 색이 바래도 달아버릴 것 같아서 지금도 보관함에 고이 보관해 두고 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금반지는 가슴 아프게 불효했던 한 가지 사연을 떠올리게 한다. 20년 전에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2년이 지난 후 아버지는 새 어머니를 모셔왔다. 두 분이 서로 첫눈에 반해 젊은이들 못지않게 사랑에 빠져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랑의 선물로 새 어머니에게 금반지를 선물하셨다. 젊었을 때 가난해 낭만적인 사랑을 못해보신 휘한 때문에 만년에 만난 사랑은 후회 없이 해보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리라.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새 어머니한테 하시는 사랑의 행위가 주책 없어 보였고 눈이 거슬리고 화가 났다. 엄마한테는 머리핀 하나도 선물한 적이 없이 평생 엄마를 고생시키더니 새 어머니한테는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사랑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버지의 모습에 혐오감까지 들었다. 하여 하루는 작심하고 아버지한테 무리한 한마디를 내뱉었다. 엄마가 어떻게 고생하시며 모아둔 돈인데 그 돈으로 계모의 선물을 함부로 사십니까? 아버지는 퇴직금도 없으면서 돈을 아끼며 사셔야죠. 너무 어질고 착하신 아버지는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더니 민망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주책이 없었구나. 자식들의 신세에 살면서 주제를 모르고 설친 것 같다. 나의 60이 되도록 반지 한번 끼어보지 못한 내 새엄마가 불쌍해서 그만 미안하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그렇게 나는 사랑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아버지 가슴에 매정하게 찬물을 끼얹었다. 로넨의 새롭게 만나는 부부들은 전혀 총각대와는 달리 서로 곁에 달린 자식들 때문에 상대방의 가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위에서 후처들이 훗남편의 재산을 가만히 따돌려 자기 안속을 챙긴다는 소문을 많이 들은 터라 새 어머니에 대해 잘 알지 못한 나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자식들의 눈치 때문에 연애도 맘 놓고 하지 못하고 주고 싶은 선물도 맘대로 주지 못했던 아버지의 가여운 모습을 생각하면 뭘 인정했던 나의 처사가 너무 죄스러워 나 자신의 용서가 안 된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영원히 이팔 청춘이라는 것을 내 나이 50대 중턱을 넘어서면서 깨닫게 되었고 아버지의 행동이 100번 리해되었다. 후에 알고 보니 새 어머니는 부모들이 억지로 맺어준 인연으로 첫 남편과 마음 없는 결혼을 하다 보니 사랑 없는 메마른 삶을 살다가 만년의 아버지를 만나서 사랑의 달콤함을 알게 되었고 첫 결혼에서 느끼지 못했던 가슴 설레는 낭만적인 사랑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여자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상징하는 반지를 받고 싶은 마음은 젊으나 늙으나 똑같다는 것을 불효했던 나는 몰랐다. 로인들의 순결한 사랑을 무시하고 비웃으면서 사랑의 낭만은 젊은이들에게만 속한 특혜인 줄로 생각했던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 로넨에 만나는 사랑도 가슴 설레고 아름다운 사랑이다. 하지만 주위에 보면 많은 로인들의 자식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고 싶은 사랑도 제대로 못하고 때론 같이 살다가 생리별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 두 분이 서로 사랑하며 의지해서 살다가 그중 한 분이 큰 병에 걸리면 헤어져서 서로 제각기 친자식 곁으로 가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병치료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과 간호 때문이다. 서로 극진히 사랑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생리별을 해야 하는 로인들의 슬픔을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효자라면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그분들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지켜드려야 하는 것임을 나는 아버지와 새 어머니의 사랑을 지켜보면서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와 새 어머니는 결혼해 10년간 행복하게 사셨으며 아버지는 새 어머니가 폐암에 걸려 고생하실 때에도 항상 곁을 지키며 간호해 주셨다. 临终하시기 전에 새 어머니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만년에 당신을 만나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젠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품에 안기어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새 어머니의 오른손 약재에는 아버지가 선물하신 금반지가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다. 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2년이 지나서 아버지도 병환으로 돌아가시면서 새 어머니가 남기고 간 금반지를 나에게 물려주셨다. 사랑의 영원함을 뜻하는 금반지는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 젊은이들의 사랑이든 로넨이 만난 사랑이든 영원히 빛나며 변치 않은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금반지는 묵묵히 깨우쳐주고 있다. 20년이면 강산도 두 번 변하는 세월이지만 보관함 속 금반지는 변함없이 눈부신 황금빛을 발산하고 있다. 이 금반지들을 볼 때마다 금반지에 깃든 사랑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으며 그분들이 남기고 간 사랑의 향기는 지금도 내 마음

속에 감돌면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사랑은 때로는 너무 늦게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짧게 머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빛날 때가 있죠. 새 어머니 손가락에서 반짝이던 그 금반지처럼 아버지 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피어난 사랑은 시간의 벽을 넘어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2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손길의 온기와 약속의 무게입니다. 오늘 이 금반지가 전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장신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마지막에도 포기하지 않은 함께의 의미이며 우리 모두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이에게 영원히 변치 않은 반짝임을 선물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소중한 분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 손이 바로 가장 눈부신 금반지가 될 수 있습니다.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로금방송

0: 으로 보내드립니다.
1: 연길시 도강중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체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입니다.

0: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연이라면 여러분들 찾기도 쉽습니다. 바로 일백화 근방 북쪽에 신화서장 근방 서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일단 도강중연에 찾아오시게 되면 최근에는 여러 개 과실이 안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동한 측면에서의 부동한 왕고성 질병 그리고 노인성 질병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이런 질병들을 맡기게 되면 완전 좋은 치료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이 도강중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강중연은 규모도 있고 우수한 의사선생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개의 과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최신에 새로 들어온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도 여기에 낙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지금 치료해서 잘 낫지 않는다면 포기하거나 고통을 뭐 참으면서 견디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수한 의료기기, 우수한 의사선생, 우수한 과실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확실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법을 여기에서 가르치게 되어 있고 치료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용약 이 도강중연에 찾아오시게 되면 좋은 치료가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강중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모로서 와 이렇게 우수한 병원, 우수한 의사선생들이 코앞에 있는 걸 모르고 고통을 참고 어떤 때는 때때로는 어떤 분들은 병치료에서 헛치료를 했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일단 찾아와서 치료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내 병원 내서는 맡겼구나 이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특히 도강중연에 찾아오시게 되면 최근에 여기에 우수한 치료 과실이 새로 늘어났습니다. 뭐인가 하면 3층에 가게 되면 바로 그 척추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해주는 미국, 한국, 중국에서 연합으로 발명한 척추치료기기가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0: 네.
1: 3층에 가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어로 말하는 스피인 MT라 하는데요. 그저 척추치료기기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척추치료기기는 수술을 하지 않고 침을 놓지 않고 약을 먹지 않고 아주 최신의 전 지구적으로서 제일 그 처음으로 발견된 우수한 비수술용 쌍의제냐 교정치료이기라는 게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서려 어떤 병을 치료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경추와 요추간번 탈출 그러니까 경추나 요추간번 탈출이 있는 분들 그리고 척추퇴행성 질병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척추측만증 척추가 삐뚠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추소관절 종합증 여기도 원 그

0: 때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대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막 통통 종합증, 근막 통증 종합증, 자골신경통, 그리고 경추 요추간반 팡추 뛰어나온 걸 말합니다. 경추와 요추의 그 요추간반 팡추가 나온 걸 말합니다. 그리고 신경내과 척추 질병,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척추 질병은 고통이 없습니다. 치료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펑세는 0입니다. 펑션이 없습니다. 아, 이거 해서 어떤 분들은 척추 수술을 받게 되면 혹시 오히려 좀이라도 걸던 게 걸음도 못 걸게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걱정하는데 우펑션, 펑션은 0입니다. 그리고 병발증이 없습니다. 이거 치료해서 다른 기관에 영향 줘서 혹은 원래보다도 또 다르게 빼질까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는 아주 현저하면서 치료율은 100분제 86 내지 96 이 정도까지 가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치료함에 있어서 이 치료 방법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젠틀 그 범위에서 처음으로 나온 우수한 선진적인 치료 방법에 속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가 하면 그 한 번 치료하는 기한은 열흘 내지 20날인데 하루건 내 치료하면 됩니다. 하루건 내. 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자 나가려고 하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우리 집에 저 남편은 뭔가 뭐 만성염, 오래된 만성염 있으면서요. 몇 달 전부터 밥을 못 먹습니다.
0: 예.
2: 밥을 먹자 하면 밥 맛이 없고 그냥 밥 먹이 걸리면 너무 많이 간다지. 자꾸 이렇게 메스 가면 자꾸 토합대다.
0: 예,
2: 그래서 지금
0: 위장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2: 예, 약간 약을 싸다 먹어도 그건 낫지 않고 살을 해놓으 먹지 못할까 해놓으러 내야지. 그러다도 원래 또 만성 담양염도 있고 더 못 먹습니다.
0: 아, 그렇죠.
2: 그냥, 예, 기름 이거 예. 들어가도 막 자꾸 매수고 막 파우더 드라마도 그래서 예. 방송 듣고서 지금 도강 김의원에 가서 진영기 선생님을 보인 게 지금 전약으로서는 세 번 갔다 먹은 게 지금 많이 낫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예.
2: 예, 생기지, 어선에 몇 없던 게 술 몇 수가 없답니다. 그래도 밥을 조금씩 먹습니다. 그래도 죽을 수 없어서 먹습니다.
0: 예.
2: 예, 그래도 하루씩 남아도 사람 씻듯이 들어가지고, 어선 조금, 약을 세 번 갖다 먹으니까, 일곱 초, 21초 갖다 먹으니까, 지금 많이 났습니다.
0: 아, 위장도 예. 문제 있어서는 리명길 예. 선생 찾는 분들이, 결국 간, 담낭, 예. 위장, 비장, 장도의 문제는 예.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예에 속합니다. 예. 예.
2: 막 깨치라지 않고 그래서 밥을 먹으니까 조금 맥이 난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더 보려고 오늘 가려고 그랬다. 지금 예약하기셔.
0: 아, 그렇게 하셔. 예. 예. 리명길 선생 토요일 빼고는 다 됩니다.
2: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0: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오세요.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저 위가 이렇게 더부룩 배가 이렇게 더부룩하고 위장이 좋지 않습니다.
0: 예.
3: 그런데 우리 민길 선생님한테서 그 중량을 갖다 두 번 갖다 먹은 게 아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 소화가 지금 잘 됩니다. 그래서 저 밥 원래 잘 못 먹던 게 밥도 잘 먹고 그러니까나 영 좋습니다. 그래서 내 다시 한번 친구하고 같이 가려고 예약합시다.
0: 두 분이 오시는 걸로 토요일 빼면 다 됩니다. 예예.
3: 예, 주일날에.
0: 예, 주일날 됩니다. 주일날이 완전히 됩니다. 예, 예, 예. 두 분 오시는 걸로 약속했습니다.
3: 예, 예. 수고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도 우리 집사람이 이 청풍 후유증을 해가지고 저는 한 2, 3년 채 많이 고생했습니다.
0: 아, 예, 예.
4: 한짝 다리하고 한짝 바지도 잘못 쓰고 그 다음에 어느 장애도 있고 혈압이가 팡 온정 아이 되고 그리고 항상 잠 제대로 못 자네 그리고 이 몸이가 전신이가 많이 차갖고 그랬습니다.
0: 예.
4: 예. 그래서 지금 옛날에 어떤 한 2년 전부터 약을 그냥 갈고 있었습니다. 그냥 쓰고 예. 이랬는데 어째 좋은 효과를 못 보고 그냥 일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방송 중에 저 조인만 선생님이 지금 거기서 저 병 보시고 이런 데서 我是他说，今昨天发生的。

0: 어떻게 해?
1: 예, 두 번째까지 그 약을 써다 지금 먹은 게, 잠깐 약에 봤어요. 먹을까나 봤어. 얼마 안 된, 봤어요. 한 3일 먹을까나 봤어요. 뭐 딱이든가, 뭐, 혈압이가 도저히 잘 되고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저기 뭐인가 잠 잘 잡잖아.
0: 아, 예, 예, 예. 예. 그게 중요하죠. 예, 예. 예, 예. 신경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모든 중풍 후유증 환자들 가운데서 신경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 교감, 부교감, 신경이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못 잔다면 꼿꼿해 못 자는 분들이 계시는데, 중풍 후유증으로서 자지 못하게 되면 병은 병에서 더 진행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선생 치료를 받게 되면 그 방면에서 확실한 효과성은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1: 예, 그래서 한 초부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약까지 이번 저 먹고 저 먹고 있는데, 예. 지금 요 시간에는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지금 그런가 하게 되면, 이 전신에 몸이 많이 따뜻해, 지금 쨍짜, 예?
0: 아, 순환이 잘 된다는 걸 말합니다. 예, 예.
1: 대구, 원래는 한데 나가 좀, 조금 걸음에 미네 숨이 차서 깜짝 못합니다,
0: 예.
1: 그래도 이제 요번에는 지금 요 시간에 나가서, 예, 한 20분씩 뭐, 걸어 돌고 나와도 숨 찰 거 모르고.
0: 아, 심장 功能이 좋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큰 문제가 해결받기 시작합니다. 예.
1: 지금 많이 편안해지고, 예, 지금 뭐, 기분도 많이 좋아지고, 지금 여지간에, 그래, 야, 이때까지 이런 좋은 약을 지금 써도 못 봤다고, 이렇게 선생님,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약을 지금 잘 받고, 예, 치료도 잘 되고, 또 선생님, 벌써 가볼까나, 예, 이거 진맥부터 잘, 벌써, 예, 말 안 했는데 딱딱 맞았는데다.
0: 아, 길림성 저명한 심내혈관 전문가로서 널리 알려져서 예약하지 않으면 힘들 겁니다. 예.
1: 예, 예. 그래서 지금 여지간에, 야, 이 선생님, 이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좀 바짝 치료하겠다고. 그래서 오늘 또 가려고 됩니다.
0: 그렇게 하시죠. 젊은 선생님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만 병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잘 잡으시면 됩니다. 예. 예,
1: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주소위원이고요. 예. 그래서 사화 안 되고 속이 굳게서 때때도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0: 예.
3: 또, 예, 빙갈이 있습니다.
0: 예.
3: 그래서 예, 땀에도 넣고 또 거기에도 당뇨까지 해서 달걀 한 개도 못 먹지, 허리다리도 세게 아파서 잘 걷지 못합니다.
0: 예.
3: 그래서 민길 선생님이 지금 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 이손이 예, 밥을 용 잘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예, 짬에도 정상이 됐습니다.
0: 예.
3: 예, 또, 달걀도 많이 먹어도 되고, 예, 허리다리 아픈 것도 많이 나서서 주변 걷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0: 예.
3: 선생님, 이렇게 효과서가, 예, 치료도 받겠는데, 오늘 예약하자고 그랬다.
0: 그렇게 하셔. 리맹결 선생 토요일 빼곤 다 됩니다. 예, 잘 찾아오시기 예. 바랍니다.
3: 선생님, 아까 무슨 강의하실 때, 무슨 척추관
0: 척추병 치료 특수한 치료이기가 전 세계적으로서 유일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100분지 86 내지 96 이런 효과를 보는 특수한 의료기계가 들어왔습니다. 싸움의 치료법이라 하는데 뭐 주사 넣지 않고 약 먹지 않고 물리적인 치료 방법으로 하는데 컴퓨터로서 완전히 우리 수술할 때 네이크징을 한다지 않습니까? 딱 칼을 대지 않을 뿐이지 딱 그 컴퓨터로 들여다보면서 어느 부위에다 더 조금 더 가강하고 어느 부분 좀 약하게 하고 이렇게 한 특수한 의료기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에 그 큰 병원에 그런 그 진단이 확실한 게 있고 사진 찍은 게 있고 뭐 그리고 여기 MRI 한 개, CT펜 같은 게 있다 하게 되면 완전히 입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의료기기는 전 센출 범위 내에서 아주 특수한 의료기기가 효과성이 높은 제일 낮아 86% 효과를 보는 이런 좋은 의료기기가 들어왔습니다.
3: 이번에 내지민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을 때 우리 남편도 같이 가겠습니다.
0: 두 분이 오세요. 됩니다. 완전히 됩니다. 한번 네. 시도해보세요. 그러게 되면 놀랄 정도 깁니다. 이런 검사단이 있으면 갖고 오세요. 더구나 그거 더 좋습니다.
3: 네, 검사단 있습니다.
0: 그럼 그거 갖고 오세요. 예, 편지까지 합해 결론 지은 그것까지 갖고 오세요. 그럼 거기서 다 알아 합니다. 이런 보험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젊은 선생님이 예, 이것들은 예약하자고.
0: 젊은 선생님 따라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4: 예, 우리는 우리 가족은 몽땅 그 젊은 선생님.

0: 현재 배운 사람들.
1: 아, 그래요?
0: 네, 우리 삼치가 또 중풍이 온 뒤에 춤개질이 흘리고 바보이 손이 떨어져서 입이 들어 못 간다.
1: 아, 큰일이죠. 자리하기 바쁘단 건 말이지.
0: 중하다, 쟨까. 그래서 그것이 다른 데가 치료했는데 치료하고 못 봤단다. 맥달을 했는데 아이 된단다. 그래, 오늘은 모시고 가자고, 저를.
1: 아, 그렇게 하시오. 조일만 선생 찾아오시겠다며.
0: 오늘까지입니까?
1: 오늘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네.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네, 빨리 오세요.
0: 빨리 갈게요.
1: 예, 전화 놓고 빨리 네, 오시면 감사합니다. 됩니다. 예, 예.
0: 예, 감사합니다. 예,
1: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조일만 선생님이 우리 형부가 그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니까 막 숨을 이렇게 막 나오면서 아예 입이 한 따글로 가네, 눈도 삐뚤어지고 이랬네, 그랬던 게 지금 그 조일만 선생님이 친구의 동료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친구는 이렇게 하루가 내지 한답니다.
1: 아,
3: 그런데 예. 지금은 그 어두는 숨이가 기본상 이렇게 거의 못다시피 한답니다. 호가 예, 예. 이렇게 한두 번씩 할 날에 내려올 때 있답니다.
1: 큰 호가죠. 예.
3: 예, 감각이 다 돌아지고, 혈압이도 온정되고 해놓거나 지금 이 식사를 잘 못하고, 맥없다던 게 지금 맥도 나고, 식사도 좀 하고 이래놓으니까, 이 정신 상태가 좀 많이 좋아졌답니다. 그래, 우리 언니가 오늘 또 친구 하는 날이 돼가지고 예약해달라 해서 오더니 가겠답니다.
1: 어, 그렇게 하셔. 어,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오늘 빨리 오시면 됩니다. 예예.
3: 아, 그리고 선생님 그 대기명 선생 이런 뭐 우리 저 아바의 친구가 이렇게 그런 게 뭔가 그
1: 피부병
3: 서버짐이 있답니다. 서버짐입니까?
1: 아, 서버짐 외에는 이 대기명 주임 선생 원장 선생 특수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뭐 바르고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딱 당약으로서만 해결하는데 특수하게 여기 거기 가보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뭐 뒷잔등이거나 다리나 혹은 또 얼굴이거나 서버짐이거나 여러 가지 그 피부병으로 힘든 분들이 찾아와서 완치된 그 대조 사진을 거기다 걸어놓은 게 딱 있습니다. 가보면 아시는데
3: 예, 혹시 다른 병은 뭐 습진이라 볼까나 우리도 그 동시에 그 독하가 언니 다리가 그 치료한 게 많이 도와져가지고
1: 그렇죠.
3: 또 그 뭐랄까 서버짐 치료가
1: 됩니다.
3: 그래 많은 판된 다 돌아다니는데 치료 안 돼가지고 되겠는 거 안에서
1: 서버짐 치료가 완전히 시름 놓고 맡기면 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3: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럼 내주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시면 예. 됩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도강중년에는 이제 여러분들 문의하시는 가운데 최기명 주임선생 문의하셨는데요. 이분은 행정적으로는 피부병원의 그 완전히 원장 그리고 이학적으로 의료적으로 놓고만 하면 주임이사입니다. 제일 높은 급의 이런 이사선생에 속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피부병 치료해줌에 있어서 일단 뭐 맡기면 치료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딱 따라서 뇌성을 따라서 견제하게 되면 이분이 상담하고 거의 치료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소보짐이라든지 혹은 대상포진 어려운 질병이지요. 그리고 백전풍 알지요. 백전풍이라면 얼룩덜룩하게 얼굴이 되는 그런 모배라든지 그의 손, 발, 그 수족선 그리고 여러 가지 피부병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중한 피부병이 있습니다. 그 후이지자병이라고 있습니다. 손톱, 발톱이 부옇게 되다가 부스러 떨어지면서 완전히 손톱, 발톱을 잃게 되는 이런 이것도 역시 중한 피부병에 속합니다.
2: 네.
1: 그리고 매독.
2: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예, 도강병원의 이명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4: 이 숙성위원이 있으니까 음식을 먹게 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 아이 먹으면 아이 되길래 해서 예, 혹시 먹으면 예, 소화제를 한두 가지 먹어야 또 소화되고 그랬습니다.
1: 예.
4: 그리고 예, 기름지고 먹으면 설사라고 가루 음식 먹으면 예, 또 식후물이 올라오고
1: 만성위험이 있습니다.
4: 예, 탄우유나 과일 같은 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게 지금은 예, 이 선생님이 전기침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예,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을 수 있고

0: 또 움직여서 좀 당기와서 그냥 잘 먹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그리고 밤낮 결석이 있어서 밤낮 그 결석이 움직이는지 어떤 때는 어지러 아파서 거기서 땡땡 돌고 있었습니다.
1: 결석 있는 분들 그렇죠. 예예.
0: 예. 그래든지 전기침하고 약을 같이 쓰니까 지금은 이런 증상이 없고 소화도 되고 입도 뜨겁지 않고 달걀도 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는 먹지 않습니다. 날마다 먹지는 않습니다. 아주 효과를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좋으니까 계속 치료를 받으려고 매일 일요일날 없습니다. 일요일
1: 일요일에 오셔. 토요일 빼면 됩니다. 예.
0: 예, 그때, 우리 친척 아주머니의 지방간이 있어서, 그분, 이동길 선생님께서 치료를 받고 효과 좋아서, 제가 같이 두 분 다, 두 분이 가려고 합니다.
1: 일요일 날 두 분이 예약됐습니다. 예.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리명길 선생님 찾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미리 예약하게 되면 거기 가서 전화번호 대기 다음 앞순서에 배치해 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리명길 선생님 장춘 중의대 졸업한 다음에 줄곧 중의 사업을 20몇 년간 연수해 오시면서 국가중의의학 과학기술 2등 논문 상까지 받은 이런 우수한 그 학술파 의사 선생님이 속하고 이미 림상 경험도 20여 년간의 림상 경험을 쌓게 되어 있는데 주약에는 중리는 엄격하게 과실을 나누지 않게 되어 있는데요. 위주로 많이 찾아서 효과를 봤다고 체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비, 위, 간, 담낭, 장도 이 문제에서 특수한 효과를 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면서 치료 방법은 우수한 처방을 내는가 하면 거기에 또 다각도로서 치료 방법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전기친구료법으로서 골가통통 같은 것이 있던 분들 혹시 기타 뭐 소화계통의 문제를 포함해서 적당하게 조절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쓰게 되어 있으니까 리명길 선생님한테 찾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간, 알코올간, 비형간염, 시험간염 그로 인해서 간이 굳어지거나 간경화가 있거나 간경화 복수까지 있는 분들이 찾는 분들도 리명길 선생 찾아보시고 해결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이분은 전기친구료법도 적당하게 사람에 따라서 병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용약 찾으면서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변을 한번 보신다는 데 간다는 이런 설사를 위주로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리명길 선생 치료를 받고 완치 효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도강 중연에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그 과실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 있어서 도강 중연에는 흠과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싱커 거창이라 하게 되는데 일단 입안의 모든 문제는 치아를 포함해서 치주염이 있거나 그리고 치아 결석이 있거나 혹은 또 그 외에도 뭐 입금 출혈이 생기거나 구취가 있거나 입에서 냄새가 모질 나거나 이런 건 물론이지만 해도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흠과 구강을 찾게 되며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여길 찾았는데 틀리리 했거나 혹은 새로운 치아를 했거나 혹은 또 그 치아를 심는 이런 임플란트까지 했거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우수한 치과 병원이 여기에 있는 걸 모르고 많이 어떤 데는 실수했다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기에 찾아오게 되면 원만한 해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강 중연 2층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또 안마사 선생, 뒤강호 선생 계십니다. 이분은 중리 안마사 선생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21년간 안마하다 여기에 돌아와서 고향에 돌아와서 우리 도강 중연 2층에서 안마하게 되었는데요. 어깨가 아프거나 손목이 아프거나 근만성 요통이 있거나 요추가만 탈출이 있거나 자골신경통이 있거나 무릎관절 통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 교정 안마라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수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안마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숙박을 정하고 있으면서 안마를 받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실어놓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조일만 선생님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해도 이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0: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병보시게 되어 있는데 길림성에서 알아주는 저명한 심내혈관 전문가로서 고혈압, 현은증, 관심병, 그리고 중풍 후유증, 중풍 오기 직전의 여러 가지 증상, 중풍 온 다음에 자립이 곤란한 분들, 그리고 갑상선 결절이 있는 분들, 신경내과 질병 가운데서 식물신경문란이 있는 분들, 식물신경문란은 뭐 여러모로서 종합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맥이 떨어진다든지 잠자기 힘들어진다든지, 그리고 말초신경염, 그리고 메뉴종합증, 이런 분들, 골과 질병, 왕고성 예행, 숨을 던지기 힘들고 쩡하면 감기만 걸리게 되면 예행 때문에 힘들어진다 지는 분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제 이제 시초에 말씀드렸지만 해도 도강 중년에 찾아오시게 되면 거기에 지금 새로운 과실이 여기 안치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과실 가운데서는 특수한 전 지구적으로서 확실하게 치료효과를 볼 수 있고 물리적인 치료 방법을 하는데 칼을 대지 않고 칼을 댄 몇 배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과실이 여기 들어섰습니다. 3층에 가면 되는데요. 이래서 한 개 그 치료 주기로 놓고 말하면 열흘 내지 20날로 되어 있는데 하루 건네 하면 됩니다. 무슨 병을 치료하는가 하면 경추, 요추, 여기에 일체 문제를 모두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골신경통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 쌍웨이 치료 방법이라 하게 되는데요. 컴퓨터로서 딱 어느 부분에다 조금 더 힘을 더 넣어야 되고 어느 부분 더 적게 넣어야 되겠는 그런 쌍웨이 치료 방법이라는 것은 뭐 요추간판 탈출이라든지 요추간판에 문제가 생겨서 힘든 분들 허리를 펴고 그럴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 여기 왔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8번째 시간입니다.

이 공작대에는 18살 먹은 위생병이 있었다. 총명하고 싹싹한지라 사람들이 무척 따랐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주는 한편 병도 고쳐주었다. 마을에 티푸스 비슷한 돌림병이 돌자 남다른 처방으로 아픈 사람들을 도 산무 사람들은 그를 명의처럼 모시었다. 공작대가 마을을 떠난 뒤에도 이 위생병은 날마다

찾아와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는 밤을 타 돌아간다. 홍군이 떠나는 날도 아픈 이들을 돌보다가 늦게 부대로 돌아왔다. 주둔지 이르러 보니 로선도만 남겨놓고 다들 떠난 뒤였다. 그는 서둘러 부대를 달아나섰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만 지주한테 잡혀 죽고 말았다. 산부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몹시 슬퍼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밤새 시신을 거두어다가 소룡산에 잘 묻어주었다. 살아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듯이 죽어서도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사람들은 무덤을 찾아 향을 피우며 기도를 드렸다. 얼마 후 위생병이 신령처럼 나타나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무덤을 찾아가 기원을 드렸다. 따라서 28살짜리 소년 위생병은 홍군 보살님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했다. 전설은 사방 수십 리를 넘어 퍼져나갔다. 찾아오는 이들도 점점 늘어났다. 도호와 악질지주, 정부 관리들은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결국 무덤을 파헤치기로 했다. 처음에는 마을 관아에 일꾼들을 보냈다. 모여든 사람들은 이처럼 신통력 있는 홍군 보살님을 건드리면 큰 벌을 받을 거라고 수군거리었다. 일꾼들은 겁을 집어먹고는 감히 파지 못했다. 그러자 보장이 몸소 무덤을 팔아 왔다. 부들부들 떨면서 몇 삽을 떴는데 무덤 위에서 바위가 굴러내리었다. 그러자 둘러싸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보살님이 오셨다! 보살님이 오셨다! 하고 소리를 지었다. 보장은 얼마나 놀랐는지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말았다. 밤이 되자 그는 향과 종잇돈을 가지고 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이번에는 구장이 무덤을 파러 왔다. 그런데 오다가 마린 나뭇가지에 걸려 다리를 다치고 말았다. 사람들은 보살님이 신통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쑥덕거리었다. 주리의 높은 사람이 이 소문을 듣고 발끈해서 무덤을 파헤치라며 부대를 보냈다. 그는 감히 막는 자가 있으면 엄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명령을 받고 무덤을 파러 온 군대는 마치 엄청난 적과 맞닥뜨린 것처럼 삼엄한 경계를 펼치었다. 이번에는 무덤을 파고 관도 꺼냈지만은 이튿날에 누군가 또 무덤을 만들어 놓았다. 게다가 무덤 앞에 놓인 향불은 더 늘었다. 군중들 사이에는 지주와 정부 관리들이 향을 못 피우게 무덤을 파헤치기만 해봐라. 우리가 반드시 다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았다. 무덤을 찾는 사람들은 향과 종잇돈 외에도 흙 한 줌, 돌 몇 개를 함께 가지고 왔다. 낮에 관리들이 파헤친 무덤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였다. 결국 무덤은 없어지기는커녕 조금씩 더 커지고 있다. 어린아이부터 늙은이들까지 먼 곳에서도 찾아와 무덤 앞에 향과 종잇돈, 달걀이나 과일 같은 것을 올려놓고 경건하게 빌었다. 그러자 관리들도 더는 무덤에 손을 대지 않았다. 도철초는 말을 마치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회의 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얼굴에 웃으면 포조개가 배는 정말 귀여웠지요. 지난번 홍군이 떠난 날 제가 늦은 시간에 주은이를 떠나는데 가다가 그 소년을 만났습니다. 부대가 떠났으니 어서 쫓아가라고 재촉을 했는데 그때 멀리까지 바래자는 게 무척 후회가 됩니다. 이름이 뭐지요? 모태똥이 물었다.

보지 않았습니다. 산부 사람들도 몰라서 그저 홍군 무덤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모태똥이 묵묵히 생각에 잠겨 있다가 한참 지나서야 입을 열었다. 얼마나 훌륭한 전사입니까? 죽어서도 우리 홍군을 빛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잠깐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이번에 준이를 치면서 3군단 참모장 등병 동지도 희생되어 소령산에 묻혔어요. 내가 한번 가볼까 하는데 그 전사 무덤하고 가깝겠지? 아주 가깝습니다. 바로 곁입니다. 머리를 다 깎자 이발사는 속이 다 시원한지 홀가분하게 웃었다. 모태똥은 두철추 기물의 등과 함께 소령산에 올랐다. 소령산은 준이성 바로 옆에 있었다. 그다지 높지 않은 산을 울창한 나무들이 뒤덮고 있었는데 산등상이가 무척 아름다웠다. 날씨가 따뜻해 어디에 가나 새파란 싹이 돋아 있었다. 벌써 피어난 작은 꽃들도 드문드문 보이었다. 이름 모를 새들이 이 나무가지에서 저 나무가지로 날아다니며 울었다. 모태똥은 등평의 무덤 앞에서 팔각 모자를 벗고 깊숙이 허리를 굽히었다. 저쪽이 바로 소년 위성병의 무덤입니다. 두철추가 곁을 가리키었다. 무덤 위에는 각양각색의 크고 작은 돌들이 잔뜩 쌓여 있었고 무덤 앞에는 향과 종이돈을 태운 재가 어찌나 많은지 몇 지게는 되는 것 같았다. 모태똥은 천천히 무덤 앞으로 걸어가 한참 말없이 지켜보았다. 자, 우리 홍군 보살님께 인사를 올립시다. 모태똥이 먼저 허리 굽혀 인사했다.

종이 대첩이 남경성을 뒤흔든다. 불안한 장계석은 몸소 전선의 나라가 지배하려고 한다. 떠나기 전 그는 수하의 문무관원들에게 기밀을 누설한다. 준이 대첩은 남경을 뒤흔들었다. 장계석은 한밤중에 아무것도 몰래 진성을 불렀다. 진성은 조항소베트 구역을 치는 5차 포위 토벌을 성공시켜 그 명성의 하늘을 찔렀다. 국민당 장군들 가운데서 총명하고 눈치가 빨라 군사, 인사, 재정 권력을 장악하는 데 뛰어나며 결단성이 있기로 이름이 났다. 예비부대

0: 여기 없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니 그렇게만 된다면은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달게 될 터였다. 1924년 진성이 황포군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만 해도 작은 구대장이라 하면서 별 볼 일이 없었다. 어느 날 친구한테 놀러 갔다가 밤늦게 돌아왔는데 동이 터오자 이제는 잠을 잘 수도 없고 해서 등불을 밝히고 삼민주의를 꺼내들었다. 그러다가 마침 야간 순찰을 하던 장계석의 눈에 뜨이는 바람에 출세길이 열렸다. 1차 국공합작이 깨질 무렵 진성은 21사 团장이었다. 그 무렵 진성이 모시던 사장은 이름난 혁명파 등연달편에 서 있었다. 사장은 장계석이 이 일로 살을 없애버릴까봐 사장 자리를 진성에게 대신 맡기었다. 진성은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1: 지금이야 나서서 힘써 일하는 사람은 다 공산당으로 모으는 판이니 누가 감히 열심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0: 그리고 겸손하게 덧붙이었다.
1: 사장님, 사장께서 안 계시면은 저는 할 재간이 없습니다.
0: 하지만 할 재간이 없다던 이 청년은 얼마 뒤에 장계석의 품에 안겨 여러 차례 공을 세웠고 1년도 되지 않아 남경경비사령으로 진급하여 단번에 중장으로 올라갔다. 그 뒤 장계석과 염석산, 풍옥상 세 군벌이 혼전을 벌일 때도 부대를 이끌고 앞장서서 제남 정주에 들어갔다. 진성은 그 일로 장계석의 신임을 얻어 18군 군장으로 진급하였다. 그때부터 그는 장계석의 총애를 한 몸에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산당 보위토벌 전쟁만큼은 그다지 순조롭지 않았다. 1933년 4차 보위토벌에 나서기 전 진성이 거느린 18군은 2개사에서 6개사로 늘어나 병사수가 8-9만 명에 이르렀다. 그는 중로군 종지비를 맡고 있었는데 강서 적색구역을 한 번에 평정할 수 있으리라고 자신하였다. 그런데 싸움이 시작되기 바쁘게 52사와 59사가 잇따라 섬멸되더니 사장 한 명은 총에 맞아 죽고 다른 한 명은 사로잡히고 말았다. 종지휘의 얼굴에 먹칠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진성은 고집이 남달랐다. 그는 본래 계획대로 밀고 나가면서 18군도로 계속 진격하라고 명령을 하였다. 소 뒷걸음질에 쥐 잡는 격이라고 한 번은 이겨 체면을 세울 수 있겠지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출세의 발판이 되어준 11사도 전멸하고 사장 소군마저 부상을 입었다. 일은 엉망이 되고 말았다. 소식을 듣고 진성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싸움이 끝난 뒤 진성은 남복이 부끄러워 남창에 있는 집에 들어박혀 있었다. 한창 우쭐거리던 청년 장군이 대피하자 국민당 내부가 술렁거리였다. 진성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직위를 빼앗고 18군을 재편성하자는 사람까지 있었다. 장계석은 이런저런 고위 장교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지만 하나같이 우유부단하거나 생기가 없고 무력하여 공산당과 맞설 만한 사람이 없었다. 결국 장계석은 공산당을 도우보라는 일을 또다시 진성에게 맡기었다. 과연 진성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행군할 때는 집신을 신고 가족들을 질끈 졸라매했으며 병사들 틈에 끼어 밥을 먹었고 몸소 양식자루를 메고 다니면서 병사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는 전 먹던 힘까지 다 내어 5차 포위토벌을 성공시키었다. 이 젊은 장군은 비로소 진정한 영웅인 양 뽐낼 수 있게 되었다. 키는 작달막해도 가슴은 남보다

0: 곱절로 쑥 내밀고 다니었다. 4차 포위 도불에서 받은 상처도 잊혀져 갔다. 그런 진성이지만은 오늘 장계석이 갑자기 부르자 잠시 머뭇거리였다. 준이 전선에서 패한 뒤였기 때문이었다. 설악과 오기위는 모두 진성이 들이민 사람이었다. 측근들의 실패로 체면이 깎인 데다가 설악과 오기위가 무슨 처벌이라도 받는다면 자신에게도 썩 좋을 것이 없었다. 그는 성룡찬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장계석의 저택에 이르렀다. 차에서 내려 누런 군복을 여미고는 엉덩이에 찬 단검을 만져보았다. 단검에는 장중정 드림이라는 글귀가 박혀있었다. 진성은 가슴을 쑥 내밀고 군인다운 자태로 객실에 들어섰다. 객실은 넓고 대낮처럼 환했다. 잘 닦인 군화가 부드러운 불빛에 반짝이었다. 짙은 밤색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장계석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 용단호를 서성거리었다. 짐포리는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낀 채 작고 병약한 몸을 소파에 묻고 있었다. 진성은 벗은 군모를 들고 가슴을 내밀면서 발뒤꿈치를 차며 경례를 올렸다.
1: 자네 존의 전선 일을 알고 있나?
0: 장계석은 앉으라는 말도 않고 진성을 쏘아보았다. 장계석은 늘 사람을 섬뜩한 눈길로 바라보곤 했다. 전에 한 여장은 장계석을 만나 그 눈을 보고는 부들부들 떠느라 대꾸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져 나왔을 정도였다. 하지만 진성은 달랐다. 좀 긴장되기는 했지만은 겉으로는 아주 태연해 보였다.
2: 교장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0: 그는 버릇처럼 장계석을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1: 공산당 도벌에 나선 뒤로 이런 지옥은 처음이야.
0: 장계석은 거의 구함을 지르다시피 말했다. 민머리가 불빛에 반짝거리었다.
1: 설악은 귀양에서 흥청망청 놀면서 전선에 나가지도 않았다고 들었네.
2: 교장 선생님.
0: 진성이 웃으며 말했다. 귀주는 왕가래의 세력이 커서 주왕이 자리를 잡으려면 아마 설악이 한동안 밑바닥부터 잘 닦아놔야 할 겁니다. 장계석은 잠시 말이 없더니 그제서야 진성에게 자리를 구원하였다. 하지만 화가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3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추문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0: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자기와의 타협과 고산식물이라는 제목의 수필 두 편 준비했습니다.

수필, 자기와의 타협.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타협을 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타협하고, 사회 교칙에 타협하고, 현실의 벽 앞에서 타협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어떤 타협보다도 어렵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타협이 있으니 바로 자기 자신과의 타협이다. 자기와의 타협은 포기나 굴복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때로는 느리게 가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깊은 용기이다.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않고 스스로를 너무 혹독하게 대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나와 평화롭게 사는 법. 그것이 바로 자기와의 타협이 가진 진정한 의미이다. 젊었을 때 나는 타협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 타협은 약하고 의지가 약하며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무엇이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뤄야 하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안 되며 자신이 세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자체로 실패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늘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더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요했고 조금만 느리거나 흔들려도 자신을 탓하고 괴롭혔다. 자기와의 타협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 나약한 이들의 핑계라고 여겼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다.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살려고 애쓸수록 마음은 더욱더 필요해지고 자신이 세운 높은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상처는 깊어졌다. 나는 점점 조급해지고 불안해졌다. 남들과 비교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내 안의 소중한 모습들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완벽한 삶을 쫓았다. 그런 삶은 아무리 달려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곳만 남겼고 어느 순간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때 비로소 자기와의 타협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선택인지 알게 됐다. 자기와의 타협은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누구나 완벽할 순 없다.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것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스스로에게 모든 것을 요구한다.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않고 부족한 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상처받고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되며 삶은 무거워진다. 자기와의 타협은 이런 강박을 내려놓는 것이다. 나는 부족해도 괜찮고 잘해도 못해도 괜찮다.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자신을 향한 첫 번째 배려이다. 자기와의 타협은 또한 자신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돌아간다. 모두들 앞만 보고 달리고 성공을 위해 달리며 조금만 느리면 나고 자라고 여긴다. 그 속도에 맞춰 살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페이스를 잃어버린다. 남들이 빨리 간다고 해서 나도 따라 빨리 갈 필요는 없고 남들이 이루는 것을 보고 초조할 필요도 없다. 각자에게 맞는 시간이 있고 각자에게 맞는 속도가 있다. 꽃도 제때 피고 열매도 제때 익듯이 사람의 삶도 저마다의 때가 있다. 자기와의 타협은 남들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속도를 지키는 것이다. 느리게 가도 괜찮고 잠시 쉬어도 괜찮고 자신만의 길을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자신을 향한 따뜻한 배려이다. 자기와의 타협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늘상 감정을 숨기고 참으려 한다. 슬픔을 보이면 약하고 두려움을 드러내면 부족하며 기쁨을 숨겨야 차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음속의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의 진심을 숨기고 억지로 참으며 산다. 하지만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욱 커지고 숨길수록 더욱 깊은 상처가 된다. 자기와의 타협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슬플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하고 두려워할 때는 두려워하고 지칠 때는 휴식을 요구하는 것. 자신의 마음속 소리에 귀 기울이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을 향한 진솔한 태도이다. 자기와의 타협은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후회를 남긴다. 잘못한 선택, 지키지 못한 약속, 놓쳐버린 기회, 상처준 말들. 이 모든 것이 과거에 묶여 우리를 괴롭힌다. 후회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붙잡고 자신을 계속 탓하며 살게 한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다. 이미 지나간 일은 돌아오지 않고 그때 자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자기와의 타협은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고 후회를 내려놓고 그때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비록 부족하고 미흡했지만 그것도 나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신을 향한 넓은 마음이다. 자기와의 타협은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는 것이다. 우리는 늘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산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잘 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은 마음을 잡아두고 현재 행복을 빼앗는다.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가 모두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기발 타협은 미래의 불안을 붙잡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내일의 걱정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을 종실히 사는 것.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자신을 향한 평온함이다. 자기와의 타협은 결코 나약한 선택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강하고 용기 있는 선택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속도를 지키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과거와 화해하고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 그것은 스스로를 솔직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타협은 쉽게 하지만 자기와의 타협은 어려워한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고 자신에게 너무 린색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와의 타협은 삶을 부드럽게 만든다. 너무 꽉 막힌 마음이 열리고 너무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고 너무 차가운 시선이 따뜻해진다.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세상이 보는 눈도 달라진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속도도 인정하게 되며 관계가 더욱 부드러워진다. 자기와의 타협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평화롭게 사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을 배운다. 성공하는 법, 이기는 법, 앞서가는 법.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자기와의 타협을 배우는 것이다. 그것은 평생에 걸쳐 해야 할 일이고 계속해서 연습하고 다듬어야 할 마음의 태도이다.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를 너무 혹독하게 대하지 않으며 때로는 느리게 가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이고 진정한 용기이고 진정한 삶의 지혜이다. 자기와의 타협은 삶에 지친 우리에게 내리는 가장 따뜻한 위로이다. 너무 버티지 말고 너무 애쓰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방식이다. 자기와의 타협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은 여정이고 우리가 평생 동안 지켜야 할 마음

살아가다 보면 문득 견디는 것의 무게를 깨닫는 순간이 찾아온다. 버티는 것, 견디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이런 단순한 행위가 얼마나 위대하고 숭고한 것인지를 잊고 살 때가 많다. 그럴 때마다 나는 높은 산, 바람이 거세고 주위가 몰아치는 바위 틈에서 자라는 고산 식물을 떠올린다. 고산 식물은 화려하지 않고 크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그 작고 연약해 보이는 생명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생명력이 숨어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뿌리를 내리고 바람과 추위가 마주하며 살아가는 고산 식물. 그 모습은 인간이 살아내는 삶 그 자체와도 같다. 나는 높은 산을 오를 때마다 이 작은

생명들에게서 깊은 울림과 위로를 얻는다. 고산식물은 말없이 우리에게 삶의 진짜 힘을 가르쳐준다. 고산지대는 결코 살기 쉬운 곳이 아니다.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여름에도 찬 바람이 불고 밤에는 명하의 추위에 시달리기도 한다. 햇볕은 강하게 내리쬐고 바람은 끊임없이 몰아치며 흙은 거의 없어 바위 틈에서 연명해야 한다. 물은 쉽게 구할 수 없고 척박한 환경이 생명을 지누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산 식물은 살아간다.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 몫의 꽃을 피우고 제 모습으로 생명을 다한다. 점 고산 식물을 가까이서 본 것은 어느 해 가을 높은 산 정상 근처에서였다. 멀리서 보면 그저 푸른 작은 덩굴이나 바위에 붙은 풀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 생명의 치열함이 느껴진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몸을 낮추고 뿌리는 바위틈 깊숙이 뻗어 버티고 잎은 추위와 강한 햇볕을 견디기 위해서 두껍고 작게 변형되어 있다.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보다 먼저 살아남는 것을 선택한 생명. 그 모습에서 나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고산지대와 비슷한 면이 있다. 때로는 갑작스럽게 불이 닥치는 시련의 바람이 있고 예상치 못한 추위가 찾아오고 마음이 척박해지는 순간이 온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버티기 힘들고 포기하기 싶을 때가 많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자신을 잃어버린다. 하지만 고산식물은 그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환경에 순응하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저 버틴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겨내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남보다 앞서가는 것,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만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믿기 쉽다. 하지만 고산식물인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를 전한다. 꼭 이겨내지 않아도, 꼭 높이 오르지 않아도, 꼭 화려하지 않아도 그저 버티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숭고한 삶이라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 자체, 견디는 것 자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위대한 것임을. 고산식물은 몸을 낮추고 산다. 높이 자라지 않고 바람에 저항하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고 땅에 붙어 자란다. 이것은 겸손의 지혜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는 몸을 낮추어야 한다. 높은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잘난 체하지 않고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오래 살 수 있는 힘이고 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비결이다. 고산식물은 높이 자라지 않지만 그 깊이와 생명력은 어느 큰 나무 못지않다. 또한 고산식물은 환경에 순응하지만 자신을 잃지 않는다. 추위에 견디기 위해서 잎을 바꾸고 바람에 버티기 위해서 모습을 바꾸지만 그 본질적인 생명력은 잃지 않는다.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환경에 부딪히고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변화하고 때로는 순응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 고산식물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고 자신의 꽃을 피우고 자신의 생명을 다한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자신을 지키는 힘을 배운다. 고산식물은 주목받지 않는다. 높은 산 바위 틈에 피어있는 작은 생명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다.

홀로 피고 홀로 지고 홀로 생명을 이어간다. 그래도 고산 식물은 개의치 않는다. 자신을 위해 꽃을 피우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 살아갈 뿐이다. 이 모습은 현대사회 사는 우리에게 큰 놀림을 준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인정받기 위해 살고 주목받기 위해 애쓴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타인이 보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주목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며 사는 것이다. 고산식물은 기적 같은 생명이다. 아무것도 없는 바위 틈에서 물과 흙을 찾아내고 초유와 바람을 이겨내고 작은 생명을 꽃피운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자연의 신비다. 하지만 그 기적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매 순간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인내하고 버티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힘든 순간, 절망적인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버틴다면 우리에게도 기적은 찾아온다. 그저 꾸준히, 묵묵히 자신을 믿고 견디는 것이다. 나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고산식물을 떠올린다. 높은 산 바위 틈에서 홀로 피어있는 작은 생명,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추위에 얼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에 힘이 생기고 다시 버틸 용기가 생긴다. 나도 고산식물처럼 살고 싶다. 화려하지 않아도, 주목받지 않아도, 높이 오르지 않아도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내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다. 고산식물은 또한 조용한 강인함을 지녔다. 시끄럽게 주장하지 않고 화려하게 보이지 않고 말없이 자신의 힘을 보여준다. 세상에는 시끄러운 강함이 많다. 큰 소리로 자신을 주장하고 힘을 과시하고 남을 누르며 강해 보이는 것. 하지만 진짜 강함은 조용하다. 말없이 버티고 말없이 견디고 말없이 살아내는 것이다. 고산식물은 그 조용한 강함의 대표이다. 그 조용함 속에 가장 깊은 생명력이 숨어 있다. 자연을 보면 언제나 삶의 답이 있다. 고산식물도 그중 하나이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 바위 틈에서 피어나는 희망, 홀로 서 있는 용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준다. 살다 보면 누구나 고산과 같은 시련을 만난다. 추위처럼 닥친 슬픔, 바람처럼 몰아치는 고난, 척박함처럼 느껴지는 절망.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산식물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고산식물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비록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생명력은 누구보다 강하다. 그것은 자연이 주는 위로이자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비록 힘들고 지치고 때론 쓰러질 것 같아도 우리 안에는 고산식물 같은 생명력이 숨어있다. 그것을 믿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버티고 다시 살아가면 된다. 오늘도 높은 산 어딘가에는 고산식물이 피어있다. 바람이 불고 추위가 몰아치고 바위 틈에서 홀로 서 있지만 그들은 꿋꿋하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살고 자신의 꽃을 피우고 자신의 생명력을 다할 뿐이다.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다. 화려한 꽃밭보다 웅장한 숲보다 고산식물이 피어있는 그 모습이 더욱 깊은 감동을 준다.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는다. 희망을 잃고 용기를 잃고 자신을 잃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고산식물을 기억하자.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생명,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버티고

다시 살아가야 한다. 고산식물은 우리에게 말없이 이야기한다. 버텨라. 살아남아라. 그것만으로 충분히 아름답다. 그리고 그것이 삶이다. 높은 산의 바람은 차갑지만 그 바람을 이겨낸 고산식물은 더욱 선운하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힘든 시련을 견뎌낸 사람은 더욱 빛나고 깊고 단단해진다. 고산식물처럼 우리는 시련 속에서 더욱 강해지고 더욱 깊은 뿌리를 내리고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나는 이제 고산식물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그 작은 생명 안에 담긴 위대한 삶의 진리를 보기 때문이다. 버티는 것, 견디는 것, 홀로 서는 것. 그것이 얼마나 숭고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다. 고산식물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삶에 지친 우리에게 내리는 가장 깊은 위로이다. 그저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고산식물이 가르쳐준 삶의 진리이다.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그리움과 기다림, 그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 설레는 마음을 노래한 가요. 담연 작사, 리해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귀향길을 전해드립니다.

인생이라는 책 속에 오늘 하루는 어떤 이야기가 쓰여지고 계신가요? 전옥선 작사, 량성호 작곡의 렴선 가수가 부른 우리 인생사를 전해드립니다.

아침이면 반갑게 인사하는 나팔꽃의 상큼하고 활기찬 모습은 올해의 하루를 밝게 시작합니다. 설병화 작사 박성국 작곡의 차미령 가수가 부른 나팔꽃을 전해드립니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볼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

0: 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

비문적,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에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호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라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전희 박사와 세신 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선희 박사 CAMP 더불어 시신이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일단 여러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과정에서 확실한 효과성은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 좋은 제품입니다. 특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현유 가격이 498원인데요. 꼭 가격 인상이 100원 된다고 하였는데 이 제품 자체는 7가게 5가게일 때는 290원 합니다. 한 가게 평균 가격이. 15가게 18가게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200원 좌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제품이라고 널리 알려지고 있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천희 박사 CAMP 이 이술이 우리 인류의 한 명을 150까지 갈 수 있게끔 하는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한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698원으로부터 200원 인상된다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0가게 15가게를 물어다 드립니다. 270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시고 눈병 치료에 있어서는 명서방이라 하게 되면 이미 우리가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눈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거나 정말 내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그리고 심망막 색소변성, 당망증 이런 여러 가지 큼직큼직한 안과 질병을 부르게 되었는데요. 적지 않은 안과 질병 가운데 야맹증부터 시작하는 안과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게 되면 수술은 꼭 받아야 될 경우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수술이 절대 제가 이야기한 거 꼭 기억하셔. 끝이 아닙니다. 속으로부터 치료가 돼야 되는 건데 보통 그 우리 백내장 같은 것은 영궁 징티를 바꿔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한 2년은 아주 빠르게 보이는데 그 속으로부터 전반 안구 세포의 대사가 문란해 온 걸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는 그러면 원래 백내장이 도서지 않았는 백내장은 다시 도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부터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궁 징티만 바꿔있기 때문에 꼭 수술 받든 받지 않든 특히 수술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좋기는 명서방 이 제품을 믿고 쓰실 만한 우수한 안과 질병 치료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12각을 싸면 12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290원 좌밖에 되지 않으니까 기회는 잘 이용하는 여러분들한테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501-7762에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저 지금 천희 박사로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2: 아, 이게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예, 혈압도 오래 달됩니다.
1: 심장과 그래, 뇌혈관의 특수 제품이죠.
2: 예. 예. 그러니까 예, 맨날 골이 띠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예, 높았다, 나빴다 하던데 혈압도 오래 달되니까 예, 골이 좀 신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항상 후두두 했는데 이것도 영 좋아졌습니다. 약 두세 가지 먹었는데 어서는 그래서 주식 한 가지만 먹어도 됩니다.
1: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예, 예. 예, 영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선희 박사의 이게 기억이 좋아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그렇죠. 내셔보라.
2: 예. 뭐, 예. 어디다가 뭐 둔 거 몰라 찾는다 하면 온 데를 희뚝 대빈다. 그래서 좀 예. 그래, 아, 영 애나고 또 예. 아, 빙창 딱 열고 나면 내 무슨 체라자고 계획했는가 또 한참 멍에 있다 빙창 문 다시 닫습니다. 그랬다 다시 생각해볼까. 아, 이거 하자.

0: 받은 거 잊어버렸구나. 그랬는데 이거 얻어놓기 수 딸 먹고 나니까 이 기억이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예. 우선 이렇게 뭐 어디다 물건 둔 거 몰라서 시트 대비미 찾는 일도 없고 예, 빙창 열고 떠 서 있는 일도 없고 예, 아 정말 이게 늙은 막연히 이게 정말 치매
1: 우선제품
0: 예방하는 게 예. 제일 1등입니다.
1: 아, 예. 전용하네. 좋습니다. 효과성에 예.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죠. 완전히 예. 믿고 쓸만한 우선제품.
0: 그리고 어디 메모비에 있으면 예, 이 신경 전달 잘 되던가 그렇죠. 예, 내 인체 여러 가지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1: 40여 가지 질병을 원인에서 찾아서 근원에서 해결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절대 지나가는 말이 예. 아닙니다. 예.
0: 예, 제일 좋은 게 또 옛날에는 소변도 급하고 소변도 잦았는데 이것도 좋아집니다.
1: 종합으로 좋아집니다. 예.
0: 예. 그래 놓을까 예. 무릎 관절이 아프던 것도 좋아지고 예. 허리도 자연적으로 좋아지고 예. 영 좋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언니는 지금 예. 이명 서방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내사에 수술 한번 했는데 또 한 2년은 좋았는데 그 다음에 또 우선은 연세 있습니다. 79입니다. 예. 또 썼는데 갈까 아예 또 머리도 채타야 채할까 아예 해주더랍니다. 예. 연세 많다고. 그러면 아이 명수가 용 좋다고 그거 써봐라. 그랬었는데 우리 언니 그거 무슨 애나게야야 그 제일 좋은 건 만원이고 수술한 게 5,000원이더랍니다. 그랬는데 뭐 그 해도 인사도 썼는데 이야기 아이 값도 적당하고 정말 우선에 이거에 텔레비람 똑똑하게 사람이 이 원형이 잘 아야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 보는 게 영 애나서 그랬는데 이거 우선은 넉 달 쓰고 나니까 예 시력이 좋아져서 예 우선 텔레비랑 마음대로 보고 예 영 좋아한다. 그래서 예, 나는 오늘은 이 선희 박사의 어떤 거의 떨어져서 선희 박사 우리 언니는 이명 서방 이래 오늘 배달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예, 그렇죠.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마음을 완전히 믿고 쓸만한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심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예, 예 건강하세요.
0: 좋은 약속에 또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3: 예, 최신 이름은 한답니다.
1: 예.
3: 예, 언제나 한 개가 석 달 먹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3: 예. 이거 보기 전에 제가 이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1: 예.
3: 감기를.
1: 예.
3: 감기 증상에 계속 하루 건일로 이틀 건일로 감기하고 먹는다 말입니다. 감기하고 먹으면 예. 그게 진정제 돼 그런지.
1: 그래 신경 억제제입니다. 그런 게 다. 예. 예.
3: 예. 그래다 또 그 약이 약 끊어서 한 이틀 지나면은 또 감기 증상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예. 전에는 아이
1: 나이 들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니까. 예. 예.
3: 예. 예. 코로나 그 후유증으로 예 그런 것 같더란다.
1: 예.
3: 결국 그 전에도 제 좀 원래 감기를 좀 자주 하는 편이 됐습니다. 그래 면역이 약해 그래서 면역에 대한 거 많이 먹었습니다. 진짜 약
1: 그랬겠죠.
3: 얼마 예. 먹었는지 모른다. 자꾸 면역 원인을 그거 가만히 계산해 보면 그거 한 40일이면 또 감기 오고 40일이면 감기 오고 이랬더라 말이야.
1: 예.
3: 그래서 이 면역에 대한 거 많이 먹었는데 효과 못 봤습니다.
1: 콩팥이 원기 부속입니다. 한마디 쉽게 말하자.
3: 예, 나도 콩팥이 조금 원기는 예. 좀 약한 거는 생각했는데 근데 그래서 그 콩팥에 대한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다가 근데 이 내 소변 작거나 이거는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근데 예. 내 감각에 좀 콩팥이 좀 약하겠다 그 생각하고
1: 그렇습니다. 원기 부속 콩팥이 원기 부속
3: 예, 중이들을 내 배워보면 내 콩팥이 좀 먹고 하자니까 아 이렇소 이래더라 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콩팥이 양이 허하다고 내 그런 말은 듣긴
1: 그렇죠.
3: 들었는데
1: 네.
3: 그 개별 이사들 이름으로 본 그런 말 들었는데 이게
1: 양식
3: 또 써도 이 말 아이 들었을 때라
1: 네.
3: 그래다 내 마음 먹고서 내 이 최신 1호를 좀 먹어보자고 해서 그래 먹은 게 이걸로 지금 이제 한 석 달 됐는데 감기 증상이란 거 모른다.
1: 네.
3: 예, 그리고 원래 여름에도 원래 제 빙골이란 것도 못 먹고 냉면도 못 먹었습니다.
1: 예.
3: 근데 지금 빙골도 먹지, 냉면도 먹지, 아무것도
1: 그렇죠.
3: 먹어도 이렇다
1: 예.
3: 말입니다.
1: 예.
3: 그 빙골만 먹으면 감기 증상처럼
1: 좋다고
3: 그렇게 예, 나타났는데 지금 예. 이렇단 말입니다. 예.

0: 먹은 게 원래 한 열흘 먹으니까 이상하게 기부용 좋습니다.
1: 그렇죠. 이제 예. 뚝쌉니다.
0: 그래 예. 그 양발이 시려가지고 이번에 돼서도 양말을 신고 다 됐습니다. 네. 예. 이런 게 지금 무슨 맨발 바람에 뭐 달아댕기도 이렇습니다.
1: 어, 그렇죠.
0: 예, 예. 예. 그리고 그 봄에도 예, 아니, 늦은 봄인데도 나라에 신발 큰 거 싸가지고 신발 치게 두꺼운 거 깔고 걔나 양말도 두통 거 신고 계속 발이 시려서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 무슨 맨발에 무슨 양쇠를 신고 댕기도 이렇, 아무 일도 이렇다고.
1: 어, 합니다. 그게 원래 정상인데, 예, 지금 정상으로 예. 돌아왔습니다.
0: 예, 예. 예. 어찌다,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예. 이 정상이 없어지니까.
1: 예.
0: 예, 그래서 내 처음에는 마 약 아이스가 됐습니다.
1: 예.
0: 좀 먹어보자고, 대체 약을 너무 많이 먹고, 이 약에 얼리고 나니까, 이, 그래, 마이 아이스가 됐는데, 약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방송 들어보니까, 이
1: 가격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예, 예,
0: 예. 예. 이거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배달 받자고 그랬잖아요.
1: 선택이 너무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변동하지 마세요. 지금, 예. 10각 사면 15각을 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노년에,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되지. 마지막에 너그 집에만 보면나 드리고 이런 방법을 한 물론 이거는 뭔 일이 같지만 해도 그래도 어느 순간에 내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자기절로 자립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진행되는 거는 내 생각으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신체가 따라주지 못하면 그런데 이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에 포함된 성분들이 너무 우수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여사님이 종합으로 좋아지는 그 효과가 바로 세신이로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견제해 복용하는데 절대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 없는 효과성이 아주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잘 선택해 아주 현명하게 잘 생각했습니다. 예, 예, 건강하세요.
0: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조리박사를 먹느라고 한답니다. 내가 어제는 한 반에 먹었습니다, 이거. 이거 먹기 전에 난 어지간한 맥이 없었어요. 기부속인지 맥이 없고요. 그래서 안전한 사람은 어지간하 가서 자꾸 잡으려본 게 이른다.
1: 아.
3: 나를 예. 찾지 못해 말았답니다.
1: 기혈부속입니다.
3: 기혈부속. 이게 저렇게 넣어서 잡으려 마였는지. 저렇게 일어나서 잡으려 마였는지. 그리고 또 맥이 그냥 없지. 그리고 내 위엔 아빠 밥은 뭐 먹는데 요즘엔 이거 먹고서는 이거 벌써 한 달 좀 넘어가나. 밥을 잘 먹고서 이 머리가 그냥 징징 아프지. 머리 펜토통이 있습니다. 펜토통.
1: 예.
3: 그래서 이게 이거 먹고서 머리가 아픈 정도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머리가 아프고 펜토통이라는 거 그거 줘야 됩니다. 그게 머리 혈관의 경려입니다. 변두통이라는 게 그게 혈관성 중한 모맹에 속하니까 이 제품 자체가 잘 맞을 겁니다.
3: 예. 야, 골이 아플 때는 완 참지 못한다. 그래 놓고 가서 저녁에는 미나가 저녁에는 더 한다 어떻게 됐어?
1: 저녁이면 보통 그렇죠.
3: 괜찮지. 예, 예. 그래서 약 먹어 그냥 정통편 달고 있었는데 약 먹는다면 이제 정통편 안 먹고 이 전이박사가 여러 말로 여러 가지 병이 해왔지. 난 그리고 내가 또 기혈 부족을 했어서 그냥 항상 그래서 맥이 없고 밥 맛이 없고 언제나 밥 주립을 바를 못했어. 맥이 없어서
1: 예.
3: 이거 먹고서 지금 어제나 딴 일 먹었는데 야 요즘에는 다가 자꾸 나가고 싶고 예. 조금 물건 잘라도 날라 나가고 싶고 자꾸 먹어도 나가고 싶고 무서운데 자꾸 입이 와서 하더니 자꾸 먹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난 저번에 싼 게 좀 있긴 한데 이번 또 가격이 인상되니까
1: 그렇죠. 예, 예.
3: 예. 이번에 또 15각을 사서 그랬는데.
1: 전희 박사가 이번에 가격 인상된다. 100원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5각에 18각을 주는 우대 활동이니까 여사분한테는 이 제품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예. 그래서 계속 쓰자 그랬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전희 박사를 쓰던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는 깼거나 반 썼습니다.
1: 예, 예 반년 잘 썼다. 반년 반 잘 썼다. 예, 예, 예. 거의 예, 7개월 쓴다. 그렇죠. 잘 견제했습니다.
4: 머리가 거기 더보다 하던 게, 예. 예. 그리고 머리 아프다. 뭐 바람이 나면 나무는 싸고 저 건드는 것 같은 게 막 소리 나지. 그러고 혈압도 저리 받아야 되고 그러고 맥이 없어서 엄청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이 강의 듣고 이거 로베살 두 배 받아 그런지 인사에 그저 한 일주일씩 가나요. 찌꺼당 나서 하나하나 소실됩니다. 그러고 맥이 나고 정신 나고 예. 밤잠 잘 자, 혈압이 잘 돼. 그런 조절 잘 되는 걸 혈압 조절이 잘 되는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1: 그렇죠.
4: 그리고 아침에 예. 일어나면 정신하고 예. 그리고 거기다가 섭외 나 섭외 나 바섭외 얼마다 그것도 모릅니다. 다섯 여섯 일곱 번씩 보다 나면 잘새도 없었습니다. 그래 시신 1호로 한 대 같이 한 대 썼더만이 아 얼마 좋겠습니까. 많이 봐 두 번 보고 어떤 때는 안 보고 서로들 그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개운하고 식사를 잘 안 하고 약간의 맥이 나고
1: 그렇죠.
4: 예. 예. 그리고 몸이 헷갑아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알던 사람 같답니다.
1: 예.
4: 그래서 예 좋아질 적에 아주 인상 된 것 같지.
1: 아주 인상이 예.
4: 그 두 가지를 다 배달 받다고
1: 그렇죠. 모두 식전에 세신이로 가운데서 녹결정은 식전에 드시고 이쪽에 그 전녹건은 식전 식구가 다 가능한데 식구에 드시는 걸 나고 천희 박사는 식전에 드시는 걸 일어나서 그저 조금 화장실에 갔다 와서 금방 그거 따뜻한 물에다 풀어서 이렇게 물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빨리 기혈을 보충해주는 이런 차원의 정신이 나고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4: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6: 네,
1: 예.
2: 목소리가 났습니다.
6: 예.
1: 아, 천희 박사 쓰시고 지금 효과가 아주 좋으시죠? 예.
6: 예.
1: 예.
6: 예.
1: 예.
6: 예.
1: 어, 지금 말씀 소리가 조금 똑똑하게 듣기지 않는데 전화를 가차비 하고 위치 조금 움직여 말씀하시되 이제 귀가 슬들린다고 하셨죠?
6: 예.
1: 그래서 이게 주약에는 콤파지 화음으로 나타나는 구체 증상 가운데 전형적인 증상에 속합니다. 귀에 뭐 고막이 이상이 생겼거나 중염이 왔거나 그런 전제가 아니라면 그거는 콤파지 허에서 나타나는 구체 증상에 속하니까 세신이로 얘기 녹혈증하고 갑 울러되어 있는 을 전녹근하고 32가지 중약제 이걸 드시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데는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 그 이쪽에 그 녹혈증은 식전에 드시고 그리고 이쪽에 전녹근은 식후에 드시는 이런 차원에서 견제하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아주 원만한 해결을 리상적인 해결을 가져올 수 있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견제하는 게 기본입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선택하고 쓰시는 이런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모든 공능이 저하를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도 병사 가운데서 나의 뜻에서 내가 젊은이처럼 건강하다면 100세, 150까지 인류의 한

0: 명이 갈 수 있는 이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특히 여기 그 CMP 선희 박사 CMP 이술로 인해 가지고 인연은 150까지 가는 데는 기본으로서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능하다 이런 전제 조건의 얘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관건의 관건은 우리의 나이가 들면서 쉽게 허해지고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를 인발하는 기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쉽게 인정하면 심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닙니다. 콤파츠입니다. 다시 말해서 콤파츠 이상이 생김으로 인해서 심장의 이상이 생기고 오장의 그 이상이 생겨서 모든 공능 문란과 공능 저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세신이로 가운데서 갑으로 되어 있는 녹혈종 사슴의 피, 이거는 뭐 먼저 남성 여성 포함해서도 제일 처음에 녹혈종 드시고 그런 다음에 전녹근 드시고 그리고 다시 또 돌아와서 나흘 후에 닷새 만에 또 갑 그 녹혈종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맥이 빨리 납니다. 잠이 잘 옵니다. 조혈 공력이 도와집니다. 그리고 허리다리가 시꿀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사슴이 피라는 것은 효과를 빨리 나타내는 제품 자체인데 사슴이 피를 건조식에서 그게 가루약처럼 해서 병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 따뜻한 물에 딱 풀어서 식전에 드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벌써 머리가 흐릿하거나 머리가 맑아집니다. 많은 그 원기를 돌아주는 차원에서 이 제품 드시게 되면 때로는 젊은이들이 말하는 게 내 귀에는 별로 덧맞힐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녹음실에서 어떤 말은 똑똑하게 듣지 않는 경우가 그게 있는 것처럼 그거는 기계적으로 문제 생겼지만 내 머리 기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기혈 부족으로 나타난 원기 부족으로 나타난 구체 증세 말이 덧맞히게 되어 있으면서 똑똑하게 듣기지 않거나 혹은 또 허리다리가 시클고 남성들 간에 양이나 유정이 생기고 성공능 저하증이 생기고 특히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그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저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쭉 하면 감기 오늘도 감기 내일도 감기 늘 감기약 달고 이건 절대 아닌 방법입니다. 근본을 찾아오는 방법 가운데서는 세신이로가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조혈공동을 도와주고 건파지 원기를 돋아주는데 특히 여기 전녹근이라는 성분이 들어갔는데요. 전녹근이라는 것은 사슴이 전반입니다. 사슴이 전반이라는 건 뼈, 산, 내장 포함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건조해서 말려와서 다시 약으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인데 다른 처방에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처방이 바로 전녹근이란 사슴이 전반의 얘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여기 32가지 중약재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기회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8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6월 20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39번째 시간입니다.

장계석은 늘 사람을 섬뜩한 눈길로 바라보곤 했다. 전에 한 여장은 장계석을 만나 그 눈을 보고는 부들부들 떠느라 대꾸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져 나왔을 정도였다. 하지만 진상은 달랐다. 좀 긴장되기는 했지만은 겉으로는 아주 태연해 보였다. 교장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0: 그런 버릇처럼 장계석을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공산당 도벌에 나선 뒤로 이런 지옥은 처음이야. 장계석은 거의 구함을 지르다시피 말했다. 민머리가 불빛에 반짝거렸다. 설악은 귀양에서 흥청망청 놀면서 전선에 나가지도 않았다고 들었네. 교장 선생님. 진성이 웃으며 말했다. 귀주는 왕가래의 세력이 커서 주왕이 자리를 잡으려면 아마 설악이 한동안 밑바닥부터 잘 닦아놔야 할 겁니다. 장계석은 잠시 말이 없더니 그제서야 진성에게 자리를 구원하였다. 하지만 화가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다. 공산당 비적은 겨우 3-4만 명밖에 되지 않았고 우리한테 쫓겨 사천 남북 구석진 곳에 처박혔댔어. 북으로는 장강, 남으로는 횡강에 가로막혀서 말이야. 거길 우리는 수십만 대군이 포위하고 있었어. 이처럼 좋은 기회가 또 어디 있단 말이야. 제게 모두 그 돼지처럼 멍청한 놈들이 놓치는 바람에 홍군한테 도로 물리지 않았나. 진포리는 조그만 덩치만큼이나 담도 작았다. 그는 장계석이 화를 낼 때가 가장 무서웠다. 진포리는 진성에게 몰래 눈짓을 하였다. 잠시 변명을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진성은 자리에 앉아서 입을 꾹 다물었다. 진포리는 상해 상보의 기자였다. 그러다가 1927년부터 장계석을 따르기 시작하여 장계석의 책사가 되었다. 국민당의 지침과 장계석의 명령문 대부분을 그가 썼다. 멀쩡한 콩도 받침내하고 없는 것도 있는 듯 늘 흰 종이를 빼곡히 채워야 했으니 몸과 마음이 고달팠다. 장계석은 귀주 싸움이 못마땅하여 반시간 남짓 화를 내더니 불쑥 한마디 내뱉었다. 그 광동의 오기위는 왜 군대를 끌고 나가자마자 그 모양인가? 강서에서 어디 빠졌나? 아니면 속으로 아직도 장발규를 생각하나? 이것은 민감한 문제인지라 진성은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 쪽으로 넘어온 뒤로는 미 원장님께 일편단심 충성스러웠습니다. 진성이 깍듯이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해서 규류를 엄하게 못 틀어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전에 제가 그늘인 11사가 귀덕을 지킬 때 풍옥장의 군대가 칼을 휘두르며 공격을 해오자 방어선 전체가 술렁거렸습니다. 제가 단장 한 명을 죽이고 나서야 진지가 다시 진정이 됐지요. 지켜내지 못할 진지가 있다는 걸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1: 당장 오기위를 잘라버려야겠네.
0: 장계석이 사납게 말했다. 위원장님, 안 됩니다. 진포레가 마침내 여인 몸을 일으키며 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1: 왜 안 된다는 건가?
0: 장계석이 물었다. 진포레가 몸을 바로잡으며 말했다. 오기위는 롤이란 군인입니다. 큰 실수를 저질렀으니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을 겁니다. 섣불리 처리했다가는 오히려 불만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원장님께서 손수 편지를 써보내 위로해주면서 공을 세워 죄값을 치르라고 한다면 진심으로 이 원장님의 은혜 감격해야 할 테이고 나중에 더 쓸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진포리는 진성을 바라보았다. 진성이 재빨리 말을 받았다. 그게 좋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장계석은 쉴 새 없이 서성거리다가 지쳤는지 별다른 대꾸 없이 소파에 앉았다. 장계석은 긴 옷섭을 걷어올리면서 한쪽 다리를 다른 한쪽 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앞코가 동그란 헝겊 신발이 보였다. 그는 잠깐 말이 없다가 진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1: 사슈, 자네 비행기를 준비하게. 내일 이른 아침 우리 셋이 충경으로 가지.
0: 진성의 호우를 부르는 걸 보니 화가 좀 가라앉은 것 같았다.

0: 전선을 둘러보시겠습니까?
1: 아니, 내가 직접 지휘하겠네.
0: 장계석은 소파에서 몸을 곧게 세우면서 위험있게 말했다.
1: 우리가 4, 5년 동안 수백만 군대를 보내고 엄청난 돈을 퍼부어가며 겨우 조덕과 모태똥을 강서에서 쫓아내지 않았나. 그놈들이 귀주 산골짜기에 갇혀있으니 비적을 없애기로는 지금처럼 좋은 때가 없단 말일세. 만약 이때를 놓쳐서 그놈들이 한 곳에 뿌리내리게 된다면은 앞으로는 정말 몰아내기 힘들 거야.
0: 과연 걸출한 안목이십니다. 그처럼 깊고 멀리 생각하시다니요. 진포려가 끊임없이 머리를 끄덕이며 감탄을 했다. 하지만 며칠 있다가 가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우선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고 나서 움직이시는 게.
1: 중대한 문제라니? 그게 뭔가?
0: 장계석이 견 눈으로 보며 물었다. 요즘 여론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특히 화북 쪽 말입니다.
1: 여론이라니?
0: 진포려는 몇몇 신문의 이름을 대면서 그 신문들이 함부로 소식을 돌리고 있다고 질책을 했다. 이를테면 특무들이 마구 사람을 잡아들이고 있고 헌정 3터는 불평에서 매일 사람을 3-50명씩 잡아들인다. 항일이라는 말만 해도 살생부에 올라 생매장하지 않으면 영정하에 전환한다. 북평에 있는 마른 우물 몇천 시체로 꽉 찼고 영정하에는 시체들이 떠다닌다는 등이었다. 진포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1: 이런 얘기가 여론을 부추겨서 각계에서 정부와 위원장님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날 줘야!
0: 장계석이 기분이 잡혀 진포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허리를 잘라버렸다. 날조라고 해도 이런 여론이 널리 퍼진다면 정부와 위원장님께 아주 불리하지요. 그 말에 장계석이 또다시 발끈해서 소매를 뿌리치며 버럭 소리를 지었다.
1: 여론은 무슨 개똥 같은 여론이냐? 내가 3만 원을 맺히고 신문사를 10개라도 차릴 수가 있어. 시키는 대로 쓰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0: 그는 쑥 들어간 두 눈으로 진포레를 쏘아보았다. 진포레는 장계석의 눈길이 쏟아지기만 하면은 슬며시 피하였다. 그 눈길만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다. 게다가 장계석의 여론은 무슨 여론이라며 딱 잘라 말을 하자 그만 몸을 흠칫떨었다. 진포레는 여위고 작은 몸을 소파에 깊숙이 묻고 입을 다물었다. 장계석은 말이 너무 지나쳤다 싶었는지 부드럽게 덧붙이었다.
1: 그건 말이세, 항음들어 처리하라고 하게. 내가 항음한테 북풍이 눌러 있으라고 했는데 웬 남경까지 와서는 가지 않고 있는 건가?
0: 그럴만도 하지요. 진포레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명색이 중화민국 군사부의 책임자이자 북평 림시병영 주임인데 사무실에 일본군 병사가 제멋대로 쳐들어와서 존칭도 없이 이름을 척척 부르지 않나. 얼굴에 침까지 뱉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무슨 낯으로 그 자리에 돌아가겠습니까?
1: 죽는 게 돌아오면은 군복을 입지 말아야지.
0: 장계석이 화가 나서 말했다.
1: 진성은 줄곧 항흠과 사이가 나빴다.
0: 1927년 10월 항흠 때문에 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로 그는 한순간도 그 일을 잊지 않았다. 게다가 앞으로 참모총장을 누가 맡느냐는 문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진성은 냉큼 한마디 끼어들었다.
1: 국가의 고위급 관리가 수령님과 걱정을 나누지 않는다면 어찌 통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0: 진포레는 어느 한쪽을 거들기가 무엇한지 다른 이야기를 꺼내었다.
1: 지금 나라적으로 항일하자는 요구가 거세고 내전을 반대하는 외침이 드높습니다. 화북의 정치 상황을 잠시라도 가라앉힐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을 위해서라도 어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0: 가 아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제안을 했지만은 장계석은 마치 바늘에 찔리기라도 한 것처럼 곧장 고개를 돌려 진포레를 쏘아보았다.
1: 그래, 이 마당에 무슨 방법이 있나? 부대를 끌고 가? 어느 부대?

우리는 무기도 기계나 공장도 교육이나 훈련도 다 일본에 뒤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뭘로 일본 사람들이랑 싸우지? 안 싸우고 조용히 가만히 있는 편이 나을걸. 싸웠다가는 사흘을 못 넘기고 망할 거야. 내 말을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현실이 그렇지. 우리는 국방이 약하고 좀비가 부족하니 지금부터 30년을 준비한 다음 싸운다 해도 이길까 말까 하다고. 게다가 일본이 우리한테 준비할 기회나 주는가 어디? 이것이 항일 문제에 관한 장개석의 생각이었다. 진포레와 진성을 비롯한 국민당들이 자주 듣던 말이기도 하였다. 진포레도 오늘 밤 이 문제를 깊이 의논할 생각은 없었다. 다만 장개석에 대한 충성심으로 불리한 정세의 보탬이 될까 해서 말했을 뿐이었다. 이 원장님, 그는 아주 간절하게 말했다.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그럴듯하게 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듯하게? 장개석의 표정이 좀 부드러워지었다. 그럼 자네들이 좀 어떻게 해보게. 글을 좀 써서 신문에 실으란 말이야. 진포리는 장개석이 다시 얼굴을 펴자 마음이 놓였다. 그는 한 손으로 다른 한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군사로도 싸움에 지었지만은 문장으로도 공산당과 안 됩니다. 우리 국민당에 그런 글을 쓸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 공산당 쪽으로 가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은 정도 세력이라도 끌어들여 우리를 위해 말하라고 해야 하지 않겠나? 아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로촌에 갔던 인사들 뿐입니다. 시집을 가려고 하면은 수줍음을 타면서 말을 틀어먹어야죠. 됐네, 됐어. 장개석이 손을 내저었다. 일은 자네가 하게. 적어도 글은 쓸 수 있지 않나? 외부의 적을 몰아내면은 먼저 내부가 안정돼야 한다는 걸 진지하게 설명을 해주게. 그리고 우리는 내일 역시 총경으로 가야 해. 먼저 공산당 문제부터 해결하고 봐야지. 진성과 진포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거듭 말하지만은 일을 내사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장개석은 엄숙한 눈길로 두 사람을 보면서 깨우쳐 주었다. 설악이 전보를 보내왔는데 공산당이 준의회인지 뭔지 했다는군. 그런데 말이야, 모태똥이 또 올라갔네. 자네들 그게 뭘 뜻하는지 잘 새겨보았나? 네, 잘 새겨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대답했다. 상대하게 아주 껄끄러운 사람이야. 강서에서 우리가 얼마나 골탕을 먹었나? 장개석의 얼굴에 슬그머니 그늘이 지기 시작했다. 나는 공산당이 그대로 쪼개질 줄 알았거든. 그러면은 거두기 쉬웠을 텐데 말이야. 헌데 모태동이 또 권력을 잡았단 말이야. 그자는 성동 격서에 능하여 상대방이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만들어. 이번에 홍군이 갑자기 머리를 돌려 다시 추리로 갔는데 아무래도 그자의 수법 같단 말이야. 이 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포레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진성은 아무 말도 없이 앉아있었다. 4차 보이토불대가 떠올라서 겁이 도록 났던 것이다. 장개석은 두 사람한테 다가가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백성들이 공산당에 꼬임이 넘어가 항의를 외쳐대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당의 동지들까지 어리석게 따라서 외치는 건 말이 안 되지. 공산당이 내 뒷다리를 잡는데 공산당을 무찌르지 않고 어찌 항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자네들 앞이니 내 솔직히 말하지만은 일본 사람들이야 쳐들어온데도 대처할 방법이 있지만 공산당이 천하를 얻는 날에는 죽어도 묻힐 곳이 없네. 알고들 있나? 장개석은 진포레를 뚫어지게 보다가 또 진

백성을 바라보았다. 어지간히 흥분한 모양이었다. 이런 얘기가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었지만은 진포래와 진성은 어쩐지 전율을 느끼었다. 위원장님 말씀에는 정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포래가 경건하게 고개를 끄덕이었다.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 진성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공산당을 무찌르지 않고서는 저 역시 눈을 못 감을 겁니다. 진성이 말했다. 타고신장에서 생동한 이야기를 이끌어낸다. 군사지도 수조의 성립으로 모태동은 깊은 감동을 받고 주울레의 고상한 인품은 공산당원들에게 본보기로 된다.

장편 소설 대장정 3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전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지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최유나 가수가 부른 꽃배달 아가씨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 꽃을 받은 듯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변에서 태어나 자랐고 이곳에서 꿈을 키웠기에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고향이 아닐까요? 우리의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노래한 가요. 연변은 내 고향일세를 전해드립니다.

뜨거운 커피잔에 담긴 작은 행복과 그 온기가 전해주는 포근한 위로를 노래합니다. 차미령 가수가 부른 커피의 온기를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꿈을 꾸던 고향은 언제나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저려화 작사 장영남 작곡의 김혜영 가수가 부른 고향이 좋아를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나란히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동행을 노래한 가요. 김동진 작사, 최학산 작곡의 안룡수 마복자 가수가 부른 나란히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나의 산과 강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얻어진 행복은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파를 견디며 내디딘 걸음마다 꽃은 피어날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표를 향해 굳건히 달려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꿈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 수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이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본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림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결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 전화는 43

0: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점,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

0: 자,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예, 계속해서 길태중이문진부의 예, 강철수 주임의사를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예, 강철수 주임의사는 예, 40여 년이란 마조의 림상 경험을 마조 쌓은 분인데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하고 애초에는 화룡시 중의원에서의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에, 퇴직을 한 다음에 우리 길태중의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에,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심내혈관계통 질병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면풍, 관심병의 심교통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소화계통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위염이라든가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만성간염, 담낭염, 예,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호흡계통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오랜 기침으로 고생할 수 있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예, 만성폐염, 예, 흉막염, 인후염, 여러가지 류형의 비염, 예, 특히는 그 과민성 비염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기 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신염이라든가 결석, 신결석의 신저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하고요. 예, 그리고 결절의 예, 종류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폐내결절, 유성결절, 자궁지료의 림파성 종대. 최근에 우리 료야란디 이야기 되면 이 강철수 선생이가 예, 골관절계통의 질병치료에서 말이죠. 소문을 놓고 했습니다.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족근통에 이러한 말이죠.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덥고 무덥고 또 공기 중에 습도가 말이죠. 높아짐에 따라서 노인님들이, 중노년분들이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파서 찾아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러한 증상을 놓고 본다 할 때 골관절계통의 질병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인체의 골격이 대개 보게 되면 영백에게의 말이죠. 골격이 있는데 또 명칭이 뚜렷한 말이죠. 70여 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골격하고 관절에 말이죠. 모병이 생기는 질병을 갖다서 골관절계통의 질병이라 하는데 이 골관절계통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정황이 대략의 1.3억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게 되면 년령하고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연세에 계시는 분들을 우리 분석해 보게 되면 65세 되는 5세 이상 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대략 30% 내지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질병으로 마저 고생할 만이죠. 가능성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 현대의학에 결부해서 중노년분들이 어떤 말이죠 진단을 받았을 때 허리가 몹시 아파나고 다리가 아파나고 여러가지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가 우리 알아봅시다. 하나는 말이죠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요추에 있는 간판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요투요투 하는데 요추간판 돌출증. 네. 이 간판이랄 경우에는 수허라는 데 수액이라든가 생의 환의 섬유한 연골반으로 조성되는데 각종 원인으로 인해서 말이죠. 이 간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섬유환이 파괴됨으로써 이 안에 있는 수액이 빠져나와서 그 주위에 있는 말이죠. 신경이라든가 기타 조직들을 말이죠. 압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트로 고생하는 분들은 우리 관찰하게 되게 되면 하나는 허리가 아프고 이 말이죠. 좌골신경이라든가 마외선증이라는데 말꼬리 신경을 말이죠. 자극할 때면 단순히 허리가 아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세를 보입니다. 좌골신경을 압박할 때 보게 되면 말이죠. 허리가 아프면서 아래로 말이죠. 방사성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줄이 쫙쫙 벅치면 말이죠. 엉덩이라든가 다리라든가 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아파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특수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마외선증이라 그러면 말꼬리 신경이라 그러면 들어 못 보셨겠죠. 이 말꼬리 신경을 자극을 주거나 압박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대소변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떨 때는 이것으로 인해서 환자나 가족에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중풍이 오지 않았는가. 이것은 중풍하고 다른 말이죠. 정황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인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2: 선생님이 요추간판 탈출돼서.
1: 예.
2: 머리가 아픔이 자꾸 다리 내리쭉쭉 뻗치며 골짜무에 한 30m가 자꾸 앉게 되고 이래서.
1: 심하구만요. 예.
2: 예, 그 강증 치료 좀 침도 맞고 지금 약도 쓰고 이랬는데 침 맞은 게.
1: 예.
2: 머리 아픈 것도 많이 났고 다리 자꾸 내리쭉쭉 뻗치며 골집 아픈 게 많이 나서졌습니다.
1: 좋은 소식입니다. 예.
2: 예, 한번 더 가다 예약하자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세요. 예.
2: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예, 하나는 말이죠. 이 말꼬리 신경을 말이죠. 자극하게 되면 대소변을 보기가 말이죠. 힘듭니다. 예.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네, 제가 요 관절 통증과 허리 통증으로 아주 심하게 고통받았는데
1: 예.
3: 저 강철수 주임 선생한테 침을 맞고 약을 썼더니만 효과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1: 예, 예, 좋은 소식입니다.
3: 예, 예. 예, 그래서 오늘 또 방문하려고 합니다.
1: 예, 어전에 오세요. 예, 연계되었습니다. 예.
3: 네.
0: 네, 안녕하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네.
1: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예.
4: 저는 앞서 깨나면 어째 얼굴이 그렇게 붓게요. 붓기고, 그래서 정신 안 나고 꼬리 뻥 해서 딱 얻어 마산 것 같아요.
1: 예.
4: 이 아래 몸이가 너무 무거워요.
1: 예.
4: 그래서 우리 영덕 주님이 약을 몇 번 깼다 먹은 게 이 머리 뻥 한 게 많이 좋아지고,
1: 예. 예.
4: 몸도 많이 개고가 되는데 몸 붓긴 거 이래 손으로 누르면 이전에는 쑥쑥 들어가게 얻을 그 효과가 얻으면 그게 없어졌어요.
1: 예, 효과 좋습니다. 예. 예.
4: 그래서 오늘도 또 방영덕 부인님 예약하려고.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알았습니다.
1: 예.
0: 네.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내 전화입니까?
1: 예, 맞습니다.
5: 네, 오늘 박창호 선생 나옵니까?
1: 나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5: 아, 위에 제가 아파서 그럽니다.
1: 예, 오전에 오세요. 예.
5: 예, 맞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0: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예.
6: 저는 예, 두 다리 너무 아파서 예, 어느 정도 가면 막 때려치고 듣고 장가를 붙잡아야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7: 아, 심하구만요.
6: 예, 다리 심하게 아파서 예, 들어 무릎인데 부기도 하고 이래서 걸기 영 힘듭니다.
7: 예.
6: 사람이 뭐 늙으면 다리부터 늙는다더만 예.
7: 예, 맞습니다.
6: 영 힘듭니다. 그래서 예. 원장 선생님인데 가서 저번에 가서 예, 보리산나도 맞고 진통제도
7: 예.
6: 맞고 약도 좋아하고 이랬는데
7: 예.
6: 그 많이 나왔습니다.
7: 예.
6: 그래 오늘 한번 더 가야겠다 그럼.
7: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됐습니다. 예.
6: 예, 수고하십시오.
7: 예, 건강하세요.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담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세요.
8: 예, 저는 위소한 예고에 음식 먹으면 배부르고, 배부르고, 뭐 먹으면 더부룩하고, 특히 낮에는 이러는데, 밤주만 되면 투지하고 이런 상기 계속 반복되고 해서 잠 자는 것도 못 자고 해서 머리도 많이 아픈다.
7: 예.
8: 그래서 우리 방호 주임약 가서 두 번 먹었습니다. 그런 게 밤중에 퇴직한 것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해서 그러니까 밤잠도 잘 자지니까 머리 아픈 증상도 많이 났습니다.
7: 네, 좋은 일입니다.
8: 네, 효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서 박창훈 주님한테 진료를 또 받아보려고 전화합니다.
7: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오전에 오셔야 예. 됩니다. 예.
8: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예.
0: 네, 안녕하십니까?
9: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9: 길태 문의 전화입니다.
7: 예.
9: 저는 길태 중위 원장님이 환자인데 오늘 집에 아저씨가 노공으로 머리도 아프고 머리에서 윙윙 소리 나며 어지럽기도 하고 심장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장 선생님이 치료를 받으려고 예약하려 합니다.
7: 네, 예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9: 예 감사합니다.
7: 예.
0: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7: 안녕하십니까?
10: 네, 네 안녕하십니까.
7: 예.
10: 예, 저는 언니 소개로 길태중이 박정호 주임한테서 보니까 소아내과 잘하신다고 해가지고 가서 첨약 한두 번 먹었는데 너무 효과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위 아픈 것도 낫고 설사하는 것도 많이 나아가지고 오늘 또 가자고 서로 전화드렸습니다.
7: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예.
10: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7: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1: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세요.
11: 예, 저는 예, 어깨가 아파서 바로 들기도 바쁘고 옷을 입거나 이렇게 머리를 빗기도 힘들었습니다.
7: 예.
11: 또 강철수 주임한테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어깨도 마음대로 세울 수 있고 예,
7: 예.
11: 효과가 영 좋습니다.
7: 예.
11: 그래 오늘 또 강철수 주임을 예약합시다.
7: 예 예약이 되었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11: 예 감사합니다.
7: 예 안녕히 계세요.
0: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2: 제 차례인가?
7: 예 네. 맞습니다.
12: 예 제 차례 맞지?
7: 예 예 맞습니다.
12: 아 예. 저희 어머니 있으니까 허리 아프고 앉았다 일어날 때 있으니까 예. 좀 영심들어 하고 다리도 저리고
0: 어렵고
12: 네. 원자인데 예약했습니다.
7: 예.
12: 약 쓴 게 좀 많이 나사졌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쓸까 안 해서 예약했어요.
7: 예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예예 예. 예.
0: 네.
12: 감사합니다. 예.
0: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3: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안녕하세요.
13: 예 저는 저녁에는 서대는 대에 스타실에 나가다 보니 그 화장실 생기다 나니까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 소변 내에서 거품도 나가고 소변 될 때 또 저리고
7: 네.
13: 아랫배가 또 사살 일이 아프고 해서 박영덕 주임한테 가서 에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첨약을 두어 축소했지만은
7: 네.
13: 아랫배 살살 아픈 게 좀 쓰라고 저녁에 저 소변 사수가 그저 두 차, 세 차에
7: 많이 네, 들었어요.

0: 예.
1: 예, 잠도 잘 올 수 있고, 그리고 소변 볼 때 드림기도 더 쓰라고. 예. 그래서 오늘 또 좀 박용덕 주임한테 찾아가서 약을 더 쓰려고 예약합니다.
0: 예. 꼭 오전에 오셔요. 이분은 오전만 예. 문진합니다. 예.

0: 뭐, 제, 더 불편해서, 또 가서, 원장님을 또 보려고 하는데.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다 연계됐습니다. 예.
0: 그래서 수고하시오.
1: 예, 안녕하십시오. 예.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란이증 환자입니다.
1: 예, 예.
3: 예. 평시에 소화도 안 되고, 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정말 조금 먹으면 배가 아프러 가고, 예, 흐름도 자주 나오고, 입에서 식후물도 올라오고,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1: 예.
3: 그러던 중에 박상호 주임 선생님한테 그 광고를 듣고 거길 찾아가서 선약을 한번 재다 먹었는데 확실히 여러 방면으로 소화도 잘 되고 배가 부르 같은 것도 많이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식물이 올라온, 식후물이 올라오던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3: 여러 방면으로 다, 여러 면을 다 편하게 속이가 많이 편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저는 지금 한 번 더 가서 박상호 주임 선생님 보이러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1: 네, 예, 오늘 오시겠습니까?
3: 예.
1: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4: 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출근하면서 이제 계단 너무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다리가 엄청 아파서 지난번에 가서 이렇게 진무 맞았습니다. 강철수 주임한테.
1: 예, 예.
4: 아, 그런데 맞으니까 뭐 맞는다 못한 지금까지 현재 다리 아프진 않은데 그리고 이렇게 머리 아프고 제가 날씨도 이런지 머리 아프고 자꾸 어지러워서 그때 같이 정약을 한번 먹은 게 벌써 효과 보이더라.
1: 예.
4: 그럼 한번 또 뭐 진무는 했는데.
1: 예. 한번 그냥 오시면 됩니다.
4: 아, 그렇습니까?
1: 예, 점약을 예? 그러면 겸해서 쓰세요. 예?
4: 아, 아, 그런가? 그럼 예. 오늘에 가면 될까?
1: 예, 오전에 예. 될 수 있는 대로 오전에 오세요. 예?
4: 예, 알겠습니다.
1: 예.
4: 예, 수고하세요.
1: 예.
2: 남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예 저는 저번에 또 뭐니까 최영 선생님께서 진행 맞았습니다.
1: 예.
5: 허리, 그러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 아파서 맞았는데
1: 예.
5: 많이 낫습니다. 지금은 예. 또 이 어깨별로 뻐근하면서 목이 줄이 뻗치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최영민 주임 이사를 찾으려 하는데
1: 예.
5: 어떻게 예약이 될 수 있습니까?
1: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5: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6: 저, 나는 그 심장병 환자인데, 그, 박상호 선생님이 용하다고 해서 좀 한번 가서 보이자고 그랬다.
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오늘은. 예.
6: 땀이 자꾸 나고 그래가지고, 저
1: 예.
6: 땀 지내놔서.
1: 같이 그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
6: 예, 예, 예.
1: 어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6: 예, 예, 알만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십니까?
2: 네.
1: 안녕하십니까?
7: 네. 두부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7: 저는 박윤덕 선생님께서 치료받는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7: 이 어젯밤 투술로 지금 치료받는데
1: 예.
7: 이, 여기 이미 재먹었습니다. 그런 게 조금 낫긴 낫습니다. 그래, 약을 한 번 더 써야 먹자 그랬다.
1: 예, 어전에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됐습니다.
7: 하나 더 물어보겠어요.
1: 예.
7: 요즘에 투수대 선생님 지금 강의를 하는데
1: 예.
7: 이 말에 제 내부 제 마디가 나갔다 할 때는 대세번을 보기 바쁘다는데 뭐 감각이 없습니까? 뭐 나가는 줄을 모릅니까?
1: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예, 지금 어제 교대를 하다가 지금
7: 예.
1: 환자분들 전화 오셔서 지금 끊어졌는데 예, 하나는, 예, 감각이 무뎌지고, 예, 그러니까, 예, 대소변이 나가는 걸 모른단 말입니다. 예, 실금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예, 대소변을 보기가 바빠 합니다. 이 정황이 좀 틀려집니다. 예, 보통 네 번째 맞이, 다섯 번째 맞이에서, 예, 요, 뭔가, 요트가 잘 생기는데, 예, 그거는 생리해부에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요, 에, 굵은 신경에 좌골신경 눌러놓게 되면 아래로 말이죠. 다리까지에 발까지에 줄이 딱딱 붙이면서 아파나고 그 다음에 말꼬리 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말이죠. 아빠 가게 되면 하나는 감각이 무뎌지.

0: 이거 예? 하나는 마저 대서변을 보는 것이 예? 힘들어합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예?
1: 저기 이게 어찌 치료해서 치료될 수 있습니까?
0: 치료됩니다.
1: 됩니까?
0: 예, 예.
1: 알았습니다. 예. 내 지금 네 번째 마디 좀 이래서 좀 괜히 말아본 감 조금 나긴 난데 활나무가 조금만 치료.
2: 예. 소리가 났습니다.
0: 예. 예. 얼마나 합니다.
1: 예. 그래 치료하겠습니다.
0: 예, 하루빨리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또 예. 예약입니다. 예.
0: 예, 됐습니다. 예약이. 예.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제 전화 맞아요?
0: 예, 맞습니다.
3: 예, 예. 예, 저는 어때 요즘 아파 다줄 때문인지 다리가 예줄이 뻗치고 붓고 예. 저리고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그동안 불편해 그랬는데 광고방송 들었어요. 근데 광금 선생님이 잘 보신다고 해서 그대가 치료받았는데 침 맞고 점약 먹고 한 것이 영 좋아졌어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영 효과가 좋아요.
0: 예, 예 고맙습니다.
3: 그래서 예, 효과가 좋을 때 또 한번 치료받으려고 강철수 선생님을 예약합니다.
0: 예, 연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3: 예.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예.
4: 지금 우선 한 달이 됐는데 척추 골절이 됐거든요.
0: 예.
4: 그랬는데 지금 그 진통제를 많이 먹어 그런지 그 소화도 잘 안 되고 배가 두부룩하고 잠을 못 자겠어요.
0: 예.
4: 그리고 밥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예. 어느 선생님 보이면 좋을까요?
0: 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소개라고는 예. 강주임 찾아도 됩니다.
4: 예예예. 예, 예. 아 그래.
0: 예,
4: 알겠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우리 문진에서의 환자들을 관찰해 보게 되면 중노년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증상을 보게 되면 무릎이라든가 이런 부위가 말죠. 아파나고 부어나고 뻣뻣해지고 그러니까 활동을 할 때 일어났다 앉거나 앉았다 일어나거나 길을 걷거나 층계를 오르내리거나 이럴 때 말이죠. 이런 증세가 다 심해지고 어떤 분들은 아예 말이죠. 일어났다 앉을 수 없고 앉았다 일어날 수 없고 길을 걷기가 상당히 바쁜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2: 네.
0: 이 퇴행성 관절염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중의학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깐주진
2: 네.
0: 진이라기는 힘줄 쓴 주구의 뼈에 뼈를 주관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세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깐주진하는 공능하고의 쓴 주구하는 이 말이죠. 공능이가 점차적으로 하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프로수가 말이죠.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방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하나는 어떤 분들 속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잘 인기되는가 이걸 우리 알고 여기에 대해서 예방 조치를 말죠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0: 하나는 유전 인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속에서 옛날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했다 할 경우에는 그 자식들 속에서의 이 병증으로 고생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 관찰을 해보게 되면 체중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뚱뚱한 분들이 버스에서 내리거나 오르거나 어구어구하면서 오르내리기 영 바빠합니다. 이 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꼭 줄여야 합니다. 복음폭식을 하거나 지방 함량이 높거나 열량이 많은 이런 음식을 많이 잡수게 되면 체중이 저도 모르게 불어나면서 관절에 부담이 온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일찍이 퇴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성별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남녀 쌍방을 우리 관찰해 볼 때 여성분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여성분들 속에서 이 병증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간이라든가 콩팥이 여기에 대한 말이죠. 자양을 위주로 해야 된다. 보호를 해줘야 된다.
1: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에 서기 황강이 왕처면을 찾아 재해 후 복구 재건 사업을 현지에서 검사 지도했습니다.
3: 우리주 공원교통관리부문에서는 시리 담체를 혁신하고 봉사 모식을 최적화하면서 실속 있는 민생 실적으로 신시대 교통치리 고품질 발전의 답안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 연결시 제6중학교 학생 왕배군이 제1회 전국 청소년 인공지능 대회에서 높은 권위성을 자랑하는 지성 최우수 인재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폭우 영향으로 7월 15일과 29일 왕청현에 연이어 두 차례 홍수가 덮쳐 일부 향진에서 재해를 입었습니다. 성당의 사기 황강이 5일 왕청현을 찾아 재해 후 복구 재건 사업을 현지에서 검사 지도했습니다. 황강은 당주왕의 결책 포치를 뜻임없이 관찰하고 시종 인민대중의 안위를 마음에 두면서 재해 후 재건 재반 사업을 다그쳐 추진해 재해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한맘 한뜻으로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후에 배초구진 봉림촌의 일부 제방과 농경지, 관계수로 등이 엄중하게 파손됐습니다. 제방에서 간부 대중들이 긴장하고 질서 있게 보강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강은 피해 정황을 살펴보면서 교통, 통신, 전력 등 파손된 기초시설에 긴급 보수를 다그쳐 조직하고 농경지 배수와 감탕 제거, 보충 파종과 보완 조치를 다그쳐 농업 손실을 최대한 줄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왕청진 춘하촌에서 주택 150여 채가 물에 잠겨 피해를 입었으며 주민들은 집 앞뒤 감탕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황양을 촌민들을 찾아 주택 수리와 물자 공급 등 정황을 상세히 물어봤습니다. 주민들은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당의 관심과 도움 아래 반드시 난관을 이겨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석근병 종속이는 시종 재해 지역을 마음에 두고 각급 당위 정부에서 피해 주민들을 잘 돌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을 이끌고 곤란을 극복하며 한맘 한뜻으로 삶의 터전을 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건설할 것입니다. 대흥구진 묘룡촌의 다리는 재해로 엄중하게 파손돼 곧 재건될 예정입니다. 황강은 공사 설계를 잘하고 시공할 때 교두 등 중점 부위를 보강을 하며 질 높게 능률적으로 건설의 문을 완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천교령 수문 관측소 건물을 홍수 피해를 봤지만 관측소 3일꾼으로 일터를 굳게 지키면서 실시간으로 수문 정보를 측정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황강은 삽일꾼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감사를 표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위험에 맞서 일선을 지키면서 홍수 방지 대처에 끊임없이 수치 정보를 제공해 큰 공을 세웠으며 표창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분발하여 인민의 평화를 수호하는 데 더 큰 힘을 기하기 바랍니다. 전향 저수지에서 황강은 사전 방류를 통한 저수 용량 확보와 물 조절 정황을 자세히 물어보고 나서 감축과 감탕 제거 등 사업을 계속 잘하고 홍수를 막고 홍수 구보물을 낮추는 역할을 잘 발휘하는 동시에 저수지 안전 운행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사연구 과정에서 황강은 기층 당원 간부들과 깊이 교류를 하면서 대피와 위험 회피 조직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왕청에서 홍수 재해가 발생한 후 현향 촌 3급 당원 간부들이 홍수 방지 재해 구조 3요구를 참답게 실시하고 주민들을 제때 대피시켜 인명피해 제로 최저선을 지켰으며 폭우와 홍수의 준엄한 시련을 이겨내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학습 교양 성과를 검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강은 왕청 각급 당원 간부 특히 기층 당원 간부들의 사업을 긍정하고 칭찬했습니다. 황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매개 당지부는 모두 하나의 전투포로입니다. 홍수방지 재해 구조라는 이 간관 사업에서 승리하려면 기층 당원 간부들의 신근한 사업과 사심 없는 기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기층 경험을 총화하는 데 중시를 돌리고 기층 간부들 가운데서 선진 전형을 선발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선전해야 합니다. 홍수 방지 재구조 열선에서 간부를 고찰하고 표현이 두드러지고 청렴 결백한 간부는 대담하게 등용을 하고 중임을 맡겨 중확한 인재 등용 향도와 삽향도를 선명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후가복 채동 왕자린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3: 우리주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신시대 대중사업과 교통치리의 새 요구를 깊이 파악하고 문화관광발전 형세와 대중관광객의 출행수요에 밀착해 디지털화, 지혜화 수단이 의탁해 치리 담체를 혁신하고 봉사 모식을 최적화하면서 교통관리가 비동적 처리에서 주동적 봉사, 정밀봉사로 전환되도록 추동해 실속 있는 민생실적으로 신시대 교통치리 고품질 발전의 다반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연결시 상무교통 근무 지점 한 전동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교통경찰의 현장 권고와 시정을 받았습니다. 교통경찰은 당사자가 연변관광교통 위챗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안전 경종 교양 영상을 시청하도록 인도하고 교양 인도로 처벌을 대체함으로써 교통집법이 언정과 실효가 있게 했습니다. 전동 자전거 운전자 최 선생입니다. 교통경찰이 보여준 영상을 보고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음번에는 다시 범하지 않고 꼭 안전모를 착용하겠습니다. 연변관광교통 위챗 미니 프로그램은 저녁 문화관광자원, 도로상황정보, 주차안내, 특색미식, 안전제시 등 다원화 봉사기능을 통합해 대중과 관광객들의 출행수요를 전방위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플랫폼은 각종 도로 상황 정보 만여 건을 발표하고 도착 안내 문자 메시지 연 63만 건을 정밀 발송했으며 2륜차, 3륜차 온라인 경종 교양을 연 6,200여 명 실시해 디지털화 치리 효과가 일층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주 공안구 교통관리지대 질서관리대대 부대대장 우호입니다. 교양으로 처벌을 대체하는 유연성 조치는 집법 모순을 효과적으로 해소해 대중이 집법 언더를 진정으로 느끼게 한 동시에 교통안전 선전이 정밀하게 실시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우리주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과학기술 역량을 1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사용에 투입된 경무항공팀에 의탁해 공중, 지상, 일체와 립체 시 교통관리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중국 조선족 민속원 등 중점 상권과 풍경구 도로 구간에 대해 중점적으로 공중 순찰을 전개함으로써 차량 흐름을 효율적으로 소통시키고 돌발 도로 상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혜 천안 화상감시 통제 시스템에 의탁해 교통 정체 조기 경보와 신속 처리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정체 조기 경보 대응 효율을 75% 이상으로 끌어올려 교통관리의 지능화, 관리 통제의 정밀화, 봉사의 세밀화를 실현했습니다. 우호입니다.
0: 자이부.
3: 다음 단계 연변교통경찰은 지혜교통관리, 정밀치리, 온정봉사 수준을 끊임없이 제고해 안전하고 문명하며 원활하고 질서 있는 도로교통환경을 전력 조성하렵니다.
2: 철도교통중추의 복사견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지방문화관광 소비 동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결참호단 연결서역에서 고속철 플러스 문화관광 융합 발전 모색을 깊이 추진하면서 여객 운수 조직을 최적화하고 따뜻한 봉사를 승격하여 여름철 수송을 전력 보장함으로써 연변 문화관광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철도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연결서역의 여름철 수송 여객 흐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 수치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결서역에 도착 출발 여객 수는 누계로 연 100만 4천 명, 일평균 여객 흐름은 연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8월에 들어서면서 여객 흐름이 또다시 고봉을 맞았습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연결서역에 도착 출발 여객 수는 누계로 연 13만 5천 명, 일평균 여객 흐름은 연 4만 6천 명이었습니다. 연결참호단 연결서역 여객운수 당직원 만단단입니다. 여름철 수송기간 우리는 상급부문과 적극 연계하여 수송력 규모를 쟁취하고 열차 운행방안을 동태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여객 흐름 고봉 시간대 장촌, 심양, 할빈 등 인기 방향에 临시 여객 열차를 증가해서 수송 능력을 효과적으로 확충을 하고 관광객들의 편리한 출행을 전방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연면 관광의 장상 발전에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결 서약과 교통, 문화관광 등 부분에서는 연합하여 공공버스와 택시 운행 차수를 탄력적으로 늘리고 운행 시간을 연장을 했으며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 등 명소로 직통하는 전용 버스를 개통해 고속철도, 도시교통, 관광지의 원활한 연결을 실현하고 여객들의 출행 관광 마지막 1km를 소통시켰습니다. 노인, 어린이, 임신부 등 중점 여객을 상대로 1:1 방조, 중점 동행 보호 등 따뜻한 봉사를 제공한 동시에 안전검사 절차를 세분화하고 여객 이동 노선을 최적화하여 양질의 봉사로 연변문화관광산업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3: 그일 제1회 전국 청소년 인공지능 대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연길시 제6중학교 학생 왕배군이 전국의 수많은 참가 선수들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내며 높은 권위성을 자랑하는 지성 최우수 인재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제1회 전국 청소년 인공지능 대회는 교육부 적임 명단에 포함된 권위적인 과학기술 혁신 경연으로 전국에서 4만 6천 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왕배군은 길림성을 대표해 경연에 참가했는데 여러 차례의 심사를 거쳐 우리 주에서 유일하게 대회 최고 영예를 따낸 선수로 됐습니다. 연길시 제6중학교 학생 왕배군입니다. 이번 경연은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앞으로의 학습과 생활에도 이를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의 학습 정황에 맞는 동반자를 만들어 함께 공부하면 학습 동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왕배구는 수학교 단계부터 프로그램 작성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4년간 그는 과외 시간을 이용해 프로그램 작성과 인공지능

0: 관련 지식을 꾸준히 배웠으며 선으로 여러 성, 주, 시급 과학기술 혁신 경연에서 영예를 따냈습니다. 연결시 신계점 AI 과학기술 혁신 중심 교장 전신입니다. 왕백운은 전에도 여러 차례 국가급 중요 경연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기본기와 암벽에 견디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번에 4만여 명의 선수들 가운데서 두각을 나타내 전국 총우승과 특별상을 따냈는데 우리는 진심으로 그가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국가급 영예는 왕백운의 성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청소년 인공지능 과학보급 교육과 과학기술 혁신 인재 양성 사업이 거둔 성과이기도 합니다. 근일내 우리 주 교육 계통에서는 과학기술 혁신 실천 플랫폼을 끊임없이 구축하고 청소년 과학기술 혁신 예비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 비축하면서 디지털 교육 현대화로 연변 교육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1: 주 상무국에서는 일전 알리바바 공익 및 미 ONE 공익팀과 손을 잡고 모든 여성과 알리바바 공익 연변주 우국산진 공익 농촌지원 원산지 탐방 특별 생방송 활동을 개최하여 연변의 생태 보물과 인문 전략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이번 생방송 737만여 명의 팬을 부유한 모든 여성 생방송사를 의탁을 해 소비 부축 핵심 분야를 정확히 견행을 했습니다. 생방송실에서는 연변의 독특한 생태 우세를 보여주는 7가지 류형 14종의 농특산품을 정성껏 선정을 했는데 생방송 룩의 시청자 수가 연 88만 3,800명이었습니다. 활동은 생방송 창구를 통하여 연변 농특산품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면서 향촌 산업의 온라인 판매 증대에 조력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문화체험 플러스 산지 생방송의 몰입식 전경을 혁신적으로 조성을 하여 소비자들이 상품을 주문하는 동시에 연변의 문화 전략을 몰입식으로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활동 전 단계 알리바바 공익과 미 ONE 공익은 상품 선정, 품질 검사, 생방송 진행 등 전문가팀을 구성을 해 왕소미 농업과학기술 중화삼 과학기술 등 현지 선두 기업들을 찾아 전 산업 사설에 대한 현지 고찰을 진행했습니다. 이로써 생방송의 품질관을 엄격히 다져봤을 뿐만 아니라 연변 농업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선진적인 이념과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알리바바 향촌지능 특파원 리화평입니다. 이번에 알리바바 공익은 미 ONE 공익과 연합해 원산지 탐방 농촌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첫째, 미 ONE의 완미된 상품 표준을 통해서 연변주의 농업 관련 기업들이 이 과정에서 표준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노력 방향을 명확히 하게 하렵니다. 둘째, 산지와 공장을 직접 찾아 상가들과 얼굴을 맞대고 교류를 하면서 상가와 상품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농가의 소득 증대에 조력하렵니다. 셋째, 생방송실의 영향력을 빌어 전국의 연변주의 양질 농산품과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연변을 더욱 깊이 느끼고 연변을 사랑하고 관심하게 하렵니다. 연일 우리 주의 무더운 고온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불볕더위 속에서 실외 근로자들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보호 조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는 피서와 더위 해소에도 각별히 주의하여 에어컨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선 환경미화 일꾼들의 고온 노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영종시에서는 고압 세척차, 습식 청소차의 순환 작업 차수를 늘려 도로에 대한 세척, 먼지 제거 및 온도 저감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대부분의 도로면 청소 작업을 기계로 완수하고 있습니다. 인도 도로 연석, 녹화대, 모서리 등 기계가 미치기 어려운 구역은 환경위생 일꾼들이 구한 물총으로 직접 세척을 해 위생 사각지대를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전시 환경미화 애심쉼터, 쓰레기 중개소, 공공수세식 화장실을 종일 개방을 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더위 방지 약품, 광천수 등 더위 해소 물자를 충분히 갖추어 환경미화 일꾼들이 언제든지 휴식을 하고 더위를 식히며 물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용정 명일 환경위생관리위원회사 부경리 주희해입니다. 작업시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시간대 분산 원칙을 엄격히 실시해 작업일꾼들이 아침 저녁에 시원한 시간대에 작업을 하고 한낮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많이 쉬도록 하면서 극단적인 고온을 피하고 있습니다. 고온 날씨에 에어컨은 더위를 식히는 주요 수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을 잘못 사용을 하면 목과 어깨의 통증, 오한과 무기력 등 에어컨 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안도현 중의병원 회복치료과 주임 조석평입니다. 날씨가 무더울 때 좋은 에어컨 환경에 오래 머물거나 찬바람을 직접 맞으면 두통, 오한, 무기력, 목과 어깨의 통증, 코막힘, 콧물 등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실내 온도는 섭씨 26도 정도로 유지하고 찬바람을 직접 맞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환기하고 찬 음식을 적게 먹을 것을 권유합니다. 고온 날씨에는 생강차를 많이 마셔 몸을 덮이고 쑥뜸, 부황, 안마 등을 배합하여 한습을 제거할 것을 권유합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근일 중국어 교육발전중심에서 주최한 같은 언어 한마음 미래 함께 육성 해외 중국어 교원 연수반이 연변대학에서 개강했습니다. 세계 17개 나라에서 온 중국어 교원 51명이 연변에 모여 13일간의 중화문화 연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이금이었습니다.
2: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 그 고향 소식에 함께 우리 주에서 보급하고 있는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네, 아래의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세계조산속시엠연합회 제9회 조산속시엠 경연대회가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11개 국가 및 지역에서 온 28개 팀 254명 선수가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국제 무대에서 우리 연변의 한 초등학생이 빛을 발했습니다. 바로 연길시 연신소학교 학생 안정현입니다. 안정현은 길림성 대표팀이 일원으로 이번 경연에 출전해 뛰어난 집중력과 순발력을 바탕으로 개인종합 1위와 번개암산 1위를 석권했습니다. 긴장된 경기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난도 문제를 정확히 풀어내며 연변 청소년의 실력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연길시 연신소학교 관련 책임자는 학교는 단행간 주산 속시엠 특색 교육에 힘써왔으며 체계적이고 상시화된 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견해회 경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억력, 집중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왔다면서 이번 경연대회를 계기로 주산 속시엠 교육과정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주어 주산 속시엠의 전승과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 경연에서 연변 선수 6명이 국가대표팀에 합류해 세계단체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안도현 용경향 청산촌에서는 리마삼 재배로 향촌산업 발전의 생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마삼은 주기가 길고 자금 회전이 느리며 투입이 높은 원인으로 인해 인삼 재배 농가의 규모화 재배를 제약하고 산업 확장을 저해하는 난관으로 됐으며 적지 않은 농가들은 자금 회전 압력으로 인해 감히 재배 규모를 확대하지 못하고 재배에 공력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산촌 당조직에서는 인삼재배 농가의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일선에 내려가 정밀하게 시책해 도움을 줬습니다. 인삼재배 농가들에서는 총급 당조직의 기술 지지와 정책 인도에 힘입어 8년간의 반복적인 모색과 시험 조정을 거쳐 밭인삼과 리마삼 재배 결부 모식을 성공적으로 모색해냈습니다. 이 모식은 단기간에 효익을 볼 수 있고 수익이 안정된 밭 인삼 재배를 통해 수익을 얻어 주기가 길고 가치가 높은 리마삼 육성 자금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재배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성화하고 자금 사슬을 든든히 함으로써 리마삼의 자금 회수가 느리고 산업 투입이 부족한 등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네, 이 성숙되고 능률적인 재배 발전 경험은 현재 용경향 전역에 보급돼 현지 인삼 재배 농가가 뭉쳐 발전하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증대하는 본보기로 됐습니다. 현재 전 향의 인삼 재배 면적은 100여 헥타르에 달하고 년간 생산량은 약 1200만 근에 달하며 생산액은 4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최근 년간 도문시에서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향촌을 건설하는 목표에 맞춰 농촌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치리적계를 보완하며 사업기재를 혁신하고 여러 면의 협력을 결집함으로써 향촌 환경이 잠시적인 정갈에서 지속적인 아름다움으로 전환되도록 추동하고 새로운 향촌 면모를 조성했습니다. 정돈 사업을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동하기 위해 주거 환경 정비 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도문시 당위 정부 주요 지도자가 총지휘장을 맡으며 주간 조정 격주 보고 동태적 관리 기재를 실행하고 각종 사업 임무를 목록화로 시달하며 난점 문제를 상시화로 분석 연구해 정비 사업의 걸림돌을 정확하게 제거했습니다.
도무시 농업농촌구가 도무시 당위 독찰실로 구성된 연합독찰조는 독찰 업무 지성, 기한 내 정돈 재확인 검증, 말소 및 기록 보존 폐쇄고리 관리 모식을 구축했습니다. 환경의 지속적인 아름다움은 대중의 광범위한 참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도문시에서는 환경관리 보호 요구를 촌민규약에 포함시켜 문합 3도급 제도, 주거환경 점수 정립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깨끗한 집 평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본보기의 시범 선도 역할을 발휘시켰습니다. 현재까지 2,440가구의 깨끗한 집을 육성했는데요. 점점 많은 촌민들이 환경정돈의 방관자에서 마을을 관리 보호하는 참여자로 돼 공동건설 공동치리 공유하는 향촌치리 분위기가 날로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도문시에서는 주거환경정비를 전역 청소정돈에서 전역 품질 개선으로 1층 승격시키고 변경특색을 살려 산과 물이 어우러지고 향풍이 순박하며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의 새로운 화폭이 그려지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네, 령정시 개산 툰진 성구청과 광서촌에 자리 잡은 G331 오량전 정품 민박 대상이 주변의 나무잔도, 조선족 민속식당, 촌역사관 등 문화관광자원과 융합돼 변경특색 문화관광 종합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G331 오량전 정품 민박 대상에는 성구촌의 향토 민박 6채와 광서촌의 10개 객실이 포함됩니다. 성구촌의 6채 향토 민박은 모두 비어있던 민가를 개소한 것이고 광서촌은 368평방미터, 334평방미터의 면적의 건물을 신축해 각각 4개와 6개 객실로 만들었습니다. 이 대상은 지난해에만 연 5천여

명의 관광객을 접대했습니다. 1200m의 나무 전도가 논벌을 따라 성구천과 광서천 두 천을 관통합니다. 류해에 따르면 최근 연간 계산툰진에서는 G331 국도, 계산툰 통상구, 홍색문화자원, 병경천 관광자원에 이거해 변경관광, 당건설 체험학습, 향촌체험관광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을 찾는 이들은 주로 기관 강습반 대학 실천팀이지만 최근에는 자가용 관광객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청구천과 광서천의 관광자원이 분산되고 일일 예향, 단거리 예향이 많으며 성숙된 숙박형 관광 제품이 모자라 전반 발전 잠재력이 충분히 방출되지 못하던 부족점을 정품 민박 대상이 효과적으로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0: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네, 우리 주의 경작지 분포를 보게 되면 대부분 산간지대나 산간지대다 보니 이 유효 적산 온도가 낮아 옥수수 생산량 증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옥수수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우리주 농기계 관리 부문에서는 지난 2년간 여러 부문과 협력해 옥수수 비닐 지면 피복 기술을 시험 보급하고 있는데요.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 어떤 기술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산을 이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주농기계 관리본소 농기계 보급과의 현애선 과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몇 해 전부터 우리 주에서는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옥수수 재배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비한 조치라고 봅니다. 우리 주 옥수수 생산에서 나서는 장애는 무엇인지요?
1: 네, 우리 주는 전형적인 산간 냉량 기후로 무상 기간이 짧고 유효적 산 온도가 부족하여 봄철 기온 상승이 느리고 네. 그리고 봄 가뭄이 자주 발생합니다.
0: 네.
1: 밭에 옥수수를 심으면 발화가 느리고 생육이 부진하며
0: 네.
1: 잡초가 많아서 옥수수 단위 면적당 생산량 상승에 큰 제약이 생겨서 곡물 생산 증산이 어렵습니다.
0: 네, 네 전형적인 량량 기후다 보니 총적으로 네. 문제가 있네요.
1: 네.
0: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0: 해당 부문에서는 옥수수, 비닐, 지면, 피복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데요. 이 해당 부문에서는 어떤 기술 탐색을 진행했는지요?
1: 네, 그 우리 지난 2년간 우리주 농기계본소 그리고 농업기술보급소 서흥농업과학원 세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네.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하고 있는데
0: 네.
1: 2년간 시험 재배를 거쳐 뚜렷한 증산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0: 네.
1: 하여 우리주에서도 이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0: 그렇네요. 네, 우리주에서는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시험 기지를 특별히 룡종시 지신진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1: 네.
0: 이곳에 시험 기지를 설치한 원인 어디에 있는지요?
1: 지신진이 산간지형은 특성과 기후 조건이 우리 주 전체 산간지역을 대표하게 됩니다.
0: 그렇네요.
1: 네. 네. 이곳에서 표준화된 기계 지면 피복 재배 그리고 바로 이렇게 그 비닐 재배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0: 네.
1: 모든 현장 수치를 기록하여
0: 네.
1: 농기계와 농작물 재배 관리 기술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0: 네.
1: 실제 운영하여 경험을 정리해 완성된 표준 방안을 마련하여서 앞으로 우리 주 전역에 대규모 보급할 실천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0: 네.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해당 부문에서는 여러 차례 이 시험포에 내려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1: 네. 재배 당일 그리고 옥수수 금방 남았을 때를 비롯해서 우리는 여러 차례 정황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0: 네.
1: 조사 내용에는 첫째, 지면 피복 재배에서 기계 작업으로 완성된 옥수수 재배에서의 품질을 살펴
0: 네.
1: 지면 피복 평탄도 그리고 복토 압착 상태를 검사했고
0: 네.
1: 둘째로는 옥수수 발화류를 통계했으며
0: 네.
1: 셋째로는 옥수수 전체 현장 생육 상황을 관찰했고
0: 네.
1: 넷째로는 지면 피복 시 토양 수분 유지 및 잡초 억제 실제 효과를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0: 네.
1: 이날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농사 진척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심을 때부터 자라는 과정
1: 네.
0: 또 시기에 맞게 또 조사를 해야 되네요.
1: 네.
0: 이 현장에서 작물 재배를 지도할 뿐만 아니라 현지 농가들과 교류도 진행해 손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는 거죠?
1: 네. 현지 산간지에 맞는 비닐 규격, 농기계 작업과 지역 옥수수 재배 기술이 연계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농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0: 네.
1: 그리고 농가들이 실제 조업 중 겪는 각종 어려움을 수집하는 동시에 기술 최적화 개선 방향을 기록했었는데
0: 네.
1: 이러한 자료는 앞으로 기술 보급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좋은 기초로 된다고 봅니다.
0: 네. 그렇네요. 우리 비밀지면 피복을 한 옥수수와 비닐 재배를 하지 않은 옥수수를 현장에서 비교했겠죠?
1: 네.
0: 가장 직접적인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1: 네, 차이가 매우 뚜렷합니다.
0: 네.
1: 지면 피복 재배를 한 땅에는 토양 수분 함량이 높아
0: 네.
1: 건조 균열이 적고
0: 네.
1: 그리고 지표면이 자광되면서
0: 네.
1: 잡초가 자라기 어렵습니다.
0: 네.
1: 또한 비닐 방막이 지원을 높여
0: 네.
1: 옥수수 발화가 고르고
0: 네.
1: 어린모의 잎은 푸르고 뿌리가 발달합니다.
0: 네.
1: 반면 지면 피복 재배를 하지 않은 밭은 토양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고
0: 네.
1: 잡초가 무성하며 옥수수모는 키가 작고
0: 네.
1: 누렇게 변하고
0: 네.
1: 발화가 불균일합니다.
0: 그래요.
1: 한마디로 비닐 지면 피복을 한 옥수수의 자람새가 더 많이 좋았습니다.
0: 그렇죠. 그 작물들 보게 되면 하루 사이에 정말 크는 것이 우스우스 크는데요. 이 하지 않은 것과 한 것 차이가 눈에 직접 나타날 만큼이면
1: 네.
0: 앞으로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0: 현재 농가들이 기계 지면 피복 실제 조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어려움 무엇인지요?
1: 네, 첫째는 산간지대이다 보니
0: 네.
1: 맞대기 크기가 제각기입니다.
0: 네.
1: 그래서 비닐이 폭 그러니까 넓이죠.
0: 네네.
1: 비닐이 퍽과 재배 사이 거리를 맞추기 어렵고
0: 네.
1: 둘째는 산지 경사가 커서
0: 네.
1: 농기계로 밭 가장자리에 비닐 피복을 할 때 잘 덮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리고 셋째로는 일부 농가가 기계 조작 기준을 잘 몰라서
0: 네.
1: 복터 두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0: 네.
1: 비닐이 유지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0: 그러네요. 네. 이 기계 지면 비닐 피복은 전통적인 인공으로 피복하는 재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요?
1: 네. 인력으로 지면 피복을 하면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고
0: 네.
1: 비닐 피복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비닐을 덮지 못하거나 잘 덮이지 않아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기계 지면 피복은 표준화된 작업으로 비닐을 고르게 포설하고
0: 네.
1: 복터를 단단히 다질 뿐만 아니라
0: 네.
1: 인력을 크게 절약하며
0: 네.
1: 작업 효율이 몇 배로 높아 대규모 재배에 적합합니다.
0: 그렇네요. 이 인력 절약이 참으로 중요하죠.
1: 네.
0: 이 현장에서 쓰는 기계가 단순히 비닐만 펴는 게 아니라 파종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계 비닐 피복 파종 일체기라 할 수 있죠.
1: 네.
0: 장점 무엇인지요?
1: 네, 올해 시험에 사용한 것은
0: 네.
1: 비닐, 그리고 파종,
0: 네.
1: 복토, 압착 네. 과정을 동시에 작업하는 일체형 농기계였습니다.
0: 네.
1: 이 농기계는 한 번의 기계 사용으로 비닐을 덮고 씨 뿌리기, 흙 덮기까지 완료해 밭을 적게 눌러 토양 통기성이 유지되게 합니다.
0: 네.
1: 그리고 파종 깊이, 씨 간격, 고랑 사이 거리를 기계로 일정하게 공제하여
0: 네.
1: 발화 불균일 문제를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이뿐만 아니라 작업 속도가 인력으로 하는 작업보다 서너 배 빠르다 보니
0: 네.
1: 씨 붙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봄철에 저온으로 인한 위험을 피면할 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이 옥수수 비닐 지면 피복 재배는 상간 작업에 대비한 그런 기술인데요. 좁은 밭 경사진 땅에서 이렇게 일체화된 기계 사용할 수 있는지요?
1: 네. 소형 경량 비닐 지면 피복 파종 기계를 별도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이 기계는 경사지 떼기 밭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0: 네.
1: 지금 시험 중입니다.
0: 그렇네요.
1: 현재 룡지천 시험 포전에서 소형 기계와 대형 기계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하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지금 이 시험 포전에 쓰는 비밀 방막을 보게 되면 그 뭐 일반 흑색 비닐, 뭐 투명 비닐, 뭐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닐 방막에 대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1: 네. 투명 비닐 방막일 경우에는 지온 상승 효과가 가장 강력해 즉산 온도가 매우 부족한 고산 냉한 지역에 적합하지만
0: 네.
1: 잡초 억제 효과가 약합니다.
0: 네.
1: 흑색 비닐 방막을 놓고 보면
0: 네.
1: 차광으로 잡초가 자라지 못하고
0: 네.
1: 수분 유지력이 좋아
0: 네.
1: 잡초가 심한 밭에 추천하고 있는데
0: 네.
1: 지온 상승 속도는 비닐 투명 비닐보다 느립니다.
0: 네.
1: 그리고 분해되는 친환경 비닐이 있는데
0: 네.
1: 이 비닐은 수확 후 회수 작업이 필요 없고
0: 네.
1: 그러기에 노동력을 절약하고 잔류 비닐이 토양 오염을 막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0: 네.
1: 또 그 단가가 일반 비닐보다 좀 높습니다.
0: 네.
1: 지금 포전에서 이 세 가지 비닐을 구역으로 나누어 생육 차이, 비용 차이 데이터를 지금 기록 중입니다.
0: 그렇네요. 투명 비닐 방막, 흑색 비닐 방막, 분해되는 친환경 비닐 방막이 있네요. 이 분해되는 비닐이라 할 때 이 비용이 비싸면 어떻습니까? 농가에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1: 네, 중 농업 부문에서는 친환경 비닐, 지면 피복 비닐 구매 보조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보조금이 있게 되면
0: 네.
1: 실제로 구매 부담을 많이 그렇죠. 낮출 수 있게 되죠.
0: 네. 예전에 그 비닐 피복 재배를 한 밭에 보게 되면 비닐을 제때 휘수하지 않아서 토양에 남다 보니 이듬해 작물 생육에 해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기계 지면 피복 재배 시험에서 이 잔류

0: 비닐 처리 방안도 같이 연구되고 있는지요? 어떻습니까?
1: 네, 물론입니다. 네. 정과정 녹색 기계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0: 네.
1: 비닐 피복 재배와 등기된 잔류 비닐 회수 기술도 함께 실험하고 있습니다.
0: 네.
1: 우선은 수화코 전용 비닐 회수 기계를 사용해 네. 인력 회수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시험전에서 비닐 두께 규격을 표준화해 파손률을 낮춰 회수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회수한 비닐은 재생가공 업체에 가져감으로써 네. 순환 이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0: 네, 순환 체계. 우리 토양에 남아있는 비닐이 토양에 남으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요?
1: 비닐이 밭에 남게 되면 토양 속의 수분이 이동을 막을 뿐만 아니라 뿌리 발달을 막고 장기적으로 토양 구조를 파괴하며
0: 네.
1: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져 오히려 수확량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0: 네, 그렇네요. 예전에 비닐 방막 지면 피복은 인력으로 했지 않습니까?
1: 네.
0: 지금 기계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무당 사용되는 비용 어떤 차이 보이고 있습니까?
1: 지금 룡정시 지신진의 시험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네. 같습니다.
0: 네.
1: 인력으로 작업할 때에는 비닐 네. 그리고 파종, 잡초 제거, 네. 인건비와 자재비가 포함되다 보니 비용이 네. 비교적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기계 작업 시에는 우선 인건비를 60% 이상 절약하고
0: 네.
1: 증산 효과가 있어 수입을 늘릴 수 있어서 연간 순수익이 상승합니다.
0: 그렇네요. 인건비 60% 이상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 농가가 지면 비닐 피복 파종 기계를 구입해도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요?
1: 네. 지금 지면 비닐 피복 파종기계라 하면 보통 네. 면경 파종기를 쓰고 있는데
0: 네.
1: 면경 파종기는 농기계 보급 보조 품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네, 지면 비닐 피복 작업을 원하는 옥수수 재배호에서는
0: 네.
1: 면경 파종기를 구매 시 보조금을 향수받을 수
0: 그렇네요.
1: 있습니다. 매년 봄 파종철 전에
0: 네.
1: 각 진천에서 구매 보조 신청 배치를 하고 있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그렇네요. 네. 좋은 일이죠. 보조금을 향수할 수 있으니 기계를 싸도 부담을 많이 덜어주지 않습니까? 이 기계로 비닐 파종을 마친 뒤 우리 농가에서 이 관리면에서 어떤 주의가 필요합니까?
1: 네. 옥수수 재배 농가들에서는 아래와 같은 면의 중치를 돌려야 합니다.
0: 네.
1: 우선 모가 나온 뒤 비닐의 구멍을 제때에 뚫어주고
0: 네.
1: 주면 흙으로 단단히 눌러주어 바람에 네. 비닐이 들뜨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0: 네.
1: 다음 비가 연속 내릴 때 밭두렁 배수로를 내서 과도한 수분으로 뿌리가 썩는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비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비닐 피복을 한 구역에 맞춰 액체 비료를 주입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비료 효율이 높아지고
0: 네.
1: 로지 대비 비료 사용량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이 비닐 지면 피복 재배 기술은 농가들의 어떤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1: 네, 첫째는 증산 효과입니다.
0: 네.
1: 비닐이 적산 온도를 높여 옥수수 성숙 시기가 앞당겨지고
0: 네.
1: 알곡이 충실해져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명확히 늘어납니다.
0: 네.
1: 둘째로는 생산 비용 절감입니다.
0: 네.
1: 피복한 비닐이 토양 수분을 유지해 관수 횟수를 줄이고
0: 네.
1: 잡초 억제 효과로 잡초 제거 인력이 많이 절약됩니다.
0: 네.
1: 셋째로는 토양 침식을 막아 우리 주위 녹색 고효율 농업 발전 요구에 부합됩니다.
0: 그렇네요. 증산 또 생산 비용 절감, 토양 침식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그런 비닐 지면 피복 재배 기술이라고 봅니다. 이 룡지천 시험 포전을 계기로 앞으로 어떤 그 최적화 업무를 추진할 예정인지요?
1: 네, 우리는 몇 차례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농가들이 제기한 재배 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0: 네.
1: 비닐 피복 농기계를 맞춤형으로 조절하고 비닐 규격, 고랑 사이클이
0: 네.
1: 옥토와 연계된 농기계 재배 기술 표준을 최적화해
0: 네.
1: 완전한 기계화 작업 절차를 보완할 것입니다.
0: 네.
1: 이는 앞으로 대면적 보급에 유리한 조건으로 돼서 네. 우리 주 옥수수 재배에서 증산을 이루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0: 그렇네요. 네, 이제 령지천이 시험 포전에서 성숙된 경험이 확보되면 우리 주의 모든 강냉이밭에 보급할 수

0: 농작물 생산에 어떤 중요한 의의가 있는지요?
1: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 보급은 산간 지역이 즉산 온도 부족이라는 약점을 해소하여
0: 네.
1: 옥수수 생산량을 안정화하고
0: 네.
1: 농가의 재배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0: 네.
1: 또한 옥수수 재배 기계화의 약점을 보완해
0: 네.
1: 우리 주 전역이 녹색 고효율 기계화 농업 생산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0: 네.
1: 곡물 생산 기반을 단단히 다지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사실 우리 지금 보급 과정에 있는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이지만요. 그 전에 우리 여러 가지 보성 경작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심송 작업도 이 농작물 생산기에 실시하는 기술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1: 네, 심송 작업의 특징을 보게 되면
0: 네.
1: 흙층을 뒤집지 않고
0: 네.
1: 단단한 경반층만 부수어
0: 네.
1: 토양을 느슨하게 하는 기계화 정지 기술입니다.
0: 네.
1: 오랫동안 얕게 밭갈이를 계속하면 땅속에 단단한 경반층이 생깁니다.
0: 네.
1: 심송 작업은 바로 심송 정지 기계를 이용해 단단한 층을 부수는데
0: 네.
1: 흙이 아래오 층을 뒤섞지 않고
0: 네.
1: 토양만 느슨하게 만드는 정지 방식입니다.
0: 그렇네요.
1: 일반 작업 깊이는 25 내지 35cm 정도입니다.
0: 그렇네요. 그러면 이 심송 작업 실시하면 농사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요?
1: 첫째로는 경반층을 파괴해 작물 뿌리가 깊게 뻗어나갈 수 있게 합니다.
0: 네.
1: 둘째로는 토양 통기성과 투수성을 높여 비가 왔을 때 수분 저장 능력을 키우고
0: 네.
1: 감원 피해를 완화합니다.
0: 네.
1: 셋째로는 토양 수분과 비료 이용률을 높여
0: 네.
1: 작물 수확량 증대에 도움을 줍니다.
0: 네.
1: 넷째로는 흙을 뒤집지 않기 때문에 지표 유기물이 보존되고 토양 수분 증발 손실도 줄일 수 있습니다.
0: 네. 어떻습니까? 이 심송 작업은 모든 밭에 매년 해야 하는 건지요?
1: 네, 아닙니다.
0: 네.
1: 심송 정지 작업은 보통 2년 혹은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0: 네.
1: 매년 반복할 필요는 없고
0: 네.
1: 토양 상태에 따라 간격을 시간 간격을 그러니까 조절해야 됩니다.
0: 네.
1: 또 토양이 너무 수분이 많거나 너무 건조할 때 작업하면 오히려 토양 구조가 파괴되므로 적합한 토양 수분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0: 그렇네요. 그러면 이 심송 정지 작업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요?
1: 네. 보통 밭 전체적으로 하는 심송정지 작업과 일양사의 심송정지 작업으로 나뉩니다.
0: 네.
1: 전면 심송정지 작업은 밭 전체를 고르게 하고 그리고 느슨하게 하는 방식이고 일양사의 심송정지 작업은 두 뚝 줄 사이 간격을 두고 작업하는 방식으로 산간지대에 위치한 밭이나 두 뚝 재배지에도 적합합니다.
0: 네.
1: 우리 주 산간 지역의 밭에는 일양사의 심송 정지 작업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그러면 심송 정지 작업 어떤 면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까?
1: 첫째로는 작업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0: 네.
1: 경반층을 충분히 관통하도록 해야 합니다.
0: 네.
1: 둘째로는 심송 정지 작업 후 필요에 따라 쓰리질로 밭 표면을 정리하여
0: 네.
1: 파종에 대비해야 합니다.
0: 네.
1: 실제로는 심송정지 작업과 함께 유기비료를 함께 살포하면 토양 개량에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0: 그렇네요. 그러면 우리 주의 지금 이 심송정지 작업 보급 상황 어떻습니까?
1: 네, 우리 주는 산구에 위치한 떼기밭이 많고 장기적인 얕은 경작으로 토양층이 굳어지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0: 네.
1: 현재 농기계 합작사를 중심으로 심송정지 기계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0: 네.
1: 현지 기술 지도를 강화해 농가들이 과학적으로 심송정지 작업을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1: 앞으로 토양 보호와 흙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0: 네.
1: 심송정지 작업 기술을 더욱 널리 보급할 계획입니다.
0: 네.
1: 또한 농가들에서도 농사의 근본이 토양인 만큼 심송정지 작업을 통해 땅을 살리고 토양 비옥도를 잘 유지하여 안정적인 수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0: 그렇네요.
1: 때문에 농가 여러분께서는 토양 상태를 잘 살펴
0: 네.
1: 적절한 시기에 심송정지 작업을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0: 그렇네요. 사실 최근 연간 우리 주에서는 명경 파종 심송

0: 정지 작업을 비롯한 이 보성 경작 실시 사업이 잘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네, 민경 파종심 정정지를 비롯한 보성 경작 사업에서 1년의 조치를 취한 데서 우리 주 보성 경작 사업은 잘 진척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민들이 보성 경작 사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접수하는 능력이 높아졌습니다.
0: 네.
1: 보성 경작 기술이 보급과 성과가 날로 뚜렷해짐에 따라 많은 초민들이 보성 경작 기술의 선진성을 인식하고
0: 네.
1: 전통적인 경작 방법을 바꾸기 시작해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0: 네.
1: 현재 우리 주의 3분의 1 되는 강냉이 파종은 보성 경작 기술을 응용하고 있는데
0: 네.
1: 이는 보성 경작 기술이 적합한 면적이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다음으로 보성 경작 기술을 실시하는 면적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네.
1: 보성 경작 기술을 실시한 이래 응용 면적은 줄곧 늘어나고 있는데
0: 네.
1: 특히는 2020년부터 나라에서 보조를 실시한 이래 5년 사이에 3.6배 늘어났으며 그
0: 네.
1: 면적은 2025년도에는 137.6만 모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또한 경작 질량이 온당하게 높아졌습니다.
0: 네.
1: 보성 경작을 통해 곡식대가 밭에 나가고 적게 밭갈이하거나 하는 조치 실시로 토양의 침습을 감소하고 토양의 유기질 함량을 높이며 토양 구조를 개선하고
0: 네.
1: 토양 비옥도를 높였습니다.
0: 네.
1: 감축에 따르면 보성 경작을 3년 이상 실시한 토양의 유기질 함량이 킬로그램당 38.12g으로
0: 네.
1: 보성 경작을 실시하기 전보다 5% 이상 높아졌는데
0: 네.
1: 이는 길림성이 동부지구에서 제일 높은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아울러 량식 생산도 해마다 제고되고 있습니다.
0: 네.
1: 여기에서 우리는 경작에서의 기술이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 네.
1: 앞으로 우리는 량식 안전을 삼농 사업에서의 첫째로 가는 임무로 삼고
0: 네.
1: 경작에서의 기술 보급을 착실히 틀어주고 농업의 종합 생산 능력을 높여
0: 네.
1: 량식 생산에 유력한 보상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0: 그렇네요. 네, 오늘 옥수수 지면 비복 재배 기술과 함께 심총 정지 작업에 대해서도 조언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변 농기계 관리본소의 현애선 과장님을 모시고 우리 새롭게 보급될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과 함께 지금 농사철에 실시할 수 있는 심송 정지 작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옥수수 지면 피복 재배 기술 정말 얇은 한 겹의 비닐이 이 산간지대 옥수수 재배의 큰 난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령지촌 시험전을 계기로 많은 경험들이 정말 농가에 보급돼 우리 농가들이 밭일은 더 편하게 하고 수확량은 더 많이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풀어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30여 년간 쌓아온 탄탄한 진료 수준으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믿고 찾는 고로동 의사는 중2세가 제4대 전승인이고 3급 병원 특별초빙 전문가입니다. 고로동 의사는 려농성 중리학회 리사이고 중화중리학회 내경분회 위원이며 두 가지 국가의료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병 합병증, 관상동맥질환, 불임증, 각종 종양 등 환자들의 난치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난치병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로동 의사의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부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